0: 국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어제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고 오늘 더욱 강하게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데 대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처음엔 부인했지만 나중에 인정했다며 불발탄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발언도 거듭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마수드 페지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의 위협은 절박함의 표현일 뿐이라며 이란은 어떠한 압박에도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이란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유조선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며 이 덕분에 유가가 배럴당 90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군에 무기를 조달한 개인과 기업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0일 이란 이슬람형 명수비대와 국방군 수부를 대신해 무기 조달을 지원해온 9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중국 국적 개인 4명과 중국 및 홍콩 소재 기업 4곳, 그리고 이란 국적 개인 1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별도로 이란과 벨라루스에 기반을 둔 단체 2곳과 개인 2명도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이란의 무기와 드론 생산을 지원한 중국과 홍콩 기업 및 개인 10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이란 군의 무기 획득을 돕는 해외 조달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을 예고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 군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액연봉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려던 증세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역 노동조합들이 추진한 부유층 경영진 증세안은 찬성 47%, 반대 53%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 발의안은 최고 경영자의 급여가 현지 직원 평균 급여의 100배를 넘는 대기업에 추가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 측은 시의 재정 적자를 메우고 공서비스 삭감을 막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결로 기업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주장해온 다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중도파 민주당 진영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루리 시장은 경제 회복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번영 투자 유치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경제분석실은 해당 증세안이 연간 최대 3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 감소와 기업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캘리포니아의 이번 증세안 공방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부유층 과세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여러분의 LA 한인타운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1: 처음 가족과 갔던 식당, 밤늦게 들렀던 마켓, 친구를 만났던 커피숍,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골목과 간판.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한인타운에서의 특별한 기억,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 사라진 가게에 얽힌 사연,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LA 한인타운의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론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론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론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0: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주고받으며 양국 갈등이 새로운 위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흘간 이어진 군사 충돌이 미국과 이란 전쟁을 위험한 새 국면으로 밀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드론이 미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하자 미국은 보복 공격에 나섰고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 기지와 미국 우방국들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이란 공격 중단을 선언한 이후 가장 심각한 확전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작전 자율권을 부여하는 모자이크 방어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최고 지도부의 의도와 무관한 현장 판단이 충돌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억지력을 회복하려는 의도와 내부 강경파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군사적 태세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지만 전면전은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양측 모두 원치 않는 조건에 합의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저강도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 등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0일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방문해 쿠바 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쿠바가 미 본토나 관타나모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쿠바가 원치도 않고 감당도 못할 대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미국의 군사 역량을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쿠바가 어떤 종류의 무기를 어느 나라로부터 확보하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쿠바의 실질적 지도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최고 권력층을 제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올여름 경제난으로 쿠바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 옵션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타나모 해군기지는 미국이 쿠바로부터 영구 임대한 지역으로 9.11 테러 이후 테러 용의자 구금시설로 사용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플로리다 템파에서 중동 지역을 관할하며 대이란 작전을 주도해온 중부사령부 장병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개전 100일을 넘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대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하는 게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협정을 체결하고 살아남을 기회가 있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을 끄는 이란 정권에 대응해 새로운 공습을 명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이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협상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며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발생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 이후 미군과 이란군이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뒤 나온 것입니다. 60일 휴전 연장 및 비핵화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종전 양해각서 구상이 미국 내 반발에 봉착하고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과 비핵화를 둘러싼 이란의 결정적 양보를 얻는 일이 쉽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적인 대이란 공격 재개 옵션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 전쟁 상황과 미국 내유가 긴밀히 연동되고 있고 11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적 확전의 길을 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0: 공습을 지시하는 것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협정을 체결하고 살아남을 기회가 있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을 끄는 이란 정권에 대응해 새로운 공습을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2: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2: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2: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3: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4: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9: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0: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1: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0: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1: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미국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소집합니다. M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약 7개 업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국방부를 위한 무기 생산을 신속히 늘리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군이 미사일과 요격체를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하면서 탄약 비축량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방 당국자들은 소진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고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은 다른 적국에 대응할 미국의 자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계속 일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진들에게 비축량 감소에 대해 분노를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소

0: 소셜미디어에 방산업체들이 최상급 무기 생산을 4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나 켈리벨 각관 부대변인은 현재 탄약 비축량이 모든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업체들에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일정에 방산업체 회의가 공식 등재되지 않았다며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대형은행들의 정치적 계좌 폐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워싱턴 DC 연방지검이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검투포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은행이 정치적 목적으로 고객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하는 디뱅킹 조치를 했는지 금융기관 개혁회생 강화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JP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 1월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JP모건이 자신과 가족 관련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은행들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계좌 해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통화감독청의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지검 검사장은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과 동등한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급선회하면서 아시아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새로운 틀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위대한 두 나라 지투라고 부르며 양국이 대등한 초강대국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1기 임기 때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변화가 지난해 중국의 무역보복 이후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만 문제에서 나타났는데 백악관은 의회가 승인한 1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 회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전문가는 대중국 전략공조가 미국과 인도를 묶어주던 고리였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군은 태평양 팔라우에 새 물류허브를 건설 중이며 필리핀과의 합동훈련 규모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군사 위협을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군에 무기를 조달한 개인과 기업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0일 이란 혁명수비대와 국방부를 대신해 무기 조달을 지원해온 9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국적 개인 4명과 중국 및 홍콩 소재 기업 4곳, 그리고 이란 국적 개인 1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별도로 이란과 벨라루스에 기반을 둔 단체 2곳과 개인 2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이란의 무기와 드론 생산을 지원한 중국과 홍콩 기업 및 개인 10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이란 군의 무기 획득을 돕는 해외 조달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 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을 예고한 직후 나온 것으로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주택보험에 가입했어도 정작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국보험감독관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5대 주택보험사는 지난해 보험 청구의 44%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36%에서 9%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험사들이 산불과 각종 재해로 인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공제액을 크게 높인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의사는 우박 폭풍으로 지붕이 손상돼 업체로부터 4만 9천 달러 규모의 교체 견적을 받았지만 스테이트팜은 피해액이 2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청구도 보험사 기록에 남아 향후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면 공식 거절 사유서를 요청하고 사진이나 독립감정인 보고서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 보험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손해 사정인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 프로퍼티의 등기이사를 맡습니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이 법적 책임을 피해 등기이사직을 피하는 추세 속에서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정 회장을 등기이사로 추천하고 주총회를 거쳐 각자 대표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마트 대표이사는 내년 초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회장은 회사 경영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라는 시장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미국 리플렉션 AI와 함께 250MW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업계는 인프라 구축에 10조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49개 그룹 총수가 맡은 등기 임원직은 2020년 117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신임 대표에 신동우 신세계 전략실 재무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메리클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대폭 늦췄습니다. 당초 2026년 12월과 2027년 3월로 예상했던 두 차례 인하 시점을 각 2027년 6월과 12월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전망 수정은 5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노동시장의 견조함이 재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메리클은 인플레이션이 자체적으로 지속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기존 10%에서 20%로 높였습니다. 메리클은 연준위원 대부분이 현재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7년 중 두 차례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기존 4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나흘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 대표는 선거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바지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인사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과를 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으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을 남겨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혹평을 염두에 둔 태도 변화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3: 나흘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얼굴은 대통령 환송 행사 불참에 따른 구설 탓인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선거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6.3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신의 승리 선언과 정반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한다며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3: 비판과 질책은 겸허히 받들겠다고는 했지만 외부인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과를 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느낀 바라며 자신의 여야론을 설파하기도 했는데
4: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를 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집권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그 다음 말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4: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3: 정 대표는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는 대신 과거 민심의 척도라고 언급했던 딴지일보 사이트에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냈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정 대표는 또 국무회의처럼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본격화한 친명계의 공세를 막을 방패로 자신의 전매특허인 당원 주권주의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5: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광주를 찾아가는데 연임 도전을 위한 당심 잡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평당원을 결집하고 1인 1표제를 발판 삼아 친명계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건데 찜찜한 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언더독의 신화를 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7: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6: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7: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6: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8: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설랜드 지역 푸틸 블러바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어제 저녁 약 30명의 10대들이 퇴장 요구를 거부하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매장 측이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퇴장을 요청했지만 10대들이 이를 무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두 명의 여학생이 주먹 다짐을 벌이기도 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싸움은 중단됐습니다. 푸틸 경찰서 소속 경찰관 여러 명이 출동해 10대들을 해산시키고 질서를 회복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10대들이 경고를 받고 자진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10대 집단의 매장 점거는 최근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장 측은 영업 재개 후 정상 운영 중이며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LA 카운티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 모텔 여러 곳을 매입해 장기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신규 매입 후보지 목록을 공개하고 예비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숙인과 저소득층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 뒤 영구주택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부 인근 주민들은 치안 악화와 주차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상시 보안 인력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배치해 우려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옹호단체들은 주거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공 매입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공청회 일정과 개조 공사 계획은 다음 달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매입을 통해 수백 명의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토런스 지역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토런스 정유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토런스 190번가 3700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토런스 소방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회사라는 시설의 특성상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며 추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입니다. 맥아더 공원에서 연방 마약단속청 요원들의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웨스트레이크 에비뉴 일대에서 DEA 요원들이 공원을 순찰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경찰이 인근 상점 하나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에는 칼 관련 분쟁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단순한 말다툼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DEA 활동과 상점 차단 조치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램파트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고물가를 좋아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비밀 작전을 벌여 1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전 세계에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당일 나온 발언이어서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뉴욕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이 맥락없이 보도됐다며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좋아질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이란과의 합의 타결의 동기가 되느냐는 질문에 나는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핵보유 저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에 더 강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보복을 계속하겠다면서 이란의 합의문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힘의 과시가 아닌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트럼프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협상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4: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절박함의 표현일 뿐이라며 굳게 맞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제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격을 주고받은 네.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고요?
5: 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에 이어 오늘 이란에 더 강한 타격을 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혹시 TV를 켜지 않았을까 봐 알려주겠다면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발언에 대해 묻자 지금 답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은 그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경고와 함께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면서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독촉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6: We have a fully negotiated, but they're tapping and tapping. And I said, all right, let's give them a couple of more days. They're tapping. Because it's a meaningful paper. They know when they sign that paper, it's meaningful.
5: 결국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압박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핵 합의는 최악이었다면서 만약 자신이 집권 1기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지금쯤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해서 시장에 상당한 원유를 공급했다라는 주장도 했네요.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처음 발표하는 내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매일 상당한 석유를 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미군의 비밀 군사작전을 지시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작전으로 200척이 넘는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고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6: Now that they figured it out, I can tell you. It was very hard for me. I wanted to say it so badly, but it was millions of barrels of oil has come out. And that's why it's at $85, $90 a barrel instead of $250.
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오늘 발언을 보면 해방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이란이 아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면서 이란의 군과 경제가 무너졌고 이란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4: 네,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 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마수드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건 힘의 과시가 아닌 절박함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7: اما اینجوری هم نی اگر خواستن اونها نسبت به عزت ما خاک ما و سرزمین ما تجاوز کنن ما تسلیم خواهیم شد یا کوتاه خواهیم اومد خواب یه چنین چیزی رو ببینن این چیزی نیست که ما بخوایم کوتاه بیاییم
5: ایران گون 수석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할 때마다 이란은 입을 후려칠 정도로 응징을 해왔다면서 이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강하게 응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이란의 이번 군사 충돌로 새로운 위험한 국면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 자율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모자이크 방어 전략에 나서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카카오 노조가 오늘 오전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본사 직원 4,000명 가운데 약 1,000명이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며 7% 임금 인상과 영업이익의 13% 수준 성과급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오페이와 카오엔터 등 5개 법인 노조가 함께했으나 서비스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등 이른바 N%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영업이익 13%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전체 임직원의 4분의 1 정도가 참여했지만 서비스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같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9: IT 회사들이 밀집해 한국의 테크노밸리로 불리는 판교에서 노란색 피켓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10: 반복되는 경영 실패, 무책임한 경영진은 퇴진하라!
9: 국민 메신저 앱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 등 5개 법인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11: 카카오 창업일의 첫 부분 파업에는 본사 인원 4,000명 가운데 1,000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9: 이들이 요구하는 건 7% 수준의 임금 인상과 영업이익의 13% 수준 성과급입니다.
12: 누군가의 보상차별은 곧 우리의 보상차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9: 우려됐던 서비스 이용 차질은 없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 서비스가 자동화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면서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9일을 로그오프 데이로 정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을 도입하며 포문을 연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파업 직전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약속하며 노사 협상을 타결한 삼성전자 사례는 산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를,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술 투자와 주주 배당보다 성과급에 배분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갈등의 불씨가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13: 이미 벌써 이렇게 이제 전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뭔가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9: 하반기부터 2026년 임금 교섭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잇따르는 N% 성과급 요구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나흘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 대표는 선거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인사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과를 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으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을 남겨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의 혹평을 염두에 둔 태도 변화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15: 나흘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얼굴은 대통령 환송 행사 불참에 따른 구설 탓인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선거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6.3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신의 승리 선언과 정반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한다며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15: 비판과 질책은 겸허히 받들겠다고는 했지만 외부인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과를 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느낀 바라며 자신의 여야론을 설파하기도 했는데
16: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를 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 집권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그 다음 말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16: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15: 정 대표는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는 대신 과거 민심의 척도라고 언급했던 딴지일보 사이트에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냈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정 대표는 또 국무회의처럼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본격화한 친명계의 공세를 막을 방패로 자신의 전매특허인 당원 주권주의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7: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광주를 찾아가는데 연임 도전을 위한 당심 잡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평당원을 결집하고 1인 1표제를 발판 삼아 친명계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건데 찜찜한 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언더독의 신화를 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올여름 가장 뜨거운 축구 경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짜릿한 순간은 수천 명의 축구 팬들과 함께 초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는 순간이죠.
4: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함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결승전의 감동.
3: 올여름 최고의 축구 축제를 시원한 드링크 스페셜과 함께 즐겨보세요. 7월 19일 하라즈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가 디 이벤트 센터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 라이브 상영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4: 올여름 단 한 번, 가장 뜨거운 경기와 가장 뜨거운 응원의 현장.
5: Fun is boring. Choose fun.
3: 지금 바로 하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월드컵 결승전 관람 파티 티켓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herassocal.com/espanol.
4: 하라스 리조트 서던 캘리포니아 올여름 최고의 월드컵 결승전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4: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3: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4: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 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1: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2: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1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3: 일반적으로 용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용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용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용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용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용자도 노닥 용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용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용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4: 더워지면서 주방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게 됩니다. 초파리요. 네, 과일을 잠시 꺼내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초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작은 곤충이라 뭐 반갑지는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번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초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배수구, 과일 보관 장소 등에 알을 낳게 되면 순식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쓰레기 등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따라서 모여드는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네, 초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문다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을 옮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파리가 보인다면 그 초파리만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사실 알과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충 초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붕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붕산. 그래서요, 뭐 살충제 그때그때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붕산에 설탕물 등에 섞어서 키친타월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 씨앗 자체를 붕사가 녹은 물에 담갔다가 버리면 네, 아예 원천적으로 애벌레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나 번데기가 생겼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끓는 물을 붓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구강청결제, 소독용 알코올, 비눗물까지도 이 초파리의 호흡 기능을 방해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결국 생존키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초파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파인애플 같은 거 가져오자마자 조금 귀찮습니다만 빨리 껍질 제거해서 냉장고 속으로 쏙.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사와서 푹 익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여름철 장보기는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최근에 롤러코스피, 코스피가 여전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동일한 경향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이 커다란 변동폭을 기록하는 거, 이 배경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원달러 환율도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1600원대에 달하는 환율의 고공행진이 주식시장의 진폭을 키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될까요? 오늘은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3: 오늘 환율은 그래도 약간 이걸 내려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1520원대로 장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한 1500원대만 돼도 이게 뉴노멀이다 막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1500원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4: 그런 것 같습니다.
3: 네.
4: 이게 환율 오르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3: 네.
4: 환율이 오르기 시작을 했던 게 2021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연평균 환율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으니까 5년째, 횟수로는 6년째가 되겠네요.
3: 네.
4: 5년 연속 그 원달러 연평균 환율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난해 기록했던 연평균 환율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 환율이었었어요.
3: 네.
4: 1430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처럼 끝나게 되면
3: 이미
4: 네, 네. 1500원 가까운 아니면 1500원을 넘길 수 있을 텐데 이게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500원대 환율을 기록한 거는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다소 가리워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 환율 상승이 지난 4년, 5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고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환율이 1520원대. 이게 그나마 내려선 게 1520원대인데 대체 이렇게 오르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도 아니고 외환 보유고도 있고 예전에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부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높은 환율이 유지되는 겁니까?
4: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대외 요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예. 봐야 될 텐데 지난 4, 5년 동안 환율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조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경제입니다.
3: 그렇죠. 네.
4: 그래서 과거에는 수출 잘 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그 자체가 환율 하락 워낙 강세 요인이었단 말이에요.
3: 달러가 들어오고 그걸 원화로 바꿀 테니까.
4: 그렇죠. 그런데 예. 지난 4년 동안 벌어진 일은 뭐냐.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로 들어왔다가 우리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3: 네.
4: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로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달러의 유출입의 구조적인 변화가 네네. 생겼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근데 이게 그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다른 선진국들이 대체적으로 겪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좋다라고도 볼 수 없고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데
3: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고
4: 그렇죠. 그런데 예. 한국은 그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다.
3: 역시 압축의 나라.
4: 네네.
3: 모든 게 빠르게.
4: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예.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가계와 기업이나 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 투자 주식 뭐 채권 투자했겠잖아요. 예. 그러면은 배당과 이자를 받죠. 이제 그게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3: 예.
4: 그게 옆 나라 일본의 사례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3: 네.
4: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그 가게나 기업들은 지금도 이자나 배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걸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재투자를
3: 현지에서 다시 하고 투자를 하고
4: 있단
3: 있고.
4: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구조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조금 오래 좀 이어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아요.
3: 아까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리를 잡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압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보다는 조금 짧게 갈 수 있는 겁니까?
4: 짧았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 우리나라 그 거주자의 그러니까 가계겠죠. 가계의 해외 투자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해외 투자 비중이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습니다.
3: 아,
4: 그 말은 뭐냐면
3: 뭐 서학개미 이런 열풍이 불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4: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압축적으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네네. 측면이 있지만 우리 가게나 기업들의 해외 투자 추세는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 추측으로는 한 5년 정도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일단 빨라야 5년 정도 이후에 네.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환율을 안정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3: 고환율이 그렇다면 당분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우리 주식시장의 강세란 말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이걸 팔고 나가다 보니까 또 환율을 자극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환율 높이고 높아졌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나가고 이런 악순환 구조로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4: 이미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게 겹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가게나 기관들은 해외 투자 여전히 좀 하고 있고
3: 네.
4: 외국인들은 이제 국내 주식이 조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하기도 하고 환해지를 하면서 주식도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3: 네.
4: 근데 이런 상황은 경제 문법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3: 네네.
4: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다소 이상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상황이 지난 하반기부터 이어진 거니까
3: 네.
4: 한 1년 남짓 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하반기부터 조금 경제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동시에 나타났다. 근데 그 사이에는 주가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3: 네.
4: 환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게 눈에 잘 안 보였던 거죠. 가려져 있던 겁니다.
3: 네.
4: 그러니까 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주가 상승, 이 큰 나무 하나가 전체 숲을 가리고 있던 국면이 네. 지난 1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0원 환율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3: 그쵸.
4: 다소 이제 정부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될 소지도 있고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 예. 외환 수급의 변화, 그리고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지금처럼 조금 불확실한 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지금 요즘에 당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좀 효과를 못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 그래도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를 발휘했으면 네네네. 좋겠는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인가?
3: 얼마입니까?
4: 저는 1,400 중후반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3: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니에요?
4: 굉장히 높은 네. 수준이죠. 근데 뭐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한 1,400 중후반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적정한 환율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3: 그러면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높은 거다.
4: 그렇죠.
3: 그렇죠.
4: 근데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3: 네네.
4: 하반기가 조금 더 걱정되긴 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어찌어찌해서 외환 수급적 상황을 조금 이제 조금 숨통을 틔워놓을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 효과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하는데 하반기 그 외환 시장이 직면한 환경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환경이 좀 부상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크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게 하반기 환율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조금 불안한 국면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네. 강달러 환경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달러가 다시 부각될 환경은 혹시 금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 아, 네, 그렇습니다.
3: 자, 금리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금리인데요. 이번 주를 금리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당장 우리가 내일 새벽에 미국 CPI를 보게 될 텐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헤드라인 CPI라고 예. 하죠. 한 4%도 가능할 것 예. 같아요. 4%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3.8, 3.9 예. 그러니까 4%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이 나올 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 연준의 목표치는 뭐 CPI는 아니지만 아무튼 2%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게

0: DOJ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관심사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미국인데 이번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데뷔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시장에서는 거의 동결 100%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네. 지금 미 연준 케빈 워시가 그 맞닥뜨린 난관이라고 할까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은 네.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연준 내부에서는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모두 드러내야 된다라면서 이제 긴축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시장 내부 시장 참여자들도 인상할 가능성 인하할 가능성 모두 있는데 확실하게 시그널만 주라. 네. 이런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연준 내부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연준 의장으로서의 네. 역할로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0: 네가 중립성을 흔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네. 트럼프 임기가 2년이나 훨씬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0: 제2의 파월로. 네.
1: 척을 질 수도 있고 이제 파월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네. 그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인상하기도 어렵고 인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6월 FMC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네. 아무래도 긴축 시그널 그러니까 말은 시그널은 상당히 매파적인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0: 매파적인 동결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인상 가능성보다는 동결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요. 50% 정도가 동결. 그다음에 25%가 25BP이나 25%가 25BP 인상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연중의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1: 저는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네. 인상할 가능성이 인상.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물가가 4% 혹은 그 이상 정도 기록하는 시점에서 연준이 미적미적 거린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금융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연준도 분명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연내 한 번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설사 인상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하반기에 꾸준히 제기될 수 있다.
0: 올릴 것 같아 이런 식.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환율 문제가 있고요. 고금리, 이미 시장은 이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 인상 조만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1: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단기와 장기를 조금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고 시장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물가도 안정이 되고 환율도 안정이 되고 기업 실적도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네네.
1: 그렇죠. 예. 일단은 관심 있는 건 단기잖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동안에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약간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지금 금리 환율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환율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달이면은 24시간 이제 환율 거래가 도입이 되잖아요. 이게 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더 변동성을 키우는 겁니까?
1: 이건 역시 장기와 단기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0: 하나는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목표로 세웠던 게것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의 성진화였었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거를 목표로 했단
1: 그렇죠.
0: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환 거래의 불편함, 외국인의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환 거래 24시간 거래 이런 것들은 한국이 외환시장도 미시 구조도 좀 개편하고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기 위한 과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안정화 효과는 분명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황 자체가 조금 좋지는 않죠. 좋지 않고 해외 요인이 국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한2% 정도 낙폭을 약간 더 키운 상황인데요. 당분간 최대 이슈가 되는 거는 금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에 금리 이벤트들 결정돼 있는 것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해 10월 APEC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이 명시된 이후의 첫 걸음인데요. 이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원자로 개발 등에도 이견은 없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마스카 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되면서 관심이 큰데요. 오늘은 전문가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교수님께서 이제 핵잠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차근차근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교부 입장을 들어오면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건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발표한 거예요.
1: 네.
2: 정상회담 성과를 이제 과대 포장하다 보니까는 유권자들 의식에서 내가 이렇게 입안 일자를 창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면은 그 스펙에 맞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처리하는 시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핵연료가 들어가면 또 인허가 문제가 있고 그런 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설 투자에 2중, 3중에 돈이 들어가고 기간이 더 2배 정도 걸리고 이런데 우리는 그동안 조용히 우리가 준비해왔어요.
1: 네.
2: 그래서 우리 잠수함하고 미국 잠수함하고는 우라늄 농축부터 틀려요. 그래서 거기 호환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대통령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과를 그 미국 쪽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시 조용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걸로 하고 만약에 미국의 이 잠수함 건조는 1순위 구조가면 우리가 필라델피아 구입한 조선소에서 미국의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도움을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끝났던 겁니다.
1: 뭐 트럼프는 알아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 과장이 심하신 분이라 요즘 보면 과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간에 원자로를 포함한 핵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를 하고 연료인 전용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공급받겠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걸로 보십니까?
2: 그렇게 되면 최상이라고 볼 수 있죠.
1: 아, 최상.
2: 잠수함은 우리가 만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핵연료 원자로가 핵연료가 들어온 원자로는 우리 거하고 미국 거하고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호환성이 없어요.
1: 네.
2: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지금 그 핵연료를 옛날 과거에는 자기들이 뭐 농축을 많이 해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제조업이 붕괴돼가지고 한 20% 정도만 자기들이 이 제조를 하고 팔아 쓰는 형편이에요.
1: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이 빌려주고 팔거나 이런 걸 할 여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중요하게 선언한 거는 20% 미만의 전용축을 하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하는데 허용을 했다. 이제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 미만의 농축을 하면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도 2024년까지 사실 프랑스에서 38%, 영국에서 32%, 러시아에서 25%, 중국에서 5% 이렇게 사왔어요.
1: 네.
2: 미국에서는 안 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호 거래되는 것도 우리가 사다가 이 핵연료를 가공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라늄 20% 미만 농축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과거에 계속 이 핵잠 도입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게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까?
2: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의 11조에 보면은
1: 네.
2: 여기에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11조에 보면은 우리가 2015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1: 네.
2: 20% 미만까지는 양국 간의 상호 고위급 회담에서 동의하면 우리가 농축할 수 있게 됐어요. 농축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거를 그 농축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농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1: 왜냐하면 아.
2: 이거는 자기들이 그 한 번에 일본 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10년 동안 니네 알아서 만들어 20번 미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1: 네.
2: 그걸 매년 건 바이 건으로 보고하고 하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번 이상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단 말이죠.
1: 네.
2: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재가 심했고 그 13주에 보면은 미국에서 들어온 원자력 기술이나 핵연료 이런 것들은 미국의 이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아, 그러니까
2: 그렇기 때문에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전체적인 걸 건드리면 오래 걸립니다. 이 그 협력 협정을 개정하려면은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미국의 안보, 우리 안보의 공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소형화 강력화해서 지금 핵무기 핵잠수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동으로 저지하려면 한국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미국도 그래서 뭐 자기들 군함 수도 이제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이 만들면 좋겠다 하는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했고 최근에 들어서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도와주겠다 했잖아요.
1: 네.
2: 그래서 기브앤테이크 성립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북익과 미국의 이익과 안보 그런 것에 다 필요한 게 돼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다가 20% 미만으로 할 때는 그 핵 비확산의 유배가 안 되니까
1: 네.
2: 이거는 이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동의가 앞섰다고 그래서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서면으로라도 군사적으로 사용하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오래 걸립니다.
1: 그러니까 일단은 매번 서면 합의를 하면 되긴 되니까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IAEA하고 미국한테 우리는 핵연료 회계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에 20% 미만으로 한테 얼마를 사서 어디다 쓰고 어디다 보관하고 이런 걸 다 이 회계 권리라고 하는데 이걸 명쾌하게 적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미국과 IAEA를 동시에 이제 이 설득을 하면은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의유 권력이 워낙 크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1: 예.
2: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별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미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국의 군사적 사용을 허용하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국가 총력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IAEA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 투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네.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1: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개정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이게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핵무장론도 있어서 이게 또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 미만이라는 걸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5월 26일 날
1: 아,
2: 대통령이
1: 예.
2: 20% 미만 농축도 우라늄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내도 쉬운 말로 죽었다 깨내도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네, 9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농축 시설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1: 네.
2: 농축 시설도 없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사와야 되는데 이런 걸 투명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그래서 핵연료 회계 관리를 하고 IAEA에서 정기적인 사찰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해야 이게 이제 의회도 움직이고 IAEA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참 아직은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 이게 핵잠수함 이거랑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2: 핵추진잠수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핵추진잠수함은 우라늄을 사용해서 그 추진 연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네. 디젤 엔진 같은 건 디젤 잠수함 같은 디젤 엔진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핵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잠수 핵추진잠수함이라고 하는데 핵추진잠수함은 임무에 따라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이걸 전략 핵추진잠수함 그래요.
1: 네.
2: 그다음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상대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면서 핵무기를 못 쓰게 하는 잠수함 이걸 공격 핵추진잠수함 그래요.
1: 네.
2: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는 비핵화 선언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북한이 핵무기를 싣고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어도 우리가 추적 감시를 못 쓰게 하겠다. 이게 우리 방침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공격 핵침잠을 만들려고 네. 합니다. 지금.
1: 뭐 우리가 핵을 싣고 다닐 일은 없을 테니까 말씀하신 네. 대로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말씀하신 거고요.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용인했던 거는 이 대중국 견제 역할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도 있지만은 중국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게 핵잠 도입이 본격화된다면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2: 동북아 전략에서는 중국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일은 대동 단결해서 이걸 막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리적으로 원격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러나 우리는 또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경제를 굉장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핵무기를 발사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 추적 감시하는 역할. 이것이 우선순위 1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핵무기도 만들었고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거나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만들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갖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가졌으면 주변이 반발하겠죠.
1: 네네.
2: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외부 세력 없이 적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국을 의식하고 반발하고 중국도 그러니까 뭐 커다란 얘기는 안 하잖아요. 크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최근에.
1: 뭐 처음에만 조금 얘기를 했었죠. 예.
2: 뭐 안 하면은 뭐 염치가 필까 봐서 그런지 그걸 안 하는데 사실 우리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 갖기 때문에 우리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력이 모든 걸 세계 10위권이 군사력도 5, 6위, 7위 정도 항상 얘기하는데
1: 네.
2: 이런 나라에서 왜 계속 눈치를 봅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국내 생명과 재산을 우리 스스로 방어하겠다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핵잠수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국민의 87%가 동의하고 있는데.
1: 뭐 군사력 말씀하신 것처럼 5, 6이지만은 워낙 어마어마한 애들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초대 핵추진 잠수함 추진 단장이셨잖아요. 소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소회는 어떠신지.
2: 그때 단장은 뭐 좀 창피하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저 아무튼 결과적으로 창피한 노릇인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계속 핵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핵개발을 안 하겠다는 대외적으로 천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1: 네.
2: 그러면 그 차선이 뭐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거 엔드스테이트는 반드시 물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나
1: 네.
2: 그때 당시에 우리의 전략은 이거 뭐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사용한다면 모든 나라가 반대할 것이고 특히 미국이 허용은 안 할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70년 초에 핵무기 개발하다 한번 발각이 됐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할 것이다. 이런 전제에 그럼 우리가 천천히 조용히 준비하자 하면서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배설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기름 걱정은 안 하고 일단 자동차부터 만들어놓고 하자 이런 전략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핵연료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동의를 국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가 핵열 그 2000년도에 0.2g 우라늄 농축을 시험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 핵무기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1: 뭐.
2: 또 사찰도 하고 그런 바람에 이건 참. 자연스럽게 중단이 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은 완비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조직도 이거는 핵무기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다부처 사업이에요. 이 일반 잠수함 같이 디젤 잠수함 같이 방사청 너 만들어줘 하면은 다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원자로가 들으면서 2배, 3배 이상 복잡해져요. 이거는 뭐 원자로가 들어가면서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원안이 들어가야 되고 안전규정 만들어야 되니까
1: 네네.
2: 그다음에 산업부, 과기부, 뭐 심지어는 환경부까지 가야 돼요. 그 핵잠수함 기지 건설을 하면은 이런 거 행안부도 들어가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한 다부처 사업이라 이건 국방부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에 부처 간에 소형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실에 만들어서 핵심잠수 사업단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휘해야 된다.
1: 네네.
2: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거의 이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때 당시에는 해군에 이제 열몇 명을 두고 이제 탐색한 거예요, 사실. 어떤 피지빌리티 스터디 가능성을 탐색한 거죠.
1: 어,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예.
2: 예.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책도 내고 그랬는데 예, 10년 노드맵을 내고 그랬는데 일단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핵 연료를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완전 규정과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싱크로나이징 돼서 가지 않으면 이거는 대형 사업, 국책 사업이 대형 사업을 이거는 좌초되기 가능성이 많다. 과거 실패 사례는 그렇습니다.
1: 일단 그러면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2: 지금은 이제 이 단추를 끼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 뭐 실무 협의 첫 발을 뗐다 그렇게 누가 얘기했는데 지금 2025년 10월 29일 날 그 발표하고 나서 7개월 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하자고 5월 26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또 한 게 거의 없어요. 미국 한두 번 국방부 에너지부 외교부 나눠서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루시 총장 한 번 오고 이번에 또 미국에서 한 번 왔다 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 얘기를 들어보겠다, 계획을 들어보겠다 이런 수준으로 가면은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모든 걸 설계하고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1: 맞아요.
2: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려면은 행정부 그다음에 그 의회 그다음에 정재계 수장까지 다 총력전을 해야 돼요. 설득하려면은. 그런 노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뭐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가지고
2: 거기다 전쟁까지 네.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네,
1: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캐나다 이 지금 잠수함 수주 경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60조 원 규모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2: 그것 때문에 저도 캐나다도 현지 다녀오고 그랬어요, 1월 말에.
1: 네.
2: 그래서 다녀오기 전까지는 제가 가서 한 일은 과연 리얼한 경쟁 체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보고 오는 것이었는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 제가 5년 반 실무, 현역 때 근무했는데
1: 네.
2: 독일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나선 적이 처음이에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세계에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 국가인데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1: 뭐 잠수함을 뭐 제일 먼저 만든 나라죠.
2: 예, EU하고 EU하고 그 나토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왜 자꾸 다른 데로 가냐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했었어요.
1: 네네.
2: 그래서 그리고 이 잠수함 성능으로 보면은 원래 잠수함 판매하면 잠수함 성능, 그다음에 납기, 그다음에 후속 군사 지원, 그다음에 절충격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나는데. 이 잠수함 성능은 뒷전이고 산업 경제적인 면을 너무 많이 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잠수함 성능은 20% 미만으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뭐 다 산업 경제적인 면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잠수함 성능은 독일에서 우리가 30년 전에 배워왔지만 지금 대등 또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원래 조선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2011년에는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한번 이겼잖아요. 독일하고
1: 네,
2: 경쟁해서.
1: 네.
2: 그런 전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산업 경제적인 면을 누가 이제 더 지원해 주느냐, 누가 국가적으로 하느냐, 지원을 오래 갈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지렛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사실 하나하고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경쟁이 들어갔는데 지금 관계도 없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 로템 이런 데서도 사실 협력을 하고 있어요.
1: 네네네. 팀코리아네요 이번에도.
2: 이런 데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총력전을 다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은 뭐 약간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우리는 실적함이 있단 말이에요. 실적함.
1: 네.
2: 그럼 독일은 지금 노르웨이하고 협력해서 컨먼 디자인 공동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함이 없어요. 우리는 실적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14,000km 대장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정도까지 하는 나라 진사 대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캐나다 국민들이 알아요. 그래서 캐나다 국민들은 여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정치권은 뭐 EU와 나토가 대동단결하더라도 국민적인 또 여론이 안 좋으면 할 수 없는 거 사실 아닙니까?
1: 네.
2: 그래서 사실 페이퍼 서머의 이 단점도 제가 여러 번 기고도 하고 설명을 했어요. 독일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잠수함을 많이 팔았어도 2000년도에 그리스하고 네 척을 파는데 20억 유로의 그 계약을 했는데 2004년도에 진수한 이후에 인도할 때까지 한 1년 정도면 통상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1: 네.
2: 그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페이퍼스 말에는 프로분이 안 된 잠수함은 힘들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함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캐나다가 우리 잠수함 안 사면은 굉장히 후회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그런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결과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1번 캐나다였습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우리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직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 아래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확보한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CCTV 등의 자료 분석도 한창입니다. 이미 경찰이 고발인과 공무원, 시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하수본이 머지않아 강제 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법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 7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보관했고 그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 보전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9일 해촉했다면서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위촉됐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5: 투표지 부족 사태로 논란인 6.3 지방선거에서 이번에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1,104표 대신 3투표소의 개표 결과인 954표가 중복 입력됐고 지난 5일에서야 인지됐는데 1, 2위 후보 간 표차가 19표로 당락에 영향이 없어 오늘 회의를 거쳐 득표 수치가 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동시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6: 학생들은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쟁에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국가행위야 참정권 침해! 규탄한다!
8: 규탄한다!
9: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 추모 그림이 걸린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0: 우리는 오늘 연세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각 행동하십시오.
9: 특히 60 민주항쟁으로 제취한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행정 서비스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 이한열 선배님 추모 행사 기간인 만큼 민주화와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 무관심한 사람들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 같은 시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부실 선거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 110% 기준 예산을 받았음에도 왜 투표용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는가? 만일 투표용지가 충분함에도 왜 50%만 배부하였는가? 그렇다면 선관위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만을 위한 것인가?
9: 서울대학교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공동 시국선언에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동참하면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은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도 요구했는데 다만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정치적인 진영 논쟁으로 소모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5: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6: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등에 투입됐던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를 맹비난하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3: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투표구별 선거인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14: 이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13: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는 대행사무를 꼽았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14: 권한은 틀어지고 일과 책임을 넘기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다.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13: 이에 노조는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5: 이번 참사가 조직적 무능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직 해체,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
13: 또 종이 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5: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이냐며 조롱을 받은 경찰관이 시위대와 무기력한 경찰의 현실에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6: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8: 개표소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김노경장이 쓴 글입니다. 김경장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는 조롱을 받고 얼굴과 대화 장면이 SNS에 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6: 관등성명 한번 해보세요. 관등성명.
17: 한국말.
8: 김경장은 그래서 경찰의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기동대원들에게는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되지만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와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경정의 아내가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과 조직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현장에서 폭언을 듣는 동료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하려 쓴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부적까지 의심받는 현실도 씁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을 위해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심리상담 연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 SNS까지 공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6: 과거 탄핵 집회 때는 커피차를 보내더니 왜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하냐는 댓글들인데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올림픽공원에 음료를 보내달라는 댓글 등이 가수 아이유 SNS에 달렸습니다. 아이유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19: 이번에는 침묵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아, 네티즌들의 말 그대로 아이유는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차부터 쏴야지.
18: 가수 아이유뿐 아니라 배우 박보영 등 탄핵 국면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던 연예인 SNS에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보영은 팬 플랫폼을 보고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타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중이 연예인을 단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강해진 겁니다. SNS로 자유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역시 대중의 불만이 연예인들에게까지 향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20: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18: 다만 의견 표명이나 선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만큼 특정 연예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최근 증시 흐름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8%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에 이어 그제는 8% 폭등하더니 어제는 다시 4%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6: 이런 극심한 변동성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 내린 7,899로 출발하며 8,000피 회복 하루 만에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장 이후 낙폭이 점차 가팔라지더니 오후 들어서는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며 8% 넘게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겨우 하루 지나 다시 폭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52% 내린 7,7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란전쟁 직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5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1%와 7.5% 내린 30만 2,500원과 204만 8,000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였습니다. 밤 사이 데이터 센터 개발사 크루소의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 소식에 미국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오가며 전장 대비 1.67% 내린 951의 거래를 마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전문가들도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인지 코스피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것은 특히 B2까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21: 12.9원 오른 1525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500원대 고공행진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외환당국 경계가 환율 상승을 저지했지만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1524.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과 알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의식 없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관리 부실을 주장했고 보건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70대 환자. 지난 7일 면회 온 가족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코안을 비추자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이 꿈틀거립니다. 주변에는 수십 개의 알도 보입니다. 면봉으로 꺼낸 벌레는 길이 1cm가량. 입 주변은 물론 몸속 분비물을 빼내기 위해 연결해둔 배액관 팩 안에서도 잇따라 발견됩니다. 환자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4월부터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와 여러 의료용관에 의존해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2: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플래시를 켜서 봤더니 이미 알이 진짜 수십 마리가 있고 갑자기 입에서도 막 나오고 너무 놀래갖고 말도 안 나왔어요, 저도.
1: 가족은 관 주변 오염과 악취, 인공호흡기 연결 문제 등으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2: 악취가 너무 난다. 제발 좀 잘 관리해달라는 말을 갈 때마다 했어요.
1: 병원 측은 면회 당일에도 구강간호와 가래 제거 등 필요한 처치를 했지만 입과 목 주변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코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발생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충 분포와 개체수를 고려하면 환자 관리와 병원 환경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3: 꽤 긴 시간 디텍션이 안 됐나 보네요. 환자 관리, 환경 관리 측면에서 이 병원이 뭔가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가족들은 이튿날 급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검사에서 염증과 전해질 등 일부 수치의 이상이 확인돼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측의 환자 관리와 대응이 부실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무 기록과 처치 상황,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0: 어젯밤 폐기물 업체와 조명 공장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시뻘건 하염이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대형 소방차가 줄지어 들어오지만 거센 하마에 건물 벽면은 벌써 너덜너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훼손됐습니다.
5: 여기 비켜야 돼. 폭발할 수 있어. 큰일 나.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7: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거만가 LA
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 어제 클립 7만 조회수의 주인공 쏙쏙 시사저널 정은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아유, 어제 그냥 클립이 대박났어요.
4: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아, 다 정은경 기자님이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다음번에는 10만 가시죠, 뭐.
4: 가보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네. 전해주실 소식이 있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의 뉴스 명단은요. 네. 유튜브에 이어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라이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오호. 여기에서도 저와 장성철 대표님 모습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3: 좋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첫 번째 뉴스는 안 간 걸까 못 간 걸까입니다.
3: 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출국길 네. 환송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3: 특히 정청래 대표 안 왔고 네. 김민석 총리는 왔고 네. 이례적으로 정치권의 해석이 꽤 분분합니다.
4: 네, 사실 원래 여당 대표랑요 지도부는 이런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공항에 나가서 배웅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네. 반면에 모습을 드러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3: 누굽니까?
4: 바로 김민석 총리인데 그렇죠. 김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 귀국 때 마중은 나왔는데 맞아요. 출국길 환송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담긴 장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왜 주목이 되냐면 바로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3: 8월 17일이죠. 17일.
4: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관 문제로 9월에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8월 17일로 못 받긴 했고요.
3: 맞아요.
4: 여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연임론이랑 김민석 총리의 차출론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정 대표 빠지고 김 총리가 대통령 곁을 지킨 모습이 좀 포착이 된 겁니다. 물론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는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 이런 설명을 내놓긴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은 원래 사진 한 장 이런 자리 배치 하나에도 의미를 좀 읽어내잖아요.
3: 아니,
4: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명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걸 놓고 탐색전 시작된 모습입니다.
3: 네, 이런 장면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4: 네.
3: 대통령 출국길에 여당 대표가 안 보이면 정치권에서는 늘 의미를 부여합니다.
4: 네,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때잖아요.
3: 뭐요?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래요? 또
4: 혹시
3: 왜?
4: 기억 나실 텐데 네. 2015년 박 전 대통령이요 네. 미국으로 떠날 때 김 대표가 환송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3: 네.
4: 그때는 사실 좀 친박계랑 비박계 갈등이 한창이기도 했고요. 그때 사실 그때는 별일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3: 엄청 별일이었어요.
4: 결국에 1년 뒤에 공천 갈 때 그러니까 이른바 옥새 파동이 폭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3: 꼴 네, 보기 싫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4: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도 좀 비슷했는데 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출국 당시에요. 이준석 대표가 환송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한 달 뒤에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좀 갈등이 수면 네. 위로 올라왔던 적도 있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때도 마찬가지인데 2024년 동남아 순방 출국 때 환송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갈등이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 계엄 사태 직전까지 둘의 충돌이 부각됐습니다.
3: 사이좋고 원만하고 네. 서로 뭐 분위기 좋으면 나오라고 그러고요. 사이 안 좋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요.
4: 그렇죠.
3: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막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4: 네.
3: 일부러 그냥 나가라고 제가
4: 네.
3: 그냥 이렇게 등 떠민 적도 있어요. 김무성 대표 시절에. 하여간 이걸 두고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4: 네, 사실 과거에도 좀 네. 비슷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3: 그래요?
4: 이게 언제냐면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비슷한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오.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 선거에서 좀 고전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 총리를 좀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네. 왜 김민석 표가 안 나오지? 뭐 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 했고요. 이후에 친명 지지층 표가 좀 몰리면서 김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3: 그렇군요. 어쨌든 대통령의 마음은 김민석 총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군요.
4: 네.
3: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4: 두 번째 뉴스는 한동훈 선긋고 장동혁 감쌌다입니다.
3: 오, 국민의힘 새 대표, 새 원내대표 선거가 네. 오늘 열리잖아요.
4: 네.
3: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후보들 입장이 조금씩 좀 달라요?
4: 네, 그렇습니다. 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장동혁 책임론은 인정하지만 강제 퇴진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은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를 강제로 밀어냈을 때 당이 더 좋아졌느냐 이러면서 신중론을 좀 펼쳤고요. 성일종 의원도 비슷했는데 선거에서 지면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맞긴 하지만 몰아내기식의 퇴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요.
3: 네.
4: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자를 권한도 없고 먼저 패배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 네.
4: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수술대 오르기보다는 네. 먼저 CT 찍고 한번 확인부터 해보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근데 이미 진단은 다 나온 거 아닌가? 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다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좋아요.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4: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의 의견이 좀 일치했다고 보면 되는데 오. 핵심은 한동훈 복당 아직은 아니다 였습니다. 새 후보 모두 조기 복당에는 선을 좀 그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좀 비교적으로 우호적으로 보였던 김도읍 의원도 복당까지는 최소 1년 정도는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4: 후보들은 이제 한 의원이 막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도 봐야 되고 당내 의원들이랑 관계도 좀 봐야 되고 이걸 두고 국민의 평가도 좀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3: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원내대표 누가 유리합니까? 맞춰주세요.
4: 취재를 제가 좀 오늘 해봤는데요.
3: 네.
4: 지금으로서는 정점식 의원이 한 발 앞서 있다
3: 그래요?
4: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핵심은 정점식 의원 개인보다는요. 이 정 의원 뒤에 누가 있는지인데
3: 네.
4: 사실 TK의원 현 지도부 친윤계가 정 의원을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호나 주호영 등 TK 중진 대부분이 빠진 상황에서 남은 사람이 송원석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송원석은 리더십을 보여줬다.
3: 네.
4: 그런 송원석이 정점식을 밀고 있다. 이번 선거도 송원석 체제의 끝이 아니라 연장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3: 네.
4: 실제로 선거 일정 자체를 놓고도 좀 뒷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원내대표 선거를 상당히 좀 빠르게 치르려고 했는데
3: 네.
4: 이걸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일정 자체가 정점식 의원을 좀 원내대표가 빠르게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3: 네.
4: 불만도 나왔고요.
3: 네.
4: 그렇지만 이제 정 의원이 과반을 못 넘기면 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3: 오.
4: 그 경우에는 지금 3명 중에 성일정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당내에서는 성일정 의원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의원들이랑 밥도 정말 열심히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김도읍 의원은 좀 섭섭해하겠어요. 김도읍 의원은 결선 투표 못 가요?
4: 당내 분위기는 일단 네. 두 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3: 오.
4: 일단 부산 의원들의 표가 어디로 갈지가 좀 주목되는데 만약 부산 의원들의 표가 김도읍 의원에게 쏠릴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3: 배제하지 않는다. 참 정치권에서 이게 묘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4: 네.
3: 정윤경 기자님이 취재한 거랑 다른 얘기를 좀 들었어요.
4: 어떤 거죠?
3: 한번 좀 지켜보시죠.
4: 오늘
3: 배제할 수 없다?
4: 네.
3: 지켜보자.
4: 12시 반쯤 결과가 나오니까요.
3: 네.
4: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3: 알겠습니다.
4: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전국 대학생들 뿔났다입니다.
3: 오, 6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오늘 전국 16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에 네. 나선다고요?
4: 이제 투표용지 사태가요. 네. 정치권 넘어서 대학가로 번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시에 시국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 문제로 보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투표는 민주주의 심장인데 그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6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서 시국선언 여는 것도 상당히 상징성이 좀 큰데요. 학생들은 87년 시민과 학생들이 어렵게 쟁취한 이 1인 1표의 권리가 국가기관의 부실로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특검, 뭐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서울만의 움직임이 아니라면서요?
4: 그렇죠. 이제 지금 대구랑 부산, 인천에서도 대학 총학생회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자,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화가 났네요.
4: 네.
3: 이런 가운데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라고 명령했다고요?
4: 네, 핵심은 이건데요. 법원이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 놓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3: 네.
4: 서울 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이 송파구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랑요. 그리고 CCTV 영상,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보존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투표용지 보관 상자인데요.
3: 네.
4: 해당 투표소의 유권자는 3,800명이 넘었는데 준비된 투표용지는 1,900장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이제 100명이 올 수 있는 식당에 네. 한 의자를 49개만 갖다 놓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3: 네.
4: 결국 이제 투표용지 동나면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들이 나왔고요. 법원은 당시 CCTV 영상이랑 그리고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그 투표용지 보관 상자 보관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3: 안 올 것 같으니까.

0: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양국 협력, 뭐 경제 교류, 전략 협력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정작 비핵화 얘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요. 특히 지금 북러 밀착이 좀 강해지고 있고 중국도 미국 경제에 좀 합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보다 이제 북한을 전략적인 우군으로 묶어두는 게더 중요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북한의 핵무기를 좀 인정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읽을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쏙쏙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환송식에는 이례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빠졌고요. 또 이례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전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역할이나 선거 결과를 두고 아쉬움을 표현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남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 잘 해석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2: 네.
1: 부원장님, 네. 어제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식에 정청래 대표 여당 지도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어쨌든 참석 못했잖아요.
2: 네.
1: 좀 판정을 내려주세요.
2: 그 지방선거 끝나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았고 그렇죠.
1: 네.
2: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투표 용지 관련해 가지고 워낙 이제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전 규모보다도 굉장히 평소보다 이 외국 나가시는 그 규모가 축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의미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봤을 때 평소 의전보다는 좀 의전을 줄이자.
1: 네.
2: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당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의전차 이 주국장에 그 나가지 않았다 당대표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 그런데 그렇게 당대표가 안 나오면
2: 네.
1: 못 나오면
2: 네.
1: 저 같은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들은 이거
2: 예.
1: 대통령이 말이야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임이 없는 거다 불신하는 거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불필요한 해석과 오해를 낳을
2: 예.
1: 필요가 없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뭐 오비라고
1: 보세요.
2: 전날 이제 기자회견을 또 굉장히 강하게 하셨고
1: 네.
2: 장시간에 3시간 넘는 기자회견에서 또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데 기자분들의 이 질의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1: 네.
2: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이제 그 외국 순방이 유럽 순방이 계획돼 있어 가지고 좀 맞물려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1: 제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세요.
2: 예.
1: 저도 이제 당대표실 근무했지만
2: 예.
1: 저렇게 여당 대표를
2: 네.
1: 안 부르고 조선일보 기사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2: 네.
1: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2: 네.
1: 그건 대단히 좀 이례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긴 한 거죠. 그렇죠?
2: 이제 공식 그 입장은 아닌 거고
1: 네.
2: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1: 네.
2: 예.
1: 대통령 스타일상 저렇게 이제 기자회견 때는 패배한 거야. 막 이렇게 좀 규정을 하시고
2: 예.
1: 어제 여당 대표를 못 오게 했든지 어쨌든 안 왔든지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이거는 뭘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정청래 당신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마. 난 당대표로서 당신 인정 안 해.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2: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 이제 의전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1: 네.
2: 그거는 뭐 좀 이 과대 해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지방선거를 패배했어요 사실은
1: 네.
2: 그 사실상 패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또 정리를 하는 게 우리 집권 여당에서 이 집행부 국정을 운영하는 여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한 연동돼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정말 뭐 1년간 열심히 이 청와대에서 일한 이 집행부의 다소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요
2: 네.
1: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고 좀 축소해서 환송 행사를 한다 그러더라도 아닙니다 대통령님 제가 나가서 환송해야죠.

0: 제가 만약 안 나가면 장성철 같은 평론가나 사회자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본인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오히려 그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0: 나가야 된다?
1: 예, 네. 평소에 계속 대통령 저기 그 1년 동안 해외 순방하실 때 당대표로서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아, 지켰고 그럼요.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나가지 않은 그 모습은 아, 물론 이제 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규모를 축소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0: 요즘
1: 민주당을 대표하는 부분 입장에서
0: 그렇죠. 안 나오는 게 말이세요. 네,
1: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뭐 세간의 오해와 네. 이런 추측들을 갖다가 좀 방지하는 네. 그런 선제적인 좀 모습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0: 예. 네. 곤란해하시니까 그만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또 근데 예. 전북에 가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만났어요.
1: 네. 예.
0: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게 비공개 일정으로 그렇게 전북 가시는 걸 그 이 잡으셨더라고요.
0: 네.
1: 근데 뭐 전북이 어쨌든 이제 치열했었죠. 치열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북보다는 오히려 좀 뭐랄까 열심히 하고 좀 낙선했던 분들 가령 뭐 대구의 김부겸 우리 후보라든가 아니면 경남의 김경수 지사라든가 뭐 서울의 정원호 후보라든가 저는 이런 낙선한 부분들한테 따뜻한 위로
0: 네.
1: 이런 모습이 더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0: 왜 갔을까요 그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호남표를 다지기 위해서 갔다?
1: 설마 뭐 지금 그동안 계속 당대표로서 많이 이제 전국을 다니셨기 때문에 뭐 다음 전당대회에서 뭐 표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전북을 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데
0: 네.
1: 어쨌든 뭐 전북에서 굉장히 이 선거 막판에 당에서 당력을 집중적으로 이 전력해서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의 저기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우리 전북분이시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0: 맞아요.
1: 한 열흘은 제가
0: 맞아요.
1: 제가 알기로는 다섯 차례 이상 전북을 네. 방문하고 또 마지막에 상주하면서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이런 모습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전북의 상황에 대해서 고생한 양반 분들을 위로해서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제 입을 빌려서 또 이제 그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김민석 총리 잘하고 있어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했잖아요. 명픽은 김민석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냥 이번 전당대회 때 나는 김민석 총리를 나는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 없죠?
1: 뭐 해석은 뭐 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기 그 내란을 극복하고 힘들게 만든 일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1년간 가장 그래도 생사고를 같이 했던 그러한 국무총리로서
0: 네.
1: 뭐 덕담은 저는 기본일 거라고 보고 또 이제 나가서 이분이 나와서 지금 김민석 총리께서도 거의 뭐 확정적으로 당대표 도전하겠다
0: 네.
1: 이렇게 본인이 아주 그 결정은 안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말씀 그다음에 세간에서도 그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동안 수고와 이거를 갖다가 덕담에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0: 대통령의 당내 전당대회 당 지도부 선출에 대한 개입 이렇게 좀 야당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지
1: 뭐
0: 않을까요?
1: 아니요. 그거는 워낙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동안 이제 경계하셨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정말 뭐 이 청와대 대통령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각 부처들 뭐 총리실 마찬가지고 저도 뭐 총리실에 있는 후배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뭐 주말이 없을 정도로 이제 고생을 했는데
0: 네.
1: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총괄했던 국정을 총괄했던 그 총리님에 대한 충분한 그 정도의 저는 배려라든가 덕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0: 그러면 예. 앞으로 이제 전당대가 8월 17일까지 열릴 때까지
1: 예.
0: 대통령께서 특정인에게 좀 힘을 실어 주는 듯한 어떠한 신호를 주진 않을 거다.
1: 크게 저는 뭐 대통령께서 뭐 평소에도 그렇고 또 이제 국정 맡아서 1년간 네.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셨거든요.
0: 경계 안 하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아니 왜냐하면은 예.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장 선거 네네. 할 때도 그 예. 며칠 전에 조정식 후보자의 뭐 리트윗 해가지고
1: 네.
0: 그리고 또 국회의장 또 조정식 의원 믿은 거 아니야? 막 이런 해석을 나오게 만드셨거든요.
1: 네.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투표하는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0: 그렇죠. 예, 왜 그 하필 조정식 표출하면서. 의원 거를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근데
0: 알았어요.
1: 그런 부분은 뭐 아무튼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뭐랄까 약점으로 잡히지 않는 네. 야당의 네. 그러한 저기 뭐 정제된 행동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0: 네. 예. 아 근데 제가 이제 김용 부원장님 예전에도 인터뷰 해봤고 예. 또 다른데 인터뷰하시는 거 들었는데 상당히 좀 오늘은 말씀을 조심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8월달 전당대회 때 부원장님 혹시 출마하십니까?
1: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제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 또 요청하는 분들도 많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열심히 뛰어서 네. 또 우리 당내에서 의원분들이 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는 날 77분까지 서명을 했어요. 김용한테 맞아요. 공천을 맞아요. 줘야 된다. 그래서 네.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선거도 좀 이번에 결과가 안 좋았고 네. 상당히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제가 그 원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인이 된다 그러면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결정을 좀 빠르게 할 생각입니다. 예.
0: 나가신다는 얘기네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아까도 뭐 부원장님께서 패배했다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1: 예.
0: 어느 지점 어느 포인트에서 그래도 광역단체장 네. 12군데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왜 패배했다고 하세요?
1: 물론 이제 우리가 숫자만 놓고 보면은 뭐 12대 4라는 게 뭐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게 그렇지만 그 이 속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네. 첫 번째는 뭐 가장 큰 게 누가 보더라도 서울에서
0: 서울이에요?
1: 서울을 뺏겼고 네. 그다음에 저는 다른 뭐 개별적인 뭐 보궐선거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저는 우리 이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 지방 균형 발전 그다음에 자치분권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그다음에 실제 예산의 상당 부분도 이 각각의 지방 정부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라는 게 자치 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행정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본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다음에 행정적인 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정말 이재명 정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네. 정말 우리 저 모세혈관 같은 건데 거기서 제가 엊그저께 그 표가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115개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95개
0: 네.
1: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많이 뺏겼고 뭐 충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으면은 뭐 도지사는 우리가 이제 박수현 도지사를
0: 맞아요.
1: 갖다가 배출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뭐 충남권의 기초단체장 상당수를 뺏겼고
0: 맞아요.
1: 저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제가 할 수 있던 성남 같은 경우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합해가지고 열심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저는 사실은 경기도 서울은 저는 이 신경도 못 썼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뭐 지방이라든가 좀 이렇게 약간 뭐 단일화 이런 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도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막 이 뺏겨버리니까 너무 좀 아쉬움이 큰 거죠.
0: 하나 만산 막 이런 데 평택. 뭐 이런
1: 용인, 뭐 용인 특례시죠. 100만 맞아요. 넘는. 그 다음에 저기 말씀드린 성남, 그 다음에 예. 또 안산.
0: 예.
1: 그 다음 그리고
0: 하남.
1: 그 하남도 뺏겼죠. 예. 강병도 후보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저 추미애 그 지금 경기도지사님께서 그 하남 지역에서 후보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 계시다가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곳에서 막상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 저버렸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다수 뺏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무슨 뭐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선거의 이 질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패배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저기 진 거 아니냐 이런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데 거기에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내는 거는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좀 강하게 제 생각을 좀 올렸는데 네. 뭐 아직까지도 그 선거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정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아니, 새롭게 출발하려면 일단 뭐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해야
1: 그렇죠.
0: 된다.
1: 저는 뭐 그건 기본이라고 봅니다.
0: 승리했다라고 그래서. 딱 선언을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났는 거죠. 그때 저는 뭐 그날 밤을 샜거든요. 사실은 밤을 네. 샜는데 10시에 이제 당대표 입장이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전국적인 승리.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과연 전국적인 승리인가?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지방 정부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잘못 좀 이 뉘앙스로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로도 선거 결과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입장을 갖다가 표명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좀 허탈해하고 있는 뭐 지지자들 또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 이 집권당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이런 사과는 필요하다.
0: 사과만 하면 돼요? 그냥?
1: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사과와 함께 책임까지 따랐으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맞다고 보는데
0: 책임이라면
1: 저렇게
0: 어떤 책임이에요?
1: 책임이라는 거는 뭐 대표가 과감하게 이 선거에 대한 패배를 자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런 본인은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0: 그렇죠.
1: 그래서 바로 지금 전당대회 이게 8월 17일로 잡혔죠.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 책임론을 갖다가 사퇴해라 이거는 결국은 정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 수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0: 아니면은
1: 보고 있습니다.
0: 뭐 차기 당권 도전을 포기해라. 선거를 패배한 당대표가
1: 예.
0: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명분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냐. 이런 요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전개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과정과 그다음에 전략 부재 여러 가지 그 패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과도 이제 연동해가지고 지금 이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부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 그거는 뭐 대표님 뭐 본인의 판단에 달린 거죠. 그거를 제가
0: 아니 부원장님 생각이요. 그냥 왜냐하면 선거 패배했다고 생각하시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1: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0: 그 평택을이요.
1: 네.
0: 여기서 좀 국한해서 좀 여쭤보면 참 민주당이 여기서 패배한 거에 대해서 뼈 아프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도
1: 네.
0: 기자회견 때.
1: 예.
0: 그런 논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여기 선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조국 대표가 출마한 게 책임일까요? 아니면 김용남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의혹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정청래 당대표 등 지도부의 책임일까요?
1: 뭐 이 워낙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택을 보궐선거가 뜨거운 그 화제였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모든 선거의 그 이슈들로 갔다가
0: 부원장님도 한번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1: 예, 네. 제가 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그 경례해 드리고 네. 또 제가 거기 그 이제 시장 후보였던 최원영 후보님 후원회장을 맡아가지고
0: 네.
1: 후원회장님과 최원영 시장 후보와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좀 콜라보를 이뤄가지고 협업을
0: 네.
1: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가서 두 분을 만났었는데
0: 네.
1: 누구의 책임이라든가 뭐 각각의 책임이 다 있겠죠. 뭐 그런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나겠죠. 그렇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이런 평택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보궐지역에서 뭐 울산도 있었고
0: 네.
1: 이 우리 김상우 후보가 그 나왔던 지역 남군가 그렇죠.
0: 네.
1: 그다음에 또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하정우 이런 쪽에 전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 의석을 하는 건데 그러면 네. 사전에 좀 정당과 정당 간에 아니면은 후보 간에 좀 이런 적이 좀 조율은 충분히 가능한
0: 지도부에서.
1: 당의 네트워크와 그동안에 우리 진영원의 또 신뢰와 이런 게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게 활용이 안 됐다.
0: 네.
1: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울산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김상우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단일화를 갖다가 중앙당에서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됐으면 저는 거기에 전태준 후보 같이 당선이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0: 네.
1: 제가 내려가서 그 울산에서는 세밀하게 이걸 좀 관찰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단일화에 대한 거를 우리 저 김태선 울산 시당 위원장님 정말 울산에서 지역에서 그분이 다 만드신 거예요 단일화를.
0: 네.
1: 이걸 감안했을 때는 누구냐 그 울산의 저 김태규.
0: 네.
1: 그 김태규 국민의힘 지금 의원이 되셨죠.
0: 네.
1: 이분은 충분히 저는 민주당에서 막을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 전태진 후보가 그런 단일화에 그 영향을 못 받았고 또 단일화가 중간에 일부적인 그 문항 때문에 또 단일화가 제대로 또 되뇌만에 하는 그런
0: 네.
1: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이 좀 치밀한 전략 같은 게 좀
0: 네.
1: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면은 여러 군데서 저는 충분히 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런 면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0: 네.
1: 당에서 많은 분들이 전략 부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밀하게 우리가 좀 판단해서 그런 거를 네.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런 거를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0: 네.
1: 또 2년 있으면 총선이고
0: 그렇죠.
1: 그리고 벌써부터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던 우리 민주당이
0: 그러니까요.
1: 극심하고
0: 네.
1: 거의 뭐 대등한
0: 네.
1: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적으로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0: 네.
1: 모든 일에 집권 여당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드려야 되고 이게 이 개인의 이 사적인 이익보다는 이 민주당이라는 또 집권 여당의 책임을 앞세운 그러한 공적 마인드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셨잖아요.
1: 예.
0: 전반적으로 뭐 부원장님이야 대통령 뭐 국정운영 잘하셨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1: 아쉬운 점이
0: 예.
1: 아니 저는 뭐 1년 동안 지금 이 대통령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처의 분들이 뭐 쉴 틈 없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0: 그게 제가, 아쉬워요?
1: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0: 아쉬워요?
1: 그래서 저기 이 청와대 출입하는 이제 기자들 제가 옛날에 경기도 대변인 할 때 그 인연이 있었던 이분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 자기들 그 옛날의 일보다 거의 한 다섯 배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휴식이 있어야지
0: 네.
1: 좀 충전이 되고 채움이
0: 네.
1: 있고 새로운 이러한 동력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좀 쉬엄쉬엄 좀 했으면 좋겠어 여유를 가지고.
0: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이신데
1: 아니죠.
0: 100점 만점에 몇 점?
1: 저는 뭐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어쨌든
0: 네.
1: 이게 그냥 뭐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잘못되면 같이 끌어안고 같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90점대에서 한 10점 빼서 한 80점대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인터뷰 너무 즐겁고요. 김영부 원장님 아마 6월달 안에 한 번 더 또
1: 네.
0: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1: 이제 여기가 저기 명당자리라가지고
0: 네.
1: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0: 네.
1: 불러주시면은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4: 선관위는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니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상자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6: 지금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제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 증거는 뭐 추가적으로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현장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5: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수의 50%를 인쇄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를 특정하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해당 상자의 위치를 모른다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송부 때 사용한 상자는 통상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하고 있다며 해당 상자 역시 송파구 선관위에서 지난 9일 예정대로 폐기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하루 전에 폐기한 것을 두고는 송파구 선관위가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유권자 수의 50%인 인쇄 하한선도 안 지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상자를 폐기한 선관위의 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의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그제 해촉했다면서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에 위촉됐고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공항에 착륙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지금 이탈리아 정부 측의 환대를 받으면서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착륙했다는 소식입니다.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요.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또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입법부 최고 책임자들인 이탈리아 상원 의장도 만나고요. 양국 간 우호 증진 필요성에 뜻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또 내일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와 문화 같은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화면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 네, 계속해서 선관위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9: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8: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9: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린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8: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 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축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네, 이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사회 곳곳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4: 선거 당일 투표소 등에 투입됐던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를 맹비난하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0: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투표구별 선거인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11: 이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10: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는 대행 사무를 꼽았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12: 권한은 틀어지고 일과 책임을 넘기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다.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10: 이에 노조는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3: 이번 참사가 조직적 무능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직 해체,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
10: 또 종이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4: 투표지 부족 사태로 논란인 6.3 지방선거에서 이번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1,104표 대신 3투표소의 개표 결과인 954표가 중복 입력됐고 지난 5일에서야 인지했는데 1, 2위 후보 간 표차가 19표로 당락에 영향이 없어 오늘 회의를 거쳐 득표 수치가 정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득표수 5기 대상인 전북 교육감 후보들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3: 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위 참가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4: 하지만 봉쇄 장기화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일터를 돌려달라며 시위대에 호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투표한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 참가자들이 보입니다. 부정선거와 수개표를 주장하는 구호도 들립니다. 참가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측 추산 인원도 오후 4시 기준 전날 2천 명 정도에서 1,10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투표함이 반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경기장 출입 통제는 계속됐는데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이들 사이 마찰도 반복됐습니다. 12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시위대가 또 막아선 겁니다.
15: 산악구조대, 산악구조 경진대회라고 해서 이번 주에 주말에 있는데 그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니고 들어가니까.
14: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업무를 볼 수 없어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며 시위 참가자들 입회하에 은행 업무에 꼭 필요한 OTP와 법인카드, 인감 도장만 들고 나오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통제를 풀지 않았고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펜싱협회는 당장 다음 주 아시아선수권 대회를 위해 출국해야 하지만 칼을 안에 두고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출입 통제로 국위를 선양할 국제대회 출전 준비가 멈추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와 사업이 전부 중단된 건 물론 세금 납부와 선수, 지도자에게 수당 지급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도 않은 체육회와 선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며 일터를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체들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단체 측과 시위대 사이 마찰도 우려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이런 규탄의 목소리는 대학가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4: 부산에서는 며칠째 시 선관위 앞에서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검은색 양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광장에 섰습니다. 각 학과가 함께한다는 의미의 점퍼가 뒤로 열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0월 광장의 풍경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엄중히 직시하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한 행정으로 흔든 우리의 참정권은 결코 가벼운 권리가 아닙니다.
16: 대학가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가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항의했고,
18: 오늘은 누군가의 한 표가 사라졌지만 또 내일은 나의 한 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지켜낼 권리는 내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됩니다.
16: 전남대학교에서도 선관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학생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16: 투표 당일 밤 시민들이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항의 집회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도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투표 마감이 15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가 시민이 느는 추세입니다. 대학가 시국선언과 함께 규탄 집회가 확산하면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3: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4: 여야 모두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대수술을, 국민의힘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단장인 송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외부 인사까지 추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21: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20: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놓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라고 쓴소리했습니다.
22: 나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윤 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입니다.
20: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 10여 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 때문에 학점도 포기하고 시험기간 거리로 나섰다는 청년을 상대로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국민들의 분노가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20: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인사들은 국민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고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면서 시민의 극우 낙인을 찍는다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논의가 일주일째 공전하는 사이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1: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네, 중동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어서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협상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절박함의 표현일 뿐이라며 굳게 맞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어제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격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고요?
2: 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에 이어 오늘 이란에 더 강한 타격을 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혹시 TV를 켜지 않았을까봐 알려주겠다면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발언에 대해 묻자 지금 답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은 그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경고와 함께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면서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독촉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3: We have a fully negotiated, but they're tapping and tapping. And I said, all right, let's give them a couple of more days. They're tapping because it's a meaningful paper. They know when they sign that paper, it's meaningful.
2: 결국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압박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핵 합의는 최악이었다면서 만약 자신이 집권 1기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지금쯤은 핵무기를 가졌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해서 시장에 상당한 원유를 공급했다라는 주장도 했네요.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처음 발표하는 내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매일 상당한 석유를 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미군의 비밀 군사 작전을 지시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작전으로 200척이 넘는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고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3: Now that they figured it out, I can tell you. It was very hard for me. I wanted to say it so badly, but it was millions of barrels of oil has come out.
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 기침, 위장 질환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담낭의 주된 기능은 간에서 만든 담즙을 저장했다가 몸에서 필요할 때 공급을 해주는데 담낭염이나 담결석이 많습니다. 담낭 문제로 오는 통증은 우측 견갑골, 즉 오른쪽 등과 날개축지 쪽으로 퍼집니다. 우상복부에서 이런 통증과 함께 소화 장애가 동반되면 담석증, 담낭염 혹은 담도결석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과 비타민을 너무 많이 드시는데 담결석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좌상복부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이 배를 내려다볼 때 배꼽을 기준으로 십자를 그으면 바로 왼쪽 윗부분인데 여기에는 비장, 위장, 그리고 췌장이 일부가 있습니다. 비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의학에서는 비장을 위장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장기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도 안면마비나 어깨와 팔, 다리나 무릎 통증에 비장을 보하는 데 비중을 두고 치료를 해드리면 빨리 회복되시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안면마비가 오고 나서 제때 퀄리티의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후유증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으로는 지속적인 눈 떨림과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 비대칭 얼굴입니다. 그리고 입이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인데 환자분들이 제일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은 계속되는 눈이 떨림입니다. 우리 모두 한두 번쯤은 눈이 떨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쩌다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정도만 떨려도 불편하신데 하루 종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과 눈 밑의 근육이 함께 떨립니다. 특히 미모에 신경을 쓰시는 젊은 여성이거나 대인관계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더구나 스트레스가 많고 어떻게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다고 하십니다. 보통 2년 이상이 된 안면마비 후유증은 한 방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양방에서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불편함과 부작용도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치료를 기대해 봅니다. 안면마비도 중풍과 같이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미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6: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모시고 지방선거 평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의 문제들, 또 재선거 요구에 대한 개혁신당의 답변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대표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9: 네, 좀 안 좋은 질문부터 좀 할게요.
10: 네.
9: 지방선거 평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 아쉽죠?
10: 아, 많이 아쉽죠. 네. 저희 개혁신당이 사실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후보를 냈거든요. 그렇죠. 200명에 가까운. 근데 이제 저희 당이 소화할 수 있는 역량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후보를 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조금 더 보다 근본적으로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저희가 양당이 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다가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중에 더 심판하고 싶은 정당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양당으로 쫙 결집이 되는데 그 결집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을 만한 개혁신당만의 아젠다와 매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중간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여론조사가 나오다가도 막판에 또 다 양당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표 방지 심리에 이제 맥없이 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걸 이준석 모델, 동탄 모델로 한번 뚫어낸 적이 있는데 그럼 이준석이 아닌 개혁신당의 출마자들은 그러면 그걸 그냥 단순히 개인기로 뚫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방향성과 아젠다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9: 제일 아쉬운 지역은 어디세요?
10: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조금 더 저희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게 사실은 좀 아쉽고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괜찮은 젊은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3인 선거구 같은 데들은 그 당에서 조금만 당세가 뒷받침됐으면 워낙 열심히 뛴 후보들이라서 괜찮은 후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이 이게 막판에 다 휩쓸려서 사라지는 거 보고 이게 제가 참
9: 한계죠.
10: 예, 너무 마음이 아팠죠.
9: 그게
10: 예.
9: 뭐 개혁신당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양당
10: 아니, 부족함이죠.
9: 체제
10: 뭐.
9: 아니 예. 그 양당 체제에 뭐 어떤 좀 나쁜 점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고.
10: 네, 뭐 그래서 참 네 이게 지방선거가 작은 정당에게 가장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막상 치러보니까
11: 더 힘들어요.
10: 아, 정말 그렇고요. 다음 총선까지 당이 어떻게 하면 이제 자생력을 갖출 것인가. 네.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11: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10: 아, 저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꼭 당이 커져야 이게 뭐 사퇴를 하려 그래도 특히 원내대표는 제가 사퇴하면 이주영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 또 이주영 의원님 정책위 의장 이미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사퇴의 자유도 없는 정도로 지금 당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좀 빨리 키워야겠다 생각
11: 계속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10: 열심히 하겠습니다.
11: 네,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실태 보고를 좀 받으셨는데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요인, 문제점 뭡니까?
10: 선관위가 위원회잖아요. 네. 위원회에 가장 안 좋은 형태만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11: 그래요?
10: 네, 뭐냐면 투표용지를 뭐 50%까지 인쇄할 수 있다라고 그거를 대충 뭐 지침을 내려요. 근데 그러면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송파구다 예를 들면 그걸 50%로 정해요. 네. 그러면 야 송파에서 50%로 해도 돼? 이걸 누군가는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도 안 했어요.
11: 안 해요?
10: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송파는 본투표도 많이 하는 동네인데 그러면 지역별로 이런 걸 데이터를 좀 보고 서울시 선관위든 중앙선관위든 야 너네는 50%로 하면 좀 적을 것 같은데? 라고 누군가는 리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안 했대요. 그냥 각급 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니까 네. 알아서 결정하게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할 것 같잖아요. 11시쯤에 처음으로 송파구 선관위에서 서울시 선관위에다가 이거 부족하면 어떻게 네. 해야 되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서울시 선관위는 답변도 한참 늦게 했지만 네. 이걸 중앙선관위에 보고도 안 해요. 네. 그러면 투표용지 부족 사체를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알았냐? 4시가 넘어가지고 민원인 전화를 받고 알았다는 거예요. 송파구나 서울시 선관위에서 보고도 전혀 안 오고.
11: 완전 조직이 망가졌네요.
10: 조직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11: 체계도 없잖아요.
10: 체계도 이거. 없고 그리고 선관위에 이제 근무하는 그냥 공무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네. 아 이거는 위원회가 또 결정해야 됩니다. 떠넘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지 제대로 조직적인 의사결정이나 어떤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더라. 제가 보니까. 그러고 또 추가 보도도 나왔지만 그러면 이거 회의록 좀 줘봐라. 이거 도대체 50%를 하는지 뭘 이거 각자 결정 어떻게 한 거냐. 네. 회의록도 없다. 줄 수 없다.
11: 그래요?
10: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거 뭐 조직 자체가 책임성에서 완전히 지금 낙제점인 거죠.
1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들이에요? 현직 판사들?
10: 거의 대부분 판사들이에요.
11: 아, 송파구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도
10: 판사일 거예요 아마. 저 그거는 저 찾아봐야 되는데 서울시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다 판사고요. 판사죠. 제가 예전에 순천시 선관위원장도 보면 판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사들이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지금 중앙지방법원장이니까 그냥 맞는 거잖아요.
11: 겸임하는 거죠?
10: 그냥 겸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다가 가끔 선거철에 와서 보고만 받고 아예 뭐 문제 없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실제 상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은 또 위원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겨요. 네. 위원장은 사실은 그냥 겸임인데. 그러고 제가 참 황당했던 게 그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네. 이제 투표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10시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11: 네.
10: 10시까지 연장하겠다. 이거 왜냐하면 투표 시간을 마음대로 늘리는 것도 이거 쉬운 그쵸. 게 아니잖아요. 대기표 주고. 그럼요. 막 들어보면 황당해요. 뭐 예를 들면 대기표를 주고 나서 네. 그게 아파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투표소라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탁해서 안내방송했대요. 아 지금 대기표 받으신 분들 와서 투표해달라고. 근데 대기표 받으신 분 중에 당연히 안 온 분도 있고.
11: 그러겠죠. 어디 딴 데 볼일 보러
10: 나갔으면. 그럼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제 보도 보니까 남이 버린 대기표 주워다가 투표했다는 사람도
11: 있고. 아 그래요?
10: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 10시까지 늘리자는 거 누가 판단한 거냐 그랬더니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혼자 판단한 거래요.
11: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10: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위험해요.
11: 그러면 누가 결정해야 돼요?
10: 원래 같으면 사실 최소한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해야 돼요.
11: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 된다?
10: 근데 위원회를 왜 안 개최했냐. 위원들이 다 어디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황당한 게 선관인데 선건 날에 보면 위원들이 다 없대요. 그 왜 없었냐 그러면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대요.
11: 위원들은 대략 누구 어떠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에요?
10: 뭐 판사들도 있고 뭐 변호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지역 유지 같은 분들 그다음에 네. 뭐 언론인들도 있고 막 그런 네. 식인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상근이 아니라도 선건 날은 다 바로바로 회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 그러니까요.
10: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같이 저희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니 이걸 그러면 사후에라도 서울시 네. 선관위나 중앙선관위를 열어서 이걸 추인을 했냐.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11: 아직까지요?
10: 아니, 그러면 이거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한 게 이게 규정상 이게 유효한 거냐? 이게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11: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10: 뭐 막 뭐만 하면 자기들이 이거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는 거는 법이랑 규정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규정 어길 때는 아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설례가 있습니다 뭐 네.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11: 났네요.
10: 뭐 당나라 군대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11: 완전 망가진 조직이다 이렇게 저런 곳에서 선거 관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10: 네.
11: 근데 저도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요 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괴한 결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10: 네.
11: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10곳 정도가 네. 사전투표 득표수가 좀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10: 네.
11: 하나 좀 말씀드리면 광주 광산구 송정 1동 민영배 후보 1,401표 이정현 후보 120표 고흥군 금산면 민영배 후보 1,401표 이정현 후보 120표 똑같아요.
10: 네, 네.
11: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0: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선
11: 열 군데가 이래요.
10: 그러니까 제가 그 광주 전남에서 저도 이제 활동을 해오는 정치인 입장에서,
11: 네.
10: 그러니까 부정 선거라는 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투표 결과를 정해놓고 데이터를 조작한 거다라는 그 정의를 쓴다면 좀 슬픈 얘기지만 광주 전남 선거를 조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11: 아이 그렇죠.
10: 예. 그리고 광주 전남 선거를 조작해서 예컨대 이정현 후보가 이기는 결과로 만든다면 뭐 그런데 민영배 후보가 이기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할 필요성이 있느냐부터 저는 좀 슬프지만 의심스럽고.
11: 아이 그렇죠. 당연히 네, 합리적인. 예,
10: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그 통계적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허명회 명예 교수님, 고대 통계학과 명예 교수님인데 이분이 필즈상 수상한 허준희 교수의 부친이래요. 네. 게다가 보수라고 스스로 밝히셨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이 통계적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 통계학적으로 분석해서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구 구성이나 아니면 지지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비슷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인구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 확률이 한 1% 가량 나온대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그래요?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표소가 14,000개인가 전국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몇 군데 나온다고 해서 통계학적으로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다.
11: 광주 전남만 10곳이라는 것이
10: 그거는 좀 특이하긴 한 것 같긴 합니다.
11: 아니 선관위에서는 네. 이제 우연이다라고 하는데
10: 저도 좀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적으로 광주 전남 선거를 조작할까라는 거를 빼고 보면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11: 그렇죠.
10: 네.
11: 이것도 한번 좀 관심 갖고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도.
10: 저도 궁금합니다.
11: 네.
10: 예.
11: 투표용지 증거 보존 신청하셨잖아요.
10: 네네.
11: 서울 동부지법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10: 네.
11: 일단 증거부터 좀 확보하겠다 그런
10: 그렇죠.
11: 의미세요?
10: 저희 김정철 우리 후보가 전 후보죠. 김정철 최고위원이 빨리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집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무작정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1: 그렇죠.
10: 제도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도적인 해결이 되려면 일단은 증거가 잘 남아 있어야 되는
11: 네.
10: 것이고 법원에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용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제가 보니까
11: 뭐예요?
10: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을 다 해줬어요.
11: 아.

0: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게 프로세스적으로 절차적으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일어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내부 단톡방 그다음에 CCTV 실제 인쇄매 수가 쓰여 있는 어떤 데이터들 증거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증거를 남겨놔야겠다라는 경각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증거 보전하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결과물 같은 것만 이제 증거 보전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법원 입장에서도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정권 침해가 왜 어떤 연유로 일어나게 된 거냐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1: 근데 투표함은 기각됐다면서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0: 그러니까 투표함 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인 면보다는 그 결과에 가까운 부분인 거잖아요.
1: 아.
0: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결과의 어떤 개표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전 단계에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부족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실제 인쇄 매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1: 네. 그 대표님,
0: 네.
1: 그 시위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0: 아 저도 사실 가보려고 했는데 지난 네. 주말에 제가 순천 일정이어가지고
1: 네.
0: 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중계해주는 유튜브들이 워낙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도 네. 뭐 보고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갔다 오고 그랬던데 사실 가볼까 하다가도 이번 주에 주중에는 또 시위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1: 그렇다대요. 부정선거론자들이 이제 대거
0: 그러니까
1: 나와가지고
0: 사실은 이게 저도 뭐 직접 보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밤에 몰래 가볼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제가 가서 예를 들면 부정선거 그 론자들이 와가지고 왜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냐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어쨌든 이게 참정권 침해라는 대의가 있는데 그 대의를 잘 국민들께 보여드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시위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 조금 네.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비율적으로 그때 좀 가보고 싶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분들의 주장은 재선거잖아요.
0: 네.
1: 근데 개혁신당의 지금 대안은 선별적인 뭐 재선거.
0: 그렇죠.
1: 이게 입장이잖아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괴리가
1: 어때요?
0: 있죠. 근데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전면적 재선거는 왜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면적 재선거를 이야기하려면
1: 네.
0: 부정선거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대한민국 선거 전체가 완전히 뭐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이게 뭐 조작됐다라고 가야 되는데
1: 네.
0: 물론 이번에 어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해도 어쨌든 문제 없이 투표가 진행됐던 투표 결과까지 다 물어 돌린다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의 주권 행사도 또 우리 그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도 폄하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다 그러면 네. 저는 원래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복지도 보편 복지 아니야 선별 복지 아니야 하면 보수적인 합리적 접근 방식은 선별 복지를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것도 선별적으로 실제로 투표에 차질이 있었던 곳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표 용지 부족했던 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로 대기가 발생해서 차질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도 제가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와 차질이 발생했던 투표소 위주로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선별적 재선거론이고 이게 나름대로 이제 합리성을 조금씩 더 인정받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1: 뭐예요?
0: 제가 선관위 그 사무차장이 저희한테 보고 왔을 때 그럼 대기하다가 대충이라도 몇 분 정도 이거 뭔 용지가 없어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거나 대기표 받은 분 중에 몇 분 정도 투표를 하고 뭐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된 데이터가 있냐 없다는
1: 없겠죠.
0: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재선거를 원래 같으면 보통은 보면 몇 표가 왔다 갔다 하는지가 그 하자 있는 표가 몇 개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 후보에 줘봤자 이게 선거 결과가 안 바뀐다라고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이 대부분 네. 다 기각되는 건데 이 사건은 특이한 게 그럼 정확하게 몇 표가 문제인 거냐가 안 잡히는 사건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면 남아있는 예를 들면 투표 안 한 분들의 표를 한쪽에 몰아준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한쪽에 그럼 몰아줄 가능성 있었다 그러면 기초의원 선거는 결과가 바뀌고

0: 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그거는 바뀌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 이번에 저희가 증거 보존 결정도 굉장히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나온 게 네. 저는 법원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아마 이게 표수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뭐 얼마나 이게 많이 바뀔지까지는 몰라도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도 같이 하는데 그러네요. 특히 문제가 발생했던 차질이 발생했던 투표소에서 기초의원 선거 정도는 이거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거를 저는 본 결과다 저는 생각합니다.
1: 근데 막 재투표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네. 저희가 지방선거 때는 거의 3일간 투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0: 맞아요.
1: 공휴일도 뭐 이틀이나 있고. 네. 근데 이게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참정권 행사하는데 투표권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잖아요.
0: 사실 모든 우리 그 직장인들의 염원을 그 받아 안으려면 재투표 날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선별적으로 몇 군데만 한다 그러면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별적 재투표를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농담이고요. 근데
1: 그것도 좀 현실 가능성이 없을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 게
2: 네.
0: 충분한 어떤 시간을 좀 드린다 그러면 특히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그 투표소에서 재선거를 한다는 거는 우리 선거관리 사상 사실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게다가 워낙 또 투표 열기가 높았던 선거구들이고 저는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1: 대표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선관위의 무능력함, 무책임함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오셨는데 네. 지금 한동훈 뭐 전 대표 등 몇
0: 네,
1: 명의 의원들이
0: 예.
1: 의원이
0: 네.
1: 뭐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겠다, 무분별한 휴직 휴가를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이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잖아요.
0: 네.
1: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선관위의 개혁 방안.
0: 우선 저는 상시 독립 헌법 기구로 선관위가 꼭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1: 헌법 개정해야 되잖아요.
0: 네,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 관리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부 요인인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렇죠. 사실은 좀 이상하고 오히려 차라리 누군가의 관리감독을 상시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다만 그 실제 의사결정 굉장히 독립적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법안 내신 거는 우선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저도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게 헌법을 바꾸기 전에 가능한 건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1: 헌재에서도 네. 이건 안 된다라고
0: 예, 좀 애매한 그렇네. 부분이 일단은 하나가 있고 저 네. 취지는 뭐 200% 공감하고
1: 네, 네.
0: 다만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든 걸 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선관위 내부의 이제 조직 문화와도 네. 관련된 거니까 네. 이걸 법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아무튼
0: 예.
1: 그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0: 네.
1: 개혁신당 자체적으로 좀 제대로 된 안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그러겠습니다.
1: 2030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탄생을 했잖아요.
0: 네.
1: 개혁신당이.
0: 네.
1: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2030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있는 것이고 이 아젠데를 네. 이끌어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혹시 있으신지.
0: 저는 이끌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건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무슨 말이냐면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불복 운동이잖아요. 참정권 침해에 대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네. 가깝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처음에 순수했던 시기에 그때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도 나와야 돼요.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그럼요.
0: 이거는 참정권 침해가 예를 들면
1: 침해.
0: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 못한 국민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개혁신당 지지자만
1: 맞습니다.
0: 있겠어요? 아니죠. 민주당
1: 맞습니다.
0: 지지자도 있을 거
1: 맞습니다.
0: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너무 이게 나서가지고 주도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가 못 오시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나 뭐 국민의힘 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너무 가가지고
1: 네.
0: 국민의힘 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저는 굉장히 온당치 않다. 잘못된
1: 네.
0: 일이다라고 봐요.
1: 네.
0: 네.
1: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0: 네.
1: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의원
0: 네.
1: 후보자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0: 네, 저는 마지막 며칠은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 개혁신당 그 구성원들도
1: 네.
0: 그냥 앉아서 우리끼리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누가 될 것 같냐, 평택은 어떨 것 같냐 하는데 마지막에는 저희도 대부분 개혁신당에서 아 이거 한동훈 네. 후보가 이 정도 이런 흐름이면 네.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모르겠네. 막판에 국민의힘 그 표심이 어느 정도 네. 가져갈지 모르겠다 하긴 했지만 당선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했어요.
1: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인사 나누시고?
0: 어, 네. 저희 저랑 네. 뭐 다 이준석 대표랑 다 인사하고.
1: 전반적인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어렵게 들어왔잖아요. 동탄 모델로 이준석 대표처럼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0: 저는 그런 면에서 네. 이번에 특히 지방선거를 저희가 해보니까 1번, 2번 안 달고 선거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한 번도 느끼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리스펙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든 1번, 2번 안 달고 자력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온 후보들은 전부 다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네. 좀 뭐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0: 아니 뭐 제가 우려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기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서울시장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마치 본인들이 이긴 것 같은 이제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당 밖에 계시긴 하지만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제가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좀 건전해지는 게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아마 나름대로 많은 촉매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더 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0: 3부 클로징 멘트를 제가 건너뛸 뻔했어요. 죄송하고요. 매주 수요일 4부는 여론의 흐름을 세심하게 읽어보는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하고 있죠. 6.3 지방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 분석으로 이 코너가 정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조회수도 참 많이 나오고 민심은 유구하게 흐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도 예정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수요일에 민심 읽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님도 이번 주부터 함께합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아침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민심읽기 함께하게 됐는데 덕담 좀 해주세요. 저희 뉴스명당 네. 지금 창당한 지 3개월 됐어요.
3: 네, 네. 3개월. 3개월이면은 뭐 네. 수습 기간이 끝났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0: 장성철 너 더 잘해라 이거예요. 네,
3: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지금부터 도약할 것이다. 네. 더 도약할 것이다. 네.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몸풀기였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3당에서 1당으로.
0: 1당으로 네. 감사합니다.
3: 시청률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0: 7월달 청취에는 1등으로 그냥 급상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원 대표님, 윤희영 네. 대표님 네. 이번 선거 한번. 총체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세요.
1: 일단은 이제 어느 정당이 얼만큼 이겼냐 이 논쟁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유권자 특성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이제 현명한 유권자, 영리한 유권자 탄생의 선언이 있었던 선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제 유권자들이 최근 선거들을 보게 되면 투표장에 가서 내가 어느 편이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이념과 정치에 기반한 이제 투표를 한 특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치와 이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실리와 이해관계를 표출한 선거고 그래서 매우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의미 있는 선거로 주목받는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0: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랬다라고
1: 일단 이제 두 가지가 현상이 있었죠. 뭐냐하면 지금 이제 교차 투표가 많았잖아요. 경기도에서 많았고 일단은 예 도지사는 따로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또 따로 서울도 사실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 같은 정당에 있는 후보를 찍었다 하더라도 격차가 크거든요.
0: 그러니까
1: 민주당에서 정원호 후보를 찍었을 때 50% 약간 넘었는데 구청장은 60%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교차 투표를 많이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차 투표 현상이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어요. 이제 간혹 나타났던 것인데 이번처럼 수도권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나타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권자들이 도지사, 시도지사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도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들이 실리적인 유권자의 모습을 매우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당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지 않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다음 총선들 준비하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매우 긴장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0: 유권자를 위대했다.
1: 예. 네. 그다음에 어쨌든 많이 얘기됐던 이제 서울에서 자산 투표 경향이 이제 많이 나타났잖아요. 진작부터 이제 말씀드리기는 했던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뭐 한강 벨트도 얘기하고 하는데 강남 일부 동의긴 한다만 막 80% 내외 득표율을 보였잖아요. 오세훈
0: 네,
1: 후보가.
0: 네, 네.
1: 현실에서 사실 없는 거거든요.
0: 아니 솔직히 사전 여론조사를 보면 강남에서도 정원 후보가
1: 맞죠.
0: 오세훈 후보만큼 비슷하게 네. 나온다 막 이랬었잖아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동산 관련해서 내 재산과 관련한 사안이잖아요. 이것을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약간 좀 뭐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으로 인한 내 재산 증가나 유지 관련한 부분을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여론조사 등에서 가려졌던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사실 호남이나 영남에서 이제 정당들 한 정당이 독주하잖아요. 근데 무소속 후보 웬만한 사람이 있어도 30% 이상 가는 건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여기서 강남 어느 동들에서 막 오세훈 후보가 이제 80% 내외를 얻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제 강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해 주는 것이어서 그런 이해관계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권자의 엄청난 변화.
0: 김정현 기자님께는 네. 요 그냥 짧게 요 평가 좀 한번 해주시고 야 여기는 정말 이 사람이 당선될지는 진짜 몰랐어. 대단히 의외인 지역 예측이 빗나간 지역. 거기 좀 말씀해 주세요.
2: 일단은 서울을 제가 정은호 후보를 예측했었는데.
0: 아니 목소리 좀 좀 기름차게 때문에
2: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왜 틀렸냐 보면은 투표율 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투표율이 서울이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3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63. 몇이었는데 그게 이제 1회 지선 이후로 최고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예상하기로는 이제 민주당에서 58에서 60 정도면 정원호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초과되면서 그리고 본투표에 보수 결집이 굉장히 세게 일어났습니다.
0: 아니 투표율 올라가면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막 그런 전망도 많이 하셨잖아요.
2: 아 그렇기도 했는데요. 그 사전 투표는 그랬는데 본 투표에서는 정말 많이 오세훈 후보가 득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변수가 되지 않았나 싶고.
0: 서울이 의외였다.
2: 그리고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 투표. 교차 투표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호 오세훈 격차는 6만 표. 근데 정원호는 구청장 후보들에 비해서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에 비해서 16만 8천 표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노원, 중랑, 관악 이런 민주당 유리한 밭에서 정원호가 민주당 구청장만큼 받았더라면 이겨볼 수도 있는 게임이었다라고 봅니다.
0: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서울만 이렇게 의외였어요? 평택을은 어떠셨어요? 예측하고.
2: 평택을은 여론조사에서
0: 아니 제가 보고 어땠냐고요.
2: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0: 원래 누구 될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2: 저는 김용남 예상했습니다.
0: 그럼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북구갑에서는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2: 왜 이러십니까? 하정우 예상했습니다. 네, 그건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의원이죠.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정말 그 드라마를 쓴 거 아닌가 싶어요. 구도상 절대 이길 수 없는 구도잖아요. 보수 둘의 진보 하나인데 그 지역구에서 보수 둘인데 갈라진 보수에서 원을 차지한 것은 좀 대단하다.
1: 우리 김 기자님, 우리 진행자님의 김 기자님에 대한 공세가 끝나려면은 우리 이제 장 소장님이 이번에 예측을 다 맞췄다는 거. 아, 이 말씀을 이제 하셔야지 지금 공격을 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 말을 하라고 지금 계속 질문하는데 그 말은 안 하시고.
2: 우리 장 대표님이 다 맞추셨습니다.
0: 아니, 전북 틀렸어요. 전북은 제가 저도 김관희.
1: 인간미.
0: 김수민 평론가님. 그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고 야, 여기는 진짜 와, 나도 진짜 놀랬어. 이제 어딘지.
3: 일단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아까 전에 교차 투표 얘기를 하셨는데 실리 차원에서 분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뭐 실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0: 그것도 이념으로
3: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이걸 깰 수 없다는 거는 많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역이용해서 많이 흔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교차 투표로 나타났고 서울에서의 의회 결과로 특히 크게 변동을 일으켰고 만약에 대구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되고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됐으면 그 폭발력은 더 컸을 거예요.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분할 투표를 통해서 거대 양당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경고장을 날리는 그 하나의 또 유권자들의 노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공감대나 이 말의 확산이 빠른 이런 특성을 타고 일어난 거고 그리고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영남 호남의 농어촌 소도시에도 보면 무소속 시장 군수가 나온다거나 또 군소정당들이 성적이 안 좋지만 기초의원들을 그나마 그런 지역에서 배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또 농어촌 소도시는 그쪽대로 어떤 그런 선택을 해서 현재 정치권에 긴장을 주는 이것이 비록 뭐 정치판 전체를 전복시키거나 재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있는 틀 안에서 정치판을 긴장케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0: 그리고 제일 의외인지요?
3: 이게 예측을 하다 보면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이럴 수도 있어.
0: 아니 그러고 하잖아요. 말이 길어.
3: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진다,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본격 선거 운동 첫날에 연신내역 쪽에 부근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나다니는 젊은 사람들 반응을 보고 오세훈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 근데 이긴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맞힌 건 아닌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주 뜻밖은 아니었었다.
0: 근데 깜짝 놀란 지역은 어디 있어요?
3: 전체적으로는 제가 국민의힘이 3개 정도 광역단체장을 갖고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넘어섰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전체 판세에서 조금 제 예상보다는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네. 네. 그래도 자고일어나 보니까 서울이 뒤집혔던 거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0: 저도 그것도 참 놀라웠어요. 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놀라웠다.
1: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세상이 됐다.
0: 그러니까요.
1: 이게 이제 투표율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지난번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높으면 어쨌든 민주당 유리하고 낮으면 국민의힘 유리하다는 대전제는 유지되는 가운데 어떤 구간에서 이제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20대와 30대의 이제 보수적 정서가 이전에보다 강화됐다는 것이 새로운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는 투표율이 늘어났을 때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게 작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나타난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이제 세대별 투표율은 출구조사는 이제 부정확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한 5, 6개월 지난 후에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세대별 투표율을 내놓거든요. 이제 네. 그게 정확하긴 한데
0: 거기에 사전 투표도 들어갑니까?
1: 들어가죠. 오. 예.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지금 근데 추정해서 봤을 때 2, 30대의 투표율이 물론 더 훨씬 이 부분들에서 체계적으로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0: 변명하는 거죠.
1: 실제로
0: 그래서 여론조사 그 업계에 있다고 변명.
1: 원래는 이게 이제 그 무응답을 응답 거부를 이렇게 이제 비율대로 분산을 대체로 하는 거거든요.
0: 알았어요. 그 뭐 선거 분석은 네. 많이 하셨을 테니까 곧 넘어갔으면 좋겠고 전 윤희웅 대표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1: 네.
0: 육선 지방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해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 기록했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여기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 5일 이제 전국 1,400명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네.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0: 지역과 연령별 변화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1: 예, 민주당 지지도는 이제 대전, 세종, 충청에서 5.7%포인트, 부산, 울산, 경남에서 5.6%포인트, 서울에서 4.2%포인트, 대구, 경북에서 2.8%포인트가 낮아졌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부울경에서 7.1, 대구, 경북에서 5.8 이렇게 상승을 이제 해서 어떤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0: 요거 일단은 설명을 이제 윤희웅 대표님이 네. 상황 설명해 주셨고 김재현 기자님
2: 네.
0: 어떻게 이렇게 지지율이 갑자기 붙는 수치가 나왔을까요?
2: 이거는 뭐 민주당의 네. 얼굴을 네. 이제 바꿀 때가 된 거다. 나는 여론의 판단이 있는 거
0: 정청래 아닌가. 정청래 대표 책임이다?
2: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니, 장동혁 그러니까. 대표는요.
2: 장동혁 대표까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중도 확장에 네.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했는데 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는 허상이다.
0: 네.
2: 딴지가 민심의 척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조화가 네. 지방선거에서 이제 극대화돼서 나타났다고 했고 보고 또 정청래 대표 이제 큰 승리라고 했잖아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근데 여권 지지

0: 층 내에서도 이제 큰 승리였으면 더 결집됐은 양상이 드러날 텐데 뭐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좀 네. 이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1: 김수민 평론가님의 네. 평가가 궁금합니다.
2: 일단 뭐 선거 막판에 여야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고 그 기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겠고 또 선거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오, 해볼
1: 네.
2: 만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은 게 있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방금 민주당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장성철 진행자께서 장동혁 대표는요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국민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 아, 이미 이제
2: 국민의힘 저 사람은 갈 사람이다.
1: 없는 셈 치는 거예요?
2: 갈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1: 네.
2: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대표하는 당선자가 예를 들어 뭐 이진숙 의원이라든지 김태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1: 네.
2: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또뭐 유희동 의원 그리고
1: 한동훈
2: 현재는 당적은 없지만 한동훈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표 얼굴이 장동혁이라기보다는 오세훈 유희동 한동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1: 네.
2: 점에서는 좀 중도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심하고 그냥 지지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 네.
2: 물론 이러다가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굉장히 사수를 하고 철통같이
1: 오래 갈것 같아요.
2: 지켜서 국민의힘의 주류는 장동혁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1: 네.
2: 어쨌든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쪽 스타는 오세훈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지지율을 어느 정도 상승시켜주는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윤희용 대표님,
3: 네.
1: 이 재선거와 관련된 논란, 투표용지 부족 논란도
3: 네.
1: 여권의 지지율 하락 이렇게 좀 국민의힘과 접전 나오는 요인도 됐을까요?
3: 재선거 논란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었을까 싶은데.
1: 그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3: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ARS 방식이잖아요.
1: 네.
3: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일이나 또는 주말에 나오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이제 중도층들이 좀 포함된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좀 있을 거라고 보여요.
1: 네.
3: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소간 상승은 하긴 했을 텐데 이것처럼 이제 딱 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양쪽에 기본적으로 정책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이제 응답하는 방식이니까
1: 네.
3: 그 민감한 분들이 이제 이번 선거 결과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1: 네.
3: 이건 이제 해볼 만한 희망이 있네라고 이제 보수 성향층 분들이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영향받는 게 있거든요. 항상
1: 네.
3: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는 양쪽 진영의 고정 성향이 있는 분들, 특히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희망을 지금 갖고 형성하게 됐구나라는 이제 시그널인 결과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것이 이제 일반 중도층들까지 이제 퍼지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조사들에서는 아직 격차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당이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느냐에선 많은 이제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야당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한 정당으로서의 뭐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라는데 대한민국 어떤 정당도 큰일이 겹쳐서 폭망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복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사실은 이제 여권에 대한 공세, 여권의 실수, 실정 이런 것에 반사효과로 사실은 회복하고 복원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지지율 회복의 원래 프로세스거든요. 패턴인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어쨌든 미래의 새로운 얼굴들이 좀 바뀐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 개선은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그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상식의 언어 지도부가 그다음에 정치 훌리건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 탈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젝트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1: 정치 현안도 한번 가볼게요. 김정현 기자님,
4: 네.
1: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4: 네.
1: 이번 선거는 패배한 거야라고도 선언하시고
4: 네. 네.
1: 또 어제 외국 출국하실 때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나오지 마.
4: 네.
1: 이거는 어떻게 사인을 읽어야 되며. 정청래 대표 측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0: 일단은 어떻게 사인으로 읽어야 되냐에
1: 네.
0: 대해서 취재를 쭉 해봤을 때는
1: 네.
0: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1: 뭡니까?
0: 연임 도전하지 마세요.
1: 그렇죠.
0: 라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그 일반적인 해석이었고.
1: 출마하지 말라 이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출마하지 말라는 게 제 의원들도 다수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 네.
0: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저번 일요일 날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1년의 성과는 김민석의 성과다라고 얘기하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대의 내각이다. 역대 최대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다라고
1: 네.
0: 하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국회로 돌아가서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당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의원들은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1: 네.
0: 이게 국회에 돌아가서 일개 국회의원 하는 걸 또 다른 역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니까 다른 의원들도 이제 또 다른 역할이라는 것은 당대표를 뜻하는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다만 정청래 대표는 네. 기자회견 이후에도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준에 선거를 누가 이겼냐 졌냐에 대한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겨야 될 곳에서 진 거.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진 거 이거는 명확히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성공이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네. 페이스북을 수차례 올렸지만 그 내용은 다 안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얘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애써 이 대통령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김수인 평론가님, 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은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요?
2: 일단 계속 지금까지 친명 대 친청에서 네. 정청래 대표나 친청 측의 전략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르지 않아. 우리가 그렇죠. 오히려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낼 거야. 네. 이렇게 정면 승부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택해왔기 때문에 당원이나 지지층도 네. 정청래 대표 쪽을 지지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청래라고 하는 그 이름만 안 나왔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꾸준하고 집요하게 네. 얘기를 해왔고 그 욕만 잘하면 되냐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던 거는 정청래 대표라든지 그쪽 계열의 스피커들을 겨냥을 한 겁니다.
1: 맞아요.
2: 이거는 더 이상은 이 대결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저는 2015년에 새누리당이 생각이 나요.
1: 왜요?
2: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쪽하고 김무성 대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쪽이 정면으로 부딪혔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서 밀리면 나 완전 레임덕이야.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좀 2015년에 새누리당에 가까운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1: 그때
2: 전망까지도.
1: 내막을 PD님이 뉴스 명당에서 뭐 자락을 깔아주시면 제가 숨겨진 비화를 많이 풀어볼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3: 그때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2: 제가 2015년 새누리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약간의 동공 지진이 있으셨어요.
1: 김수민 평론가님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네. 이번 전당대회 때 출마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압박이 더 네. 약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정치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좀 때릴수록 네.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안 하려면 정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대체주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대체주자를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냐.
1: 네.
2: 있다고 했을 때는 뭐 추미애 전 의원이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로 갔고 이런 상태에서 정 대표가 하기에 따라서 더 본인이 그 원래 지지자들을 규합을 해서 그대로 도전하는 게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맞은 덕분에. 예, 그럴 좀 이건 하나 역발상입니다.
1: 네.
2: 그래서 그건 속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이 이어가자면은 네. 아까 얘기하셨던 그 친명 그 전략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대에서 내세웠던 가장 핵심 전략은 친명 물타기 전략이었어요.
1: 네.
0: 뭐냐면
1: 그러네.
0: 박찬대나 정청래나 우리 다 친명입니다. 그거에서 구별점이 없어요. 라는 거를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게 먹혀들었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금 그 잘못을 꾸짖은 그렇죠. 거잖아요. 지선에 대해서. 네. 그리고 김민석은 명확하게 띄웠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친명 물타기 전략이 먹힐까 안 먹힐 거라고 네. 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자기 전대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이른 상황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전대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비를 맞을 거다라고
1: 출마는 할 것 같다 계속?
0: 출마는 하지 않을까요?
1: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윤희웅 대표님
3: 네.
1: 이렇게 이제 여권이 분란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받을까요? 라는 질문 하나랑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질문 여쭤볼게요.
3: 일단은 이제 뭐 제 버스 비유를 많이 드는데 버스가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직진을 하면은 그 지지율이 유지되는 거예요.
1: 네.
3: 예. 그리고 또 가다 뭐 있으면은 딱 섰을 때 또 새로운 사람도 타요. 덜컹거리면 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내리고 싶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정당에게 덜컹거리는 것은 사실 지지율을 이제 낮추는 요인일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지금은 이제 여당 지지율은 제가 봤을 때 맥시멈에 가 있는 거거든요.
1: 여당 어떤, 지지율이?
3: 예, 어떤 정당 지지율이 50%를 넘을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뭐 40% 중후반대 나오잖아요. 약간 지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중간 때 나오는 것은 그것은 모른뭉다 빼고 거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단 계속 이제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 야당이 이제 지금까지는 여당 대통령도 여당 지지율도 높은 것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이 사실은 공세를 하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인식을 재조정하면서 여권 지표가 변화되는 게 매우 크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야당이 어떤 스피커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국민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1년은 역풍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역풍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야당이 어쨌든 간에 뭐 미래 가치든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미디어에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지금 복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1: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 본인 이제 정치인들은 이걸 다
1: 출마한다 안 한다
3: 활용하니까 저는 안 되더라도 출마할 수밖에 출마 없을 한다. 것 같아요.
1: 출마한다
0: 한다
1: 출마한다
2: 네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누가 맞는지 저는 출마 못 한다에 한 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너무 재밌었어요. 즐겁게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6: 선관위는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니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상자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7: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8: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제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 증거는 뭐 추가적으로 확보된 건 없습니다. 현장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7: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수의 50%를 인쇄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를 특정하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해당 상자의 위치를 모른다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송부 때 사용한 상자는 통상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하고 있다며 해당 상자 역시 송파구 선관위에서 지난 9일 예정대로 폐기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하루 전에 폐기한 것을 두고는 송파구 선관위가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유권자 수의 50%인 인쇄 하한선도 안 지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상자를 폐기한 선관위의 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의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 사임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9일에 해촉했다면서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에 위촉됐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6: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11: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10: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1: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린,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10: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 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축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 이번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무효 처리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1,104표 대신 3투표소의 개표 결과인 994표가 중복 입력됐고 지난 5일 인지했는데 1, 2위 후보 간 표차가 19표로 당락에 영향이 없어 오늘 오후 3시쯤 회의를 거쳐 득표 수치가 정정될 걸로 보입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교부 상황을 적는 3투표소 투표록 속지 제목이 1투표소로 잘못 기재돼 오기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득표수 오기 대상인 전북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5: 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의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6: 부산에서는 며칠째 시선관위 앞에서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검은색 양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광장에 섰습니다. 각 학과가 함께한다는 의미의 점퍼가 뒤로 열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0월 광장의 풍경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엄중히 직시하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한 행정으로 흔든 우리의 참정권은 결코 가벼운 권리가 아닙니다.
12: 대학가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가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항의했고
14: 오늘은 누군가의 한 표가 사라졌지만 또 내일은 나의 한 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지켜낼 권리는 내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됩니다.
12: 전남대학교에서도 선관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학생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5: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12: 투표 당일 밤 시민들이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항의 집회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도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투표 마감이 15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가 시민이 느는 추세입니다. 대학가 시국선언과 함께 규탄 집회가 확산하면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반드시 재선거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 자리에서 2시간 가까이 선거가 중지된 투표소도 있고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Breaking news coming in from Capitol Hill, where you usually are. The House just passing that massive $70 billion immigration enforcement bill and now heads to the president's desk for a signature. What are you hearing?
5: 자, 한동안 안 보이던 이 복면 쓴 ICE 요원들을 조만간 대대적으로 보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이민 단속국과 국경 순찰대에 대한 7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적용되는 3년치 규모입니다. 3년짜리 예산안입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214, 반대 212, 단 두 표차로 해당 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만은 숫자상 역부족이었습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 5일 이미 통과된 뒤에 어제 하원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은 일반적인 1년짜리 예산안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묶음 예산, 소위 럼썸 형태로 책정됐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사용이 가능한 3년치 예산을 드디어 확보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민단속 예산을 삭감하거나 막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민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 영장 의무화 등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서 일사천리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복면 쓴 이 ICE 이민단속 요원들을 곧 다시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뉴스는 이렇게 짧게 끝낼 수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예산안이 확보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그걸 봐야 합니다. 어제 통과된 이 예산안의 이름은 Secure America Act라는 예산 법안입니다. 일명 미국 안전법입니다. 아, 예산안인데 무슨 미국 안전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민단속 그 예산이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예산이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민단속을 강경하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안전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더욱 강하게 이민단속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막대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미국의 이민단속과 국경 통제 방식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전체 예산액은 말씀드렸던 대로 700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 핵심은 국경 순찰과 ICE의 이 추방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원들을 더 모집하고 그들의 보수도 더 많이 주고 하면서 이제 이민단속이 더 강경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더 강경해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산 사용 계획서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용 계획서에는 ICE 역량 대폭 강화에 380억 달러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 추가 모집과 훈련 비용 그리고 법적 처리 등을 위한 이민 변호사 즉 변호사를 대주는 비용 그리고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지방정부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비용 등으로 똑똑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점은 첨단 기술 및 인공지능 도입에 5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는 불법 입국자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AI 기술과 첨단 장비를 공항과 국경에 사다 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단속을 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 비용에 3억 5천만 달러를 쓰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ICE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 등에서의 단속을 추가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더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다라는 것입니다. LA와 뉴욕, 시애틀 등 진보적인 도시가 즉각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민주당 성향의 지방정부, 뭐 대표적으로 LA와 뉴욕 등지의 도시들이 ICE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협조 지역 전용 단속 예산, 이 3억 5천만 달러를 따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ICE가 연방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도심 내부 단속을 할 예산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도심 내부 단속이라는 것은 인테리어 인포스먼트라고 해서 외곽에서 오가는 사람들만 그냥 소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수 깊숙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공장이나 식당, 회사 등 실제 일터에 들어가서 불시 단속을 지방정부의 도움 없이 연방정부 돈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뭐 LA, 뉴욕, 니들이 우리의 이민 단속을 안 도와줘?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직접 다 할 테니까 니들 신경 꺼 뭐 이런 겁니다. 이번 예산 통과는 트럼프 정부의 그 이민 정책에 소위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돈과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단속과 추방 강도가 이제 다시 한번 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냥 고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인사회 등 이민사회의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걱정되고 있습니다.

0: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체코와 첫 경기를 가는 한국 대표팀이 체코를 꺾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흥미로운 예측이 나왔습니다. 뭐 흥미롭다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만 딱 본다면 아예 지극히 당연한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고군둥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스포츠 전문 매체 이 대부분이요.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가서 한국 32강 진출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인 옵타가 예측한 홍명보의 체코전 결과는 한국의 승리입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한국의 승리 가능성은 42.9%로 체코의 31.3%보다 높습니다. 무승부 확률은 26%입니다. 또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70% 이상으로 예측했는데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11회 연속 본선 무대 진출이란 값진 경험을 높이 샀습니다. 옵타는 한국이 32강에서 캐나다와 만난다고 봤는데 16강 진출 가능성은 캐나다 쪽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벨기에의 한 대학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77%로 더 높게 봤습니다. 조별리그 첫 상대인 체코, 그 다음 상대인 멕시코와 1대1로 비기고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에 2대1로 이기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승 2무가 되고 멕시코 다음으로 3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의 32강전 상대는 캐나다를 꼽았는데 이 매체도 한국이 1대2로 진다고 예상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중동 매체 알자지라도 한국을 멕시코와 함께 32강에 진출할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32강 진출을 1차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 이번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월드컵인데 저희는 1차 목표가 32강에 좋은 위치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1: 본선 진출국이 어느 때보다 많고 조별리그 상대도 훨씬 수월한 만큼 32강 진출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첫 경기인 체코전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암송
0: 그날의 꿈을 넘어서. 그런데 기왕 대회에 나왔으면 뭐 1차 목표, 2차 목표, 그럼 3차 목표도 있나요? 기왕 대회에 나왔으면 그 대회 우승컵 들어야죠. 네, 매 경기 승리를 위해 가자.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빛나는 태극 워리어스. 자, 그런데요, 이 월드컵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3: 이어서 개막을 하루 앞둔 북중미 월드컵 흥행에 빨간불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현재 FIFA의 공식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에는 조별리그 경기 티켓 17만 6천 장, 무려 17만 6천 장이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리세일 사이트에 아직도 팔리지 않은 경기 티켓이 무려 17만 6천 장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달간 재판매 사이트에 등록된 입장권의 중간 가격도 최고점에 비해서 20% 하락했습니다. 입장권에 대한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국가 대표팀의 경기에서는 관중석에 빈자리가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란 경기의 경우에 무려 16,000장의 입장권이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입장권 최저 가격도 $138로 떨어졌습니다. 개최국인 미국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과 파라과이와의 이 개막전 입장권은 이 리세일 사이트에, 재판매 사이트에 4,400장가량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의 경기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스코틀랜드 등이 그 주요 나라들인데요. 멕시코의 조별리그 입장권의 재판매 물량은 딱 300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안에 다 팔릴 것입니다. 이 재판매 가격도 멕시코의 경우 최초 판매가의 평균 4배까지 올라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재판매 시장에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국가입니다. 콜롬비아 경기의 입장권 가격은 현재 액면가의 5배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보다 콜롬비아가 지금 더 핫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 포르투갈

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뭐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인기이고요. 오늘 내로 상당 부분 팔리면 뭐 최소한 내일 경기 때 빈자리가 보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축구팀 그리고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멕시코 현지 주민들이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물론 경기를 갔지만 체코와의 붙는 그 경기에서는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경기의 티켓 상황 인기는 나름대로 꽤 괜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 협정 재검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쟁업체인 한국이나 일본산 차량보다 자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체제 아래에서도 멕시코산 자동차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75%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뒤 별도 무역 합의를 통해 일부 차량의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20년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는 올해 협정상 의무 재검토 시점을 맞아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측이 최근 미국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동차 관세 체계 개선을 요청한 것입니다. 원래 USMCA는 북미산 자동차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부품의 75%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조달하는 등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에도 최대 25%의 미국 자동차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2.5%의 최혜국 대우 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멕시코 측의 주장입니다. 한편 멕시코 측이 주장하는 이 같은 관세 부담은 업계의 생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닛산 아메리카는 현재 체계에서는 멕시코 조립 차량이 다른 지역 수입차보다 더 높은 관세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아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생산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닛산은 지난해 10월 멕시코 콤파스 공장 생산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월드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주 한인들의 관심은 어느 TV 채널에서 주요 경기를 볼 수 있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어 중계권은 FOX11과 FS1이 그리고 스페인어 중계는 텔레문도와 NBC 유니버소가 맞습니다. 모든 경기는 FOX 스포츠 앱 그리고 NBC의 공식 스트리밍 서비스 피칵 그리고 텔레문도 데포르테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한국 대표팀 경기는 모두 전국 방송으로 편성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일 저녁 7시 체코와의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는 FS1에서 중계되며 다음 주 목요일인 18일 오후 6시 멕시코전은 공중파인 FOX11 그리고 24일 수요일 오후 6시 남아공전은 FS1에서 방송됩니다. 개최국 미국의 조별리그 경기는 모두 FOX11이 공중파로 생중계합니다. 미국은 오는 금요일 오후 6시 파라과이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되며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정오의 호주전 그리고 25일 오후 7시에는 튀르키예와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들은 모두 FOX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됩니다. 지난 2일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찬반 투표에 붙여졌던 판매세 인상안 메저 ER이 개표 막판에 찬성표가 반대표를 앞지르면서 통과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메저 ER은 LA 카운티 의료 예산 마련을 위한 판매세, 이 세일즈 텍스 인상안입니다. 현재 메저 ER은 찬성 100만 5,998표, 반대 98만 2,593표를 기록하며 2만 3,400여 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개표 초반 반대가 우세했던 것에서 역전된 것입니다. 아직 미개표 투표용지가 조금 남아있어서 최종 결과는 다소 유동적입니다만은 처음으로 찬성률이 과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최종 통과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준인 LA 카운티

의 판매 세율이 또다시 0.5%포인트 올라서 세일즈 택스는 LA 카운티에서 10%대로 오르게 됩니다. 최종 통과될 경우에 현재 9.75%인 LA 카운티 판매세가 10.25%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세는 LA 카운티 내에서도 각 도시별로 추가 세율이 붙어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가령 현행 판매세율이 11.25%인 랭캐스터와 팜데일 지역의 경우에는 인상 후에는 11.75%로 뛰게 됩니다. 한인 약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판매해 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약사 서모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 사이 15차례에 걸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불법 조제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약사 서 씨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처방전을 그 근거로 해서 불법으로 조제한 혐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그의 아내인 62살의 서모 씨도 시민권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보험에 가입한 뒤에 이를 안전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5대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 올스테이트, 리버티 뮤추얼, USAA 그리고 파머스 등은 지난해 종결된 보험 청구 가운데 44.4%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10년 전 35.6%보다 8.8%포인트나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한 사례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응급실 의사 비키 와이드너는 2024년 골프공 크기의 우박 폭풍으로 차량은 물론 집 지붕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집 외부 지붕 설치 업체에는 와서 에스티메이트를 띄워본 결과 약 5만 달러 규모의 지붕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견적을 냈지만 스테이트팜은 피해 규모가 약 2천 달러에 불과하다라며 공제액 이하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와이드를 포함한 수백 명의 오클라호마 주민들이 스테이트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 참전용사 예우 확대 결의안이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베트남 전 당시 미군과 함께 복무한 한국군 출신 참전용사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참전용사 묘지 매장 및 추모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방의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현충일과 한미동맹 추모 기간을 기념하는 추념식 및 타종식이 지난 6일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 및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참석해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며 추모의 종을 울렸습니다. 이 마지막 세 차례의 타종은 또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진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광복회 LA 지회가 60만세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이제 오늘 오후 1시 30분 LA 한국교육원에서 개최합니다. 광복회 LA 지회의 김혜자 지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한인 동포 사회에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스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9: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이어서 10년 넘게 항공기를 조종한 기장님은 가짜 기장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에어 캐나다의 한 조종사가 17년 동안 위조된 자격증으로 항공기 기장 직무를 수행했던 사실이 발각돼서 재판에 넘겨지는 그야말로 믿지 못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 조종사인 올해 59살의 제프리 월은 지난 2009년 기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900편의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를 계속 운항했습니다. 제프리 월은 기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천 명의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운항을 했고 수백만 달러의 급여를 받아 챙겼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지난해 정기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기장님의 위조 서류를 발견하고 기장 직무에서 즉시 배제시켰습니다. 항공사 측은 해당 사건을 캐나다 교통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인 월 기장은 기장으로 승진했을 때 기장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1998년에 입사해서 27년 동안 에어 캐나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기장 직무를 수행하려면 필기시험 등을 거쳐서 항공운송조종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장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장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기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만 해도 정말 위험천만한 사실이죠. 에어캐나다는 해당 조종사가 유효한 상업용 조종사 면허는 있지만 기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은 결국 문서 위조,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즉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캐나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의학과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진료실에 들어가서 뇌수술을 하거나 심지어 심장수술을 하는 것과 유사한 케이스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확 와닿는 그런 적절한 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를 우리 한인사회에 빗대어서 하나 전해드리자면 한 20여 년 전 LA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의 모 명문대학의 남가주 총동창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그래서 총무직까지 맡아서 성실하게 총무직을 수행해서 차기 동문회장감이다 라고까지 알려졌던 한 인사가 사실은 그 대학의 문턱에도 못 가본 가짜 동문이었다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문회에 가입할 때 졸업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 사람은 뭐 공문서 위조범이라고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그럼 사기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그렇게 없던 일로 묻혔습니다. 20여 년 전엔 그랬습니다. 이어서 운전자 없이 콜라를 실어 나르는 펩시의 자율주행 화물트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 펩시코가 인간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트럭을 실제로 운영에 투입했습니다. 차세대 자율주행 트럭의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서는 펩시의 완전 무인 트럭 35대가 프리웨이와 일반 도로들을 달리면서 공장에서 소매점으로 펩시콜라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펩시 화물 트럭은 현재 개발이 한창인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종전의 레벨 3 차량은 특정 조건에서만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이 운전대 앞에 앉아서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레벨 4 차량은 인간의 모니터링 없이도 항상 자동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석을 아예 비워놓고 사실상 운전자가 없이 100% 무인 운행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전 무인 운행인 레벨 5가 그야말로 퍼펙트한 무인 운행인데 레벨 5 바로 아랫단계 레벨 4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가운데 레벨 4 트럭으로 대규모 물류 작업을 처리하는 사례는 펩시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펩시의 완전 무인 트럭은 카메라는 물론 레이더와 레이저 센서인 라이더 등 각종 첨단 장비로 도로 환경을 분석해서 차량을 제어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이 펩시 무인 트럭에 시승을 했는데 그 결과 커브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전대를 돌렸고 구간 내내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펩시는 자사 자율주행 트럭이 지금껏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의 경우에 자율주행 택시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운전기사의 오버타임 등의 제약 없이 그저 밤이든 낮이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물건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 등 운송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펩시 측은 이 자율주행 트럭이 정시 도착률이 무려 99%에 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트럭은 앞으로 인간 운전자의 하루 운행시간 제한 등등에서 자유롭게 되고 트럭기사 구인난의 영향도 받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화물 운송 시대를 열게 될 전망입니다.

0: 더워지면서 주방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게 됩니다. 초파리요. 네, 과일을 잠시 꺼내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초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작은 곤충이라 뭐 반갑지는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번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초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배수구, 과일 보관 장소 등에 알을 낳게 되면 순식간에 개체 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쓰레기 등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따라서 모여드는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초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문다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을 옮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파리가 보인다면 그 초파리만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사실 알과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충 초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붕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붕산. 그래서요, 뭐 살충제 그때그때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붕산에 설탕물 등에 섞어서 키친타월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 씨앗 자체를 붕사가 녹은 물에 담갔다가 버리면 아예 원천적으로 애벌레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나 번데기가 생겼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끓는 물을 붓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구강청결제, 소독용 알코올, 비눗물까지도 이 초파리의 호흡 기능을 방해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결국 생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초파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파인애플 같은 거 가져오자마자 조금 귀찮습니다만 빨리 껍질 제거해서 냉장고 속으로 쏙.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사와서 푹 익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여름철 장보기는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7: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6: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7: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6: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평생에 꼭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 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역사 조롱 마케팅과 관련해서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한국에 사과를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이번 한국의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스타벅스 본사는 직접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영킴 연방 하원의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40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영킴 의원은 20.9%의 득표율로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공화당의 켄 켈버트 의원이 35.0%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기 때문에 켄 켈버트 의원과 함께 영킴 의원은 오는 11월 본선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이자 또 다른 한인 후보였던 에스터 김 바레 후보는 16.6%로 3위에 그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뉴욕시에 사상 최대 규모로 이민단속 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탐 호먼 국경차르가 밝혔습니다. 탐 호먼은 어제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여러분은 뉴욕시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이스 요원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작전 계획을 모두 검토했다라며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 이어서 조만간 뉴저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다시 한번 대거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유세에 뜬금없이 등장한 오빠 사랑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케이팝 문화가 중남미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홍보 전략으로 등장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여당 후보인 이반 세페다는 오는 21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고 선거 유세로 K-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페다 후보는 선거운동으로 K-POP 등 한국식 문화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자신을 홍보하는 그 영상 속에는 오빠 또는 사랑해 같은 한국어 문구를 넣어서 자신이 마치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인 것처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세페다 후보는 또한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수시로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등 젊은이들 코드에 철저하게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식 문화가 최고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미 지역에서 이 K-컬처의 위상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한류를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남미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는 탑10 순위에 언제나 두세 편씩 올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콜롬비아 대선에 한국식 문화를 활용해서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이 선거 전략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과연 K-컬처 전략이 중남미 콜롬비아에서 세페다 후보에게 대선 승리 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구 경기장에서 야유받은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하탄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NBA 파이널 3차전을 직접 관전했습니다. 닉스 구단주의 초청으로 경기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 내 스윗룸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NBA 파이널을 직접 현장에서 관전한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초대형 스크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관중들은 우하며 거센 야유를 갑자기 보냈습니다. 이 야유가 계속 길게 나오자 당황한 카메라맨이 화면을 황급히 돌려서 선수들을 비쳤습니다. 그제서야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퀸즈 출신으로 맨하탄의 부동산 개발업자로 이름을 알렸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에서는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또 뉴욕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보안이 한층 강화된 점도 야유를 받게 된 배경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 비싼 경기 티켓을 어렵게 구한 이 농구 팬들은 이 보안 검색을 위해서 가방도 없는데 최소 2시간 이상씩 검사를 받으면서 미리 2시간 전에 와라, 3시간 전에 와라라는 권고를 받으면서 극심한 보안 검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관중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검색을 마친 뒤에도 경기장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는데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기다렸다가 경기장에 들어가 보니 떡하니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트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결국 관중들은 야유를 퍼부은 것입니다.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9: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0: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9: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0: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9: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0: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9: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20: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9: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1: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22: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21: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22: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21: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23: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4: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4: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4: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시청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속출하면서 각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관리 AI 플랫폼 UKG의 설문조사 결과 월드컵 개최국과 축구 강국 등 이 8개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로 17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물론 이건 추산입니다. UKG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8개국 기업 직원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서 그런 추산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조사 결과 직원의 27%는 지각, 조퇴, 무단 결근 등을 통해서 근무를 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왜요? 네, 월드컵 경기 보느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11%는 전날 본 월드컵 경기 때 마신 맥주 때문에 다음날 아침 숙취 상태로 근무할 것 같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직원 중에 14%는 근무 시간 중에 몰래 월드컵 경기를 보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관리자급 인원들 역시 경기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매니저급 이상의 무려 42%는 월드컵 기간 동안에 아예 휴가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했고 45%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거래가 예상 밖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미국의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17만 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3.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매물 재고는 155만 건으로 전달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많은 미국인들이 거래에 나서기 시작하고 있고 그 결과 주택 매매 건수가 작년 12월 이후 가장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에도 당연히 희소식입니다. 주택대출 금리가 연초 대비 지금 다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1년 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낮은 수준인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과 연관된 모든 경제활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의 70%가량은 연준이 올해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최근에 경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72명이 올해에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지난 4월 조사에서는 33%였고 그리고 지난달 조사에서는 약 45%였는데 이달 들어서는 70%로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오래 지속될 것임을 경제 전문가 대부분들이 예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및 건국 250주년 기념 이벤트를 앞두고 국무부가 UFC, 2종 격투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오는 11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과 국무부 청사에서 공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인 국무부가 격투기협회와 무슨 협력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측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해각서인 MOU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결 후에 특정 협력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부는 스포츠 외교 구상을 강화하고 종합 격투기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맺는 내용이다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오는 14일 백악관 잔디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생일과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UFC 격투기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를 위한 가설 경기장 설치도 현재 백악관에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행사를 앞두고 국무부가 UFC 띄우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입니다.
0: 한국에서 치러진 토익시험에서 인공지능 즉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AI 글라스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험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이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각각 한 건씩 적발됐습니다. 시험 시작 전 글라스 착용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 AI 글라스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탑재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연동돼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텍스트를 실시간 번역하고 사물을 촬영하면 관련 정보를 렌즈에 띄울 수 있습니다. 지난달 메타가 이 AI 글라스를 한국 내에 공식 출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일반 뿔테 안경과 비슷한 외형으로 감독관이 육안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올 하반기 구글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글라스 출시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AI 글라스 보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AI 기기의 확산에 따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국가 자격증 시험 등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올해 수능부터 AI 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으로 명시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단속했다면 앞으로는 안경과 반지 등 더 다양한 착용형 기기로 관리 대상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원투쓰리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원투쓰리
4: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5: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16: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5: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6: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5: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6: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5: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6: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2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바...
29: 이 레이쇼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 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3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엘레 지역 오늘부터 좀 덥습니다. 낮 기온 오늘 83도, 내일 85도, 금요일 88도로 예상되는데요. 참고로 우리 태극전사들이 내일 월드컵 첫 경기를 뛸 멕시코 그곳 경기장 인근의 날씨를 보니까요. 우리처럼 낮 기온 한 85도 정도쯤 되네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가 아주 높네요. 습도가 무려 약 한 70%까지 달하고 있는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날씨가 된다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태극전사들 내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레이네. 그래도 건조한 LA가 온도가 높아도 좋긴 좋죠. 자,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4: 네 하우마 와이니 따거 짜장짬뽕.
3: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입니다. 갑자기 웬 중국말이냐고요? 아니 중국에서 몰래 먹기 대회가 유행하고 있다 그래요. 규칙은 단 하나. 음식을 먹되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몰래 먹어치우면 승리입니다. 참가자들은 마치 첩보 영화의 스파이처럼 행동하는데요. 음식을 먹는 건지 작전을 수행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대회가 다 있죠. 옛날에요. 진짜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새우깡을 샀는데 못 참겠는 거야. 수업은 시작됐고 이 새우깡은 왜 이렇게 바삭거려요. 그거를 그냥 입에 넣고 녹여 먹느라고 바삭한 맛도 모르고 진짜 몰래 먹느라고 몰래 한 사랑이 맛있다고 몰래 먹는 게 맛있을까요? 자자자 몰래 모여 자 외치자 대한민국 만세! 오늘은 바로 6월 10일 역사적인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100년 전 오늘 온 나라의 조선 독립 만세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진 60 만세 운동 기념일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가 100년 전 오늘 거리로 뛰쳐나왔던 젊은이들의 뜨거운 용기. 어휴 수고한다. 우리들도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어르신들도 함께 똘똘 뭉쳐 만세를 불렀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더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4: 어휴 카운트다운이에요. 내일 어디서 응원하실 거예요? 콩다리 시아바라에 궁따라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뜯어
3: 클론의 월드컵송.

비라라비야 뭐 이러면서 끝났던 노래 바로 응?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의 클론의 월드컵송을 들으셨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이러면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쿵따락 삐약 삐약 삐약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아니 부통령 제이벤스 제이디벤스 부통령 집에 새로운 건물이 생겼다고 그래서 뭔가 이게 국가 안보 시설인가 했더니 닭장이었어요. 근데 그냥 닭장이 아니고 더 예쁜 우리 집보다 더 예쁜 빅토리아풍의 럭셔리 닭장이라고 합니다. 닭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국가를 위해 알을 낳자. 알라스카. 알라스카는 요즘 빙하가 많이 녹았겠죠. 빨리 가봐야 되는데 알라스카.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요즘이 딱 좋을 때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알래스카의 전성기가 오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이 닭장을 설치했냐 그러면 이게 그 고기값도 올랐고 차라리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계란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니 계란만 보면 막 사고 싶어. 그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계란값이 최근 몇 년 동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닭을 키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부인 또 얼샤 벤스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해서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닭장을 해서 야 싸워라 해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또 바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닉스 농구 경기에서 야유를 받고 또 닉스는 또 지고 그래서 닉스 팬들이 난동을 부리고 참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UFC 열렬한 팬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백악관에서 UFC 관련 행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를 틈타서 또 우리 가족의 트럼프 브랜드를 활용해서 금화와 기념주화를 파겠다 이래서 최고 12,000달러의 야 진짜 비즈니스 진짜 잘해 진짜 아우 이래서 벌고 저래서 벌고 대통령에 올라가시고 그 재산이 몇 배가 늘었다고 그러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두 배 이상은 훨씬 늘었어요. 아무튼 정치 이벤트와 상업적인 사업을 너무 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정말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파는 요즘 같은 데 장사하는데 어떡할까. 옛날에는요 정말 몰래 야 다 같이 만세하자 이러는 대의 멍분 모두를 위해서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 좀 희생하지 뭐 이런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100년 전 오늘 60 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식 날 삼엄한 일제의 감시를 뚫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대규모 만세 시위였어요. 3.1 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날입니다. 그때 당시 이념 때문에 얼마나 막 갈라지고 그랬어요. 다 이념은 접고 이제 함께 손을 잡자 이래서 조국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60 이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센 욕이죠. 하지만 그 어원을 여러분께 풀이하기 위해서 60 이게 해도 되나요? 방송에서? 60 랄랄랄랄라 60에다가 랄랄랄랄라 이게요. 그 어원을 들여다보면 조선시대의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그 형벌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죽일 육 죽음시해서 육시입니다. 죽은 시체를 다시 죽인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대역죄를 지은 죄인이 형벌을 받기 전에 이미 감옥에서 병사하거나 자결했을 때 그대로 묻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왕권을 위협한 죄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래서 이미 죽은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서 다시 머리를 패고 아 아파 사지를 찢는 형벌을 그렇게 내렸다고 그래요.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는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시체가 사지 찢기는 형벌을 받을 그런 놈이요 이런 무서운 저주가 담긴 표현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무심코 쓰는 표현 중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어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육시 랄라랄라라 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기 랄라랄라 제기 차다가 그걸 하신 건지 아무튼 그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어원이 재밌더군요. 아무튼 조선시대에 이미 죽은 대역죄인의 시체를 다시 꺼내 형벌을 내리던 육시 죽어서도 사지가 찢기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언니, 오빠, 그때 젊은이들이 그런 고문을 이기고도 자유와 우리 민족의 평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자, 민초의 힘은 세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제 바로 한국일보 57주년 기념이어서요. 랄라랄라랄라 하고 런치박스를 갖고 가다가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방송국 앞에서 만났어요. 그 얘기는 어제 이어서 오늘 뮤직극장에서 함께 나눌게요. 이 뮤직극장에 보니까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지만 제 얘기를 연기로 해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고 없이 한번 어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드릴 겸 뮤직극장으로 함께 나눠보기로 해요.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란자로 이전한 안경위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0: 이재영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4: 세 번째 참가자.
5: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9: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1: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도강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도강경.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은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 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이 노래를요 AI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가사 없는 버전이네. 나중에요 이 노래를 멋지게 부르실 분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제2화 탱자 뮤직 극장 들어가 봐요. 그러고 보니 단체로 동해바다로 한 버스로 놀러 갈 때 두 대를 빌릴 여유는 없고 일부는 서서 갔지요. 서서 갔어요. 과적 단속 경찰 아저씨가 저 멀리 있으면 파수꾼 맡은 분이 잠수! 이렇게 외치면 서 있던 사람들은 납작 엎드려야 했죠. 그때 속아준 경찰분들 미안해요. 버스가 미시령 언덕길 굽이굽이 헐떡이며 정상에 오르면 아 그때 드디어 받게 된 선물 확 트인 동해바다 스트레스 확 날리며 굽이굽이 내려가다 보면 아 바다 바로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그렇게 정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 어제 사우나 갔더니 세상에 언니들이 별로 없대요. 환율이 좋다고 한국 가서 몇 개월 있다 오는 분들 계시다는데 팔자도 좋고 부럽구나. 언제 한번 추억을 더듬어

이 시간 혹시 듣는 분 가운데 고향이 남해거나 아니지 먼저 동해부터 가요. 동해시에서 태어난 분 계시면 전화주세요. 내 고향 감자바오 동해 응? 강원도요 하시는 분 전화주세요. 213-531-2291 213-531-2291 전화 안 와도 괜찮아요. 천천히 전화 올 것을 기대하면서 아, 이 음악을 들으며 정말 진주족 계잡이 가던 그 진주 혹시 진주에 사시는 분 설마 안 들으시겠죠? 진주가 고향이었다. 그 진주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삼천포잖아요. 그때 제가 고3 때 진주에 어? 제가 팬티를 빨아들인 우리 교회 선생님 어?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고1 때 반주자로 따라갔다가 그 아름다운 산에 반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 자연이 있다니 이러면서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삼천코로 빠지면서 바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4월과 5월에 장미. 요즘 윌시옷길에 보면 애들이 꽃이요 흐지부지 피더라고요. 자카린다가 어느 날 팍 펴야 되는데 언제 폈어? 응? 따로따로 그렇게 어울려지면서 요즘 핑크빛하고 얼마나 이쁘게 피어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 꽃날은 금방 지나간대요. 4월과 5월에 우리 순진이 형은 잘 계실까? 제가 손에 꼽는 그런 연예인 오빠. 제가 최근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인으로. 그러면서 옛날 방송할 때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찾다 보니까 세상에 패티김 응? 이 언니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뭐에 쏠렸는지 패티김 사망 가짜뉴스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패티 언니 미안해요. 바로 이 노래는 패티김 언니가요 꽃밭에서라는 제목이 아니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좋은 날.

바로 이 노래는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3시부터 5시 고은이 오빠의 아버님 우리 이봉조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이 노래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18번이에요. 세상에 18번. 이 노래는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이러면서 제가 대전역에 달려갔죠. 근데 택시 안에서 이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그림을 좀 잘 그리시는데요. 그 사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어? 사랑하는 이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요, 저는 그 벽에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셨는데 거기에 탁 그걸 썼어요. 이게 뭐지? 성경으로 치면 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마치 아버지 유언이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힘이 생겨서 응? 줄도 백도 없는 사람의 줄과 백이 되어줘라. 근데 아버지가 보시면 굉장히 그 뿌듯한 일을 제가 어제 했지 뭐예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일보 57주년 프리런치를 받아가지고 그걸 개별 포장으로요 봉투에 탁 넣어서 주는데 보통 도시락이 아니야. 야, 나중에 펴보니까 야, 최고의 도시락을 선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응? 우리 밴드 오빠랑 어제 만나기로 해서 LA 탑밴드라고 제가 밴드 하잖아요. 응? 나눠 먹어야지 했는데 저희 방송국 차 오늘 아침에 오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분수광장에 내일이면 이제 건너편에 우리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하는 그날이잖아요. 그걸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걸어 다닙니다. 우리 집이 진짜 가까워. 아우, 이거 무슨 문명인지. 점돌아! 우리 점돌이 저 창가에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갓길에 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응? 아우, 저도 몰래 Are you hungry? 이러면서 그 점심을 주는데 거기서 쭈그리고 앉지 말고 저기 분수대 앞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햇빛은 찌지만 가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Am I allowed? 내가 거기 갈수 있어? Why not? 내가 같이 있을게. 이래서 텍사스에서 온 우리 저스틴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배드 옆에서 입만 다시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제 도시락이요. 그 강남에 관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 진짜 와 너무 정성스러운 거기 장어 있죠. 살몬 있죠. 불고기 있죠. 저스틴이 그 계란을 보고요. 다마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스시를 먹어본 친구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홈리스가 되어 있을까? 그 얘기는 아우 시간이 벌써 갔네. 어떡하나? 뮤직비디오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어. 아무튼 어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반의 반도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요걸로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아시는 분? 카톡 아이디 RS1650 혹은 라디오 서울 1650.com에 오시면 굿모닝 차차차와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혹시 이 노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쏠게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열립니다. 티켓 드릴게요. 응? 버스도 태워드리고 맞추시는 분 오늘 진짜 쏜다. 선착순으로 한 분 모실게요. 아 판타지 스프링 너무 멀어 하시는 분은 굿모닝 차차차 생자 파티에 가실 수 있는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맞춰주세요.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는데 아 사연이 너무 길어지네. 내일 to be continue.

0: 이 노래 제목 하시는 분 RS1650 radioseoul1650.com으로 제목 보내주세요. 우리 럭키 비키님, 대학생 때 영등포에서 술 먹고 바다 구경 간다고 무작정 부산표 끊고 갔는데 새벽에 도착하니 삼천포라 그러셨어. 진짜 삼천포로 빠지셨네요. 삼천포가 진주 사천으로 통합이 됐죠? 삼천포, 제게는 고향,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경험을 그곳에서 했어요. 아이들도 만났고, 그 추억 얘기는 뮤직극장에서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바다! 오늘 바다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바다를 정말 스킨스쿠버로 누비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어제 제가 수영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갔는데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애처롭게 어떤 분이 판 들고 그냥 다리만 이러는데 가다 수고 하는데 지치지 말라고 제가 그분한테 응원해드리면서 나도 당신처럼 그랬다. 유 선생님 만나서 내가 변했다. 유튜브. 요즘은 구 선생이라고 그러죠. 구 박사님. 구글도 있고 수영하는 법 공부 유튜브에서 하시고 그리고 물하고 놀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 잠시 후에 기대해 주세요. 오늘 스포츠 한 사람들 켄조 LA 체육회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내일 또 LA 체육회가 우리 월드컵 응원전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시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함께 얘기 나눌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3388-5600 2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3388-5600 2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7: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스포츠와 사람들 LA 체육회 켄조 회장님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9: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날 저희가 아침에 만나게 됐네.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오늘 약간 우리 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요일로 이렇게 양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물.
9: 그러네.
0: 그리고 내일 월드컵 응원전 맞습니다. 바쁘시죠?
9: 바쁘죠. 네. 저희가 드디어 내일 1차전 여러분들 지난주도 방송에서 알려드렸지만 내일 목요일 날이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1차전이 또 멕시코에서 체코와 1차전을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분을 모시면서
0: 잠깐만요. 저는 내일 이제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감은 의자가 있어요. 의자를 들고 가야 돼요. 돗자리 들고 가.
9: 잔디에서 이제 응원하셔야 되니까
0: 그 의자를 가져가는 간의 의자
9: 이렇게 편안하게 깔고 이제 방석? 앉으실 수 있는 그런 돗자리? 것들이 더 편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그 부분도 저희가 방송이나 SNS 통해서도 많이 지역에 알려드리니까 오늘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의자를 두고 앉기에는 너무 뒷사람들이 가릴 수도 있어서 편안하게 미니 방석 같은 걸 갖고 오시면 잔디 광장에서 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월드컵 1차전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우리 저기 무릎 아프고 고관절 아파서 방송 힘들어.
9: 지나시는 거 아니에요?
0: 뒤쪽에 어르신들은 좀 그 간이 의자 있잖아요. 너무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있어요.
9: 저희가 특별히 시니어존도 마련했으니까요.
0: 네.
9: 시니어분들 저희 안내 데스크 우리 임원진들한테 얘기하시면 그 시니어존을 저희가 따로 모실 수 있게 준비해드릴게요.
0: 네. 제가 언뜻 보니까 거기가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9: 네. 어제부터 저희 LA 시리에서 그 생크처리에서 아주 깨끗하게 지금 물청소도 하고 주변에 우리 또 젊은 청소년 재단에서도 휴지나 이런 개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똥들도 많이 치워주시고 그래서 아마 깨끗한 상황에서 저희가 모두가 즐기는 그런 월드컵 1차전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만나서 나는 개똥벌레 이러면서 응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 뭐 홈리스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뭐 그 쥐도 있고 막 그러셔 걱정을 했는데 다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했군요.
9: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0: 근데 내일 가면 그러면 어떤
9: 저희가 내일은 사실 2시부터 저희 임원진들하고 스태프들은 다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오시는 시간은 3시 반이나 4시부터 천천히 오셔서 저희가 프리 기브어웨이를 해요. 그래서 월드컵 응원하면 보통 우리가 빨간 티셔츠 생각나시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입고 나왔던 그 붉은 악마 티셔츠를 저희가 선착순 1,000명은 1,000명은 먼저 드리니까 일단 오셔서 저희 부스에서 선물도 받으시고 다양한 또 저희가 이벤트가 있어요. 게임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후반전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큰 선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대한항공에서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거든요. 한국 왕복 티켓을 저희가
0: 누구한테?
9: 한국께 저희가
0: 어떻게 뽑아 그거를?
9: 공짜로 그것도
0: 어떻게 뽑아요? 추첨해서?
9: 저희가 추첨을 해서
0: 그런
9: 랜덤으로
0: 것도요?
9: 저희가 뽑아서 하니까 1차전, 2차전, 3차전 다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오시기만 하면 나는 진짜 세 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일서부터 한번 축구도 관람하시고 또 가족분들과 이제 요즘 시원한 날씨잖아요. 그래서 내일 넓은 잔디광장에서 한번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내일 그러니까 한 4시, 5시부터 오시는 분들은
9: 편안하게
0: 뭐 약간의 간식도
9: 저희가
0: 갖고
9: 물하고
0: 갈 수
9: 이런 것들은 제공해드릴까요?
0: 물도 주세요.
9: 그 다음에 푸드트럭이 저희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푸드트럭 존에서는 본인이 좀
0: 사 먹을 수 있어요.
9: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존도 마련했으니까 푸드트럭 이용하셔도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0: 드링크도 적당히 알아서
9: 물은 저희가 또
0: 뭔 말씀인지 아시죠?
9: 제공해드리고요.
0: 과음은 안 돼요.
9: 네 맞습니다. 즐기는
0: 자 우리 한번 대한민국 외치고 할까요? 시작. 대한민국 대한민국 야 어떻게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
9: 그렇죠.
0: 야, 대단하다
9: 뭐
0: 우리
9: 연습을
0: 진짜.
9: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0: 어우 손 시원해. 몸에 그냥 확. 자 오늘 드디어 너무 귀한 분을 모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9: 아니 제가 이분 소개하면서 그 노래가 여러분들 그 노래 Under the Sea 그 노래 아시죠?
0: 네 Under the Sea.
9: 아니 우리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인어공주처럼 멀메이드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물속을 누비는 그런 상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모시면서 그걸 직접 생활에서 느끼면서 매주 바다를 나가신다는 우리 준과 스킨스쿠버 전문 강사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준곽. 와, 제가 친한 언니가 곽씨인데 그래서 맨날 꽉꽉꽉꽉 오리 별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3: 맞아요.
9: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무려 1999년부터 스킨스쿠버를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또 자격증도 다 소지하고 계시고 또 미국에서는 네. 또 15년간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 또 이렇게 다이빙도 프리다이빙 저는 사실 프리다이빙의 분야는 잘 모르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네. 나누는 시간을 갖고
0: 네.
9: 스킨스쿠버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우리 준각 네.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 이런 분야도 우리가 있구나라는 걸 또 네. 한의사에 알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곽 선생님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왜 박사님 박사님이 되죠?
9: 그렇죠.
0: 박사님이죠, 막 물 박사님.
9: 물 박사님이지 뭐.
0: 곽 박사님은 왜 이렇게 해초 냄새가 나죠? 분위기에서?
3: 뭐 저번 달에도 바다 나와서 아니 해외 바다에 갔다 와가지고 네. 아마 그런가 봐요.
0: 아 물 만나셨네요, 진짜.
3: 어, 그럼요.
0: 어, 뭐가 좋아요? 스킨스쿠버 자랑 좀 해주세요.
3: 네, 특히 LA 쪽은 이제 바다가 상당히 가까워가지고요. 한 30분만 가도 언제든지 바다에 갈 수 있어가지고 좋지. 너무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요.
0: 네.
3: 그리고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그 우리 평소에 봤을 때 그 수족관 같은
0: 네.
3: 어항 안에 있는 그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그런 모습 보면 좀 마음이 엄청 편해지거든요.
0: 네.
3: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가는 거죠.
0: 아, 스킨스쿠버 보통 아우 그거는 너무 힘든 운동 아니야? 그리고 막 필리핀 세부 이런 데 갔다가 친구가 막 사고 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 무섭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했는데.
3: 그렇죠. 사실 운동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레저 쪽인데
9: 그렇죠.
3: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세이프티, 안전을 먼저
9: 맞아요.
3: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이제 지식,
0: 네.
3: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을 거친 다음에
0: 네.
3: 그다음에 이제 접근하시면
9: 예전에 제가 캔콘을 네. 갔더니
0: 네.
9: 그렇게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 어, 좋은
9: 완전히 거긴 바다가 시트루잖아요.
3: 네.
9: 캐러비안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깊은 바다를 가면 이렇게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저분들의 또 이렇게 레저를 보면서 아 다양한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그 다음에 그런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거 보면서 오늘 강사님의 그 스킨스쿠버에 빠져든 동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3: 아, 일단 제가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데요.
9: 네.
3: 이렇게 바다에 가면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9: 아,
3: 그런
9: 그러시구나.
3: 게 조금 있고요.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상당히 그 자기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예, 주변을 보면서 예, 예쁜 걸 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상 좋았어요.
9: 아 근데 그런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사실 뭐 산소통서부터 막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어느 기간 정도를 우리가 그걸 트레이닝을 받아야 우리가 말하는 스킨스쿠버의 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나요?
3: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9: 네네.
3: 이론 교육을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에서 한 이틀 정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그리고 바다에 가서 한 2번 정도
9: 오케이.
3: 총 4번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데 한 4일에서 5일 정도 그리고 그 주중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시간 자기 그 요건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수영 못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3: 당연하죠.
9: 어 그래요?
3: 네. 근데 뭐 처음에 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수영을 못하는데
9: 그러게요.
3: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는데 바다에 뜨는 거는 일단 자기 몸보다는 저희가 외숱을 입어요.
0: 네.
3: 외숱 자체가 부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깔아 앉아야 되는데 깔아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무게를 더 차고 내려가죠.
9: 그래서
0: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하와이 가서 스노클링을 제가 수영도 못했어요.
9: 네.
0: 근데 그 안에 막 예쁜 물고기랑
9: 보여.
0: 거북이 맞아. 보니까 막 걔네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9: 맞아 맞아.
0: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3: 네, 스쿠버는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일단 스노클이나 프리다이빙은 그런 장비 없이 웨스트시나 아니면 오리발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0: 네.
3: 처음에 접근하실 때 먼저 바다를 이제 보시는 그걸로 먼저 접근하시면
0: 네.
3: 훨씬 더 이제 나중에 스쿠버 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9: 그 프리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이 좀 쌓이고 나서 그쪽 분야로 또 가시는 게 처음에 네. 도전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3: 프리 다이빙은 이제 장비 없이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한 감이 있고요.
9: 그렇죠.
0: 네.
3: 스쿠버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비용이 좀 추가가 되기 때문에
0: 네.
3: 조금 더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죠.
0: 얼마인가요? 돈 얼마 들어? 잠깐. 제가 목욕탕에서요. 저보다 10살 많은 언니가 남편분하고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걸 얘기를 듣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 70대신 두 부부가 카탈리나를 그렇게 가셔서 거기서 네. 하신대요. 너무 멋지고 인생이 그 기쁨으로 차이 계시더라고요.
3: 아, 그렇죠. 네. 좀 나이가 있으셔도 네. 이제 장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스쿠버 하시는 분들도
0: 네.
3: 어디 해외여행 갈 때도 예쁜 곳만 가서 이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저희가 가면 그 스쿠버 하시지 않는 분들은 바깥의 네. 경치만 보는데 정말 네. 좋은 지역의 여행 장소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너무 예뻐요.
0: 맞아. 아,
9: 그렇구나.
0: 제가 수영 못했을 때 야, 그 바다를 발견하고 어머나 내가 바보처럼 이 아름다운 어? 우리 그 땅보다 바다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세상에 모르고 내가 줄 뻔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9: 자연에서 받는 힐링이 좀 있겠네, 그죠? 남들이 잘 못 가는 곳도 많이 가시니까, 그죠?
3: 그렇죠. 네, 너무 이제 그 가는 지역마다 전부 다 저희도 이제 어디 갈 때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특색이 있어요.
0: 이를테면 여기 LA 근교.
3: LA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켈프. 해초라고 그러죠.
0: 네.
3: 해초가 지금 너무 많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예, 스피어피싱을 해가지고 물고기라든지 소라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잡아서 먹는 또 재미도 좀 있고.
0: 어디로 가면 돼요? 카탈리나?
3: 여기서 다이빙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팔로스 보디스도 있고 카탈리나 아일랜드
9: 다우즌 네. 아일랜드도 많이 예전에
3: 네.
9: 가시지 않았나요?
3: 위쪽에 다우즌 아일랜드 그쪽에도 있죠.
0: 네. 돈 많이 되나요?
3: 일단 그 비치에서 저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9: 네.
3: 비치에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힘이 들 좀 장비를 네. 메고 가니까 힘이 들긴 하는데 네. 그냥 자기 장비만 있으면 네. 들어갈 수가 있고.
9: 장비라면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반 분들이 어떻게 그 장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어떤 네. 게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3: 그렇죠. 그 프리다이빙이나 스노클은 그냥 자기 마스크? 스노클 핀만 있으면 되는 거고 네. 스쿠버는 자기가 물 안에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기 때문에 네. 숨을 쉴 수 있는 장비 그래서 뭐 BCD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산소 탱크 아니 에어 탱크 공기 탱크라고 그러죠. 공기 탱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샵에서 렌트를 하면 50불에서 한 100불 정도 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0: 네. 야, 우리 진짜 스킨스쿠버를 하기에 너무 좋은 천혜 그렇죠. 그 지역에 우리가 사네요. 네. LA 캘리포니아 지역이.
3: 네.
0: 와.
3: 스쿠버 맨 처음에 시작한 데가 샌디에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큰 단체가 이제 나우이라는 데인데
0: 네.
3: 거기에서 시작해서 다른 모든 나라에 이제 네. 그 전파가 된 거죠.
9: 그럼 우리 강사님이 많이 곳을 다녔을 텐데, 야 여기는 내가 그동안 다녔던 것 중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다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3: 이 LA 쪽에서 상당히 가까운 쪽이 이제 남미 쪽이거든요.
9: 남미요?
3: 네. 특히 이제 멕시코 쪽이
9: 네네.
3: 그리고 라파즈라든지 칸쿤 특히 칸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너무 가깝고 한 4시간, 5시간 비행기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0: 네.
3: 거기서 사실 그쪽에 이제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네, 오셔가지고
9: 그렇죠. 네.
3: 스노클도 하고
9: 네.
3: 이제 스쿠버도 하고
0: 네.
3: 또 하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동굴이 있어요.
0: 동굴
3: 세노테라고 그러는데
9: 아,
3: 그 동굴
9: 예,
3: 안에서
9: 예,
3: 이제 햇빛이 비치며 물 안에서 그 비치는 네. 모습도
9: 아,
3: 보고 하는 정말 네. 예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0: 정말
3: 칸쿤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0: 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어떤 순서를 어떻게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9: 네네,
0: 혹시 관심 있는 분들
9: 방송 들으시고 네. 아, 나 한번 이 가까운 바다도 한번 나도 도전해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우리 강사님께 연락하셔서 나도 스킨스쿠버를 한번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실 분들은 오늘 이 강사님께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제 연락처는요 213-820-9232 준강사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9: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우리 물 박사님입니다.
0: 물 박사님.
9: 물 박사님으로 네. 입력을 하시고.
0: 지금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에서 15년간 운영하신 게 베버리 다이브.
3: 네, 베버리 다이브에서 했다가
0: 네.
3: 오션 투 스카이스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그럼 오션 투 스카이, 오션과 하늘도 가시나요?
3: 네, 저 패러글라이딩 강사 자격 중
0: 있어요. 오 마이 갓, 야.
9: 바다와 하늘과 뭐.
0: 패러글라이딩 얘기는 우리 곽 선생님 다음에 한번 더.
3: 그러시죠.
9: 아, 그거 너무 매력적인데 맞아, 그죠?
0: 네.
9: 하늘을 날아간다는 그 말.
0: 야,
9: 아,
0: 진짜.
9: 그럼 저희가 다음에 한번
0: 네.
9: 오늘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까?
0: 네.
9: 물속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0: 네. 오늘 물 만나셔야 되는데 조금 물맛만 보여주시고 본격적인 물맛은 다음에 한번 우리 더 들어야 되겠어요.
9: 맞습니다.
0: 시간이 진짜 너무 안타깝다. 할 얘기가 그치? 너무 많을 것 같은데.
9: 맞아 맞아.
0: 곽 이러면 저는 왜 애국지사님이 생각나죠? 곽재우 선생님 또 뭐 있죠? 네?
9: 많은 분들이 있죠. 네. 그죠? 많은 분들이
0: 아,
9: 있는데
0: 진짜 참 오션과 스카이를 넘나들면서 우리 동포들에게 좋은 물길과 하늘길을 열어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면서요. 끝으로 우리 인사 말씀 한번 주실까요?
3: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더 바다나 산을 좀 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LA가 너무 이제 바다하고 산이 가까워서
0: 네.
3: 누구나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우린 좀 복 받았어요.
3: 그럼요.
0: 네.
3: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9: 자연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캘리포니아는 정말 조금만 올라가면은 눈도 있고
0: 네.
9: 또 조금만 내려오면 정말 코스트 라인이 막 바다가 정말 한없이 이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도시에서도 사시지만 우리가 조금만 좀 시간을 내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6월달이 되시고
0: 네.
9: 또 여름 시즌이 되셔서
0: 네.
9: 건강한 또 이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까 전화번호 주셨지만 그래도 직접 내가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런
9: 그렇죠.
0: 분은 어디로 가시면 돼요?
3: 저희 다운타운에 있는데요.
0: 네.
3: 저희 주소는 515 웨스트
0: 515 웨스트
3: 27가 네. 스트리트.
0: 네.
3: 그쪽인데 먼저 전화 연락해 주시고 오시면
0: 네. 네.
3: 거기서 저를 볼 수 있습니다.
0: 네. 515 웨스트 27가
3: 네.
0: 전화번호
3: 213-820-9232
0: 213-820-9232
9: 혹시라도 주말에 이 강사님이 연락이 안 되시면 물속에 들어가신 거로 아시고요.
3: 네.
9: 저도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3: 맞습니다.
9: 이분이 연락이 네. 안 되면 아, 이 시간에 물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이번 주는 어디 가세요?
3: 이번 주는 지금 네. 팔러스 버디스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9: 너무 좋으시겠다.
3: 저희 조그만 정말. 배가 있어가지고
0: 네.
3: 주로 배 타고
0: 나가요. 그렇게 같이 모여 사는 동호인들 모임 있나요?
3: 네.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3: 특히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주로 네. 많이 같이
9: 좋으시겠어요. 네. 매주 자연을
0: 물속에서 야보 이러면서 혹시 애정행각 안 하시나요?
3: 아니, 말을 안 하니까
9: 물속에서
3: 말을 할 수 없으니까
0: 네. 그래도 몸짓으로
3: 그렇죠.
0: 물속에서 그 정말 함께하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두 분이
3: 네.
0: 그렇게 스킨스쿠버하고 도시락 갖고 온 거 서로 까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3: 아참 그리고 이제
0: 네.
3: 부부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0: 네.
3: 같이 오시면
0: 네.
3: 두 분이서 이제 한 분이 교육 받는 비를
0: 네.
3: 두 분이서 받는 걸
9: 진짜요?
3: 하나로 해서 제가 해드리고
0: 진짜요?
9: 네, 우리가 말하는 원 플러스 원
3: 네. 아참 그리고 교육비는 보통 어디에 하시는 분에 따라 어디 샵이냐에 따라 다른데 350불에서 한
0: 네.
3: 500불, 600불 사이로
0: 네.
3: 각마다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9: 그걸 수령한 후에 보통 이제 같이 바다에 나가서
3: 그렇죠.
0: 네.
9: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3: 이게 이걸 교육을 받는 이유는
0: 네.
3: 자기가 어떤 장비를 빌리거나 아니면 어디서 다이빙을 하려면 서티피케이션이
9: 그렇죠.
3: 필요하거든요.
9: 네.
3: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9: 오케이.
3: 된다.
0: 아.
3: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만이
0: 네.
3: 안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0: 네.
3: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고 하시기를.
0: 네네. 아, 난 반댈세. 커플은 말이야 같이 다니면 가스비도 저렴하고 그러는데 싱글 티켓 없어요? 아니 왜 커플만 원 플러스 원이야? 나 진짜 억울해서. 아니 꼭 커플해야 돼요? 여자 가면 안 돼요? 시스터.
9: 저분은 독거다.
0: 아 나 진짜. 아 나 이거 화나 진짜. 네.
9: 그래도 오십시오.
0: 네 농담이고요.
9: 물속에서.
0: 네.
3: 친구도 같이 괜찮아요.
0: 진짜요? 네, 오케이 친구 콜 친구.
3: 네.
0: 우린 다 친구야. 아무나 가서 둘이 가면. 원 플러스 원 혜택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곽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와주세요 다시.
3: 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시원한 바다로 풍덩 들어가고 싶은 그런 날이 오네요. 굿모닝 차차차 잠시 후에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2: 진짜 감쪽 같네.
13: 역시 렌트웨이야.
1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5: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6: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7: 뭐.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16: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7: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6: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누가?
17: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5: 수제만두 생각나면
16: 신우랑 올케랑.
18: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USA.com.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3: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후니후니
1: 아니 분위기가 지금 썩썩 이 분위기인데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인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 하겠습니다.
0: 굿모닝 차차차 후니씨 네. 누나가 이럴 때마다 닭살 돋지 않나?
1: 도다요.
0: 괜찮아? 아 어떡하지?
2: 도다. 안 할게 그만할게.
1: 도다 도다.
0: 어 후니씨 오늘 티셔츠가 아주 네. 멋있어요. 아, 여름복장이네 이제.
1: 티셔츠라뇨.
0: 티셔츠라뇨.
1: 마이, 아, 마이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이걸?
0: 그거를 그냥 셔츠라고 그러죠 미국 셔츠, 사람들은. 네, 셔츠. 티는 아니고 셔츠. 네. 멋있어. 여름에 무늬가 감사합니다. 있는 캘리포니아 스타일.
1: 그러니까.
0: 좋아.
1: 어, 저 하와이안 셔츠 좋아하거든요.
0: 어!
1: 여름에 하와이안 셔츠 되게 자주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은희 씨가 은근히
1: 저는요,
0: 패셔니스타.
1: 그게 아니고 약간 외모가 그래서 네. 하와이를 제가 자주 가긴 했는데 네. 하와이 공항 내리자마자 바로 저는 현지인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가이드인 줄 알아. 꽃 목걸이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기를 바래.
0: 아 진짜.
1: 진짜로요.
0: 잘 어울려요. 네. 약간 원 조금만 약간, 살만 태우면.
1: 태우면 어 맞아요.
0: 원주민 필이 나.
1: 어, 맞아요. 그쪽 그쪽 어. 쪽 느낌 나요.
0: 자기랑 네. 진짜 여행 가서 네. 자기 같은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1: 아 장난 아니죠.
0: 우리 언제 가지?
1: 어딜요?
0: 여행. 우리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 네? 모두 모시고 우리 저기 어디
1: 크루즈?
0: 까탈리나라도 갔다 올까?
1: 아 까탈리나?
0: 응
1: 괜찮은데요?
0: 네
1: 이거 복권 사셨어요 안 샀어요?
0: 어제 샀어!
1: 샀어요 오케이 그러면 가능해!
0: 아 근데 네. 복권은 카드로 못 사잖아요
1: 못 사죠
0: 그래가지고 막 제가 네. 어디서 받은 번호 갖고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 다 그려가지고 돈 딱 냈는데 잠깐!
1: 네.
0: 돈이 없는 거예요 구불밖에 그래가지고 쏙 그러더니 이미 뽑아서 어떻게 하지? 1불 나중에 갖다 줘야 되나 했더니 네. 슈퍼로또가
1: 1불이요.
0: 1불이에요? 저는 네. 2불인 줄 알았어.
1: 아, 슈퍼로또는 1불이야 캘리포니아는.
0: 나 2불씩 여태까지 계산했는데.
1: 아니야 아니야 그 2불은
0: 나 떠먹은 거 아니야 누가?
1: 파워가 2불이죠.
0: 아 파워가.
1: 어, 파워가 2불.
0: 메가는 슈퍼로또가 1불. 슈퍼로또 메가는 1불. 5불.
1: 네.
0: 그래서 일단은.
1: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긴 넘어갔네요.
0: 그래가지고 다 털어서 샀어.
1: 와.
0: 잠깐에서 5불 찍은 거를 보니까 5불이더라고 4불이 남아서 네. 그거는 그냥 그 랜덤 네. 번호로 해서 딱 9불을 찍었어요.
1: 아 9불.
0: 응. 근데 999. 오늘 돈 챙겨왔어. 메가도 사고.
1: 왜 챙겨와요? 그러면 됐죠.
0: 메가도
1: 또
0: 사고.
1: 사시게요? 네. 그치 메가는 살만하죠.
0: 왜냐면
1: 지금 되게 커요.
0: 저희 아버님이 네. 옛날에 미국 오셨을 때 볼꽃 열기가 한참일 때
1: 네.
0: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꿈을 해몽해서
1: 되셨어요?
0: 번호를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00%치를 산 거예요.
1: 그래서요.
0: 방송국 앞에 여기 오기 와서.
1: 아니 사시는 건 살 수 있어. 그 결론은 결과는 부동.
0: 꿈에서 그거 하나를 내가 네. 그거를 프리를 못해서 아우 너무 아쉽다고.
1: 프리를 못했어. 응. 뭐 코드예요? 아무 네. 코드를 프리하시는 거예요?
0: 저희 아버지 그러세요.
1: 야, 그래서
0: 발명가시잖아요.
1: 아니 그래서 맞추셨어요? 못 맞추셨어요?
0: 꽝이지 뭐.
1: 하나도.
0: 꽝대도 괜찮아. 하나도 재밌어. 그래서 나도 100% 착가. 꿈이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저 불나는 꿈.
1: 그러니까 이거 진짜 사셔야 한다니까요.
0: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6년 만에 나타나?
1: 그러니까.
0: 이거 뭐야 엄마 아빠.
1: 아버님의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0: 좀 이끌어주세요. 많이도 안 바래.
1: 저는 꿈에서 산신령이 저한테 번호 준 적도 있어요.
0: 진짜요?
1: 진짜로.
0: 그래서?
1: 정말로.
0: 정말로?
1: 자는데 꿈에서 진짜 그 아직도 생생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게 폭포수 밑에 진짜요. 할아버지가 툭 나오더니
0: 어.
1: 갑자기 앞말도 안 하고 숫자를 툭툭 부르시는 거예요.
0: 진짜요?
1: 진짜로. 근데 자다가 꿈에서 헷갈리잖아요.
0: 네.
1: 이거를 기억한다는 그게 내가 얼마나 컸으면
0: 에.
1: 벌떡 깨가지고요.
0: 에.
1: 진짜 그 깜깜해서 펜 찾아가고 번호를 적고 잤어요. 번호를 적고 그 꿈을 또 이으려고 막 생각하면서 잤는데
0: 네.
1: 그 꿈은 끝났죠.
0: 네.
1: 근데 번호가 여섯 개를 불러주셨는데 하나가 마지막 기억이 안 나는 거야.
0: 어.
1: 이거 실화입니다. 다섯
0: 어?
1: 개는 적어놨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0: 그래서 되겠어.
1: 이게 하나 때문에 안 되면 얼마나 열받아요.
0: 네.
1: 그죠?
0: 네.
1: 그 어릴 때였거든요.
0: 네.
1: 하나 뒤에 거를 전체를 다 샀습니다. 앞에 다섯 개를 동일하게 하고
0: 어머나.
1: 마지막 거를 왜냐면 그거 하나 때문에 틀리면 너무 기분 나쁘니까.
0: 그러면 메가밀리언 같은 경우는
1: 옛날에 메가밀리언 없을 60... 때요.
0: 아,
1: 없을 때
0: 그래도 한 뭐 수십 장 샀겠네요.
1: 수십 장 샀죠.
0: 그래서
1: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0: 저는요 꿈에서 저희 반려자 배우 사랑하는 진짜 맞아, 너무 네, 사랑하는 네, 네, 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이, 그래서 이, 내가 이, 그래서 얼른 깨어나서 절 적었어 일기장에.
1: 영어 이름 한국 이름이야.
0: 강 내자요 이름이.
1: 진짜?
0: 강 이
1: 강수월래?
0: 승철이야.
1: 잠깐 강.
0: 어 그래서 나는 이게
1: 강 이승철?
0: 어 강하고.
1: 그냥 이승철 씨 이, 노래 들은 거 아니에요?
0: 강하고 이 이기적 있고 승 승질머리 있고 아니, 철, 승리하고 철 없는 남자.
1: 승리하고.
0: 승리하고 어. 와 그렇게 해야 되겠다.
1: 그렇죠.
0: 강하고 이타적이고 승리하고, 승리하고 철은.
1: 철은
0: 철든 남자?
1: 아, 철든 남자. 아, 아니면
0: 철 없는
1: 철이
0: 남자.
1: 남자. 철, 단단한 철의
0: 철이
1: 남자.
0: 내 남. 아
1: 아이언맨.
0: 그렇구나. 드디어 이게
1: 건강까지 한 거지.
0: 아, 야 나는 이거 강. 응? 강하고 이기적이고 승질머리 있고 철없는 남자로 생각했는데 강희선 씨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요. 앞으로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 되겠어.
1: 강 씨 만나시면 네. 제 주변에 강 씨가 있긴 있는데
0: 네. 강 어, 있어요? 몇 살인데?
1: 두루미와 도돌이 그거잖아. 어? 아 진짜 있어요. 저 진짜 있어요.
0: 아 진짜 아, 근데 너무해.
1: 복권 하셨죠?
0: 다시 한번 해줘요. 강
1: 뭐요?
0: 방금 강
1: 수화무 두루미와 돌돌이 뭐 있잖아. 갑창국작 갑잡차 뭐 도리도리 머리머리 뭐.
0: 계속해.
1: 아, 근데
0: 계속해.
1: 아, 진짜 진짜 사셨죠 일단 구불치는.
0: 구불치 샀었죠.
1: 지금 공약하세요.
0: 뭐려?
1: 1등 되면.
0: 되면?
1: 저 몇 프로 줄 거예요.
0: 자기도 그냥 왜냐면 같이 가는 거야.
1: 저는 가는 건 가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우리 미옥씨 선배님 제가 사시라고 엄청 옆에서 압박 물론 돈은 드리지 않았어. 왜냐면 부정타. 내 돈 드리면 부정타죠.
0: 아이 정말.
1: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푸시했기 때문에
0: 되면
1: 1%, 1%는
0: 저는요,
1: 제가 1%는
0: 여러분 다 모시고 네. 파티 할 거야. 탱자 파티.
1: 그러니까 그건 해 주시고 1%만 네. 주세요.
0: 자기?
1: 네, 그럼 제가 사회 환원 좀 할게요.
0: 진짜 1%를 못 주겠어?
1: 1%?
0: 여러분 템프로
1: 아니 아니요. 템프로는 어감이 이상해.
0: 템프로 그렇구나.
1: 템프로. 1%만 주세요.
0: 2%
1: 나도. 2%도 음료인데.
0: 2% 좋다.
1: 여러분 이거 방송 이건 아시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0: 자,
1: 저도 되면 드릴게요.
0: 어? 가볼까 우리?
1: 네.
0: 바로 오늘은 후니 후니의 3-4
1: 네, 수요일에 만나는 하루에 세 가지 사자성어를 배우는 시간 3-4
0: 링 위에 막 올라간 것 같아.
1: 아,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0: 3-4
1: 왜 이렇게 이렇게 막
0: 월드컵 버전이야.
1: 저거한 느낌이죠. 웅장하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닌데.
0: 아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야지 어. 내일 골. 응?
1: 아 내일은요 우리 방송을 진짜 힘차게 하자고요.
0: 네.
1: 저 내일 아침부터 사실 관련된 이벤트를 가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아침에 7시 반에 가서 네. 세팅하고 준비하고 잠깐 와서 방송만 하고 또 가야 돼요 저는. 그들 좀 바빠요. 근데
0: 여기 또 주역이 있네요. 또 월드컵의 주역이.
1: 아, 주역은 아니죠. 제가 무슨 주역이에요? 제가 무슨 선수예요?
0: 그래도 모두가 주역이죠.
1: 아,
0: 네.
1: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오늘 3-4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아 네. 오늘 좀 어렵다. 이거 단어 모를 수 있어요.
0: 오늘은 3-4인데
1: 네, 두 개만요?
0: 오늘 한 개만.
1: 한 개만요?
0: 하루에 한 가지만 하자.
1: 왜 시간
0: 너무,
1: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골라야겠다.
0: 네.
1: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할까? 순서대로 하자. 1번. 1번. 자 배중사영. 여러분 아마 청취자분들 뭐?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0: 배중사요?
1: 배중사영.
0: 네.
1: 한자풀이 갑니다. 술잔 배, 가운데 중, 뱀사, 그림자 영. 자, 뜻은요. 근거 없는 의심이나 착각 때문에 스스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바로 배중사영.
0: 아니, 스스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거에 왜
1: 쓰양.
0: 술잔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이게
1: 자,
0: 뭔 소리예요?
1: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진나라 시대에 낙광이란 야 낙광 오광도 아니고 낙광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친한 친구를 네. 집으로 초대 술을 대접합니다. 친구는 술을 마시다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 술잔 안에
0: 네.
1: 가느다란 뱀이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0: 뱀주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1: 근데 뱀이 잔에 있으면 안 되지. 가느다란 조그만 뱀이. 그래서 야 근데 이걸 한마디 하고 싶은데 친구 주인이 따라준 술을 차마 뭐라 말 못하고 그냥 마신 거예요.
0: 어 마셨어.
1: 일단 마셨어. 근데 집에 안 돼.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아이고 내가 살아있는 뱀을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독 있으면 어떡하지? 혼자 막 고민 계속하는 거야.
0: 어떡하지?
1: 그러다가 점점 식사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0: 나 죽는 거 아니야?
1: 어, 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뱀이 먹은 거 같아. 며칠 뒤에 낙광이 친구 아프다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친구에 마침내 얘기합니다. 나 아무래도 그 술잔 네가 준 거에서 조그만 뱀을 먹은 거 같아.
0: 어, 나 근데, 죽을 거 같아.
1: 어, 아파. 낙광이 야 술잔에 뱀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 라고 곰곰이 생각해서 다시 야 너 일로 와봐.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술잔을 따라줘요. 네.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어. 벽에 걸린 활. 네. 활이 햇빛을 받아서 숫자에 비친 건데 그 그림자가 뱀처럼 보인 거죠. 어. 그 진실을 알게 된 친구는 바로 병이 낫고 다시 멀쩡하게 친구 사이로 데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빠이중스양 배종사연.
0: 빠이중스양
1: 뭐 대충 그러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혼자 걱정해갖고 혼자 머릿속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네. 혼자 아프고 혼자 걱정하는 바보 같은 짓.
0: 네.
1: 배종사형.
0: 우리 한 박사님 네? 오늘 정말 좋은 거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나 네. 이거 몰랐네 진짜.
1: 저도 몰랐어요 사실.
0: 여러분 알아요? 배종사형?
1: 이건 모르죠. 잘 모르죠. 배종사형. 아 그 저기 미옥씨 왜 네. 이렇게 배종사형하고 그래요?
0: 아...
1: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0: 배 나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배중 사용.
1: 배종 사용하지 맙시다. 배중 이렇게 사용.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0: 걱정하지
1: 여러분.
0: 마라.
1: 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0: 걱정도 팔자야.
1: 어 그렇죠.
0: 걱정을 사서 해.
1: 그렇지 걱정을 사서 해. 아무것도 아닌 걸 왜 혼자 걱정해?
0: 그 인디언 말에 그런 속담이 있다잖아요.
1: 뭐요?
0: 걱정을 해서
1: 이거 아니야? 인디언 속담?
0: 한번 해줘요. 인디언 말 해줘. 음향 효과 내가 할게. 음향 효과
1: 시작해요.
0: 응. 걱정해서
1: 이거 내가 왜 하고
0: 걱정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1: 어?
0: 걱정할 일이 없겠네.
1: 어 이거 티벳 저건데?
0: 그거요. 예.
1: 인디언이 아니고요.
0: 예, 예, 인디언.
1: 아 인디언 아니에요.
0: 인디언하고 티벳하고 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한 통속이야. 아,
1: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0: 어, 한 가족이야. 다 섞어야 돼.
1: 달라이라마 가신 말인데?
0: 아니 원래 인디안에 오래된 저기
1: 그래요?
0: 나오고
1: 아, 근데 서로 문화가 달라도
0: 티벳이랑 다 섞여 있어.
1: 어차피 뛰어나신 분 똑같아.
0: 어? 체코랑도 우리가 섞어야 되고
1: 체코랑
0: 멕시코랑도 섞어야 되고 남아프리카랑도 섞고 이란하고도 섞고 미국이랑도 섞고 다 섞어가지고 그냥
1: 하여튼 내일은 어차피 저희가 뭐 결과를 보면 알겠죠. 자
0: 아,
1: 좋습니다.
0: 좋아요. 우리 진짜 힘내자.
1: 배종 사형 하지 마십시오.
0: 어, 걱정하지 말고 네
1: 즐기세요.
0: 이럴 때는 바로 어?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네? 참 가사가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0: 몸이 좋다면 다 잡아먹어가지고요 싹쓸이를 당한 자연 동물에 관한 네.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노래 김혜연의
1: 뱀이다.
0: 아, 근데 귀여운 도토리가요 40만 년 전에 빙하기에 네. 다람쥐 그 화석이 나온 거예요.
1: 이거 아이스에이지 나오는 그 캐릭터네?
0: 응. 그런데 네. 거길 보니까 그 똥화석, 다람쥐의 똥화석이죠. 네, 네, 네. 똥깨다! 똥화석을 보니까 어. 거대한 매머드 고기를 먹은 게 발견이 됐대요.
1: 그러니까 아이스에이지 만화가 또 정말 많네.
0: 아니 그러니까
1: 고증이네.
0: 봐봐요. 어. 다람쥐인데 육식고기를 먹어? 도토리 안 먹고?
1: 에이 거기 DNA가 붙었겠죠. 설마.
0: 아니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옛날에 정말 그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맹수들이 먹다 남긴 매머드의 사체나 뼈에 붙은 고기를 갉아먹었대요. 자, 다람쥐가.
1: 그때 원래 걔네들은 잡식 아니에요? 잡식?
0: 잡식성이니까. 어.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극한 상황이 되면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1: 근데 얘네들 어쨌든 걔네 맨머스를 사냥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0: 사냥 안 했죠.
1: 조그만 놈이 사냥을 어, 못했을 거 아니야.
0: 그 청소한 거야 청소.
1: 그죠. 남은 이제 자네들을 응. 조금 이렇게 바빴나
0: 네,
1: 보지.
0: 어. 그렇죠. 아 뼈를
1: 그 정도는
0: 잘
1: 뭐.
0: 갈라 먹어서
1: 국 끓여야 되는데. 저기 사실
0: 감자탕이 먹고 싶지 왜? 쪽쪽쪽쪽 어? 빨아가지고 다 갈가 먹는.
1: 쪽쪽 빨아 먹습니다. 아 감자탕 오랜만이네요 진짜. 네,
0: 감자탕.
1: 어 맛있겠다. 어,
0: 먹고 싶다. 야채 많이 넣어가지고.
1: 이 시간 되면 배고파요.
0: 네, 이 그렇죠? 시간 되면 여러분 오늘 점심은 뭘 할까? 정말 그 귀한 한 끼.
1: 한 끼 그렇죠. 너무나 귀한 한 끼죠. 한 끼 한 끼가.
0: 예, 네, 현명하게 잘 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네. 자, 구문의 차차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프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어,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0: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열반 빌더스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0: 굿모닝 차차차. 늘 보면요, 진짜 이분 보면 힘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 뭘 드시길래?
1: 그러니까요.
0: 아, 헬스의 여신. 네. 헬스코리아의
1: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시간 건강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1: 지금 제 머릿속에 딴 게 있어서 죄송해요. 말을
2: 끊었습니다. 다른 무슨 생각이라고
0: 어?
2: 계시니?
0: 어떤 생각했는데?
1: 저요?
0: 네. 아니,
1: 사실 여러분 아실 만한 분은 아시지만,
2: 네. 네. 뭔지 알아요. 네.
1: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네. 6월 10일이에요. 10일.
0: 네.
1: 헬스코리아가 응. 5월 동안 가정의 달 맞이 5월 30일까지 응모권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거 발표가 오늘이에요.
0: 오늘이에요? 아, 자기 응모했다고 했죠?
1: 저 엄청했죠.
2: 여러 장.
1: 그래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고
2: 아직 안 했어요.
1: 일단
2: 제가 이제 요 방송 생방이잖아요. 생방송 끝나고 네. 바로 갑니다.
0: 어머나.
1: 오늘 12시 반인가요?
2: 12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1시쯤 네. 시작이 야. 됩니다. 기대하세요.
1: 저는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좋아.
2: 이게 뭐 투표 그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저희
1: 요새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2: 각 매장에 있는 네. 저희 부정선거 아닙니다. 각 네. 매장에 있는 것들을 다
1: 모아서.
2: 이제
1: 저 안 되면 부정선거예요.
0: 오늘 빅데이네요. 빅데이.
1: 아니요, 근데 제가 갔잖아요. 네.
2: 저희 촬영을 다 해요.
1: 정말 많은 분들이 응모권이 있는 거예요.
0: 한 몇 분이나 응모하셨어요?
1: 아, 모를걸요?
2: 모르겠어요. 그래도
1: 이게 매장마다 있으시니까
2: 네. 상자 안에 있으니까 네. 제가 막 흔들어서 해요. 뽑을 때마다.
0: 우리 다음에는 네. 오실 때요. 네. 그 당첨되신 분 모시고 오셔서 그분들 헬스코리아 체험기 좀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2: 저희가 그 네. 작년에 마사지 체어 작년 네. 연말에 네. 크리스마스 때 행사했잖아요. 네. 그때 네. 마사지 체어 되신 분 네. 집으로 방문해서 세팅해드리면서 그분이 뭐 받는 모습이나 그분의 그 만족도 네. 뭐 이런 거를 다 촬영을 했었죠.
0: 네.
1: 그래서 저 촬영은 좀 그렇고요. 제가 방송에 나오니까 제가 말씀할게요. 네.
0: 아니 우리 전화 연결해서 나 이제 그런 거 처음 해요.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2: 그런 거 한번 그러면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0: 한번 꼭요.
1: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2: 헬스코리아 하면 마사지 네. 체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요. 그라비티.
2: 그라비티. 대표적인 건 그라비티인데 네. 저희가 마사지 체어 이제 아직도 안 갖고 계신다면 정말
0: 네.
2: 건강 생각하시는 분이 마사지 체어 아직도 없다 그러면
0: 말도
2: 조금
0: 안 돼.
2: 맞아요. 말도 안 돼요. 이제는
0: 놓을 데가 없어서 좁아 집이.
1: 아, 응? 그거 나중에 얘기하도록.
2: 저희가 네. 사이즈별로 있어요. 네. 7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라비티도 문을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인데도 네. 이 디자인 때문에 네. 얘가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줄 알아요. 실제
1: 네.
2: 사이즈보다 크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문도 다 통과하고 차지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또 암 미끄러짐이기 때문에 네. 뒤쪽 벽으로 바짝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무중력 상태에서 네. 받는 거기 때문에
0: 네.
2: 공간을 생각보다는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0: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네. 카이로스는
2: 더 컴팩트하죠.
0: 진짜 컴팩트해서 요만해서 네. 사실은 제가 겉들이 들겠더라고요.
1: 이쁘죠.
2: 그렇지만 마사지 그 성능 그 맛이죠. 그거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0: 그냥 쭉쭉 잡아줘서 I love 카이로스.
2: 네.
0: 제일 싸.
1: 지금 그러니까 다 다른 것들을 지금 네. 카이로스 좋아하시고 우리
0: 언저님은
1: 네. 그라비티를 또 워낙
0: 저는 여기는 또 디바예요.
1: 저는 디바 또 러버고
2: 네.
1: 네. 네. 다 다른 취향이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에 네. 와서 뭐 체험을 하시던 선택을 하려고 마사지 체험 이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0: 네.
2: 매력 중에 하나가 또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양한 모델.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도 우리가 좀 뭐 전문 집이라고 해도 네. 다양한 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중국집 가도 짜장면 시키는 사람 네. 짬뽕 짜장면 많이 시킨다고 해도
1: 네.
2: 잡채밥
1: 네.
2: 울면 이런 거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2: 그런 것처럼 자기 취향대로 네. 그 마사지 맛이 조금씩 달라요. 뭐
0: 진짜
2: 깊이 있게 부드럽게 사람의 손맛은 느껴지지만
0: 네.
2: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들 그런 거를 디테일까지 다 체크하면서 딱 나한테 맞는
1: 그렇죠.
2: 그런
0: 나는
2: 모델.
0: 왜 카이로스가 좋을까? 그거 얼마예요 지금?
2: 근데 카이로스가 카이로스도 지금 500불 올랐어.
0: 얼마예요?
2: 그래서 지금 3499불?
0: 3499불? 네.
1: 그거 봐요. 가격이 되게 착하다니까요. 보통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한 6000불 정도 할 거 생각이 드는데
0: 그거 사지 뭐! 네. 사!
1: 아 오늘 또 복권 사셔가지고
0: 당첨되면서
1: 오늘 당첨 예정이시거든요. 오늘 그냥 네. 난리 났습니다 양쪽에서.
0: 그러면 그라비티는 얼마인가요?
2: 그라비티도 500불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유의견을 드렸어요 5월달에. 네.
1: 그렇죠.
2: 원래는
0: 올랐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지금
2: 그냥 지금은 아, 3,499불. 근데 요거는 진짜 7,000불, 8,000불대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마사지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디자인은 너무 훌륭하고.
0: 네.
2: 근데 이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 48개월 무이자입니다.
1: 그렇죠.
2: 무이자. 그럼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1: 그러니까 100불 안팎 되는 금액으로 네. 정말 여러분들이 365일
2: 매일매일 관리.
1: 매일매일 네. 여러분이 모든 온 가족이다.
2: 그것도 온 가족이.
1: 네. 그러니까요.
2: 진짜 이걸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
0: 온 가족 밥 한 끼 값보다 싸네요.
1: 싸네요. 차. 티 한 모금.
2: 티. 네. 그라비티.
0: 이거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
1: 아 정말입니다.
2: 들여놓으셔야 되고 네. 마사지 체어가 있기 전과 후의 삶은 항상 다르다고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거는 네. 경험을 안 해보셨거나 네. 정말 그걸 그런 삶을 안 살아보셨으면 모르는 거예요.
0: 너무 좋아.
2: 우리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아니 옛날에 있었어. 너무 네. 좋아 진짜.
2: 그러니까
0: 그리고요 요즘은 블루투스에서 뒤에서 음악도 나오고.
2: 너무 좋아요. 저희 스피커도 그 가격 대비 굉장히 성능 좋은 것들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디바는 최고고
1: 네. 네.
2: 그라비티도 그렇고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네. 뭐 잔잔한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네. 그냥 숙면을 그냥 취하실 수도 있어요.
0: 잠이 바로 오더라고요.
2: 그럼요.
1: 제가 하나 살짝 네. 좀 번외 얘기긴 한데 네. 블루투스 말씀하셔갖고 네. 음악이 되게 잘 되게 사운드가 좋아요.
0: 진짜 좋더라고요.
1: 그래서 제가 그 게임 중에 슈팅 게임을 네. 디바에 저 이렇게 누워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갖고
0: 진짜 자다 놀랄 거.
1: 앉아지 거기서 딱 네. 다리랑 쫙 해주면 자동 말고 수동으로 네. 딱 돌리면서 저는 슈팅 게임을 합니다.
2: 네.
1: 그 여기 소리가 다다다닥 나면서 네. 너무 즐거워요.
0: 아,
1: 나만의 휴식이 돼.
0: 진짜
1: 너무 좋아요. 너무 원래는 좋더라고. 클래식을 들으면서 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2: 가끔 한 번씩 가끔.
0: 네. 그리고서 이게 서라운드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2: 정말
0: 영화 한 편 보면 그냥 뭐 그리고 마사지 해주죠. 막 아우 오감이 그냥 다.
2: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그 네. 이제 응접실에 있다 보니까 네. 아빠는 또 텔레비전에서 뭐 스포츠를 볼 수도 야구도 볼 수도 있고 막 네. 이러면 네. 소리가 크잖아요.
0: 네.
2: 근데 처음에는 딱 이렇게 놀 때 아우 진짜 마사지 받을 때 좀 조용히 받고 싶은데
1: 그쵸, 주변,
2: 음악 딱
1: 주변
2: 들면
1: 잡음이 들리니까 네.
2: 차단이 되는 거예요.
0: 아.
2: 그럼 그냥 저는 제 세계 그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 다른 세계의 삶을 네.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힐링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0: 머리끝부터 요즘은 발끝까지 다 잡아주는데
2: 두피까지.
0: 더군다나 히디드도 되죠. 따뜻해지는 거.
1: 아, 그럼요.
2: 당연히 되죠. 아, 그 이런 무릎 같은 데까지 다 되기 때문에
0: 네.
2: 이 종아리 부분 따뜻하게 왜냐면 사실 그라비티 정도 가격대의 마사지 체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네. 발 쪽은 거의 포기를 하세요.
1: 그렇죠.
2: 상체만
1: 하체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2: 어떻게 네. 얘가 발까지 해주겠나 이러면서 그냥 네. 종아리, 발, 발바닥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데 네. 그라비틴 발바닥도 그냥 박박 긁어주듯이 꼭꼭꼭 눌러주고
0: 네.
2: 그리고 따뜻하게 온열이 들어오면서 진짜 두툼한 손으로
0: 네.
2: 꽉꽉 프로 지압사들이
0: 네.
2: 누르고 주무르고 문지르는 그러니까 순환이 이게 발 밑으로 내려가면 혈액이 치고 올라오기가 좀 힘들다 그러잖아요. 나이
0: 네.
2: 들수록 더
0: 네.
2: 근데 그걸 이렇게 순환이 확 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받고 나면 혈색도 달라졌다 그러고
0: 네.
2: 붓기 빠지는 건 물론이고 네.
0: 월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네. 48개월 할부
1: 무이자 네. 3년 풀 워런티
2: 무료 배송. 이거 무료 배송도 굉장히 큰 거예요.
1: 그렇죠.
0: 진짜.
1: 그것만도 몇백 불 이상 할 텐데.
2: 그 AS 때문에 헬스코리아.
0: AS.
2: AS.
0: 19년째예요.
1: 그렇죠.
0: 헬스코리아.
2: 19년 됐어요.
1: 신용과 믿음으로 살아 네. 버텨오신 헬스코리아인데. 네. 아, 근데 저도 그거 하고 싶. 제가 예전에
0: 네.
1: 장모님 하실 때
2: 네, 네.
1: 자꾸 블루투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2: 아, 장모님이 디바 하실 때.
1: 디바 하실 때 제가 그걸 틀어드렸거든요. 비 오는 소리. 요새 유튜브처럼 다 있잖아요.
0: 어, 네.
1: 비 오는 소리 이렇게. 다른 거 한번 해드렸고
0: 그럼 화장실 가고 싶으시죠?
1: 아 그래서
0: 아, 진짜 그래?
1: 그래서 회계론 좀 사드렸잖아요. 그 연결성이 있어요.
0: 돈 많이 써. 그 광고주만 오시면 다 사요.
1: 주변 분이 다른 분 왔을 때 제가 그걸 틀어준 적 있어요. 그
0: 네.
1: 아마존 정글인가 뭐 그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0: 네.
1: 개구리 소리 나고 벌레 소리 있어요. 찌릿찌릿 벌레 소리 나는데 그게
2: 아, 정글에 들어가 있는
1: 그런
2: 느낌.
1: 느낌인데 그게 딱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요 진짜 편하대요.
2: 그게 왜냐면 또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스피커거든요.
1: 이렇게 저는. 한번 해보세요.
0: 네,
1: 있으신
0: 진짜.
1: 분들 정말 새로운 또 체험을
2: 네.
1: 체험관에서 체험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2: 네, 연결해서 한번 연결해서 하실 수 있어요.
1: 네, 한번 해보세요.
2: 그 체험을 네. 하고 나서 마사지 체험은 당연해요. 네. 10년 이상 사용을 하는 거고
0: 네.
2: 여러분들이 내 몸에 맞는 거를 받아보고 나서
1: 그렇죠.
2: 사람마다 네. 다 다르니까
0: 네.
2: 그 체험을 해보시는 건 당연한데 해스쿨엔 전혀 부담 없이
0: 그렇죠.
2: 가셔서 뭐 디바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들 다 해보실 수도 있고 조건 같은 거 다 따져보실
0: 이렇게 좋은
2: 있고.
0: 가격에 어떻게 그러니까. 무이자로 48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2: 맞아 맞아.
0: 저 궁금한 무이자, 게 무이자. 할부했는데 못 내시는 분 가끔 있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짜? 옛날에
1: 제가 봤을 때는 네. 못 내시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끝난 것 같은데 4년 금방
2: 그러면 갔지. 그러면 맞아 많아요. 네. 아, 언제 끝날지 모르고 네. 모르게 나갔다 벌써.
1: 나 아직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인데 알고 보니 끝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0: 오히려.
1: 100불 수준인데요. 네. 뭐.
0: 아니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오디오 전축 장사를 하셨는데 네. 할부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저 아는 그 언니 그 카페 이렇게 했는데 돈을 안 내가지고 다시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네. 수거.
2: 저희는 그건 아니고 이제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신용에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 네. 네. 아니 뭐
0: 네. 오늘 그냥 한 말이에요.
1: 또 계실 분 이런 얘기 하신다고. 아,
2: 보통 보면 네. 네.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차 되니까 네. 벌써 옛날에 끝난 거죠. 그래서 네. 와서 이게 어느 순간 끊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왜냐면 아, 그만큼 저희 지금 이민 생활이 네. 페이먼트 인생이라고 할 만큼
1: 네.
2: 빠져나가는 게 많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네. 다른 건 좀 아끼시더라도
0: 맞아.
2: 94불 플러스 택스에
0: 한 끼 안 먹으면
1: 그럼요.
2: 온 가족의 건강 매일매일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사지 체어의 그 정말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0: 진짜
2: 너무 안타깝고 그냥 가셔서 한번 네. 만나보시고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내 몸의 변화를 느끼신 다음에
0: 네.
2: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방송에서 진짜. 얘기를 하는데는 그쵸. 뭐 저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
0: 가서 체험해 보세요.
2: 그 좀 의심이 가면 가서 좀 풀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0: 맞아요. 바로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되겠어요.
2: 네.
1: 저 대표번호 안내 드릴게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대표번호가 언제든
0: 네.
1: 문의하시면 되고요.
0: 네. LA 매장은
1: 매장 안내 좀
2: 매장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마켓 들어가는 1층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1: 네네.
2: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거기 이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네. 거기 인방앗간 떡집이 좀 유명한가 봐요.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0: 네. 아니 네. 훈이 씨, 네. 훈이 씨는 반신욕기도 사셨잖아요.
1: 아니요.
2: 아 디바 사은품으로
1: 사은품을 받았죠. 사은품을 네. 받았죠.
0: 없는 게 없어. 훈이 씨네는.
1: 저는 사은품 받았죠.
0: 그거 어떻게 잘 쓰고 계세요?
1: 저요? 저보다
0: 사이즈가 맞아요.
2: 아드님이.
1: 아 맞죠. 그럼 제가 무슨 비만으로 하시나 진짜. 들어가고 여유 있습니다.
0: 네.
1: 그 앞에 탁 내려올 거.
0: 아니 저는 I'm so proud of you. 진짜 풋볼 선수 같지 않아요? 저 피지컬 봐요.
1: 그래서 proud of me예요. 저를 우리 어머니도 별로 proud 안 하는데 왜?
0: 아니 근데 그래서 어때요?
1: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물이 필요 없는 게 너무 좋고 반신욕 쪽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2: 그쵸.
1: 이게 하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반신욕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게 이제 없었으니까 못 하셨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디바는 사실 솔직히 더 좋아해요.
0: 네.
1: 두 개를 다 하는 게 좋은데
2: 그럼요.
1: 시간적으로 여기가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좋아요.
0: 아.
1: 얘는 밥 먹고 지가 배부르거나 좀 춥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다리가 운동 많이 다리 아프면 지가 들어가서 딱 들어서 태블릿 들고
2: 똑똑해요.
1: 딱 파워 되게 쉽잖아요. 파워만 딱 키고 온도만 띵띵 누르면 끝이니까
0: 네.
1: 바로 들어서 제가 뒤에다가 사실 이거는 저만의 팁인데 디바가 3단계 이게 더 씌우는 커버. 게 있어요. 커버가. 그 맨 위에 쿠션, 헤드 쿠션이 있는 게 있거든요.
0: 네.
1: 그걸 떼서 여기다가 제가 달아줬어요. 그럼 벽에 아이가 딱 목에 벽에가 딱 닿아요.
0: 네.
1: 예, 그걸로 애가 태블릿 보면서 네. 지가 거기 앉아 있어요.
0: 야, 아빠 최고다.
1: 너무 좋아요.
2: 최고야, 최고.
0: 11살?
1: 10살.
0: 10살.
2: 10살. 근데 이렇게 배앓이하고 이런 네. 아이들한테
1: 최고예요.
2: 굉장히 좋고
0: 네.
2: 여자분 같은 여성들은 이제 생리통.
1: 아, 그렇죠.
2: 네. 그리고 저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찬데 앉으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을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로망이라고 해요. 먼저
1: 아,
2: 여성 건식받은 인기는.
0: 네.
2: 그래서 이게 단독 상품으로도 베스트셀러고 저희 뭐 네.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을
0: 이거
2: 만큼 입고 된 게
0: 이거 얼마예요?
2: 이게 1499분. 1499.
0: 싸네.
1: 그러니까 그거를 사러 가셨다가
2: 근데 네. 디바 사은품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디바 사시는 거예요.
2: 근데 또 그걸 걱정하세요. 무이자 할부를 48개월을 이용을 하면 사은품은 안 주는 거 아니냐.
1: 아.
2: 그런 걱정들을 하시고 막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
0: 주시는 거예요.
2: 아, 그럼요. 그럼 무료 배송까지 다 해 드립니다.
0: 네.
2: 네.
1: 너무 디바.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1: 그리고 아까 뭐 여성분들 세미통도 말씀하셨는데 남자분들도 아 자녀분들 운동하시는 네. 분들 제가 아이들 테니스 치고 뭐 농구하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애들 네. 성장 애들 성장통 진짜 좋아요. 아.
2: 그렇죠.
1: 애들 성장통에도 너무 좋고요.
2: 순환이 네. 되니까. 네.
1: 저도 운동 많이 하고 좀 가끔 오바 나이를 입고 애랑 놀다 네. 보면은 막 두세 시간 미친 듯 뛰고 나면 네. 다리가 후두후두거려요.
2: 맞아요.
1: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일단 디바는 무조건이고.
2: 디바.
1: 건신욕 들어가면 좋죠.
2: 건식 반신욕기 근데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맞아요.
2: 시간 좋은, 때문에 그렇다고 네, 하는데
1: 좋은 건 아는데
2: 반신욕을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사지를 받으면 그 마사지 효과가 두 배 세 배.
1: 그렇죠. 사실은 맞죠.
2: 이게 럭셔리 풀 스파 코스로
1: 맞아, 스파 코스가 되는 거예요.
2: 저희가 사은품도 그렇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본품이 항상 이렇게 좀 돋보이는 그런 사은품으로 네, 네. 저희가 결합을 해서 이런 이제
1: 그게 또 그라비티도 되잖아요. 그라비티는 이제 이지바이크. 이지바이크 주죠. 아,
2: 이지바이크.
0: 그냥 이지바이크. 발만 얹어주면 네. 운동시켜주는.
1: 그러니까요.
2: 운동은 이제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1: 그럼요. 네.
2: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하시는데 이지바이크 네. 딱 들여놓으시면 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0: 그냥 저절로 움직이죠.
1: 자동으로.
2: 그럼요. 뭐 TV 보시면서도 아. 하시면 되고.
1: 모두도 여러 가지.
2: 하체 근력 어, 네. 강화.
0: 어, 그거는 그라비티를 사면 준다고요?
2: 그 그냥 드려요.
1: 요거
2: 무료 배송
1: 요새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주신다고 하니까
0: 어, 언제 없을지 몰라.
1: 어, 언제 없을지 몰라요. 맞아요. 진짜
0: 전화 주세요.
2: 저희 213-385-1005 213-385-1005번이고 네. 알부민 얘기도 좀 해야 돼요.
1: 네, 알부민, 네. 얘기
0: 알부민 얘기
1: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덴마크는 뭐가 떠오르세요?
0: 덴마크 튤립.
1: 그렇죠. 풍차.
0: 아 네덜란드인가?
1: 풍차. 어. 아 네덜란드. 아 나 그 헷갈렸잖아.
2: 네덜란드.
0: 풍차 돌리기.
2: 풍차.
1: 네덜란드는 알부민 아니에요?
0: 알부민이 되돌란데요.
2: 덴마크산 네.
1: 프리미엄
2: 원료.
1: 네.
2: 남백 알부민. 아.
1: 그러니까.
2: 그 덴마크로 그렇게 연결하시려고.
0: 네. 덴마크가 왜요?
1: 네. 아니 네.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의 네. 프리미엄 원료가 덴마크산이에요.
2: 아. 네, 저희는 녹용삼 하면은 뉴질랜드산 뉴질랜드. 녹용 최고로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1: 공부한 사람의 멘트였습니다.
2: 남백 알부민 중에서 최고로 쳐주는 게 네. 덴마크산.
1: 그럼요.
2: 그 프리미엄 원료거든요. 이제 네. 그걸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1: 그럼요.
2: 알부민 요즘
1: 이 정도면 상품 받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상품 줘야지. 남들.
2: 그러니까 네. 왜냐면 요즘 알부민 먹는 알부민 많이 나왔어요.
1: 많이 나와요.
2: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헬스코리아의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는 원료부터가 다르다라는 네. 걸 얘기하는데 자꾸 웃으시면 되게, 어떡해.
1: 신기한 부분에서 빵 터지시네. 저게 별로 재밌는 건 아니었는데.
2: 여기다 이제 네. L-아르기닌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1: 와.
2: 이제 드셨을 때 간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1: 피로가.
2: 일단 간이 지치고 네. 힘들면 이제 알부민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 네네네.
2: 알부민이 생성되는 곳이 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은 뭐 이렇게 알부민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1: 네.
2: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간이 지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1: 그럼요.
2: 뭐 술 담배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2: 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 네. 간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알부민 생성을 못하는 거죠.
1: 그렇죠.
2: 근데 이 알부민은 혈액 중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많이 차지하는 단백질인데
1: 네.
2: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핵심 필수 단백질이라고 할 만큼
0: 네.
2: 이게 이제 영양 성분들을 몸 전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혈액 안에서 영양 성분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막
1: 몸속에 UPS.
2: 근데 네. 얘가 부족하면
1: 네.
2: 영양 성분이 아무리 그래도 몸에 좋은 걸 먹어도 구석구석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부분 부분 영양 결핍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 염증이 네. 생기고 이렇게 돼서 몸에 무리가 오는데 그러니까 자두자도 피곤하고 뭐 잘 붓고
0: 네.
2: 그런 분들은 일단 알부민을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맞는 것도 좋지만 맞는 거는 이제 너무 번거롭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수시로 쉽게 마실 수 있는 거기 이제 또 차별화된 최고의
0: 네.
2: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그러니까 한 병만 드셔도 그냥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하죠.
1: 약간 네. 붓기도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렇죠. 네.
2: 왜냐하면 얘가 또 그 혈액 내 수분을 잡아주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0: 네.
2: 스폰지 역할을 해요. 이게 만약에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1: 네.
2: 부종 뭐 이런 붓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0: 네.
2: 그런 역할들을 잡아주는 게 알부민이기 때문에
0: 네.
2: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0: 네.
2: 그런 이제 삼투압 조절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웃으세요?
1: 아니, 부정 붓기 없이 저를 쳐다보시길래 갑자기 눈이 마주쳤고 내가 저도 보게 빵 터졌어요.
0: 이럴 때 나오는 우리 속담 도둑이 지발 저린다.
2: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1: 아니 그 아무 말 안 하셔. 눈으로 부정 붓기 없이 저를 쳐다보길래
0: 아니
1: 알부민 먹어라.
0: 혼인 씨 부은 거 아니에요.
2: 부은 거 아니에요.
1: 아니, 얼굴만.
2: 혼인님.
0: 살이야 그냥.
1: 얼굴만. 그래요.
0: 이쁜 살이야 이쁜 살.
1: 알부민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2: 네. 근데 이제 진짜
1: 어, 죄송해요. 지난번에 보여주신 것처럼 뚜껑도 이렇게
2: 그렇죠. 오픈어도
1: 그 오픈하게 딱 열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밀봉이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
2: 잘 돼 있죠.
1: 그래서 그걸 한 병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흔들어 먹는 게 맞나요?
2: 네, 네, 맞아요.
1: 어, 흔들어서 이렇게 톡 따면은 사이즈가 뭐라고 한 볼펜보다 작아요, 그죠? 아,
2: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판필이 생각나요.
1: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판필이 네. 두꺼운
2: 정도. 그런데 네, 네, 네, 네. 내가 아, 오, 딱 그 정도 양이다.
1: 딱 그 정도 양이에요.
2: 사이즈가 네, 네, 맞아요.
0: 딱 요만한 데킬라 샷.
1: 그렇죠.
0: 딱 맞나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이제 그게 어. 맛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맞아요. 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아, 부담 없이 네. 약간 이제 뭐 바카스마도 왜냐면 이게 이제 타우린, 엘아르기닌 이런 성분들이 네. 들어가서 몸에도 좋으면서 맛까지 네. 즐기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박스 이제 30병 들어있어요. 네. 이 한 박스가 아, 지금 출시 가격. 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 제일 좋은 가격이 출시 가격이죠.
2: 착한 가격이. 근데 199불.
1: 네. 그리고 30병에.
2: 이걸 보통 선물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네. 가정의 달 특히 막 여러 박스 사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또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네. 세 박스 구매하시면 3 플러스 1이죠.
1: 와. 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네. 공짜로 받으시는 게 한 박스 30병 199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이거 드시면 정말 좋아요. 네.
1: 좋죠.
0: 아, 제가 요즘 얘기 들었는데 어제 세상 떠나신 분이 우리 한의사회 두 분이나 계세요.
1: 아시는 분 계시죠?
0: 네.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야. 아니 암이 다 나았다고 이제 네. 축하까지 했는데 갑자기 또 돌아가셨고 어떤 분도 또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진짜 잘 하면서 몸 관리하는 게
2: 평소 관리
0: 건강에는 가장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진짜.
0: 알부민 맞아. 드시면 면역력도 네. 회복이 되고
2: 그러니까 알부민도 알부민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사지 체어 그리고 헬스코리아에 오시면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거 말고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모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래서 가서 매장을 좀 방문하셨으면 하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시죠. 네. 드리는 게 네. 생각지도 못했던 필요한 것들을 또 찾게 돼요.
0: 그러니까
2: 눈 건강에 소홀하셨다가도 또 가면 네.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건강한 기운 있고 건강한 정보가 많은 곳에 가야 네. 내가 건강해지지 맞아요. 생각만 하고 있고 아,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바라고만 네. 있으면 뭔가를 행동으로 하셔야지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0: 그쵸.
2: 그게 이제 헬스코리아랑 가깝게 지내시는 겁니다.
0: 나중에 네. 아파서 네. 그 화학성분 약 이런 거 드지 마시고 미리.
2: 맞아.
0: 그리고 천연에서 나온 거잖아.
2: 맞아. 그리고 병원 침대비가 가장 비싸요.
0: 맞아요.
1: 그러네.
2: 침대.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치유를 자신에서 자연에서 얻은 네. 것들이 모아져 있는 헬스코리아에 가셔서
2: 네.
0: 낙낙낙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네.
1: 알부민 여러분 한번 보러 가시면서 또 네. 이렇게 마사지샵 그라비트 네, 한번 네. 체험해보시고
0: 네.
1: 다양한 느낌 한번 체험을 네.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지금까지 5월달에 여러분 가정의 달 저처럼 많은 성원을 보고 응원권을 하셨던 분들
0: 오늘
1: 추첨합니다.
0: 네.
1: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0: 누가 되실까?
2: 저도 궁금해요.
0: 1등이 제가 마사지 쳐요?
2: 아, 디바 아니고 저희 이제 H솔루션 모델 중에 이제 티니 마사지. 네.
0: 거기에다가 수많은 저요. 많은 분들에게 많은 걸 주시죠.
1: 진짜 핫 베스트셀러들이
2: 어깨 마사지기, 뭐 두피 마사지기, 뭐 네. 이지스티머 많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제가 말씀드렸죠. 저 목 어깨 마사지 샀다고.
2: 아, 네, 네.
1: 저 사무실에 샀어요.
2: 네.
1: 목 어깨 마사지.
0: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요.
1: 네,
2: 네.
1: 직원분은 맨날 제 앞에서 보고할 때마다 막 고개 꺾고 막 목 아파. 진짜 요새 MZ들은 그래요. 보고를 하는데 우리 때 보고할 때 어디 사람 앞에
2: 회사가 복지가 좋은 거죠.
1: 어디 상사 앞에 보고를 하는데 뭐 이러고 막 보고하고 있어요.
2: 아니 근데 젊은 애들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건강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
1: 저한테 어필하는 거죠.
2: 예,
1: 자기가 그만 그쵸, 고생했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2: 일도 했을 거고
0: 이런다는 거죠.
1: 네. 네. 갑자기 저도... 몸을 비둘기둘거려요. 진짜 몸 아프다고
2: 네.
1: 그래서 사줬어요. 쓰라고.
2: 너무 좋아하죠.
1: 저 안 볼 때마다 해요.
0: 최고의 사장님이다.
2: 최고 최고.
0: 우리 은희 씨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
2: 네. 원래 건강한 사람이 마음도 따뜻하고
0: 그렇구나. 네.
1: 밤마다 디바를 만나는 저는
2: 디바가 책임져주기 때문에
1: 네.
0: 진짜 자. 아프면 짜증나요. 그죠?
1: 맞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0: 건강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헬스코리아에 가셔서
2: 네,
0: 끝
2: 네.
0: 인사 주실까요?
2: 저희 헬스코리아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턱도 없어요. 와서 체험도 해보시고 다양한 건강 그런 제품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헬스코리아의 김언정 우리 쇼 호스트님이 오셨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시간은요.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죄송합니다.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잠시만요.
3: 뉴타임 투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4: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3: 두 번째 참가자.
5: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3: 세 번째 참가자.
6: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3: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4: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0: 토니 씨,
1: 네.
0: 그 얘기 들었어요? 거기 뭐 17년 동안 조종사 면허가 실제가 아닌 가짜를 가진
1: 그러니까요.
0: 에어캐나다인가?
1: 에어캐나다가 파일럿과 면허증 없이
0: 없이 했대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 와, 진정한 테토남, 진정한 사내죠 이분은.
0: 야, 가짜 면허로 어떻게 아무도 몰랐을까?
1: 그러니까.
0: 그것도 17년 동안. 18년으로 안 가기 다행이다. 지금 밝혀져서 진짜.
1: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0: 네. 우리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사랑해요. 흔히 씨도 한마디 하세요.
1: 아 근데 그전에서 우리 청취자분, 애청자분 중에 네. 제시카님.
0: 네.
1: 어저께 고모부께서 돌아가셨다고.
0: 아 제가 그게... 아는 그분하고 같은 분인가요?
1: 아 글쎄요. 뭐 아무튼 정말 삼가 고인에 네. 깊은 위로 드리면서 또 네. 기운 내시고요. 네. 다음 네. 주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
0: 그래요.
1: 아무튼
0: 네. 네,
1: 고인 되신 분은 잘 보시고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또 아는 분은 아니지만 네. 태권도 협회장님이 또 암으로 사망하셨다는 얘기를
1: 제가 아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0: 그래요.
1: 네.
0: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1: 그러니까 진짜
0: 예,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드리면서
1: 네. 여러분 또 이럴 때 한번 더 네. 본인 건강 생각하시고요.
0: 갈 때는 순서 없어요.
1: 네, 맞아요.
0: 그냥 내일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오늘 그냥 우리 진짜 감사하면서
1: 행복하게,
0: 사랑하면서
1: 즐겁게 건강하게 하루 네. 보내주겠습니다.
0: 우리 라우나님의 사내 드리면서요. 함께 해주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아우 진짜 그 파일럿 정말 정말 대단한 사내예요.
0: 진짜 네. 아우 사내.
1: LA 사내 뿌리온이 한우였습니다.
0: 아우 그 사내 옆에 계집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네.
1: 그거 좀 사내.
0: 사내.
1: 이름 사내.
0: 어 기운이 사는. 차차차 탱자미오였습니다.
1: 내일 뵐게요.
0: 내일 만나요.

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 엄마 집밥이 최고지.
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7: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3: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12: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3: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5: 정말? 어떤 건데?
16: 융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1: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 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2: 오늘은요, 탄산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탄산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피로도 풀어줄 뿐 아니라 소화와 변비에도 좋다는 그러한 비결, 또 피부에 좋다는 속설, 그러므로 인해서 탄산수 화장품까지도 생겼는데, 오죽하면요, 우리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탄산수 제조기까지도 속속 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탄산수, 이름 그대로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다라는 그러한 물입니다. 탄산수는요, 천연탄산수와 인공탄산수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종리 약수나 오색약수처럼 이런 광천수를 탄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연탄산수인데요. 이러한 미네랄도 풍부한데 이러한 미네랄 성분이 이산화탄소 용해도를 높이고 그래서 바로 이 미네랄이 항상 풍부하게 이온화되어 있기 마련인데 인공탄산수는 천연탄산수를 흉내내서 이 정제 즉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녹여 물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함유는 더욱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요만물 즉 나트륨염이나 칼륨염이 첨가되기 때문에 미네랄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탄산수 여러분들 왜 드십니까? 바로 소화를 돕는다는 그러한 장점인데 탄산수를 마시고 나면요 으윽하고 탄산가스가 이렇게 트림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더부룩함이 해소되는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속이 안 좋으셨던 우리 어르신들 식소다라고 해서 항상 주머니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갖고 다니시면서 이 소화제라고 해서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속이 편해지는 그러한 이유일 뿐입니다. 절대로 치료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 탄산수 함께 위산과 역류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젠트린과 자진위산 역류 때문에 오히려 아무리 약산성 탄산수라 하더라도 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속쓰림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탄산수를 많은 여성분들이 드시는데 절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거나 체지방을 분해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운동 중에 탄산수를 자주 마시면 살이 빠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단지 운동과 물의 효과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독주와 탄산수를 섞어 드시는 애주가들도 있는데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청량감을 더해준다고 해서 선호하는데 절대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숙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탄산수를요 우리 얼굴에 쓰는 세안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탄산수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 세균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정 능력이 있다 해도 일반 물보다 피부에 탄력을 주거나 모공을 축소하는 그러한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탄산수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일주일의 딱 절반입니다. 컨디션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기먹거리도 들을 수 있고 소경도 볼 수 있는 언어이다. 프랑스의 문어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진 언어가 바로 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팍팍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눈빛 한 번, 양보하는 손길 한 번이 눈먼 마음을 뜨게 하고 닫힌 귀를 열어준다고 하니까요. 자,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는 오늘 처음 스친 타인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이 오후를 정말 행복하게 채워가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어떤 예꿈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불러준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어도요, 속으로는 저마다 무거운 짐 하나씩은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네요. 맞죠? 내가 오늘 건넨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요, 오늘을 버텨낼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친절을 몸에 이렇게 익히고 산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한 주의 반을 넘어서면서 오늘은 좀 지치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날씨도 좀 더워서 몸이 좀 축축 처지는 것 같아. 네, 이러신 분들. 네, 기분 업, 에너지 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오늘 정말 애쓰고 계시네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 친절의 말 한마디 건네시면서요. 우리 힘내자고요. 네, 따뜻한 마음 나눠드리는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해피님들 반갑습니다. 친절은 가장 큰 힘이다라는 말씀, 예, 피드백 주셨네요. 친절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라는 댓글 감사해요.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라는 멋진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만가에서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만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라디오 서울과 아주광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광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2: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샵.koreatimes.com입니다.
4: 평생에 꼭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해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계세요.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이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시죠?
1: 아니요. 반갑습니다.
0: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네,
0: 지난 방송 때는 세종 후코이단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1: 그렇죠. 방송 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0: 네네.
1: 후코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0: 네.
1: 너무 자세한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 어떤 분은 가족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후코이단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전화 주셨던 분도 계신데, 뭐 세종 후코이단도 그렇고. 또 요즘에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요즘 아주 뜨거운데 그
0: 네.
1: 제품도 그렇고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에 대한 반응도 아주 좋으니까
0: 그렇죠.
1: 뭐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아, 세종 바이오텍의 제품들 전부 다
1: 네.
0: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대표님.
1: 고맙습니다.
0: 그럼요. 예, 네. 리포존 기술로 만든 비타민 C도 그렇고 아까도
1: 네.
0: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유산균도 그렇고요. 500억
1: 네.
0: 유산균이라고 하셨잖아요. 500억 유산균.
1: 맞습니다.
0: 네네네. 자, 오늘은 어떤 네.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1: 오늘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선미 씨, 내일 우리나라 축구도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도
0: 맞아요,
1: 있는데.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0: 그렇죠.
1: 6월 달에, 6월 이제 중순입니다.
0: 네.
1: 6월 중순이 되니까, 그 왜 축구 경기 하면은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0: 네네네. 네, 네.
1: 그렇죠? 그래서
0: 그쵸.
1: 이제 반이 끝나면 또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하프타임을 갖고 또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0: 네.
1: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건강의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0: 어쩜 이렇게 멋진 말씀을.
1: 6월이니까 더군다나
0: 네.
1: 요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내일 뭐 축구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건강의 하프타임을 위해서 오늘은 뭐 다른 제품 다 빼고요.
0: 네.
1: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 혈압, 혈관과의 혈액순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0: 네.
1: 우리 혈관 청소부
0: 네.
1: 세종 송보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상담했던 고객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뭐 제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분은 건강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0: 네.
1: 그 뭐 당뇨약이나 혈압약도 안 먹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체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바이패스 수술을 하셨어요.
0: 아이고야.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1: 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을 자신했던 분도
0: 네.
1: 이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혈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거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세종 송보감 혈관 건강 말씀 잠깐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그러면 정말 주변의 가족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1: 그럼요.
0: 예,
1: 그럼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뭐 우리 저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하다 제 주위에도 그런데
0: 네.
1: 뭐 아스피린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혈액순환 문제 또는 뭐 서플리먼트 오메가3 같은 것도 꾸준하게 드시는 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세종 바이오텍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세종 송보감이라는 제품이 18년 전에 처음 소개가 돼서
0: 네.
1: 뭐 우리 LA에서도 워낙 유명하지만 제가 있는 동부에서도 우리 세종 송보감은
0: 네, 네, 네.
1: 아주 유명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0: 그렇죠. 세종 송보감은 우리의 전통 솔잎을 연구한 제품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더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솔잎 그러면 뭐
0: 네.
1: 고선미 씨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0: 네.
1: 우리 한국 사람이면 솔잎 그러면 다들 잘 압니다. 박사님들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이 솔잎의 효능을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AI 가지고서 이렇게 자료 같은 걸 찾고 하는데
0: 네.
1: 솔잎의 효능 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0: 네.
1: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0: 궁금하네요. 뭐라고
1: AI
0: 하는지.

0: 세종 송보관 솔잎을 드시는 이유가 첫
1: 네.
0: 번째는 루테인이라는 성분, 두
1: 오.
0: 번째는 당뇨에 좋은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테르핀, 탄닌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말씀. 요거는 우리 몸에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 솔잎에는 다양한 이런 마지막으로는요. 솔잎은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1: 아, 해독 기능까지.
0: 예예.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 니코틴이 몸에 쌓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런 해독 기능이 있어서 니코틴을 배출시켜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저 오래간만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솔잎에는 아피에긴산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요. 요거는 우리 몸 안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1: 우와.
0: 솔잎이
1: 와,
0: 좋죠?
1: 네네네네. 와,
0: 네.
1: 솔잎의 효능 정말
0: 네.
1: 짱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 혈관 청소부 뭐 솔잎의 별명,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보니까 해독 기능,
1: 네.
0: 독소 배출 효능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디톡스 기능, 그래서 혈관 디톡스 이런 말씀했던 거 기억합니다.
1: 예, 기억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1: 예.
0: 세종 송보감은 요 혈관 안에 있는 독소를 빼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도 꼭 필요한데,
1: 네.
0: 요거는 솔잎으로 개발돼서, 말랑말랑한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돼서,
1: 네.
0: 하루에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1: 네.
0: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 많이 드렸죠? 의약품 제조 기준,
1: 네.
0: 마크가 뭐죠?
1: GM M
0: GMP.
1: P
0: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마크가 딱 붙어 있어서
1: 네.
0: 많은 분들이
1: 믿고 먹을 수
0: 좋아하십니다.
1: 있습니다. 네.
0: 네.
1: 아니, 그리고 뭐, 비타민 C가, 또 비타민 C도 풍부하다면서요. 철분도
0: 맞습니다.
1: 풍부하고,
0: 맞습니다.
1: 그래서
0: 그
1: 만성 피로에도
0: 솔잎에
1: 좋다고요.
0: 맞습니다. 솔잎에는 그 무기질, 비타민
1: 네.
0: C도 그렇고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솔잎은 뭐 효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선미 씨 이렇게 말할까요?
1: 네.
0: 대종 송보감은 꼭 드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정말 혈관 청소부라고 항상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세종
0: 네.
1: 송보감. 디톡스 효능도 있어서 이 혈관 디톡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먹어야 될것 같고요. 예, 현재 이제 좀 성인병에 좀 노출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드셔도 너무나도 좋을
0: 네,
1: 것 같습니다.
0: 당뇨, 혈압,
1: 예.
0: 약 드시는 분들, 뭐 심장병, 뭐
1: 네.
0: 고객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는 꼭 드셔야 되고요.
1: 네네네.
0: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피검사 했는데요 보더래요, 보더. 그래서
1: 아.
0: 보더가 뭐예요? 그랬더니 보더라인에 걸쳐 있대요, 이 얘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보더라인에 걸쳐 있는 분,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음식 습관이 기름진 분들, 이런
1: 네.
0: 분들은 제가 항상 당부하죠. 1년에 한 차례 또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네.
1: 자, 세종 송보감의 원료는 솔잎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다잘 알고 있습니다. 솔잎의 효능은 뭐 한국 사람이면 정말 다잘
0: 그럼.
1: 아실 거예요.
0: 맞습니다.
1: 예.
0: 이 하루에 요거는 캡슐이 돼 있어서
1: 네.
0: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두번 아침 저녁 요렇게 복용하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요거는 한 박스가 3개월분에 380불인데
1: 어허.
0: 하루에 두 번을 보통 드시고요.
1: 네.
0: 조금 혈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1: 네.
0: 하루에 세 번까지 복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1: 아하.
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한 달로 치면 한 130불 꼴이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제가 여기 지금 원고에다가는 뭐 시카고의 박 선생님, 뭐 LA 타운의 누구, 뉴욕 베이사이드의 누구,
1: 네네.
0: 동부 메릴랜드의 누구, 쫙 지금 사례를 적어놨는데,
1: 예.
0: 제가 뭐다 사례를 얘기할 순 없고, 워낙에
1: 네.
0: 뭐 많은 분들이 효능을 보시는데, 그 중에
1: 네.
0: 제가 있는 동부의 그 메릴랜드라는 곳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수년째, 이분은 이제 당화혈색소, 우리가 이제 혈당이라고 그러죠?
1: 네.
0: 당화혈색소가
1: 당화혈색소.
0: 7.8이었습니다. 아주 높았는데,
1: 아이고야.
0: 지금은 송보감을 통해서

0: 6점대로 조정이 된 이후에는 아주 꾸준하게 복용하는 이분이 그러세요. 사장님이세요. 저는 세탁소 문 열 때 송보감으로 문 열고 먹으면서 또 세탁소 문 닫을 때 송보감을 먹으면서 문 닫습니다.
1: 아하.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가 꽤 높으신 분이 이 세종 송보감을 복용하고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셨네요.
0: 네, 이분은 송보감을 통해서 항상 혈관 관리, 그다음 몸이 되게 가볍대요. 아무래도 독소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몸이 그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분뿐만이 아니라 세종 송보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혈관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랜만에 세종 송보감에 대한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도 방송 때만 주시는 스페셜 세일 정보 기대가 돼요. 대표님 소개해 주세요.
0: 네, 제가 제품을 소개하고는 그 제품과 관련된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다섯 분에게 세일 정보를 드릴 건데요.
1: 네네.
0: 제가 그 후코이단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후코이단 얘기는 안 하는데 선미 씨한테 질문 하나만 하고 세일 정보 드릴게요.
1: 질문이요? 쉬운 걸로 내주세요.
0: 네. 쉬운 거니까. 네. 네. 우리 회사에는 송보감도 있고 후코이단을 제가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유가 그 우리 이제 백세를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혈압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각종 암도 있고 또 이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면역력 하면 비타민 D도 있고 홍삼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최근에는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자 질문드립니다.
1: 네,
0: 서미 씨, 그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제가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아포토시스 효과 기억하시죠?
1: 어, 그럼요 기억나네요. 네. 아포토시스 효과.
0: 네. 뭐죠? 얘기해 보세요.
1: 아포토시스 효과는 몸속에 그 비정상 세포를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0: 제가 딩동댕 그래야겠습니다.
1: 예.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텐데 제가 방송 때마다 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 얘기만 합니다. 후코이단은 암 투병하시는 분들 또 면역력 관리하시는 분들 또 피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아포토시스 효과는 우리 몸 안에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병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게 되고
1: 네네네.
0: 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게 되는데 후코이단은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세일 정보 드릴게요.
1: 네네네.
0: 좀 전에 말씀을 드린 혈관 문제는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이 380불입니다. 한 바퀴가.
1: 네네.
0: 그리고 항암, 면역력에 좋은 요즘에 아주 사랑받고 있는 세종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고 380불. 가격은 똑같습니다.
1: 네네.
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자, 요
0: 세일 정보.
1: 네, 세일 정보를
0: 드리겠습니다.
1: 예, 빨리 주셔야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0: 제가 이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는 송보감의 경우에는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 그러니까 buy two get one free로 드리는데.
1: 네네.
0: 오늘 우리 선미 씨 방송을 듣는 낮에 이 방송을 듣는 다섯 분에게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 네.
0: 다섯 분에게 특별 세일을 드리는데.
1: 네.
0: 혈관 건강 세종 송보감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잘 들으세요.
1: 네네네.
0: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명품 중에 명품인 세종 후코이단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아니 그냥 공짜로요?
0: 그렇죠. 그래서
1: 와. 대박.
0: 후코이단을 공짜로 주신다 그러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1: 그럼요. 당연히 놀라죠.
0: 요거는 다섯 분에게 드릴 거고요.
1: 뭐 또 어떤 그다음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0: 네?
1: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0: 네. 요거는 송보감을 사시면 후코이단을 조건 없이 드리고요.
1: 와.
0: 보너스로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을 함께 드릴 겁니다.
1: 거기에다가 비타민 C 한 병까지.
0: 그러면 비타민 C는 이제
1: 진짜 감사합니다.
0: 아마 신제품이니까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은 효과가 보시면 네. 그 비타민 C만 나중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1: 네네네. 네, 네.
0: 요거는 선착순 5분에게 네. 드릴 거고요.
1: 네, 네,
0: 미국
1: 네.
0: 어디라도 배송은 무료입니다. 전화번호 드립니다.
1: 네.
0: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와, 오늘 세일 정보 완전 대박이에요, 대표님. 와, 진짜 대박입니다. 자,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상착순 5분께만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저 무료 배송입니다. 그쵸?
0: 네, 무료 배송이고 아, 한 가지 빼먹었네요.
1: 예예. 예.
0: 다음 주 21일이 6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 Father's Day요.
0: Father's Day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네. 아버님 Mother's Day 때는 되게 바빴는데 Father's Day 때는 좀 덜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네. 요 세일은 아버님 선물로 부모님 선물로 정말 좋습니다.
1: 오,
0: 그래서
1: 너무 좋아요. 네.
0: 아버님 아버지의 날을 Father's Day를 맞아서
1: 네.
0: 통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1: 네.
0: 면역에 좋은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고 보너스로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도 같이 드리는데 요거는 개인당 한 세트, 리미트 네. 두 세트까지고요. 한국에 보내실 분도
1: 아하.
0: 한국에 보내실 분도 상담하세요. 그러면 네. 한국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전화번호 제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1: 네.
0: 213-383-8899 8899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세일 정보 대박입니다. 그리고 Father's Day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또 선물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건강을 선물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세종 송보감은 혈관 청소, 세종 후코이다는 면역력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제품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0: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1: 예.
0: 가끔 이제 이렇게 세일을 하면 너무 땡큐인데요 사장님 송보감은 남편이 먹을 거고요 후코이다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관계는 없는데 어떤 분은 저 혼자 먹을 건데 같이 먹어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같이 드셔도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송보감 하나 후코이단 하나 함께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드시면 송보감은 3개월
1: 네.
0: 후코이단은 4개월을 복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사장님하고 직접 상담할 수도 있죠?
0: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1: 네,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5분께만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이번 세일 대박 세일 정보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일을 때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사장님.
0: 그렇죠. 마지막 네. 인사드려야겠습니다.
1: 예, 예, 예.
0: 우리 LA 사무실은 윌셔 6가 버질길에 그대로 있습니다.
1: 네.
0: 혹시 직접 오실 분도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미리 예고 하나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1: 네.
0: 관절에 좋은 관절보감.
1: 관절.
0: 또 방광 건강에 좋은 요로청보감. 선미 씨나 저도 먹어야 되는 깜빡깜빡 치매 예방에 좋은
1: 세종뇌보감
0: 네.
1: 네.
0: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소개할 시간을 가질 테니까
1: 네.
0: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자, 마무리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모두
1: 너무
0: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네네네.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상담 전화번호 세종 바이오텍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예, 구입이나 상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 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네, 마지막 승부 들어봤습니다. 피파 북중미 월드컵 내일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 공식 응원가는 인기 아이돌 그룹입니다. 예, 트월스가 가창한 드림이더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예. 대한민국 축구협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투어스가 그 대표팀의 승리와 선전을 기원하면서 부른 곡이에요. 함께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청춘의 열정과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유의 그 청량감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음색으로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붉은 악마 응원단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들어볼까요? 어디 있니? 예. 정식 음원 발매에 앞서서 6월 4일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종 평가전 경기장에서 선 공개됐는데 현장 축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공식 SNS를 통해 이 멤버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대한민국 파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부르는 티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는 제가 잘 들었었는데 말이죠. 아니, 왜 안 나오는 거죠? 이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 국민의 염원을 담은 클래식한 월드컵 그런 응원가. 이번 2026년 대회는 투어스의 청량한 에너지가 붉은 물결과 함께 경기장을 채우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노래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Korea! 이 곡이네요.

나는 우리 거. 아, 정말 좋네요. 엘레이 한인타운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붉은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네, 대한민국 2026 월드컵 응원송입니다. 아, 대한민국 함성이 아주 너무너무 듣기 좋습니다. 내일 윌셔 잔디 광장, 라디오 서울 건너편입니다. 그 잔디 광장에서 이 대한민국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 한국팀 1차전 경기 체코와 있죠. 6월 11일 내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많이 모이셔서 응원에 힘을 보태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전 경기는 멕시코와 있죠. 18일 목요일 오후 6시, 3차전은 2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각각 열리게 됩니다. 자, 1차전과 3차전 응원전은 한인타운 그 윌셔 잔디광장에서 있고요. 2차전 응원전은 서울국제공원 앞 올림픽 블루바드와 이 노르만디 교차로의 다홀정 인근에서 거리 응원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경품 추천도 하더라고요. 그 티셔츠도 뭐 매 경기마다 1,000장씩 배포가 됩니다. 네, 붉은 악마의 빨간 티셔츠, 우리의 상징이죠.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거 입고 거리로 나와서 윌셔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뭐 큰 소리로 외쳐보자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나니까 그 다음 노래 뭘 들어야 하지? 뭘 들어야 할까? 예, 잠시 망설여졌어요. 다 잘 될 거야. 이 노래 듣죠 뭐.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우승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여행 스케치 노래예요. 금비.

0: 잘 될 겁니다. 예! 정말 노래가 좋죠. 다 잘 될 거야. 아, 진짜 위로가 되네요. 힘이 나네요.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6: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5: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6: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5: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와, 시간 정말 빨라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한 이 미니마트 외부의 광고 이 벽면에 북한 찬양 포스터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찬양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광고 도안들이 등장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광고물은 최근 한인타운 북쪽 LA 시티 칼리지 인근의 멜로즈 에비뉴와 헬리오트랍 드라이브에 있는 한 업소 외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광고판에는 유명 비디오 게임 명칭 그 콜 오브 듀티가 한글로 써 있고 이 북한 인공기와 함께 북한 찬양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며칠 전에 10대 청소년들이 전동 자전거를 타고 매장 내부를 질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는 전동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운행과 안전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과 공원, 해변 지역 등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위험한 묘기를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실시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찬반 투표에 붙여졌던 LA 카운티 의료서비스 재원 마련 판매세 인상안이 개표 막판 찬성표가 이 반대표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준인 LA 카운티 판매세율이 또다시 0.5%포인트 올라 10%대로 치솟게 돼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판매세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확보된 재원 가운데 최대 45%는 LA 카운티 보건서비스국에 배정되고 공공병원 운영과 저소득층 의료 지원 또 공중보건 프로그램 노인과 장애인 재가 서비스 등에 사용됩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유명 고급 클럽 겸 레스토랑이 마마라이언의 공동 투자자 로버트 안 LA 한인시장이 공동 창업자인 로버트 김 씨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대의 횡령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LA 한인타운 지역의 유명 요식업체 운영을 둘러싸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유용 의혹과 명예훼손 그리고 비즈니스 방해 주장 등을 이슈로 현직 한인 회장이 포함된 투자자들이 서로 맞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유럽인이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현지 시간으로 9일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 그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로 랜디 브레스니, 또 루카 파르미타노, 안드레 더글러스, 프랭크 루비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란을 향해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면서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공습 가능성과 이란의 보복 경고가 이어지면서 중동은 다시 전면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또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의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어요.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은 실천이고 현장이고 숲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참 작가의 시각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여행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으로 가는 거? 일상생활을 뭐 벗어나는 거? 뭐 낯선 거리, 낯선 풍경, 낯선 음식일 수도 있겠고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는 거. 어쩌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로리 블라우가 불러준 집시 보이였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잠시 후에는요. UN 사주 투어의 박병식 대표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만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6: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6: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클렌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8: 간다.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9: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0: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8: 정말? 어떤 건데?
11: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8: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2: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4: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비투게더 2부 오늘 이 시간은요 아주투어 이 아주관광이죠 박평식 교수님과 또 헬렌 파악 대표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루트 66 대륙 횡단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2: 네.
0: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박병식 교수님 옛날에 교수 활동을 한국에서 하셨었죠?
1: 예, 요즘도 하고 있고.
0: 아, 요즘도 하고 계시는군요.
1: 네, 그전에도 했고 조금씩 그냥 그 네네. 전임은 아니고 네. 개인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66번 도로를 네네. 그 좀 알려드릴게 바로 이 인문학 강의하고 똑같은 스타일인데요.
0: 아, 이게
1: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66이 뭐냐고 66번이 뭐냐고 잘 네네. 이해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66번이 어떤 거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0: 네네네. 네, 루트 66이 그 굉장히 매력적인 66이 길이라고 들었어요.
1: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요, 가끔 네. 66국 사인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면은 네. 66국의 사인판이 시작해요. 그 시작점이에요.
0: 아.
1: 거기서부터 시카고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이제 66번 도로 이거를 그 미국에서는 마더로드라고 하면서
0: 네.
1: 미국 사람들은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서 거기 가서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냥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1920년대 무렵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오클라호마주에 크게 홍수가 나고 그냥 아주 기후가 안 좋았어요.
0: 네.
1: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론 소작농도 있었지만은 농사를 못 짓게 생겼어요.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해서 파산지 돼버렸어요. 많은 네네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살 길이 없을까 가자 하면서 캘리포니아가 꿈의 땅이다 해서 캘리포니아를 가야 되는데 그때 딱 온 길이 66번 길이에요.
0: 아,
1: 그때
0: 그렇군요.
1: 어떤 길이. 근데 그 1849년 포디나이너스를 해서 캘리포니아가 붐을 이루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오면 황금이 쏟아진다는 하는 소문이 있을 때 그런 걸 듣고 중간에 오면서 가면서 만나갖고 캘리포니아 가지 마라 이런 소리도 듣고 가봤자
0: 네.
1: 별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왔던 길. 향수가 있는 그런 그 역사가 있고 향수가 있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관광은 그 길을 따라서 대륙 횡단 코스를
0: 와.
1: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미국에 살면서 예. 66번 길을 모르면은 어떻게 우리가 미국인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이 중요한 길이다 이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것을 네네. 이번에 그 미국의 진짜 근현대사의 그 길을 생생하게 그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이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부로 향했던 수많은 이민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뭐 그런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주투어와 함께 루트 66 대륙횡단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헬렌 파악 대표님, 예, 성모님께서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루트 66 하면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길이다

0: 홍수도 났지만 그리고 그 은행이 파산해서 은행 예금이 다 날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막막한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가 이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시카고 시작해서 이제 쭉 이어서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산타모니카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도로가 포장이 된 도로가 아니에요. 어떤 길은 포장이 됐고 어떤 비포장 도로인데 66이라는 도로를 이름을 이제 만드는 거죠. 도시를 연결하면서. 그래서 포장된 도로와 비포장 도로가 섞인 루트 66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타운 도심은 지날 때는 다운타운을 연결하면서 지나고 에브에서는 그냥 비포장도로 지나게 됐는데 그게 천 그러니까는 지금 100년 전인데 한천팔 1900년 1985년쯤에 그 이름 자체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루트 66이 아니고 프리웨이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속도로가
1: 프리웨이가 걸리면서 그
0: 고속도로가
1: 길 이름이
0: 탄생하면서
1: 아예
0: 그
1: 없어져
0: 길을 이제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 이제 지나다 보면 자동차 여행을 하시다 보면 루트 66이 있는데 저게 왜 생긴 건지 무슨
2: 그쵸.
0: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당시 이민자들에게는 희망의 길이자 마도로다 불릴 만큼 네 자기한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길처럼 이민자들이 그 당시에 여겼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한인 이민 1세대가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인 이민도 100주년 넘었죠. 하와이에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우리도 한번 이 길을 따라서 뭔가 정말 뜻있는 미국 역사 제대로 알고 미국의 음식은 어떤 것이고 어떤 지역에 어떤 이민자들이 와서 살았는가. 우리는 동부 쪽에도 살고 캐리비안 살고 물론 전 세계 각 지역에 한 분이 없는 데가 없지만 그러나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로서 루트 66을 따라서 이민 선배들 미국 이민의 땅이잖아요. 우리보다 앞선 이민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길에 어떻게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를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아주관광에 지금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와, 굉장히 멋집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1: 그렇죠.
2: 미국,
1: 역사가 있고 추억이 있고 음식이 있고 옛날 음식. 그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이런 것
2: 그것도
1: 그냥
2: 궁금하네요, 정말.
1: 아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2: 헬렌 박 대표님께서 아까 그 어머니의 길이다, 마더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길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나 봐요. 어머니의 길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나 보죠.
0: 네, 자기 마더로드라고 한
2: 예,
0: 거는
2: 마더로드.
0: 위로를 주고 품어주고 우리한테 따뜻함을 줄수 있는 그런 길을 이분들이 그길 이름을 생각했던 거예요.
2: 가슴
0: 네, 이
2: 뭉클합니다.
0: 시카고로 떠나서 이 지역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를 가면 어머니가 주를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
2: 그런
0: 네,
2: 의미군요.
0: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길 마더로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2: 그렇군요.
1: 사실 그
2: 네네.
1: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그쓴 분이 누가 있나 하면 존 스타인백이
2: 존
1: 분노의
2: 스타인백, 분노의 포도.
1: 포도를 썼어요.
2: 작가죠.
1: 그냥 소설이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난픽션에 가까운 보면서 자기가 거의 그또 신문기자였기 때문에 거의 사실체로 썼어요. 그때 픽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2: 그게 난픽션이죠. 사실이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죠?
1: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아, 미국 그 당시 이랬구나 하는 것을 그러면서 또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보다 1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나? 아, 이것도 아마 감동적일 것 같아요.
2: 아주 관광에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길입니다. 루트 66 대륙 횡단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1: 이게 전무후무하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2: 그러니까요.
1: 올해가 66 도로에 100주년이라고 미국 사회는 기념식도 하고 상당히 그
0: 많이
1: 시끌벅적합니다.
0: 소개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아주 우리는 그냥 뭐 변방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방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2: 아주 관광이 이제 개척하는 그런 여행길이 되는 거죠. 루트 66 대륙 횡단.
1: 완전히 새로운
2: 아하.
1: 코스입니다.
2: 예, 정말 100년이 된 역사적인 길이라고
0: 그렇습니다.
2: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6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여행이 될것 같아요. 이긴 코스 동안 우리는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되나요? 예, 이 코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이 코스는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가듯이 거의 가까이 가요. 윌리엄스가 희한하게도 66번 도로의 그 중심 역할이 됐던 곳이에요. 이 그랜드 캐니언 밑에가.
2: 네.
1: 그래서 그랜 가는 게 지나가는 그랜드 캐니언도 지나가고 거기 가다가

0: 그 페트리파이드 내셔널 파크도 등록하고 또 유명한 관광지도 들르면서 또 66분 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시도 가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우리가 쭉 가면서 그 텍사스도 들르고 네. 뉴멕시코도 들르고 오클라호마도 가고 시카고까지 가면서 시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 가서는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보고 네. 그 가까이 갔으니까 그 뉴욕도 가보고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1: 네네네네. 아 그러니까 16박 15박 16일 네. 15박 16일 네. 코스죠.
2: 네.
1: 와. 이 단순히 지도상의 점을 찍는 게 아니라 풍경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예, 여정이 될 것 같아요. 맞죠.
0: 하루하루가 색다른 감동이 있는 예, 그러한 곳입니다. 그냥 와,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간다는 거죠. 참 의미 있는 길을.
1: 네.
0: 그래서 그 상당히 그 클래스가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1: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좀 함께 떠나볼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6일간의 위대한 대륙횡단, 예, 루트 66이라는 이 대륙횡단 여행이잖아요.
2: 네. 그래서
1: 나는 대륙횡단 꼭 한번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2: 맞습니다.
0: 그런데 네. 그런 일반적인 대륙횡단하고는 좀 다른가요? 차원이 다른 또 아, 대륭횡단
2: 의미가 정말
0: 네. 의미가 깊죠.
1: 아, 맞습니다.
0: 그래서 세상 많은 곳을 가봤다, 미국도 많이 가봤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그런데 그래도 나는 이게 안 가봤다는 분이 또 많을 수 있어요.
1: 그쵸.
0: 이곳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1: 아하.
0: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보신 분이 아마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40년 이상을 하면서 관광 역사상
1: 네.
0: 처음 시도해보는 뭐 대부분 관광 코스가 아주 관광 시작했지만은
1: 네.
0: 이 코스도 또 새롭게 선보입니다.
1: 새로운 여행지를 개척하는 곳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박현식 교수님.
0: 예, 그렇습니다.
1: 그죠?
0: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아주 관광에서 시작한 코스들이죠.
1: 네.
0: 그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그 카피해서 하고 좀 따듬으면서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아주 색다른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1: 네. 자, 66 여행이 루트 66 여행이 그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 지역마다의 전통 맛집.
0: 네.
2: 네.
1: 예. 그런 맛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16일 동안 어떤 미식의 여정이 있는지 그 여정길의 전통 맛집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2: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동안에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그냥 맛 따라 한국 고향 맛 찾아서 그냥 내 고국 그냥 한국만 주로 알렸었는데요.
1: 네네.
2: 생각해보니 루트 66을 따라서 많은 유럽 이민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여기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들에 대한 음식, 그들이 저기 이민자 살았던 그 고장에 어떤 음식들이 있나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1: 네.
2: 그래서 이번에는 루트 66을 따라서 그들이 했던 길도 가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지역에 어떤 음식이 정통 음식이 맛집이 되는지
1: 네.
2: 그것도 또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이민자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면 이 멕시코 이민자들은 그 칠리 매운 거
1: 네.
2: 그리고 그 타코 우리
1: 타코.
2: 유명하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그 지글지글 끓는 소리하고 아삭한 향기 그게 사마의 공기를 채울 때 고향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캘리포니아는 이제 칠리와 타코가 이제 정통 음식이고요.
1: 아하.
2: 그리고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를 가면 독일 사람과 체코 사람들이 유사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개척한 고향이 이제 텍사스 오클라호마가 되는 거예요.
1: 네.
2: 그 넓은 평원에 그분들이 왔었는데 그들은 텍사스 바베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1: 네.
2: 그 체코식 페스츄리 코락도 꼭 드셔보셔야 되고 또한 거기서 100년 전 그 사람들이 희망을 생각하며
1: 네.
2: 이제 음식을 먹었던 희망의 맛이라고 불리는 바비큐 그의 그런
1: 바비큐
2: 이제
1: 맛있죠.
2: 우리가 이번에 드실 수가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시카고와 클리브랜드를 가면 동유럽 분들과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그 정착한 곳이라 또 동유럽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많은 거예요.
1: 어허.
2: 그래서 거기서 진정 동유럽 음식 그리고 이탈리아 음식 딥디시 피자 같은 것도 먹어볼 수 있는
1: 음흠.
2: 정말 투박하지만 좀 큰 것들 동유럽 가면 음식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빵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핫도그를 먹는다 치면 정말 저는 놀랬거든요.
1: 네.
2: 큰 사이즈가 얼마나 빵이 크고 큰 사이즈의 핫도그인지 놀랬는데
0: 고기도 그런, 커요.
2: 네.
1: 큰 고기도 커요.
2: 투박하지만 네. 그 그들의 음식을 우리가 직접 이제 먹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걸 먹고 그 상처에 노력을 했구나 그런 걸 느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각 고장의 각 지역에 네. 맛집도 저희가 찾아갑니다.
0: 그 와, 정리하자면은 맛집. 미국에 살면서
1: 먹는 즐거움.
0: 예, 미국을 가면서 예. 유럽의 맛을 맛집을 맛본다.
1: 맛볼 수 있는
0: 특이하죠. 아, 그러니까 그 아주 특이한 또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그 이번 여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행에 그 참 뭐 뭐랄까 어떤 욕구가 아주 높은 분들, 네. 아주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네.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 합니다.
1: 언제 떠나보나요?
0: 9월
2: 29일.
0: 9월 29일.
1: 얼마 안 남았네요. 네. 9월 29일이면.
0: 이제 지금 네. 이제 거의 그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네. 그 네.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1: 이 시간에 처음 말씀을 네, 주시는 거죠.
2: 네, 광고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홍보도 안 했고 아직 아주 그 VIP 레지도 안 보냈고 네. 아, 지금 처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네네. 아주 저 여기 나오면은 방송할 때 그냥 모든 게 머릿속에서 달달달달 나오는데 지금 좀 약간씩 이래 좀 헷갈려요.
1: 아니 저도 이 스튜디오에서 원고를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실까 궁금했는데 와 진짜 이 깜짝 깜짝 이벤트.
0: 예,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아주 예, 특별 루트, 이벤트고 루트 깜짝 66? 이벤트고 그렇습니다. 예,
1: 대륙 횡단 여행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좋은 여행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하필 이 루트 66 대륙 횡단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단순히 길을 따라가는 것 이상의 그런 정말 의미도 특별할 것 같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네. 이민자인 여러 곳에서 이민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이 살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되고 음식도 맛보면서 그 미국 역사를 또 돌이켜보면서 네. 이렇게 돌아 여행을 하는 특별한 인문학 여행입니다.
1: 인문학 여행. 네. 아, 그 표현이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단순히 뭐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는 예. 새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네. 네, 16일이라는 시간이 네. 좀 날짜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 그동안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추억의 깊이도 비교할 수가 없겠죠. 네.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또 사진만 찍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서사를 풍성하게 채워가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아주관광이 추구하는 루트 16의 관광입니다.
1: 네. 사실 이 아주투어가 2023년에도 대륙횡단 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그때부터 시작은 했죠. 대륙은 네. 했는데 그때는 그냥
1: 국립공원을 예,
0: 국립공원 위주로 중요한 거 좀 유명한 거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네. 더 유명한 거 66루트에는 더 유명한 게 있다. 네. 인생이 있고 참 인생 그 속에는 네. 참 역사가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다. 네. 더 중요한 곳을 간다 이겁니다.
2: 네. 그렇죠. 역사, 미국의 여행. 이민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개척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실제로 보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1: 아 진짜 예. 멋집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 참 이런 깊이 있는 여행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투어만의 강점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2: 그렇죠. 혼자서는 정말 불가능하죠. 네. 루트 66이 그 옛날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없었었기 때문에 1985년에는 이름 자체가 없었었기 때문에 네. 이걸 찾아서 다닌다는 건 너무 피곤하고 네, 잘 모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시도를 하는 건데요. 네, 네, 네. 이 길을 따라가시면 우리 다 이민자들인데 그 우리 고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여기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후예인지 다시 보면 다 이민자들이긴 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미국의 진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도 가고요. 그리고 끝없이 펼치는 사막 대평원을 네. 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울푸드까지 다 먹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혼자 가시면 안 되고 저희도 40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네. 저희와 가고 싶은 분들 같이 동행하시면 정말 풍경과 사색만에 집중할 수도 있고 본인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쓸 수도 되니까 네. 아주가 다 준비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저희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같이 가시면 좋으니까 혼자 가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준비합니다.
1: 네. 아주 멋진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버스로 이제 대륙 행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버스 몇 대 정도가 이렇게 운행을 움직이게 될까요? 참여하는 분에 예, 따라서 플러스, 인원에 따라서 예, 달라지는 거겠네요.
0: 인원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겠는데요. 한 대는 그 32명이 맥시멈입니다.
1: 네.
0: 고객 탈 수 있는 게. 근데 네. 그 버스가 그 가이드까지 33인승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보다는 좀 좋다.
1: 네.
0: 아마 안 타보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 네, 네. VVIP 버스.
2: 네. 버스로 아주 모실 겁니다.
1: 네,
2: 그래서
1: 네, 네, 네.
2: 아주 편안하게.
1: 굉장히 편하더군요.
2: 네, 네. 여러분들께서 피곤함을 못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게 모시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1: 네.
2: 가이드도 아주 정말 잘하는 전문 가이드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1: 네, 네, 네. 네.
0: 아주 맛있는 식사와 네. 호텔도 좋은 걸로 이제 음선하고요. 66번 루트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곳에 좋은 호텔이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좋은 거,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 갔다 하면은 파이브스타 호텔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좀 뭐 다르게
1: 네.
0: 아주 고급스럽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왠지 이렇게 뭔가 깜짝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렇겠죠. 예.
1: 굉장히 생소한 여행지를 소개해 주셔서요.
2: 네, 저희도 굉장히 설레고 설레면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더 관심이 갈 것 같아요.
0: 예, 제 주변에서도 그 대륙 횡단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1: 네,
0: 많아요.
1: 많습니다.
0: 예, 주변에서 많은데
1: 예.
0: 뭔가 남 하는 거 말고 옛날에 하던 거 말고
1: 네.
0: 색다르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거군요. 자, 오늘 루트 66 여행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국 이민사의 무게가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민 선조들, 예,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할 점,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2: 네,
1: 예.
2: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이민 왔지만 먼저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민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 그 개척 정신을 저희가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1: 네.
2: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닌가.
1: 네.
2: 그죠? 그리고 그분들도 많은 차별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1: 네.
2: 차별과 고난, 그 속에서도 이제 미국사에서 정말 그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 게 그
1: 네.
2: 선조들 덕분이 아닌가. 그분들 개척하신 정신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1: 그렇죠,
2: 생각이 들고요.
1: 그렇죠. 예.
2: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드림의 가치를 지금 또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날 미국사에서 한인들이 겸연하고 성실하면 이미 다 인정받고 있는데
1: 네.
2: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보여주신 그 신뢰 결과가 오늘 코리안 아메리칸 드림이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1: 네.
2: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2: 그래서 코리안에서 자부심을 살아가시게 된 거죠. 왜? 그 이민 선조들 개척을 했은 덕분에 그리고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기회 평등 기회를 우리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교육에 쏟아부었던 그 치열한 열정이
1: 네.
2: 오늘날 우리 2세, 3세들이 미국사의 주류로 진출하는 사다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고생하며 지켜내온 그 자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2세, 3세들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 네.
2: 이번 우리 이민 선조들에게 감사하면서 루트 66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 맞습니다.
1: 오늘
2: 네.
1: 이렇게 여행 이야기 정말 멋진 의미 있는 여행 이야기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0: 이번 여행을 가면서 진짜
1: 예.
0: 멋도 있고
1: 네.
0: 맛도 느낄 수 있고
1: 네.
0: 낭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캘리포니아든 뉴욕이든 시카고든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하늘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삽니다.
1: 정신없이 네. 살아온 세월이죠.
0: 예, 약간 그 시골 마을을 지나가면서 하늘에 별도 좀 쳐다보고
1: 네.
0: 시골의 흙도 좀
1: 네.
0: 밟아보고
1: 네.
0: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더 편안한 이런 여행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자, 루트 66, 16일간의 위대한 대륙 횡단 9월 29일 떠날 예정입니다. 자, 관심
0: 예.
1: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를 하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드려 본다면은요, 213-388-4000번입니다. 맞죠?
0: 그렇습니다.
1: 네. 예. 213-388-4000번으로 예, 문의를 하시고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이미 몇 분은 네. 그 문의를 하셨고요.
1: 네.
0: 그 준비만 해라 가겠다 하는 분이 계셨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한 버스에 탈 수 있는 그 인원이 네. 딱 30명, 30명을 한정됐기 때문에 미리 좀 하시면 좋겠어요.
1: 아.
0: 그러면은 만약 인원이 늘어나면은 버스를 두 대든 세 대든 움직일 수는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번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
1: 네.
0: 외국에 나가는 것도 좋은 게 많지만은 우리가 미국에 앉아서 미국을 돌면서 외국의 맛을 보고 멋을 네. 느껴보고 한단 그리고 우리 또 이민 선배들의 그 모습도 네. 한번 둘러보고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요 지나간 100년 사이에 우리도 한인 이민 사회도 10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코리아타운 사실 LA 코리아타운도 이제 한 5-60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뒤진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니까
1: 네.
0: 저도 아주 그건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 코리안들이 어떻게 바뀔까
1: 네.
0: 변할까 하는 이런 생각하면은
1: 네.
0: 상당히 막 익사이팅합니다.
1: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아주 투어 박평식 교수님과 또 헬렌 파크 대표님께서 이 루트 66, 16일간의 위대한 대륙 횡단 여행 이야기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은 아주 좋은 아주 투어와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3-388-4000번, 213-388-4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십시오.
2: 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2: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1: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재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2: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1: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funner.
2: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Harrah's Resort SoCal. 지금 방문하세요. harrahssocal.com입니다.

0: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0: 수제만두 생각나면
1: 신우랑 올케랑.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고로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치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이었어요. 아,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예, 2시간 후딱입니다. 지금 2시 45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말이죠.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 주디 갈란드.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을 맡아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영화 주제가인 오버 더 레인보우는 지금까지도 불후의 명곡으로 예, 꼽히고 있지요. 주디 갈런드는 20세기 미국 대중문화계를 상징하는 불멸의 아이콘이자 영광과 상처가 정말 극적으로 대비되는 천재 예술가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오즈의 마법사와 도로시 1939년 불과 17살 나이에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오버 더 레인보우 영화 속에서 그녀가 정말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부른 이 노래는 미국 대공황기 미국인들에게 마음을 그런 미국인들의 그런 마음을 좀 달래주었고 또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영화 주제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주디 갈런드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아카데미 아역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알았다고 합니다. 안았다고 합니다.

0: the wizard, a wonderful wizard of Oz. Was.
1: 화려한 음악의 뒤편에서 그녀는 대형 영화사의 가혹한 시스템으로 인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되죠. 이 당시 영화사 간부들은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서 좀 주디 갈란드가 통통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못생긴 아기오리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엄격한 다이어트를 강요하게 됩니다. 하루에 블랙커피와 담배, 닭고기 수프만 먹으면서 버텨야 하는 날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그 어린 17살 한참 예쁜 나이에 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요. 살을 빼고 촬영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영화사가 그 준비한 식욕 억제제와 각성제를 복용했고요. 밤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혹사당한 거죠. 이 10대 시절의 강제적인 약물 복용은 평생에 걸친 지독한 약물 중독과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은 영화와 무대 위에서 항상 빛을 발했습니다. 그 슬럼프를 겪은 후 복귀해서 찍은 뮤지컬 영화 스타 탄생에서 최고의 연기력과 이 가창력을 선보이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전설로 기억되는 카네기 홀 라이브 공연으로 쇼 비즈니스 역사상 최고의 밤이라는 찬사도 받았고요. 그때가 1961년도예요. 이 공연 실황 음반으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 앨범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그 여성 아티스트 최초의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디 갈란드는 다섯 번 결혼했고요.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재정적인 파탄,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았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69년 6월 22일 런던의 자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정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47이었습니다. Imagining things. You always get yourself into a fret over nothing. Now you just help us out today and find yourself a place where you won't get into any trouble. Some place where there isn't any trouble. Do you suppose there is such a place to... 정말 너무 예쁘고 순수한 주디 갈란드의 17살 때 모습. 그 모습을 담은 오즈의 마법사. 예, 주디 갈란드의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Behind the moon, beyond the rain.

존 레논 노래 듣고 계십니다. Oh, All My Lov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 투게더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물국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더워지면서 주방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게 됩니다. 초파리요. 네, 과일을 잠시 꺼내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초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작은 곤충이라 뭐 반갑지는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번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초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배수구, 과일 보관 장소 등에 알을 낳게 되면 순식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쓰레기 등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따라서 모여드는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네, 초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문다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을 옮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파리가 보인다면 그 초파리만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사실 알과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충 초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붕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붕산. 그래서요, 뭐 살충제 그때그때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붕산에 설탕물 등에 섞어서 키친타월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 씨앗 자체를 붕사가 녹은 물에 담갔다가 버리면 네, 아예 원천적으로 애벌레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나 번데기가 생겼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끓는 물을 붓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구강청결제, 소독용 알코올, 비눗물까지도 이 초파리의 호흡 기능을 방해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결국 생존키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초파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파인애플 같은 거 가져오자마자 조금 귀찮습니다만 빨리 껍질 제거해서 냉장고 속으로 쏙.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사와서 푹 익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여름철 장보기는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금 오후 3시 이 전형적인 LA의 오후 햇살이 아주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을 도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오늘 일상에서 많이들 지치셨죠? 알고 있습니다. 이 일상에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게 한 줌의 좀 에너지를 더해드릴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음악들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시는 좋은 음악들도 있고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길까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나오셔서 어? 왜 이렇게 오늘은 손님들이 안 오네? 안 오네? 아 화면이 환하시다고요 순철님 H님 들어오셨습니다. 어?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안 오네 안 오네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요일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수요일 순서 첫 곡으로 주현미의 안 오네 함께했습니다. 아니 왜들 이렇게 안 오세요? 손님들도 안 오시고 기다리던 사람도 안 오시고, 그러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만큼은 꼭 오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H님이 개근상 타셨습니다.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 순철님 화면이 환하네요. 그리고 인사들 나누셨고, 우리 TK님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오전을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D1입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저기 난리가 났어요. 뭐 축구 때문에 뭐 다른 얘기, 선곡이 안 올라오네요. 어떤 선곡 하셨습니다.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곳 저희 라디오 서울 앞 그 광장에서 내일 커다란 응원전이 있고, 아마 선물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모처럼 만에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또 이 다운타운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아주 1,0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데서 응원을 하고, 아마 미리 예약들이 됐고 내일은 타운이 아주 시끌벅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순철님, 아, 예, 신청곡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마음껏 들으시면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지나왔던 살아왔던 그리움이 묻어나는 추억으로 가는 그런 여행 시간, 오늘도 티켓 한 장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들르셔서 기대십시오. 그냥 그러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내가 전성기 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이야 기운이 빠져서, 이런 얘기 아마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시고 본인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아, 전성기 때는 골프 정말 잘 쳤는데 지금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왔던 전성기 한번 되새겨 보면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제일 젊은 날이고 제일 전성기가 아닐까, 이런 욕심도 한껏 한번 부려보죠.

네, 잘 들으셨죠? 이제부터 나의 전성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서부터 전성기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전성기는. 네, H님 가수 이름이 도윤이라는 가수의 전성기라는 노래입니다. TK님 신청 주셨고, 아이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고니영님이라고 주셨네요. 네, 아 예, 신청곡 주셨고 지금 통근 버스 타고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월드컵 얘기 아까 조금 아까 나누었는데 이제는 뭐 내일은 아마 이미 타운의 모든 식당들 또 맥주 파는 집들 모든 데서 모여서 저도 나름대로 그 저는 매 월드컵 동안 2002년도로 기억을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첫 게임서부터 그 당시는 시간이 이곳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게임이 열렸어요. 그래서 11시, 12시쯤 만나서 밤을 꼬박 새고 4시에 게임 보고 6시에 밖에 나가서 월남국수 먹고 헤어지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이태리전인가요? 그때는 거의 경기를 포기하고 저도 베란다에 나가서 이제 졌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환성을 듣고 들어와 보니까 우리의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정환의 골든골 아마 우리나라 역대 역사상 그 게임처럼 우리를 신명나게 하고 들뜨게 하고 날뛰게 했던 그런 경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바라건대 내일 체코전도 우리 손흥민, 이강인을 주축으로 모든 선수들이 분전해서 아주 좋은 그런 제가 금요일 아침에 금요일 오후죠. 오후 방송 때 여러분께 승전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계님 아침 먹고 출근 준비 중이시라고. 아, 2002년도 월드컵 개막전 육군 훈련소 나머지 경기는 후반기 교육받다가 보셨다고. 그러면 2002년도에 20대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니까 지금 26년, 지금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 아, 나이가 들통이 났군요. 아,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흥분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TK님이 제가 이 노래를 3일 동안 계속 트는 것 같아요. 물론 서른도시 이제 3주 남짓 남았죠. 판타지 스프링스 특별 이벤트 센터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초청으로 서른도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서둘러서 예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안내 말씀 드립니다. 40대 중반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노래 원래 우리 하동진 씨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로 리메이크했던 원래 원곡자 서른도시의 나만의 여인 우리 TK님 함께 하시죠.

네,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 우리 TK님 아 좋으시다고 와우 왔다 좋습니다. H님 한국 4강에 들었을 때 한국에 있었는데 아주 감격이었다고 내일도 기대해 본다고. 샌디님 오늘도 변함없이 김호중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샌디님 아 우리 샌디님도 2002년 여름까지는 한국에 계셨다고요? 아 예 나만의 여인 이번 주는 제가 3일을 계속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만큼 좋아하시는 노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뭐 매일이라도 제가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서른도 씨가 아시다시피 그 뭐 임영웅 씨한테도 좋은 노래를 줬죠. 여러분 아시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동진 씨한테도 자기 노래를 줬고 그런가 하면 우리 서른도 씨가 아주 수제자로 이렇게 발굴한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바로 그 우연희의 주인공 우연희 씨 우연이란 이름도 우리 서른도 씨가 지어줬고 명성을 얻고 있는데 또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도 씨가 만드는 좋은 노래 우연히의 목소리입니다. 몰랐네.

0: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역시 그 우리 소름 도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노래였죠. 몰랐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순철님의 신청곡, 또 우리 샌디님의 신청곡,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한 20분 정도 굉장히 좀 그 아주 좀 신명나게 에너지를 한 줌씩 드리느라고 애를 써봤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7: 김수정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8: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7: 가볍고 시원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6: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12: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11: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믹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12: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11: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믹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12: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0: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미란이 함께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네, 순철님의 신청곡 당신의 뜻이라면. 아, 여러분의 뜻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자, 아, 우리 제이슨님 오셨습니까? 신청곡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비비안님, 아이고 마구마구 뛰어오셨다고 관절 내 관절 내 관절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와주셔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름철이 되면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이 떠오르나요? 시원한 수박 아니겠습니까? 수박은 뭐 그냥 통째로 잘라서 먹어도 맛있고, 어렸을 때는 그 화채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수박 화채라고 그러죠. 수박을 둥둥 띄어서. 야, 참 그 굉장히 시원한데, 이 수박이 원래 남아프리카 원산지인 박과의 한 해살이 덩굴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전래했고, 사과, 배 등을 재배가 본격화된 일제강점기 시절 무렵서부터 대중적으로 소비가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조선의서 동의보감에는 수박은 성질이 차고 맛이 달아 갈증을 해소하고 더위로 인한 일어를 식혀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이 낮아서 여름철 건강 간식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박이 생각보다 심혈관, 심장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일석삼조입니다. 수박이 혈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올해는 수박 좀 마구마구 실컷 좀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을 방문하시면 거기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안에 듬뿍 담겨 있고 국내외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으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애용을 바라겠습니다. 권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대한민국 내일 칠레하고 축구입니다. 아, 한의사님 등장하셨네요. 네, 김호중의 만개입니다. 우리 샌디송님의 청곡입니다.

0: 네, 김어중의 만개였습니다. 샌디님 말씀이 만개꽃이 활짝 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비비아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오늘 출근 못하겠다 했는데 쌍화탕 두 개 드시고 잘 견디고 있다고. 우리 비비아님한테는 쌍화탕이 몸살 올라올 때 최고인 것 같다 그러셨네요. 아, 그러시구나. 권 교수님 잘 지내고 있고 큰손녀가 방학을 해서 같이 잘 놀고 계시다고. 자, TK님 레몬차 따뜻하게 먹어서 해서 꿀타서 드시라고. 생강차도 드시고 쌍화탕도 드시고. 아, 예, 그렇군요. 예, 아이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 아빠!
1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0: 네, H님 신청곡입니다. 이은아, 당신께만.

0: 네, 이은하의 당신께만 H님, 이은하 콘서트의 동료 가수들 혜은이, 전영록, 양수경이 등장했는데 감동했다고. 여러분 그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은하 씨가 요사이 참 그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어요. 몸집도 많이 커지고 병 중에 투병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콘서트를 해서 감동을 줬는데 본인도 감격에 젖고 우리 H님 말씀처럼 그 동료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주 정말 그 감동의 현장, 정말 목소리만큼은 독보적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노래는 여러분 아시는 그 무명전설의 이루네라는 가수가 빨간 양복에 빨간 양발 신고 아주 멋진 춤으로 이 노래를 역주행시켰던 장본인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멋있게 그렇게 했는데 참 그 아시다시피 그 연예인, 특히 가수라는 직업은 말이죠, 목소리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서 노래도 할 수가 없고 또 특히나 목소리가 예전보다 성대 결절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유로 달라진다면 저라면 정말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살맛이 안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이은하 씨 정말 기적입니다. 그걸 딛고 아직 좋은 목소리에, 사실 이은하 씨 같이 노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나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다시 재기를 해서 노래를 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 또 좋은 소식, 또 좋은 노래 발표하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청님 반가 반가. 예,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은하 씨가 부른 당신만이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루네라는 가수가 무명전설이라는 그 경연 프로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사착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1: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3: 활어로 간다.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8: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7: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8: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7: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8: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7: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8: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7: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로라님 어서 오세요. 일할랴 못 들을랴 나중에 뵐랴 화장실 쉬야. 네, 바쁘시군요. 신청곡 주셨고 순철님 신청곡 주셨고 비비안님, 아, 저희 라디오 친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왔으니 다 나올 거라고 보약이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 교수님이 저 다음에 만날 때 쌍화탕 보내주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또 샌디님이 산삼 좀 드시라니까 산삼은 안 드시고 에브리데이 아 그런 거 드셔봤다고 그랬더니 우리 통계님이 홍삼을 추천하신다고. 자, 잠깐 제가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제가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아서 드릴 때 일단 한분한분 순서대로 드리고 신청하신 분들이 또 하는 것도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에게 순서를 드리고 한곡 정도 신청을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 순서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에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신청곡을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유튜브에는 나와 있는데 음원상에 없는 노래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제가 할수 없이 유튜브로 대신 들려드리니까 그것도 좀 여러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가 선곡한 곡은 내일 틀어도 되고 모레 틀어도 되고 여러분의 신청곡을 가능하면 푸짐하게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제이슨님의 신청곡 박상민의 네가 그리운 날엔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3388-5600. 2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3388-5600. 2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9: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 TK님의 신청곡. 네킹콜보다 더 멋있다는 아주 그런 노래였습니다. 진짜네요.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 추억의 팝송을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지나가는 또 아주 명곡이 한 곡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아, TK님, 3시에 다이얼 DJ, 영원한 DJ 감사합니다. 3시에 다이얼 참 굉장히 그 낯익은 아주 굉장히 친근감 있는 한국에서 그 DJ들이 2시에 다이얼, 3시에 다이얼, 다이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가까이 와닿는, 제 옆구리를 훅 하고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 듣다 보니까 저한테 떠오르는 그 노래가 한 곡 있어서,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면 진짜 3시에 다이얼 고니입니다를 연상하면서 잠시 추억으로 다녀가는, 우리 LP판 듣던 그 세대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What memories, what memories from 1963. Well, later that same year, this gold...
1: 네, 아이고 참, 정말 옛 추억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선곡을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노래도 있어요. 연결고리가 되겠죠? 아, 우리 비비안님, 순철님 멋져 불어요. 야, 우리 저 H님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네요. 아, 얼마 전 동훈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네요. 제 어릴 적 가명. 네. 멘트 녹음해놓고 가끔 듣는데 보니까 웃음소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H님 대박. 행복하시다고 이 노래 들으니까.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우리 신디님 들어오셨습니다. 스마일 빠져주셨네요. 자, 이렇게 옛날 그 시절에 이게 아마 60년대, 70년대 로 같은 노래니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노래지만 제가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고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렸을 적 아마 여자분들은 그 단발머리 내지는 이렇게 머리를 양갈래로 따고 진짜 소녀 시절에 들었던 그런 노래 아닌가 싶어요. 아, 애치님 이 노래 멋지게 부르고 싶다고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뭐 우리 비비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DJ를 했던 그런 추억들 아주 느끼한 목소리로 그걸 또 우리 비비안님은 이렇게 또 녹음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가 팝송을 보통 한 곡 정도 듣곤 하는데 오늘은 분위기상 이런 노래를 듣다 보니까 한 곡 더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서 한 곡 더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엘비스 프레슬리. 비록 40대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가 부른 이 노래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기억들, 또 가슴 깊숙이 남아있는 어떤 그 추억의 순간들. 야, 참 이 음악과 함께 추억의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나보는 거 너무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아마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닌가, 저는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흐르는 음악에 그냥 몸과 마음을 맡겨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저 흐르는 음악들이죠. 우리가 신청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제가 선곡하는 노래들, 이 노래 그냥 뭐 귀로 들으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비안님이 제일로 잘 불렀던 이 노래라고. 가사도 기가 막히고 완전 유혹에 빠지게 사랑이 신비하다고. 우리 알청님, 옛정을 생각나게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H님, 황홀하게 좋다고 말초 신경까지 잠자야 되는데 어찌 잘 수가. 최고의 음악방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요. 네, 자, 비비안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죠? 이 음악에 여러분들 그냥 몸을 맡기세요. 비비안님의 신청곡입니다. 돌아와 주오 임희숙.

네, 진정난 몰랐네 주인공 우리 이미숙 씨의 돌아와 주어 함께 하셨습니다. 아, 우리 애치님 누워서 감상하는데 본인보다 행복한 사람 없을 거야요 그러셨네요. 네, 아 비비안님 오늘 아침에 굉장히 멜랑꼴이 하셨는데 아, 그래서 힘들었는데 아, 예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시니까 항상 그랬지만 좋으시다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로라님 지금쯤 퇴근하셔서 혹시 운전 중 아닌가 싶은데 신청곡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 허각과 함께합니다.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 고백.

네, 참 제가 원래 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명창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요의 명창인 것 같아요, 우리 허각 씨는. 아무리 들어도 참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잘 부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명창이라고 감히 제가 일컫겠습니다. 이만하면 명창 아닌가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의 시간이라고. 아이고, 참.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께 가끔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어떤 노래를 듣던 간에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H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려 주니까 저도 굉장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로라님 덕분에 이렇게 또 허각 씨의 멋진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 머릿속을 스치는 노래가 한곡 있네요.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 손디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리 지금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이선균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나의 아저씨란 그 주제 드라마 주제가를 불렀던 어른이라는 그 손디아 씨가 불렀던 조독배의 꿈에가 굉장히 맛깔났던 거로 기억나서 이 노래하고 혹시 콤비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 우리 SK 사장님, 화이팅! 오늘은 어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준비한 제 선곡입니다.

0: 네, 조덕배의 꿈에 오늘은 손디아라는 가수의 음성으로 아이유가 아닙니다. 네, 아이고 해가 달이어서 깜깜하면 더 운치가 있겠다고 비비아님 기대고 싶은 뭔가 다 해줄 것 같은 결국 각자 할일 하지만요.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 주시는 청곡과 제 선곡을 함께 나누어서 들어보는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4시 25분 정도 되면 하루 중에서 아마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지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명나는 노래는 신명나는 대로 또 이렇게 차분한 노래는 차분한 노래대로 여러분의 좀 에너지를 조금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평생에 꼭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2: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3: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12: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3: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2: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3: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1: 수제만두 생각나면
12: 신우랑 올케랑.
0: 네, 우리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태원입니다. 가을의 연인.

참 우리 순철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물가물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선곡을 멋지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와, 우리 정말 음악 부장님에 걸맞는 그런 그 선곡들인 것 같아요. 아, 세인트님 아저씨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잘 듣고 있다고. 하프 소리도 오래간만에 듣고 이 노래가 꽤 오래된 그 노래들입니다. H님 오늘 노래들이 왜 이리 좋나요? 비비안님 대한민국 김소룡님 이소룡님보다 멋진님 반갑다고. 아, 네. 낙엽이 지기 전에 9월은 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우리 또 알청님이 아, 또 너무 좋다고 표현해 주시네요. 아, 참. 오늘은 유난히 날도 햇살도 따사로운데 선곡들이 너무들 좋은 것 같아요. 아, 참.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아이고, 순철님 수줍어서 살 수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러시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서울의 우리 세인트님, 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아, 제가 한국에 있던 시절에 이 가수요. 조금 아까 노래 부른 가수가 태원이라는 가수입니다. 태원, 가을의 연인. 우리 세인트 이 친구가 한동안 많이 좋아했었고 아마 지금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인트 이 친구 출장 다닐 때 저하고 같이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은 한국에 계시는 세인트님의 신청곡으로 제가 가정하고 한 곡. 여러분, 우리 세인트님은 이 노래를 좋아했었고 아마 지금도 좋아할 겁니다.

0: 네, 조관우가 불러줬던 모래의 성입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백호 같은 세인트님 선곡 좋다고. 시간이 멈췄으면 할 정도로 오늘 음악이 겁나게 좋다고 H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하광문이라는 작곡가 여러분 아시죠? 제 첫사랑도 작곡하고 변진섭이 홀로 된다는 것. 사실은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 제 친동생의 40년지기 친구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 노래도 만들어주고, 근데 우리 저 세인트님하고도 아주 친해요. 형 동생 하면서 한국에서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 메모리라는 앨범이 이제 조관우라는 가수가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었어요. 오래전이죠. 벌써 15년, 20년 전인데, 15년 전쯤 될 거예요. 근데 그 메모리라는 앨범이 히트를 치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개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신곡으로 들어갔던 노래가 이 모래성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자, 권 교수님. 김민주님의 효령표. 알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네, 우리 권 교수님의 신청곡이네요. 강민주입니다. 회룡포.

0: 네, 아이고 우리 권 교수님 슬프면서도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런 노래 아닌가 싶다고. 비비안님 심금을 울린다고. 예, 마음의 위안이 도는 노래. 네. 자, 우리 강민주 씨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가수입니다. 아, 87년도에 KBS 신인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89년서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35년 차가 넘은 그런 중견 가수인데, 뭐 아쉬운 것은 본인의 노래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근데 궁금한 것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면서 그동안 왜 미스트롯이나 그런 그 오디션 프로 트롯신이 떴다, 뭐 무명전설 이런데 왜 안 나오셨는지. 제가 만일에 그 아는 지인이라면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내년에라도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적극 추천을 드리는 그런 가수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시간이 어느덧 훌쩍 흘러가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8: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7: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8: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7: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8: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7: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8: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7: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 분들이 너무 명곡 같은 신청곡을 주셨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셔서 원래 이 시간이면 제가 배가 굉장히 고픈데 오늘은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여러분들의 성원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H님 말씀처럼 헤어지기 싫다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비안님 세월의 시계는 고장도 안 난다니 어쩌겠어요.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우리의 운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은 드디어 체코와 결전의 날입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 조항조의 그냥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6: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서로를 받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거를 완성시키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더라는 것이. 그럼 내가 만일에 성경의 말씀을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옳지만 말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가 없으면 나는 이미 율법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가늠한 여자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리까? 주님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자 너부터 나와서 쳐라. 돌로 쳐라.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내가 남의 행동을 보고 남의 뭐를 보고 옳고 그름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결코 복음에 사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오라도 나는 율법으로 사는 자. 대부분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제가 그랬던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영혼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는 거하고 밀어내는 거하고 틀리죠. 내가 그 사람을 품으려면 서로 받는 문제는요 내가 그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마음 안에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행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을 수가 없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이웃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은 그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품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받기 위해서 이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내가 받고 이 사람은 내가 밀쳐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받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 우리 그 성도들을 받는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성도들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다는 거죠. 첫째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든 간에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할 때요? 생각할 때마다. 그럼 내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내 머릿속을 누가 스쳐 딱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잘못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하잖아. 자꾸 그 잘못은 생각나는데 좋은 게 생각 안 나잖아. 그럴 때는 잘못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이 뭔가 왜 하나 그분께서 그분을 나에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득이 된 게 뭐가 있나 가만히 보면 있어요. 참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부터 하고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라든지 연약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약해지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못됐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뭐 자꾸 생각나요? 잘못한 것부터 생각나잖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서로 받기 위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부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욕을 했다. 누가 뒤에서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 머릿속에 그게 뱅뱅할까 안 할까요? 뱅뱅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떠올릴 때 하나님은 사도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로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뒤에서 욕하고 돌아다녀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이 참 괜찮은 걸 제시하고 있구나.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따라가야 될 멘토구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품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품지를 못하니까 늘 싸우고 살고 질투하고 살고 시기하고 살고 분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을 품지를 못하는 뭐 사역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보면 그냥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 거야. 단점만 보니까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 눈은 사람은요 우리가 그래 원래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된 게 막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먼저 보이죠. 그건 안 가르쳐줘도 보여. 너무 잘 보여. 그죠? 근데 사람의 장점은요 내가 생각해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내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나의 못된 걸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장점을 보고 찾아내면 그 약점들이 그 나에게 크게 다가오던 그들의 약점과 단점들이 사라라라 힘을 잃고 퇴색하여 가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단점을 찾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 나에게서 장점을 보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나로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첫째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착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대.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이에요. 어?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이면 옳고 그름 빠져있고 다 똑같아. 이게 공통성이 있어요.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남보다 나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똑같이 같이 흐르더라고. 같이 남의 단점만 보고 남의 단점만 보니까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멀리하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늘 나는 혼자고 그런 현상들이.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만 많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보고 아유 저 틀렸네 아유 저래 갖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저래 갖고 뭐 믿음 생활 한다고 저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 하나님만 하고 나하고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인식의 상태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보이는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보이지 아니하는 형제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이 제가 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은 수평적으로 이웃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만큼 딱 그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정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부터 품지 아니하면 그 어떻게 그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던 그 때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말을 참 잘 하지를 못해요. 둘러서도 잘 말을 못해. 그러나 제가 경험한 이 믿음의 실체 상황, 내가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나만 사랑하고 나만 다 아나무인격으로 보이고 나만 옳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으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이걸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내가 그걸 못 벗어나면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막 아부를 하고 돈을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마음 안에서부터 그를 품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응?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슈퍼피셜하게 응? 막 잘해주는 게 그런 게 또 잘하는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많은 교회들에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나만 옳고.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거 벗어지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불못에서는 구원 받겠죠. 왜냐하면 전부 다 저지하고 살았으니까. 저지만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성경 말씀 갖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게 벗어지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고 돌아다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도가 나와. 왜? 아직 그 사람의 안 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 된 점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야. 아직도 자아의 모습을 벗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스스로가 지옥 속에 살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결을 보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내가 바꿔져 있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라. 뭘 믿어드리냐면요, 그 사람을 바꾸실 것을, 그 사람의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처럼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서 막 따져서 그래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믿는 거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우리 남편에게 하는 얘기에서 서운하겠지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 그래야 되는데 말이라도 다음에도 믿는다 그래야지. 그러나 그 뒤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는

참아주고 바라고 믿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에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성도에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4절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되는가? 간구할 때 여기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근데 남편이 안 된 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게 그래요. 그러면 그의 안 된 점들을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 내가 당하는 희생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그 불행 속에 그냥 빠지는 거야. 기도하면서, 아, 우리 남편의 모습이 이런데,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낙심 속에 빠지고, 기도하면서 아 이게 되겠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절망 속에 빠지고. 뭐 자녀, 만일에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미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누가? 근데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는 앉았는데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구할 것을,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낙심 빠질만 한데 빠지지 않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를, 인내하되 언제까지 인내하냐, 인내를 뭐라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를 해롭게 하는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7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7번씩 7번까지 용서하기까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그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에겐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

0: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나의 그 마음의 상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으로 산다는 게 뭔가? 영으로, 육신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영성훈련 1년, 2년 돼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은 되게 육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우리에게 부딪혀 들어오는 것은 육신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영과 육신이 뭔지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영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나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받고 들어오는 그를 내가 다시 육신으로 받아버리면 우리는 그들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이라도 나는 육신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그것을 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그 육신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나는 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게 뭐냐면요, 영으로 받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들이 육신으로 받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들을 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상 그들의 장점을 생각하고, 장점은 찾아야 보인다 그랬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여러분은 그들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성경시대의 율법의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자기의 집 곳간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품목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집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입니다.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구약의 서기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 때문에 오히려 망했습니다. 종교 생활하다가 망했어요. 그냥 빠져가지고 심취해서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결국 율법과 함께 망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오실 메시아, 즉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된 이 텍스트 현재 시간에 그 메시아가 모든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이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셨어요. 자, 서기관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베이비로 태어났다고 하는 즉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동방에서 온 세 명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고서 너희들의 왕인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율법의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에요. 그것도 학자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예,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전문가였어요. 율법에 대하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적어도 알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메시아에게 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율법의 지식으로 충만했던 그들 가운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보다도 어떤 사악한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까지 예수님께서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집주인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집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 자신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집주인이에요. 그렇죠? 내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하면은요, 결국 그 폐해를 내가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곡가는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의 곡간에 그것을 잘 차곡차곡 쌓아 놓으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곡간문 한번 열고 한번 지금 쳐다보세요.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모든 사람의 곡간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곡간이 아주 그냥 운동장처럼 넓은데 텅텅 비었어. 선반은 아주 그냥 잘 돼 있는데 선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네. 왜?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또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 의의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그 선반에 하나도 쌓이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곡간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 옛것과 새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기위 해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걸로 자기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라고 하느냐? 구원 받을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도록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필요가 다 다르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자기 창고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뭐 아무데나 물건 던져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일수록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 해놔요. 그래서 큰 창고에 가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비전문가는 들어가면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어디가 어디에서 찾는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물건 가운데서 필요하다고 하면 딱 그곳에 가고 그것을 딱 끄집어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부가 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런 전문가가 되면 좋을 터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서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결국 배고픈 영혼들, 가란 영혼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 묶여 있는 영혼들, 병들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적인 배고픔의 시대에 말씀의 양식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궁창의 빛, 즉 별들을 얘기하는 것은 영원성을 지금 우리에게 각인시키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이런 빛 저런 빛들이 있지요. 예, 할리우드에 가면은 무슨 하여튼 뭐 스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영예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예, 요람부터 무덤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설사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 봤자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이 지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의 수중에 넘어가고, 그 즐겼던, 그 자기를 편안하게 했던, 영광스럽게 빛나게 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사라집니다. 전부 다 사라져요. 잠시 잠깐 오면은, 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의 그 영광, 그것은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 궁창의 빛과 같이. 이 말은 영원토록 빛난다. 할렐루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해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면서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딱 충돌이 돼요. 그러면은요, 과감하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선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밀려냅니다. 그것이 설사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조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손해를 보는 사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생활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받을 때에는 그 빛은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궁창의 빛이라고 하고 영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때 여기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갖다 놓죠. 그런 그 맨 꼭대기에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그 정도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 빛은 각 성도에게 주시는,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은 자기의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의 자기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그리고 상급은요, 다 전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서티피켓 한 장이 아닙니다. 시간만 좀 지나면 빛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쇠하지도 않고 결코 그 밸류가 디프레이션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디에서 맡긴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맡긴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맡기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무릉도원으로 생각을 해요. 무릉도원 같이. 저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만은 고향의 그 정읍 내장산 안쪽으로 산타기를 좋아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도 닦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은. 그러면은 산을 중턱을 타고 가다 보면은 어디선가 그 피리 소리가 산을 메아리를 타고 막 울려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 피리 소리를 나는 곳을 찾아서 보면은 저 산 중턱 그 정상적인 어느 바위 위에 하얀 그 도복을 입은 사람이 바위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이 피리를 푸는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마치 하얀 구름 위에서 검은 고를 뭐 끊임없이 타거나 아니면은 명상에 잠겨 있는 이 모든 그 그림은 뭡니까? 다 정지된 겁니다. 거기에는 생동감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보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드릴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우리가 보면은 반갑지, 에브리데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수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을 한마디로 지루한 곳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을 만드신 그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시들시들, 꼭 병들은 닭처럼 생깁니다. 천국은 정적인 고 다이내믹한 곳인데 이런 잘못된 편견이 천국에 대해서 고착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핍의 반작용적인 사고의 이 반대급부로 이렇게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노동이나 전쟁, 질병과의 사투 굶주림과의 그 처절한 그 서바이벌 게임 이런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가운데 사실은 사는 거예요. 선진국인가 조금 낫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결핍해요. 결핍한 가운데서 태어났고 결핍한 가운데서 예,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인고 하니 이런 투쟁이 없는 곳, 예, 먹고 사는데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이런 것이 없는, 즉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아주 절대적인 휴식이 보장되는 곳,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친 이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베스트 플레이스는 무엇인고 하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러나 그냥 평화가 있고 예, 건강이 보장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움직이고 역동적인 거, 아 그건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동적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살기 위하여서 생존에, 적자 생존에 무엇인가를 또 하고 다른 사람과 막 원치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컨플릭이 있고 컨퓨션이 있고 파이팅이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결핍의 반작용적인 사고의 결과로 사람들이 천국을 아주 그냥 정지된,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오해를 하느냐, 그것은 완전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서구 철학적인 사고에 의하면은 변화를 추구한다 또는 어떤 움직여야만 산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결핍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잘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적자 생존으로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인생을 비참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천국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완벽한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 천국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우리가 흔히 장례식에 쓰는 말로 그냥 편히 쉬소서, 그런 거예요. 편히 쉬소서.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 돈 많은 보스가 수고한 자기의 그 부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편히 쉬어라. 그 말은 뭡니까? 보장해 줄 테니까 일하지 말고 날마다 낚싯대나 들이우고 그냥 가서 골프나 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천국을 마치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또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된다고요? 싫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자, 천국이 정말로 완전한 곳이라고 하면은 장소도 완전하고 우리 인간도 완전한,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째, 생로병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각자에게 주신 모든 그 탤런트, 그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이 어떻게 정지된 곳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말하는 이 패러다이스와 예수님이 말하는 패러다이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더욱 이게 막 팔팔 뛰고 비록 육체는 약해진다 할지라도 정신은 더욱더 살아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지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왜? 거기에는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천국은 비로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그 끝이 아니라 제한 없이 탐구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다, 이 말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넓고 더 신비하고 더 아름답고 제약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그 육체까지 입고 부활한 몸으로 거기에서 사는데 거기에서 날마다 명상이나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성경적인 천국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면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극한의 액티비티나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행성 간의 이동, 이런 것들이 왜 천국에서 없겠습니까? 완벽한데, 완벽한 곳인데, 저항이 없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 개인적인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한 것들을 처음에 경험했을 때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천국을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된 상태, 예,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상태, 뭐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이 갖춰진 럭셔리 실버타운과 같은 상태, 그 실버타운에서 나오는 분들이 날마다 이거 워커 끌고 나오면서, 예, 허리 한번 펴는데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호흡하는데도 산소 탱크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이런 아주 극한의 액티비티가 있는 그런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도 내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의 그 이 컨셉하고 사고하고 보여진 거하고 너무 충돌해지니까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전보다는 훨씬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한계가 없는 곳입니다. 성장과 배움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러한 천국의 실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가 지구에서 이 적자 생존, 남을 누르지 않고 남보다 더 뭐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렇다고 하면은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자라이또다, 작가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파티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어떤 자들에게는 충성도에 따라서 다섯 거울, 어떤 자들에게는 열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드는 것이 이 땅에서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불평등이 있고 억압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서처럼 억압이나 차별이나 이러한 불평등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스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다?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열려야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러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천국에서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최소한의 방어만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전투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도달한 순간을 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지구라고 하는 그 커버 페이지에서 벗어나서 진짜 본문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끝없는 모험과 창조와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에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아름다운 엄청난 일들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영광과 존귀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 선교 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지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샘플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냥 이 기도를 반복하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샘플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주기도문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주기도문을 반대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잘못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걱정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주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종교마다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자꾸 외우면 어떤 힘을 느끼고 그걸로 해서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주문을 하지만 기독교에는, 교회에는 주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반복적인 단어를 우리는 계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없고 대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혹시 잘못되면 우리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무의미하게 반복될까 봐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주문이 되지 않도록 주기도문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얼마 있으면 또 주기도문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을 하지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꼭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란 말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십계명 율법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은 구약에 있었던 것이지 또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율법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지 십계명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알기는 잘 알지만 삶을 살지 못하는, 뭐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사회적으로 큰 무슨 범죄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만을 붙들지 십계명을 잊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핵심으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로마서 3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 율법, 믿음, 복음, 은혜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율법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다, 은혜다, 뭐 복음이다 하면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율법이 굳건히 서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우리가 은혜의 규범,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유월절날 탈출하죠.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이 걸리고 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일부분이 이 시내산에 머물던 1년간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사실 시내산에 있던 1년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1년간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쓴 거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을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요 시내산을 8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시내산은 높이가 2285m예요.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라산이 네, 19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350m는 더 높은 산이고 메마른 땅에 바위산의 암벽산입니다. 80세의 노인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8번을 거기 정상까지 갔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금식을 하시는데 40일 단식을 하셨습니다. 단식이란 말은 밥도 떡도 먹지 않지만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완전 단식이죠. 사람이 물을 안 먹고 40일을 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40일 단식을 3번, 적게도 2번 하셨습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2번, 3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8번 산에 오르고 그 중에 적어도 80일을, 많게는 120일을 완전 단식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온 그 위망한 십계명이 있다는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군데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그래서 구약을 따지면 유대인들은 토라 해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예언서라고 해서 네비임이라고 하고 또 뭐 성문서라 케투빔이라고 얘기해서 그 앞글자만 따서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그래서 율법하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율법하면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율법 613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연구해서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뽑아보니까 총 613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가지에 하지 말라, 248개에 하라, 이걸 다 합치니까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좀 더 작게 얘기하면 핵심을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또 율법을 나타내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얘기할 때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서론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인간과 관련된 계명. 보통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까지를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정통신학자 뭐 루터나 칼바르트라는 사람 이런 신학자들은 5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시킬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으로 넣자.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계명마다 하나님 꼭 이 말씀 말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꼭 넣으세요. 6계명부터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간단한 명령문만 나온다면.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한데 묶고 아닌 것을 묶어서 그렇게 또 분류하시는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냐 사람에 관한 계명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대부분 들어보면 하나님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는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교회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공경하면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십계명을 주셨을까? 성경적으로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 아니에요. 반대예요. 사실은 나를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울타리.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요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가다가 멸망의 길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한 울타리를 주셔서 마음껏 이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의 기능은 두 번째 기능은 이거예요. 죄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것.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괜찮아.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그래도 훌륭해. 저 사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뻐할 만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자꾸 비교를 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지. 그러나 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계명만 해도 그냥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악하진 않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 매이지 말고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이미 넌 살인자라는 난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너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너는 이미 가늠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을 하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더 무서운 말씀하시죠? 너의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라? 눈을 확 뽑아버려라 하면 이 손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손을 잘라버려라 하면 발이 잘못하면 발도 찍어버려라.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평생의 죄는 둘째치고 지난주 한 주만 생각해도 여러분 여기 온전한 몸으로 오실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온전한 몸으로 설교 못할 거예요. 율법은 그거예요. 너 죄인이야. 마치 율법은 엑스레이와 똑같아요. 엑스레이의 기능이 뭐 하는 겁니까? 뼈가 어디가 부러진지를 찾아내는 게 엑스레이.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난 구원받아. 이 말은 뭐냐 하면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부러진 뼈가 붙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뼈가 붙습니까? 아니죠.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뼈는 안 붙어요. 엑스레이는 그냥 기능이 뭐냐? 여기가 너 부러졌어. 너는 이게 약점이야. 넌 이게 너의 큰 문제야.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고 뼈가 부러진다를 알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엑스레이를 계속 찍는 게 아니라 고쳐야 돼요. 어디 가서 고쳐요? 고치는 건 십자가에 가서 고친단 말이에요. 엑스레이로 우리 연약한 죄성을 찾아내고 고치는 건 십자가.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래서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마치 초등교사가 뭐냐 하면 예전에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손을 잡고 서당까지 학교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그거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가자. 너 죄인이니까 이제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너 죽는 걸 못 봐서 너를 살려낸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가지 있죠. 사람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힘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맡겨서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일 사람을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예전에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대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수감자들이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도 하게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그때는 수감자들 특별히 모범수들에게 가족을 초대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가족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족들이 응원하겠어요. 잘해라, 이겨라, 싸워라 막 응원하다가 마지막 순서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가족을 업고 달리기라는 그래서 먼저 가족을 업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날의 MVP가 되는 순서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왔대요. 아이들의 등에 업히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나오고 또 어머니가 없는 수감자는 아버지가 나오고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분은 기다리던 아내가 와서 줄을 서서 다 업고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는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뛰어가지 않더래요. 그렇죠? 부모를 업고 어머니를 업고 또 어떤 아버지는 차마 업히지 못해서 뒤에 서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아내를 업고 이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총소리가 나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 체온을 느끼고 아버지 앞에서 수감자가 돼서 기다리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업고 달려야 되는데 아무도 달리지 못하고 그냥 흐느끼다가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 어느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었어. 달리는 사람이 없이. 그러면 다들 이게 나가면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아내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려서도 되겠죠. 수감자들이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또 새로운 규범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때릴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무섭게 대하면 그 이스라엘 200만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에 감동되면 요구하지 않아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고 못 깨닫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지 알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누가 하지 말래도 누가 때려서도 아니고 직분을 맡겨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할까? 저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그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 난게 없어요. 아무리 해달라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마음에 제가 그때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자꾸 교회 가니까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대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벌레만도 못하다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뜻 가운데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벌레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에 맞게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거역한다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벌레받아 못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너를 만들었을 때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우린 그걸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러면서

이끌어 주시는 게 십자가더라고. 그래서 너가 죽어야 되는 게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옛사람, 속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곳이 십자가더라고. 하나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 붙들면 우리가 믿음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행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은 좋은 거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보려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게요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이 말씀대로 못 살 걸 알면서 말씀대로 안 산다고 책망하시는 분 아니에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너 이길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0계명 1계명씩 다음 주부터 나눠볼 텐데 여러분 억압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계명을 나누는 거예요.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일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V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피나스, 비나스, 의로운 분노, 열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피나스, 우리 민수기 25장 11절, 12절, 13절까지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하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뭔 내용일까요? 앞에 1절부터 안 읽었어요. 그죠? 그거 뭐 어저께 읽으셨죠? 네. 뭐냐? 안 읽으신 분 계세요? 네. 아,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긴 스토리 짧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뭐 했었어요? 어저께까지? 발락이었잖아요. 발락. 발라크. 발라크와 우리 다음 주가 우리 더블 포션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더블 포션이라고 한다 치면 발라크와 피나스가 더블 포션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발라크를 왜 굳이 얘기했냐? 피나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발라크를 이야기한 거예요. 발라크가 있어야 피나스가 있어요. 피나스가 있기 위해서 발라크가 있는 거예요. 발라크를 모르면 피나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기도 하지만 중간에 싹 없어도 또 이해가 되는 이렇게 뚝 넘어서 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발라크와 피나스는 하나 뚝 떼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발라크와 발람을 끄집어내고 막 발견하고 그거 했어요. 그죠? 해야지 된다니까요. 해야지 피나스가 나와요. 여러분 안에 발라크와 발람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는 것보다 더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라크와 발람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피나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발라크와 발람만 있어요? 피나스는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 피나스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활성화라는 말 아시죠?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더 시켜야 돼요. 어떻게? 발라크와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죽여야 되고요. 죽일수록 뭐가 올라와요? 피나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라크는 두려워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저 강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저주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허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발람은 그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나귀 사건부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잖아. 뭘 알아요? 이 발람이 아주 영적인 존재라는 거 얘기했죠. 아주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잠자면서도 다 하나님하고 얘기한대요.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있대요. 다 읽으셨죠? 주중에. 근데요 알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발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꾀를 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음행이다. 그것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늘 피나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인 거예요. 그죠? 의로운 분노. 사실요 지금 피나스가 모세의 가장 큰 리더 모세에게 가서 저기 아론에게 가서 저기 제가 저들을요 창으로 그냥 팍 찍어 죽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원래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죄잖아요. 그죠? 그 잘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시므리잖아요. 시므리는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볼게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해서 그들을 한창에 그냥 헉!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주세요?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대요. 자, 13절은 뭐예요? 영존하는, 영원한 너의 밑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니 너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 너 13절 너의 뒤를 이을 그의 씨, 너 뒤에 너 뒤에 너 뒤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자,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누구?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을까? 우리에게도 있을까? 우리도 그 언약을 받았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어떤 성향이 있어요?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열받지 않으십니까? 요즘 말로 막 뚝뚝 열린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동성 결혼을 하는데 막 목사가 주례를 해. 미쳤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그런 교단 있어. 아 나는 교단 나오면 뭐 이제 뭐 저기 뭐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교단 나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 뭐니 건물이니 다 교단에다가 주고 나와야 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와야 돼. 그렇다고 나는 이 건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런 교단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많으세요. 어, 저 큰 교회 와 진짜 존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네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모르세요? 뭔지?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샬롬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자꾸. 네. 자, 볼게요. 샬롬은요. 9절, 아까 9절 안 읽었어요. 9절에 그 죽은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2만 4천. 2만 4천. 재앙으로 죽었다. 연병으로 죽었다. 그렇게요? 연병으로 죽었다. 죄송해요. 연병. 전염병이에요. 그걸 앞에다 앞에 전자를 쓰면 조금 나아지죠? 전염병.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 히브리어는 마게파예요. 예. 지금 전염병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염병, 연병,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계속 비느하스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죽어나간다니까요. 계속 죽어나간다고요. 그거를 멈추게 한 자가 바로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비느하스예요. 사람은요. 아,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뭘로 되어져 있어요? 영, 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뭐와 뭐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네. 영과 육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음이에요. 영과 혼이, 혼은 어느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과 혼은. 오, 혼은 내 영역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죠?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육은요. 이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자, 죽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죠? 왜? 영과 아, 중간, 혼은 중간이니까 우리 요거 싹 빼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요, 죄송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저를 못 쳐다본다니까요. 근데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여기 안 계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요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내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아멘. 그 빛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육의 빛도 빛이거든요. 막 빛 한다니까요. 나에게도 빛이 있어. 왜냐하면요, 나의 의가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에요. 하나님의 의 있죠?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빛이라니까요. 어둠의 빛이에요. 그거는요, 그것으로 사는 자는 죽은 자다라 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 지금 오늘 샬롬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샬롬, 평강.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천사로부터의 자유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물질 없어지는 거 뭐 괜찮아요. 또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 뭐 괜찮아요. 좀 아픈 거 괜찮고요. 자녀들이 좀 저기 뭐 잘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와 뭐의 분리예요. 영과 육의 분리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분리되어져서 볼 수 없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 옆에 샬롬 해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 샬롬.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거 선포해요. 그냥 많이 마음 편히, 육신이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샬롬 샬롬,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 샬롬 샬롬.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샬롬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샬롬의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에 지금 아까 전염병 얘기했죠. 염병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그 저 증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병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새롭게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염병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가장 최근에 제일 저기 했던 게 코로나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다고 왔어. 모르고 왔어. 근데 어떤 분은 저만큼 떨어져 있었는데도 걸려.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안 걸려. 안 걸렸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면역체계. 면역체계라니까요. 그분 옆에 있었던 분, 이분은 면역이,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면역체계가 아주 강했어요.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저분은 약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게요, 육신의 병, 지금 코로나 육신의 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병이 없을까요? 영적인 면역체계가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으로 옆에서 엄청난 병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역체계가 강건한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쓸고 닦고 빨아주고 진짜 울어주고 껴안고 있어도 절대 그 병 걸리지 않아요. 죽을 병이라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 병 걸렸대.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까이 가지 말자. 그런 사람 병 걸려요.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면역체계예요. 지금 2만 4천 명이 25장 9절에 보면 20만 4천 명이 죽었다. 비나스가 그걸 막아섰다. 육신의 병을 죽음을 막아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거 육신의 질병을 막아선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막아서신 거예요. 면역체계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그러면요. 병 걸리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비춰짐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불멸이라는 거 있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불멸이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세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 어때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죠. 나는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피나스에서 평화의 언약이에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막 하다가 저 혼자 막 흥분했어요. 아, 이거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다 이거. 있죠? 우리 코라우 지나왔어요. 그죠? 광야. 광야가 정말 아름답고 쉬기 좋고 이렇게 정말 휴양지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우리를 아주 그냥 못 살게 군다니까요. 뜨거운 태양과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바로 광야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그 이집트 땅에서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길 지나지 않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독충이 있고 이 악한 영이 득식을 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을 가기 위해서예요. 지금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네, 인정해야죠. 어려워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또 인정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을 내 삶 가운데에 훈련의 시간으로 받는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요, 네, 조금 전에 코라우 지나왔어요. 무리바도 지나왔어요. 그죠? 무리바 사건도 다 지나오고, 아우, 막 열 정탐꾼도 있었어요. 막 40년 뭐 이렇게 돈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금방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끝머리에요. 예. 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그곳에 와 있어요. 마지막 그 지점에 와 있어요. 38년을 지나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피나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음행, 가장 악한 죄, 우상숭배. 음행은 우상숭배예요. 육신의 최고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게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룬다고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가지고도 아우 진짜 갖고 있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뭐 맹맹한 이 맛나냐 뭐 고기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별의별 예를 진짜 치사하게. 근데 막판에 이 음행 우상숭배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루셔야 돼요. 이거 드러내놓고 다루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이거 확 다 뒤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창으로 뚫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뭐 있잖아요. something. 요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 구하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 그거 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만 구해라 그래요. 아멘. 나만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저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뭔가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뭔가 안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처음에는요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애들,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처음에 애들 다 줄 생각 안 해요. 받을 생각하지. 내가 10개 줘놓고 할머니 그거 하나만 그러면 이래요. 받는 것만 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가 크고 성숙해지면, 성장해 가면, 아, 나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다. 나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는 거 몰라요? 그러면 가리키잖아요. 아이들이 가리키거든요. 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거 가리키잖아요. 자녀들에게 안 가리키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받는 것도 배우지만 주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배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서 나올, 정말 그거 있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님이 황금알 낳는 거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뭐 뒤에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 심플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피나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나스가 내 질투함으로, 저가 질투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얘기. 저와 여러분들 뒤에 뭐 인구조사도 있고 딸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뭔가 썸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 간의 사랑 많잖아요. 섬기는 거 많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줬으니 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복받는 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비느하스의 가문을 통해서 이 쫙 제사장 이거 표 나옵니다. 제가 그거까지 준비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 역시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역시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사장은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뭐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막 프라우드하고 좋잖아요. 제일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질책 받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시죠? 네. 저기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뭐지, 요 밑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네, 없죠. 요거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화평 이 나오거든요. 평 샬롬. 네,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과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피나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패션, 열정으로 그 저기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예수님도 화평의 제물로 둘을 하나가 되어, 우리 둘이 하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관문,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일까요? 우리 처음에 첫 번째 1차 때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인구조사에 60만 3,550명. 우와, 우와. 자, 이번에 2차 때 60만, 네, 맞습니다. 60만, 60만, 얼마가 나올까요? 1,730명. 3,500에서 1,700이니까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 발의 피죠. 거의 같은 같은 숫자가 지금 유지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출애굽 한 그 인원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자, 그리고요. 슬로보앗의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앗 아들이 없자. 자.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뭐냐면 영적인 땅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 맞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영적인 유업을 받지 말아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맞다 그 말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유업도 유업을 그들에게도 주어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업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혈통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왜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바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알고 이전 현재 앞으로 올 세대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수기 27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나옵니다. 이제 안수할 거예요. 이렇게 딱 안수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어디죠? 어느 산이죠? 느보 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봐라 저 땅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네. 반석 두 번 친 거 그거 너 잘못했어. 그래서 못 가. 말은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거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자가 필요한 거예요. 1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세대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1세대 그 위에 부모님 세대 또 1세대 그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했듯이 또 누가 누구에게 안수해요? 또 누가? 아,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시죠? 그죠? 당신은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요. 세대에 육으로 보는 그 세대도 이렇게 이어지지만 영적인 세대도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뭐였죠? 모에드. 아이고야 이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상번제 안식일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 나오죠. 무교절은요 예수님의 그 죄 없음. 그 다음에 또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 유월절 오순절 했죠? 오순절 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얘기해 보세요. 자, 나팔 불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가는 그 날 절기 모에드는요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공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절기가 절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예수님의 성품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 왜 복잡하게 그거 하냐고 절기 다 끝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게 바로 절기예요. 시간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25시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23시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모두 24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절기는요 우리가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얼마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구별되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느냐, 그 법을 또 우리에게 소소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유월절이 없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번제와 안식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시간 안에 이 절기가 매일매일 속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 안에 그 이 절기들을 살아낼 때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가리키고 절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나스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읽으시면서 매 주간 주간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 피나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0: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M 1650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서 이란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 두 척을 겨냥해 이란군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발표,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번에 통과한 선박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인 선원은 8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선원과 선사 보호 등을 이유로 선사명, 선박명, 용선주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해수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선주라는 것은 선사로부터 배를 빌려 사용하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한편 해수부는 해당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이 구체적인 정보, 선원, 선사 입장 등을 감안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지난 유니버설 위너호가 해협에서 빠져나온 게 처음이고요. 약 20일 만입니다. 자,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이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는요, 바로 전날에 울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 유니버설 위너호의 경우에도 통항을 위해서 정부가 이란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 마침 해협을 완전히 다시 봉쇄하기로 했다는 이란 군의 얘기와 맞물리면서 그 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후에 이란 정부와 어떤 얘기가 오가고 난 후에 이루어진 건지는 여러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이 25척에서 이제 24척으로 줄었고요. 한국인 선원 수도 147명이었는데 8명을 빼니까 13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대기 중인 한국인 선원은 한국 선박 승선자 105명, 외국 선박 승선자 34명, 이렇게 139명입니다. 네, 어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4.2% 상승한 것으로 그래서 2023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이란 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타격을 그야말로 구체적 수치로 보여준 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관계없이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좋다라고 말이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 3년 1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기자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치가 훌륭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라고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모르던 걸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가져오고 있는데 며칠 전 밤 불빛 없이 22척의 선박을 빼냈는데 우리가 레이더를 박살내서 그들은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빼낼 수 있었고 그 선박에 석유가 가득 실려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문답을 끝내자마자 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비밀 작전을 벌였고 1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전 세계에 공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뭐 글도 그렇고 문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사랑 발언 당장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뒤에 자신의 발언이 맥락 감안 없이 보도됐다라며 해명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는 얘기, 그 인플레이션 수치는 전쟁이 끝나면 좋아질 인플레이션 수치,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내려가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국민의 재정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 지난 12일 중국 방문을 위해서 워싱턴 DC를 떠나기 전 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이란과의 신속한 합의 타결의 동기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조금도 그렇지 않다. 나는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나왔든 이 대통령이 국민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발언 자체가 적절치는 않아 보이죠. 펜스 부통령은 다음날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했는데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특히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 무게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말했을 수도 있네요. I love the inflation이라는 말을요. 바로 케빈어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당장 금리 인하를 압박하지 않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신호로 I love the inflation을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언을 하면서도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물가는 바위처럼 떨어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발언은 워시 의장이 그동안 주장해온 일시적인 충격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네, 지난 4월 인준청문회에서요, 지정학적 변화나 뭐 쇠고기 가격 변동 같은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근원적인 물가 상승률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워시 의장은 오는 17일 취임 후에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주재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현재 3.5에서 3.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등은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죠. 한편 제롬 파월 전 의장과 케빈 워시 현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 등등은 정말 극명하게 다릅니다. 집권 이후 줄곧 파월 전 의장에게는 더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하만을 요구해왔고요. 그렇지 않은 파월 의장을 향해서 stupid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를 싫어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케빈 워시 의장 취임식에서는요. 완전히 독립적이길 바란다. 자기 일을 하고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워시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고 싶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폭이 큰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내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증시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가 무디스, 피치, S&P 등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을 받았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많은데요.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도 어떤 형태의 채권이 투자 적격 등급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1분기 매출이 46억 9천만 달러에 42억 8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네, 적자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은 투자 적격 등급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스페이스X에 관해서라면 예외가 너무 많이 적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 계좌를 부당하게 해지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법당국이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검은 최근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좌를 폐쇄하는 디뱅킹, 즉 금융거래 중단 조처를 했는지에 관한 조사를 한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JP모건 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은행 CEO를 상대로 5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죠. 지난 2021년 1월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JP모건이 자신과 가족 관련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난 난입 사태 이후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트럼프와 그의 가족 계좌를 폐쇄했고 당시 트럼프는 대선에서 패한 입장이어서 별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치 보복인지 아니면 정당한 법 집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체이스뱅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조사를 꼭 실시하겠다라는 마음은 일찌감치 먹은 듯합니다. 이미 지난해 8월 은행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 계좌 해지에 관여했는지를 연방통화감독청이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소말리아 출신 심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FIFA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인데요. 오마르 아르탄이라는 사람이 이번 대회 공식 심판 명단에는 올랐지만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판티노 회장은 우리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다만 우리가 정부나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왕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개막하는 월드컵 하지만 참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뜨거운 이슈가 되는 비싼 티켓 문제 그리고 바로 미국 입국 비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 있으면서 직접 경기장을 또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행운하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행운아 분명히 있으시겠죠? 자, 어쨌든 기분 좋게 월드컵 출발을 해야 될 텐데요. 어제 손흥민 선수가 그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과달라하라 스테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열정적입니다. 라고요. 그런 열정이 꽃이 피었으면 좋겠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팀 분위기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월드컵의 열기 속으로 함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육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8: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9: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1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0: 융자라면 콜미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융자 나왔어요.
13: 우와 빠르네.
2: 오세네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드디어 월드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은 하나의 도시가 아닌 3개 나라 개최국들의 주요 첫 경기마다 개막 행사가 열리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담은 화려한 라인업으로 꾸며질 개막 행사 놓쳐선 안 될 텐데요. 특히 오늘 대회 전체의 공식적인 첫 개막식 행사와 대망의 첫 개막전 경기 멕시코에서 제일 먼저 열립니다. 3개 나라가 나누어서 행사를 열긴 하지만 사실 2026 월드컵의 진짜 시작점, 첫 단독 주인공은 멕시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지난 1970년 펠레와 1986년 마라도나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축구의 성지라고 불리죠. 에스타디오 에스테카 이곳입니다. 축구 역사 그 자체인 곳에서의 킥오프는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전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구는 잘 몰라도 이름을 알고 있는 펠레, 마라도나 이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면서 트로피를 들었던 곳, 특히 그 마라도나의 유명한 신의 손 골 있죠. 손을 이용한 골, 그리고 60m 단독 드리블 골이 터졌던 경기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월드컵을 또 치르게 되고 최초의 3회 개최라는 축구의 성지라는 데 도장을 꽝꽝 찍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씌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정오에 멕시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첫 개막전을 펼치고요. 바로 그 이전에 90분 동안 개막식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개막식 행사는 각 경기 킥오프 90분 전에 시작하기 때문에요. 이 오프닝 쇼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일찌감치 자리 잡고 중계방송 켜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멕시코가 끝나고 사람들이 흥분과 열기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과달라하라로 옮겨서 바로 그곳에서 저녁 7시에 체코와 경기를 갖게 되는 한국. 한국이 A조에 배정되면서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 B조에 속해 있고요. 미국 D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경기보다도 먼저 그라운드를 밟게 된 것입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의 개막전 경기는 내일 또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번 대회는 이렇게 동부의 뉴욕부터 서부의 LA, 멕시코의 고지대, 캐나다의 서늘한 기후까지 시차와 환경을 극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팀은 개막일에 개막전 바로 다음 경기라는 중압감, 부담감을 극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지만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 지켜보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만은요. 사실 그 축구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던졌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평정심이다라고 말이죠. 네, 4년에 한 번씩 소환되는 사람인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의무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서 환경 자체는 뭐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요. 하지만 너무나 철저한 준비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고지대 적응을 위해서 장기간 먼저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은 변수에 집착하다 보면 경기 감각이 무너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도 같은 조건이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감 갖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첫 경기 상대인 체코전에 대해서 첫 경기는 항상 부담이 크다.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밝히면서요. 그리고 조별리그 전체 성적에 대해서는 준비한 대로 경기력이 발휘된다는 전제하에 2승 1패 정도? 예. 흐름이 만약에 꼬이면 2무 1패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득점 주인공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순간에 해결하는 선수가 에이스다라면서요. 바로 손흥민이 그 임무를 해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강인 선수도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이라는 건 항상 예상 못한 선수가 터지곤 한다며 오현규 선수를 이번 대회 최고의 기대지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월드컵은 물론 특별한 무대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국 축구고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자기 플레이를 잃을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가 말한 평정심. 월드컵이라는 이름에 압도되지 말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축구를 믿으라는 것인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해 볼 부분입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계신 분들, 열심히 준비하셨다면 준비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압도되지 마시고요. 평정심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을 관람하려는 축구 팬들의 미국 입국 비자에 대한 이 과도한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우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사람들이 외국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3개국에서 공동 개막하는 월드컵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국 이외의 축구 팬들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실제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외에서 불만도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르단의 경우에는 요르단 응원단장도 비자를 받지 못해서 미국을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언급으로 좀더 수월하게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1년 전에 비해서 4.2%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4월에 4.9% 상승 이후 3년 1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쟁 이전이었던 지난 2월 2.4%에 머물렀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에 3.3% 상승, 4월에 3.8%에 이어서 5월 들어서는 4.2%가 상승하는 등그 오름폭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 전달 대비 3.9%가 올라서 월간 지수 상승의 60%를 기여했습니다. 이 가솔린 가격 상승률은 한달 만에 7%, 1년이 아니라 한달 만에 7% 상승이라는 사실상 폭등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4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면서 이 고유가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금리는 당분간 계속 동결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브랜드 보험.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한국 관련 소식 가운데서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2일 밤 8시 28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파크 하얏트 부산 호텔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투숙객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요. 불은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하면서 진화됐다고 합니다. 소방당국도 출동해서 잔불을 모두 끄는데 뭐 1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얘기 어제도 했습니다만 이제 BTS 공연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도 많이 몰리는 부산이 지금 시끌벅적한데요. 이런 사고 또 큰 어떤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을 포함해서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도심에 나가면은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한국 갈 맛 나지 하십니다. 왜냐면요. 바로 가성비 때문이죠. 네, 올해 1분기 관광객 수 먼저 보면 474만 3천 명이고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22.6%나 늘어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관광객이 몰리는 가장 큰 배경으로 가성비, 네, 원화 약세 때문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520원대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원화 가치가 가장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네,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국에서의 숙박, 식사, 쇼핑 비용 등이 얼마나 저렴해진 겁니까? 소비 규모도 따라서 커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에서 2025년 외국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총 소비 금액이 83%나 증가했고요. 구매 횟수도 역시 120% 넘게 늘었습니다. 구매 한 건당 평균 지출액은 줄었는데 그만큼 다양한 품목을 여러 차례 사는 방식으로 그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중저가 뷰티 제품에서부터 식품, 백화점, 명품까지 이 소비의 반경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국 특히 오랜만에 가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먹고 싶은 것들도 많고 또 명품관에도 둘러보고 싶고 거의 같은 마음인 듯 싶습니다. 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는 선거 개표 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선관위를 향한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다른 투표소의 중복으로 입력해서 결국 유권자 1,100여 명의 선택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화산 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각 투표소의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의 속지에 3투표구가 아닌 1투표구가 적혀 있어서 이 1투표구에 입력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최종 전산 입력 전에 이런 오류를 걸러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를 놓치고 그냥 해명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딱한 점은요. 바로 다음날 오전 개표 작업을 마무리하다가 이런 오류를 발견하긴 했는데 이미 개표가 마무리되면서 전산 입력이 차단돼서 수정할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 전북교육감 선거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은 누락이 됐고요. 3투표소의 결과값만 두 번 반영된 채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런 개표 오류를 후보 쪽에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개표 결과를 보면은 선관위가 제대로 입력했더라도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실수와 해명만 반복하고 있는 선관위 안타깝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역시 먹간부 치킨 회동도 있었고 다양한 행사 또 프로야구의 시구자로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하나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한 번쯤은 유튜브에 나오는 그 쇼츠로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출연해서 한국 기업인들과의 인연, 또 자신의 성장 과정, AI 시대에 대한 견해 등을 밝혔습니다. 젠슨 황이 뭐 한국은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예능 토크쇼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특별하겠구나 그렇게 느껴볼 수 있는데요. 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 차림으로 등장을 한 젠슨 황은 엔비디아와 한국의 인연이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 산업은 인터넷과 함께 시작됐고 엔비디아도 바로 같은 시기에 성장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네, 그 당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PC방, PC방이 발전하면서 많은 게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게임을 빨리 그래픽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바로 GPU가 필요했고요. 네, 그렇게 한국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가까운 곳이다 라면서 한국의 훌륭한 게이머들이 없었다면 엔비디아 기술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9살 때 미국에 이민을 온 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화장실 청소까지 했었다. 그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지만 난 무엇을 하든 100%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을 마쳤을 때 그것은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이 부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어제 시간에 초파리 얘기하면서요. 숙성된 과일들이 상온에 그대로 있지 않나고 살펴봤더니 저희 집에 떡하니 네, 말씀드렸던 파인애플이 있는 거 있죠. 예, 익지 않았을 때 사와갖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익었고 벌써 초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파인애플은 이 과육 분리해내는 것도 일인데 껍질 처리하는 것도 또 큰 일이더라고요. 과일 중에 그 껍질 때문에 허탈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박이죠. 그런데 사실 이 껍질이 천도꾸러기가 아닙니다. 그죠? 아미노산 성분인 시트룰린이 듬뿍 들어있는 수박 껍질은 혈액 흐름을 도와서 우리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의 초록색 부분만 필러로 긁어낸 다음에 얇게 채 썰어서 무생채 만들듯이 네, 고추장, 고춧가루, 뭐 간단한 양념 넣으면 아주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은 수박 생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뿐인가요? 그 붉은 과육에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죠. 한 연구 분석에서도 라이코펜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혈압 수치가 낮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안과 밖으로 이 혈압 관리에 특히 좋은 과일이군요. 운동 후에 수박을 먹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르고 약간은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진정하고 건강한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수분 보충은 이만한 과일이 없고요. 체중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바로 포만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지방 간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수박이 주는 포만감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체중 관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참, 이 라이코펜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30mg을 넘기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수박 한두 조각 아니면 토마토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정량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엘레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서울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 연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 연구에서 한국이 따라잡을 수 있거나 아직 우위에 있는 분야를 발굴해 세계 선두자리에 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은 글로벌 선도기술 분석 및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단체를 신설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분야별로 비교한 뒤 구체적인 추격 전략을 세워 연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체는 6개 팀으로 나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정보통신보안, 문화기술, 반도체, 핵심 광물, 데이터센터 등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각 팀은 주간 연구소 한 곳, 또 이를 보조하는 참가 연구소 두 곳으로 구성되며 각 팀마다 20명 이상의 교수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재 양성 정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실제 중국은 과학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대학 연구기관 순위에서는 상위 10곳 가운데 9곳이 중국의 대학이거나 기관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별 순위에서 7위에 그쳤습니다. 서울대 역시 대학 연구기관 순위에서 59위로 지난해 6월 종합 발표에 비해 7개 단위나 떨어졌습니다. 김성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이대로면 중국의 모든 걸 따라잡히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국 과학기술 역량을 글로벌 선두자리에 올리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이 3년 안에 바닥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어지면 2026년 초 기준 약 1,300억 톤으로 추정되는 잔여 탄소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탄소 예산은 특정 온도 목표를 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뜻합니다. 이 탄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만큼 기후 대응에 남은 시간이 짧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수준이 2025년 1.37도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약 4년 이내에 1.5도 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온난화 속도는 10년당 약 0.27도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정점을 다시 높였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568억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연소였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관측 기록상 세 번째로 더운 해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기온 상승의 대부분이 인간 활동에 따른 온난화로 설명되며 자연적 기후 변동성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한 조종사가 17년 동안이나 위조된 자격증으로 항공기 기장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 조종사인 제프리 월은 2009년 기장으로 승진한 후 이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900편의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를 운행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지난해 정기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종사의 위조 서류를 발견했고 기장 직무에서 즉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사 측은 해당 사건을 캐나다 교통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월은 기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필기시험 등 항공운송 조종사 자격증 ATPA를 취득해야 하지만 그는 상업용 조종사 면허를 소지했을 뿐 기장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ATPA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는 수많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면허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공운송 조종사 자격증, 이 ATPL은 대형 민간 항공기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최고 등급의 조종사 면허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의학과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진료실에서 뇌수술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한편 항공사 측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모든 조종사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다른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1: 오늘 태극 전사들이 월드컵 첫 경기를 펼치는 멕시코 할리스코 주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여행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멕시코 31개 주 전역을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 소위 치안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경보 등급은 가장 낮은 안전 등급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한 정도의 보통, 그리고 할리스코 주에 발령된 여행 재고, 그리고 마지막은 여행 금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한국의 두 경기가 펼쳐지는 할리스코 주 과달라 지역은 3단계인 여행 재고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카르텔 활동이 빈번한 할리스코주 외곽 및 국경 지역의 위험성이 반영된 것으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 시내 중심가는 멕시코 당국의 집중 경비로 인해서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이 3차전인 남아공과의 경기가 있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2단계인 보통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방정부는 특히 3단계 지역에서는 야간의 이동 금지, 길거리에서 우버 외에 현지인들의 택시를 잡아타지 말 것, 그리고 혼자 이동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해외정보감시법 소위 FISA와 관련해서 의회에 이 FISA의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해외정보감시법은 우리 군과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월드컵과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기간 동안에는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FISA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이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 요청해서 직접 받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서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그러나 연방수사와 정보기관이 외국인을 도감청하는 과정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조처가 없으면 이 중요한 법은 이번 주에 만료될 것이다 라면서 이 파이사 연장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 네, 앞서서 서울대 공과대학이 과학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연구단체를 만들고 또 지원도 많이 하겠다. 정부 지원도 물론 포함해서요. 그런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자, 의학계에서도요. 한국 정부가 인간의 노화를 측정하고 되돌리는 원천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노화, 관리 회복 가능한 상태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고도 노화 기준을 마련하고 노화 지도를 구축할 것이다. 면역, 간, 폐기능 회복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노화는 과학기술계에서는 예전에만 해도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그냥 진행 속도를 늦추자, 기능 저하를 완화하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노화를 회복 가능한 질병과 유사한 상태로 바라보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노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제어 기술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도 노화 기준을 마련하고 노화 지도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네, 세계 최초로 고도 노화의 정량 지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고도 노화는 세포와 조직의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를 뜻하는 개념이겠죠. 마치 고도 비만과 네,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진은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노화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총괄 운영을 맡아서 고도 노화 기준을 수치화하고 이에 따른 세포 조직 장기별 다차원 노화 지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면역체계, 간, 폐기능 회복 기술을 개발할 예정인데 노화 제어 원천 기술 분야고요. 여러 기관이 공동 참여해서 기능이 저하된 세포와 조직을 보다 건강한 상태를 회복시키는 직접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오래 살면 뭐해? 라는 말. 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파서 오래 살면 뭐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네, 조금 오래 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지않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요. 바로 여러분이 더 오래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날이 오리라 기대를 합니다. 6월 11일 오늘은 네, 일본에서는 우산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재밌죠? 사실 6월 11일은 절기상으로 망종, 하지 그 중간에 있습니다. 하지는 네, 여름의 시작, 망종은 좀 많이 안 들어보셨죠? 모내기약이 적당한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벼를 심은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비가 오면 딱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대개 이 무렵에 장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 11일을 그래서 우산의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워낙 넓은 대륙인 미국은 뭐 절기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뭐 맞아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자, 월드컵을 맞아서 날씨도 중요할 것 같아서 특히 한국 예선전이 펼쳐지는 멕시코 날씨를 좀 봤더니요. 멕시코의 6월은 본격적인 여름 우기로 접어드는 전환기라고 합니다. 월 초만 해도 20, 30% 수준이던 강수 확률이 6월 중하순으로 갈수록 평균 40% 이상 50%까지 빠르게 상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장대비가 내리기보다는 낮 동안 강한 햇빛으로 더워졌다가 오후 늦은 시간이나 저녁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 스콜 형태로 짧고 굵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치러지는 6월 중하순으로 갈수록 이렇게 비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수중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모닝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한 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쿠레톤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예상되는 날씨가 또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듯이, 네, 오늘 한국의 축구 경기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결과가 꼭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그래서 관계없이 어쨌든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3: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4: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세일.
1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4: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4: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13: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15: 늘 보던 의사인데 이제 내 보험사 네트워크에서 빠졌다고 하네.
16: 클레버케어는 어때? 자네한테 잘 맞을 거야.
17: 클레버케어는 15,000명 이상의 제공자, 2,500명 이상의 이중원어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이제 코스코, 월마트, 샘스클럽, 비전워크에서도 시력관리와 안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있는지 지금 전화하세요. 833-388-1895.
18: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1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이제 개막을 합니다. 이 관련된 소식은 모닝뉴스 2부 스포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이란에 더 크고 더 강력한 폭격을 할 것이다 라고 현재 지금 오늘 지금 막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사흘 연속 공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오늘 밤 해군, 공군, 레이더, 방공 그리고 기타 모든 형태의 방어수단 및 대부분의 공격 능력을 상실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드론 공격에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되자 지난 9일과 10일 이란을 향한 보복 공습을 시행했는데 사흘 연속 공격을 예고한 것입니다. 미군 자산을 공격할 경우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미국과 종전 협상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이란을 향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수용한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에너지 거점을 장악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머자는 어떤 시점에 우리는 하르그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 거점을 점령할 것이며 그들의 석유와 가스 시장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르그섬은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 1월 초 베네수엘라에서 기습 군사작전을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 것을 계획의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상에서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있는 미군이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던 유조선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인 선원 3명이 실종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인도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YTN입니다.
4: 항의하던 팔라우 선적 유조선이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미군은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복적으로 미군의 지시를 무시해 기관실을 정밀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유조선에 탑승한 인도인 선원 24명 가운데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군의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선적의 다른 유조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이브라임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기관실과 조타실을 파괴했습니다. 이 유조선에도 인도인 선원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인도와 오만 해상 당국이 협력해 모두 구조했습니다. 인도인 선원이 잇따라 공격을 받자 인도 정부는 미국 대사 대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또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계속된 선박 공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도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4월 중순 해상 봉쇄를 시작한 이후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선박 8척을 무력화하고 130여 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3: 미군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뚫고 이란산 석유를 운송하려 시도하던 유조선 한 척을 무력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니비사우 국적 잘비어호에 대한 작전을 개시했다라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선원들이 반복적으로 미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미군 항공기가 선박의 엔진실에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봉쇄 조처를 뚫으려 시도한 이란 연계 선박을 무력화한 것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주 들어 재개된 미국과 교전과 관련해 휴전 합의가 무의미해졌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발생한 미국의 불법적 범죄적 공격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 위반이라며 이 때문에 4월 8일부로 발효된 휴전 합의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런 불장난으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인근 중동 국가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테러 군대가 이란 침략을 준비 실행하기 위해 일부 중동 국가 영토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들 국가를 침략자 편에 서도록 했다며 모든 중동 국가는 이란을 침략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에게 영토, 시설,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정치적 이해는 이미 이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소식통들은 양해각서와 관련해 양국이 정치적 이해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해외에 동결된 수백억 달러의 이란 석유 수입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포함해 일부 사안은 여전히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은 동결 자금 중 120억 달러가 테헤란에 즉시 인도되길 바란다며 하지만 미국은 이란 정권에 직접 이 자금이 반환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 채 인도적 물품 구매를 위해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길 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무력 공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는 정치적 이해에 도달했다라는 발언입니다. 미국이 지금 오늘까지 사흘 연속 이란의 보복 공습을 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단기 작전을 검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렸죠. 오늘 밤 엄청난 폭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장기전보다 전격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때리고 악수하기식 벼랑 끝 외교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5: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남부의 방공망과 드론 기지를 이틀 연속 폭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인내심을 잃었다며 더 강력한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기 충격 후 기습적 거래로 이어지는 3단계 시나리오를 구상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이란이 가장 뼈아파할 하르그섬 유류 터미널 등을 단기간에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6: Look, I could knock out. We have the most powerful. I built the military with these people approving it. And approved numbers that nobody would have ever thought.
5: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 정권을 최대한 위협한 뒤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해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어 길을 거꾸로 온 이란을 향해 제재 완화를 일부 제안하며 전격적인 톱다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They should sign the deal. It's a good deal. It doesn't give them the right to have a nuclear weapon.
5: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이란의 치명적인 반격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을 동원한 중동 전역의 다전선 공세도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미국 내 유가 폭등과 미군 사상자 속출이라는 부메랑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장기전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전 최고의 외교적 성과를 짜내기 위해 중동 정세를 거대한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1250만 불, 1250만 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2: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1: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2: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3: 정말? 어떤 건데?
16: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2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0: 213-388-5600. 213-388-5600.
2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1: 융자나라 좋은 나라.
20: 융자라면 콜미.
21: 213-388-5600. 213-388-5600.
22: 융자 나왔어요.
23: 우와, 빠르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일 예비선거 이제 결선 진출자들이 가려졌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하비어 베세라와 스티브 힐튼 후보가 11월 결선에서 주지사 자리를 놓고 마지막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LA 시장 선거에는 캐런 베스 현 시장과 니티아 라만 현 시의원이 11월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셰리프 국장 선거도 현직 국장과 전직 국장이 11월 결선에서 다시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선거관리국의 예비선거 개표 결과 현직 로버트 루나 국장이 약 44% 득표율로 1위, 알렉스 비아누에바 전 국장이 약 21%를 얻어서 2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두 후보의 맞대결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는 롱비치 경찰국장 출신인 루나 후보가 61%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현직이었던 비아누에바를 제치고 당선된 바 있습니다. 결선 진출이 확정된 비아누에바 전 국장은 주민들이 치안 부재에 지쳐 있다며 이번에는 현직을 몰아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해병대 출신의 에릭 스트롱 후보는 약 15% 득표율로 3위에 머물면서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비세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법안, 찬반 양측의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최종 통과됐습니다. 어제 개표 결과 찬성 의견이 약 2만 4천 표 차이로 앞서면서 과반 이상의 유효 투표를 얻어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9.75%인 LA 카운티 소비세율은 판매세 10월 1일부터 10.25%로 인상되고, 이 10.25%로 인상된 판매세는 2031년까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위기를 맞은 보건의료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카운티 당국은 매년 약 1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고물가 시대에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와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데, 소비자들 할 말 없죠. 직접 투표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카운티 지도부는 주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며 추가 징수되는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엄격한 감독과 재정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방우정국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 우편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우편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정부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정부가 주정부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펼쳐졌던 이 예비선거, 이제 이렇게 개표가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해외 출생 한인 2세, 3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 촉구를 위해서 미 전역의 현직 한인회장 17명이 청원서를 들고 나섰습니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협의회는 협의회 공식 청원 입장문과 동부, 서부,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제출한 청원서 17부를 첨부해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협의회 청원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현재 계류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사건 3건을 병합해 신속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국적이탈 기회의 사실상 영구적 박탈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2010년 국적선택명령제로 인해서 원치 않는 복수국적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한인 2, 3세들에게 복수국적의 대물림과 장기적인 법적, 현실적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 처방약 받은 거 갖고 가야 되죠. 며칠 방문하는지에 맞춰서 처방약 잘 계산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심코 휴대해 갈 수 있는 감기약,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전자담배 이런 것들이 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 반입 제한 물품으로 분류돼 이를 압수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한국 방문하려는 한인분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반입 제한 물품들 가운데 미주 한인들이 평소 많이 사용하는 감기약 종류 대용량 타이레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도 한국에서는 금지되는 마약류 성분 등이 함유된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퀼, 나이퀼 같은 감기약, 반입 제한 약품입니다. 또 타이레놀도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을 100정에서 1000정에 이르기까지 대용량 단위로 살 수 있지만 한국 반입 시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또 수면 보조제 멜라토닌도 미국에서는 영양제처럼 먹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요건 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면세 범위 내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프저키를 포함한 농축산물 가공품도 한국 방문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각종 햄, 소시지, 육포, 가공도 있지만 육류기 때문에 검역 대상입니다. 우유, 치즈, 버터, 육아공품, 녹용, 뼈, 깃털, 동물의 생산품, 뭐 가공, 달걀 등 알 가공품,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류, 영양제 모두 반입 불가 품목입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 한국 갈 때 꼭 챙겨가세요. 뭐 예를 들면 트레이더조에서 꼭 챙겨야 할 물건들, 홀푸드에서 꼭 챙겨서 한국에 갈 때 가져가야 하는 영양제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대 믿지 마시고 미리미리 검역 대상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1%가 넘으면 한국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고농도 일회용 전자담배 전량 반입 금지됩니다. 여러 가지 한국에 입국하실 때 이제 아이들 여름방학 맞아서 한국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바인 경찰국이 이번 주말 컬버와 월러드 인근에서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 단속 검문소를 설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문소에는 명확한 안내 표지판과 충분한 조명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뭐

약 수천정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합동작전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시작됐으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마약 판매 혐의자와 수배자 등이 대거 체포되고 만 달러가 넘는 현금도 현장에서 압수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맥아더 공원 정화행동인 오퍼레이션 맥아더 공원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앞서 1단계 작전을 통해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거대 조직 18가 갱단의 수뇌부를 와해시켰으며 2단계에서는 마약 공급책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작전은 공원 내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해 마약 투약과 소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기념물인 맥아더 공원은 그동안 노상 마약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오명을 써왔으나 로스앤젤레스 시와 경찰의 지속적인 추가 순찰과 단속을 통해 최근 강력 범죄와 노숙인 천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치안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맥아더 공원에서는 월드컵 합동 응원전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어젯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고속도로와 도심 주택가를 넘나들며 아찔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순찰차 최소 5대가 91번과 105번, 110번 고속도로를 비롯해 컴튼과 롱비치, 사우스 LA 일대 시내 도로까지 어두운색 SUV 차량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도주 차량은 헬기 추적을 피해 거칠게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추격전이 계속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전상의 우려로 밤 9시 15분쯤 추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용의 차량은 산페드로와 51번가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화면 등을 토대로 도주한 운전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한 청소년이 교내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전체가 5시간 동안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아침 8시 15분쯤 학교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 간의 시비로 인한 보복 운전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대 청소년 한 명이 피해자를 권총으로 위협한 뒤 인근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 교내로 도망쳤습니다.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한 채 학교로 숨어들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학교를 전면 봉쇄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 결과 경찰은 무기를 사용해 위협을 가한 핵심 용의자 한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함께 있던 다른 청소년 두 명과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 봉쇄 조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1시 24분쯤 해제돼 정상 수업이 재개됐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에게 이번 사건을 알리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남은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회사디나 경찰서 주차장에서 동료 경찰관끼리 장난을 치다 총격이 발생한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디나 경찰서 주차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는 순찰차 한 대가 다른 차량 근처에 서 있던 두 명이 경찰관 뒤로 다가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밖에 서 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갑자기 자신의 권총을 뽑아 순찰차에 탄 동료를 향해 겨누었다가 몇 초 후 다시 권총집에 집어넣는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영상의 다음 장면은 담기지 않았으나 경찰 당국은 순찰차 안에 앉아있던 경찰관 역시 권총을 뽑아들었다가 오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사된 총알은 앞유리를 뚫고 나가 밖에 있던 동료 경찰관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이 황당한 총격 사건은 지난해 9월에 발생했으나 경찰 당국은 약 10개월이 지난 어제야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페사디나 경찰청장은 총격을 당한 경찰관은 현재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했으며 이번 오발 사고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비나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자녀 양육권 인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코비나에 위치한 홈디포 주차장에서 자녀 인도를 위해 모인 가족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양육권 문제를 두고 두 남성 간의 언성이 높아지던 중 한 남성이 총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발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총격을 맞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피해자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팰리세이즈 화재로 집을 잃은 피해 주민 수천 명이 시, 당국 등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원고 중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친동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 등에 따르면 시장의 남동생인 케네트 베스는 로스앤젤레스시와 캘리포니아주, 수도전력국 등을 상대로 한 공동 법적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로 말리부 지역에 있던 케네트 베스의 주택이 전소됐으며 소장에는 주택 완파 피해와 함께 연기 흡입, 정신적 충격 등이 피해 내용으로 적시됐습니다. 화재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화재 진압과 관리 책임을 물어 시 당국을 비판하면서도 현직 시장의 친동생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시장실 측은 시장이 이미 지난해 초부터 남동생의 가옥 소실 피해를 대중에게 공개해왔다며 수천 명의 피해 주민이 참여한 정당한 소송인 만큼 특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역시 가족 관계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가주 해안에 이례적으로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서 5살 어린이가 바다에 휩쓸려 실종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7시 반쯤 라구나 비치 남쪽 해변에서 5살 여아가 어머니, 형제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강한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급히 뛰어들어 어머니와 다른 아이 한 명은 구조했지만 5살 여아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됐습니다. 라구나 비치 해양안전국 등 구조당국은 거센 파도와 탁한 시야 등 악조건 속에서 24시간 넘게 집중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정기적인 해안감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마크 오길 라구나 비치 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목격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라며 비극적인 상실을 겪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현재 남가주 해안에는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파도가 밀려들고 있어 소방당국은 주민들에게 입수를 자제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보다 두세 배 큰 파도가 갑자기 밀려드는 장주기 파도와 강한 이알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속이 보기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1: 한편 플로리다에서 LA로 향하던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음료 서비스를 하던 승무원이 이렇게 보니까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나가려고 하자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체포돼 연방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거주자 코디 제임스 말럭은 델타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자산과 예금, 대출 등 주요 외형 부분에서 성장세를 달성하면서 자산 규모가 360억 달러, 자본금 규모는 42억 달러를 각각 돌파했습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6개 한인은행들이 감독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고한 2026년 1분기 기준 총 자산 규모는 360억 9,050만 달러, 총 자본금 규모는 42억 9,66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금 규모는 6개 한인은행 모두 억 달러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산 규모 187억 달러로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의 자본금만 23억 4,009만 달러로 6개 한인은행 전체 자본금의 과반을 넘는 5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페어팩스 공립고등학교 교실에서 K-POP을 주제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기 때문이죠. 뭐 전체 고등학교가 그런 건 아닌데 페어팩스 고등학교가 K-POP을 정규 과목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요 기획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회의처럼 가상의 그룹을 설정하고 음악 컨셉, 멤버 포지션과 국적, 이름, 팬덤 명까지 정한 뒤 이를 소개하는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가 어제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통합교육과 LA총영사관이 개발해 중고등학교 정규 선택과목으로 채택된 이 수업에서는 K-POP을 그저 듣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 파악부터 마케팅과 기획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K-POP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교육과정 학생들의 큰 환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학급당 35명이 참여하고 있고 총 수강 인원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일부 학생에게는 K-POP 산업체에 직접 방문해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산업체 방문 경험에 대해서 복도마다 K-POP 그룹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다라며 이 산업체 방문을 했던 한 학생은 이렇게 당시 산업체 방문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배경에는 LA통합교육구와 LA총영사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변지의 교장이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해왔었습니다. 멕시코 전역에서 한글 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AI를 활용한 미래형 한글 교육 방안을 공유하고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멕시코 한글 학교 협의회는 멕시코 케레타로에서 한글 학교 협의회 교장 교사 연수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가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학부모를 포함해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지난 6일에 펼쳐졌다라고 하네요. 대회 참가 학생들은 사전에 제공된 한국과 북한의 역사, 통일 관련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자 중 최윤서 권윤지 학생이 최종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미한국영화인협회가 오는 1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토요일 오후 2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주향교회에서 1972년에 개봉한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영 후에는 관객들과 영화 제작자인 정광석 회장이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토요일 오후 2시 주향교회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무료 상영회와 제작자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7: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8: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6: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6: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국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이구동성 빠른 협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등 녹록치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것은 변수입니다. YTN입니다.
1: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제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사흘 만에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 각 교섭단체 대표원들께서는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첫 삽을 뜬 양당은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위가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양당은 이구동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곳곳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폭력 진압 의혹이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좀 더 폭넓은 의제를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제1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외치고 있습니다. 적잖은 이견 속에 양당 원내 지도부와 처음 만난 조정식 국회의장은 다음 주 특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 50건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 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1: 여야 역시 속보전에는 공감하면서도 뼈 있는 말로 향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4: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나를 세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5: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병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1: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여야 앞에 현안이 가득합니다. 양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6: 현지 시각 어젯밤 로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이 이튿날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행사는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관한 공식 환영식이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대통령궁 야외 중정까지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대통령궁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김하병을 포함한 의장대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한국 정상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곧이어 양국 대통령의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조금 전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탈리아는 한국의 EU 내 4위 교역국이고 한국은 이탈리아의 아시아 내 4위 교역국인 만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우선 눈에 띕니다. 반도체와 AI,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물론 중소기업 간 협력을 분야별 양해각서 등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컬처로 주목받는 우리나라와 전통적 문화 강국 이탈리아 간 문화 분야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영화 공동제작 협정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성과물이 공개됐습니다. 양국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도 채택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일은 이탈리아에서 국정운영의 실권을 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부른 쿠팡에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고도의 해킹 기술에 당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도 조사됐습니다. YTN입니다.
7: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쿠팡에서 로그인 대체 인증 수단을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가 빼돌린 쿠팡 회원 개인정보만 3,300만 명이 넘고 회원이 아닌 개인정보도 최소 430만 명에 이릅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8: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기 접근 및 평문 열람이 가능하였던 해커가 퇴사하였음에도 기를 즉각 갱신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7: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배송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16만 명 회원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이내 통지를 지키지 않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배제하고 해커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 탈퇴 회원이 등록했던 일부 배송지 정보와 계좌번호 번호 등에 대해 보유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7: 쿠팡 이용자 1,100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쿠팡의 과징금 6,246억 여원과 과태료 1,6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쿠팡의 3년 평균 매출액 36조 원을 기준으로 유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여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4: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3: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4: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3: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4: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3: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4: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3: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15: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1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직결된 주요 사건 판결을 잇따라 내릴 예정이어서 워싱턴 정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들은 이민정책과 선거제도, 행정부 권한, 사회문화 이슈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향후 정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출생 시민권 제한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도 나오게 됩니다. 우편 투표 제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 선거구 재조정과 중간선거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선거 자금 규제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공무원 해임 권한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파장이 큰 사건, 트랜스젠더 학생의 선수 출전 문제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중동전쟁으로 석유, 가스 공급 불안에 시달리는 아세안 국가들의 미국이 LNG와 액화 석유가스 LPG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미래 포럼 행사에서 미국이 전략 비축에너지 일부 방출을 모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각국의 에너지 자원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현재 상황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쿠바를 찾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려 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끝내는 대로 쿠바를 접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압박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1: 미 해군 수송기에서 운동복 차림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내립니다. 쿠바 동남부에 위치한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취임 뒤 처음 찾은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쿠바 정권을 향해 이 기지나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려는 건 결코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종류나 조달 방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쿠바 정부의 무기 도입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압박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올여름 전후로 에너지 부족에 따른 민심 폭발로 쿠바 정권이 붕괴할 것으로 보고 군사 옵션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쿠바가 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쿠바 정권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2: And we'll take car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as soon as that's done on our way back, we'll just make a little brief stop. We'll take care of it.
1: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의 실질적 1인자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쿠바가 추가 압박을 받을 경우 대규모 난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연방수사국 FBI가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 도메인 13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웹사이트가 전현직 미국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운영된 가짜 컨설팅 업체와 연계돼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들이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하원 청문회에서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교류가 심각한 판단착오였다면서 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게이츠는 모두 발언을 통해 나는 엡스타인이 지속적으로 범죄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적도 그런 정황을 알게 된 적도 없다라고 청문회에 나와서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천재 건축가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그의 유작인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중앙 첨탑의 준공을 축복했습니다. 이 첨탑 완성으로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돌로 된 성경을 짓겠다는 가우디의 꿈 14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와이튼입니다.
3: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으로 향하는 레오 14세 교황. 바르셀로나 거리에 모인 수만 명의 인파가 열띤 환호를 보냅니다. 신의 건축가로 불리는 가우디 서거 100년이 된 날, 교황은 그의 미완성 걸작인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 등 스페인 최고위급 인사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갈망과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교황은 성당의 중앙탑, 예수 그리스도 탑 완공을 축복했습니다. 높이 172.5m의 탑이 완성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등극했습니다. 1882년 착공해 144년 만에 외관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성당의 최종 완공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문인 영광의 파사드와 성당 내부는 아직 공사 중이고 외부 대형 계단 설치도 남아있는데 2034년쯤은 돼야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가우디의 설계대로라면 출입구 앞쪽에 있는 집들을 철거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490만 명이 몰리는 스페인 대표 명소로 성당 외관만 구경하는 무료 방문객도 연간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6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집니다. 아직 출근 전이시라면 오늘 빨간색 티셔츠 입고 출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질환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진맥을 하고 비장이 약합니다 하면 비장이 무엇인가요 하고 되물으시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비장이 현대 양방의학과 전통이술에서의 주된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방에서는 비장이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감염성, 면역장애, 혈액순환장애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중 비장의 감염성으로 오는 질병으로는 결핵, 말라리아, 매독, 에이즈가 있고 면역장애로 오는 질병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홍반성 난창, 혈소판 감소증이 있습니다. 또 비장이 혈액순환장애로 오는 질병으로는 간정맥과 비장정맥 폐쇄, 비장종대가 있습니다. 진료하면서 비장에 문제가 의심되면 자세히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건강한 비장은 촉진으로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비장이 비대해지면 왼쪽 갈비뼈 밑에서 쉽게 만져집니다. 지그시 누르면 환자는 통증이 주위로 퍼져나간다고 말씀하고 손을 떼면 2분에서 3분 안에 통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전통의술에서는 비장은 혈액을 통솔하며 몸 안에 수분과 습기를 주관하고 소화작용에도 관여를 합니다. 중국의 위대한 이학가 이동원 선생님이 저서 비위론에서도 비장은 후천지 본이다 라고 하셨고 또 100가지 병은 모두 비위에서 생겨나고 쇠퇴하여 진다. 비장의 중요한 장기임을 많은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현대 이야기 해석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대 양방의학에서 비장의 주된 역할은 혈중에서 120일 이상 정상 수명을 다하고 난 적혈구를 제거하여 분해하고 재흡수, 재활용을 합니다. 즉, 적혈구 구성 성분은 다시 골수로 되돌려보내 새로운 적혈구를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시중에서 피를 맑게 한다는 건강 제품들이 많은데 혈관 내의 피가 영구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비장은 수명을 다한 적혈구를 제거하는 일 외에도 미생물과 항원을 걸러내고 혈액을 정화하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장은 우리 몸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비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1-800-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3: AM 1650.
14: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사흘 연속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미국은 오늘 밤 해군, 공군, 레이더, 방공 그리고 기타 모든 형태의 방어수단 및 대부분의 공격 능력을 상실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드론 공격에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되자 9일과 10일 이란을 향해 보복 공습을 시행했는데 사흘 연속 공격을 예고한 것입니다. 미군 자산을 공격할 경우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미국과 종전 협상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이란을 향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수용한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에너지 거점을 장악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머자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는 하르그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 거점을 점령할 것이며 그들의 석유와 가스 시장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르그섬은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초 베네수엘라에서 기습 군사작전을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 것을 계획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례가 베네수엘라와 미국 모두에게 훌륭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상에서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있는 미군은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던 유조선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인 선원 3명이 실종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인도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18: 5만만을 항해하던 팔라우 선적 유조선이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미군은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복적으로 미군의 지시를 무시해 기관실을 정밀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유조선에 탑승한 인도인 선원 24명 가운데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군의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선적의 다른 유조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이브라임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기관실과 조타실을 파괴했습니다. 이 유조선에도 인도인 선원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인도와 오만 해상 당국이 협력해 모두 구조했습니다. 인도인 선원이 잇따라 공격을 받자 인도 정부는 미국 대사 대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또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계속된 선박 공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도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4월 중순 해상 봉쇄를 시작한 이후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선박 8척을 무력화하고 130여 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17: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이 전쟁 과정에서 입힌 피해를 이란 자금으로 상쇄하겠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 정권은 지금 벌이고 있는 제로섬 게임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걸프 지역 우리 동맹국에 입힌 모든 피해는 이란 계좌에서 압류된 자금으로 배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납부된 통행료는 그들 계좌에서 압류된 자금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이 감행하는 어떤 공격도 이란이 직면한 경제적, 재정적 대가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압박 수위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보복을 내세워 이란을 이틀간 공습했고 사흘째 공습도 예고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강도도 더욱 높여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이란 계좌에서 압류한 자금은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이란 자산으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미 보도했던 바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주 들어 미국과 교전한 것과 관련해 휴전 합의가 무의미하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발생한 미국의 불법적 범죄적 공격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이 위반이라며 이 때문에 4월 8일부로 발효된 휴전 합의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런 불장난으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인근 중동 국가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테러 군대가 이란 침략을 준비, 실행하기 위해 일부 중동 국가의 영토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들 국가를 침략자 편에 서도록 했다며 모든 중동 국가는 이란을 침략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에게 영토, 시설,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양측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에도 양해각서 합의를 위한 노력은 강화하고 있다라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 밝혔습니다. 이란 측 소식통은 양해각서와 관련해 양국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도달했다며 해외에서 동결된 수백억 달러의 이란 석유 수입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포함해 일부 사안은 여전히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 동결된 수백억 달러 이란에 돌려주기 전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 통행료 그리고 피해 보상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방금 전 밝힌 것입니다. 이란 측은 이란 동결 자금 120억 달러가 테헤란에 즉시 인도되길 바란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 정권에 직접 이 자금이 반환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 채 인도적 물품 구매를 위해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길 원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생존을 원하는 이란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 관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면서 동결 자금을 해제하고 전쟁을 끝내 정권이 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통을 확보하는 틀을 마련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의 보복 공습을 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가장 먼저 전해드린 대로 오늘도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단기 작전을 검토하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전보다 전격적인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때리고 악수하기. 이 때리고 악수하기 식의 벼랑 끝 외교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와이텐입니다.
19: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남부의 방공망과 드론 기지를 이틀 연속 폭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인내심을 잃었다며 더 강력한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기 충격 후 기습적 거래로 이어지는 3단계 시나리오를 구상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이란이 가장 뼈아파할 하르그섬 유류 터미널 등을 단기간에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20: Look, I could knock out. We have the most powerful. I built the military with these people approving it. They approved numbers that nobody would have ever thought.
19: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 정권을 최대한 위협한 뒤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해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어 길을 거꾸로 온 이란을 향해 제재 완화를 일부 제안하며 전격적인 톱다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 They should sign the deal. It's a good deal. It doesn't give them the right to have a nuclear weapon.
19: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이란의 치명적인 반격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을 동원한 중동 전역의 다전선 공세도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미국 내 유가 폭등과 미군 사상자 속출이라는 부메랑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장기전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전 최고의 외교적 성과를 짜내기 위해 중동 정세를 거대한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7: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1: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23: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22: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23: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22: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2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4: M폼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5: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2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2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7: 213-388-7979 213-388-7979
26: 유니굿 프렌드 보험
2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열렸던 6월 2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이제 뭐 개표가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 결선에 진출할 당선자들의 윤곽은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하비어 바세라 민주당 후보와 스티브 힐튼 공화당 후보가 11월 결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LA 시장 선거는 캐런 베스 현 시장과 니티아 라만 현 시의원이 11월 결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또 셰리프 국장 선거도 현직 국장과 전직 국장이 11월 결선에서 다시 한번 정면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당국의 예비선거 개표 결과 현직 로버트 루나 셰리프 국장이 44% 득표율로 1위, 전직 알렉스 비에누아바 국장이 21%로 2위를 얻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두 후보 맞대결은 지난 2022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소비세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이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통과됐습니다. 어제 개표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약 2만 4천 표 차이로 앞서면서 과반 이상의 유효 투표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9.75%인 LA 카운티 소비세율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25%로 인상되며 오는 2031년까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예산삭감으로 위기를 맞은 보건의료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이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추가 징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엄격한 감독과 재정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우정국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 우편 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보다는 이 각 주들 우편 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반발 큰 상황입니다. 우정국이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는 각 주정부가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 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정부가 주정부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해외 출생 한인 2, 3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촉구를 위해서 미 전역의 현직 한인회장 17명이 청원서를 들고 나섰습니다. 현직 한인회장협의회는 협의회 공식 청원 입장문과 동서, 중, 남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제출한 청원서 17부를 첨부해 지난 9일 한국헌법재판소에 발송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협의회 청원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3건, 이 3건을 병합해 신속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한국 방문하는 분들 한인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심코 가져가지만 한국에선 불법이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평소 많이 사용하는 감기약, 타이레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마켓에서 쉽게 감기 걸렸을 때 살 수 있는 나이퀼, 데이퀼 반입 제한 약품입니다. 이 규제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레놀도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 반입 시 분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복용량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면 보조제 멜라토닌도 한국 입국 시에는 요건 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면세 범위 내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프 저키를 포함한 농축산물 가공품 역시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외에 뭐 소시지, 육포, 우유, 치즈, 버터, 녹용, 깃털 여러 가지 반입 불가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국 갈 때 꼭 챙겨가야 하는 트레이더조 뭐 사야 하는 물품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국 갈 때 꼭 갖고 가세요. 홀푸드에서 사야 하는 물건들 이런 거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한국 관세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이 1%가 넘으면 한국 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량 반입이 제한됩니다. 이외에 담배와 양주, 뭐 술 이런 것들 역시 반입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기분 좋게 한국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다가 예, 관세청이 여러 번 공항에 계속 걸려 있으면 찜찜하잖아요. 미리미리 확인하고 반입 물품인지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이번 주말 컬버와 월넛 인근에서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 단속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고 차량 공유 서비스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라고 얼바인 경찰국은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연방당국과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맥아더 공원 일대의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단속을 벌여 최소 7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불법 마약 수천정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합동작전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시작됐으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마약 판매 혐의자와 수배자 등이 대거 체포되고 만 달러가 넘는 현금도 현장에서 압수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맥아더 공원 정화행동인 오퍼레이션 맥아더 공원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앞서 1단계 작전을 통해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거대 조직 18가 갱단의 수뇌부를 와해시켰으며 2단계에서는 마약 공급책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작전은 공원 내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해 마약 투약과 소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기념물인 맥아더 공원은 그동안 노상 마약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오명을 써왔으나 로스앤젤레스시와 경찰의 지속적인 추가 순찰과 단속을 통해 최근 강력범죄와 노숙인 천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치안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맥아더 공원에서는 월드컵 합동 응원전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어젯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화면 등을 토대로 도주한 운전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한 청소년이 교내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전체가 5시간 동안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아침 8시 15분쯤 학교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 간의 시비로 인한 보복 운전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대 청소년 한 명이 피해자를 권총으로 위협한 뒤 인근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 교내로 도망쳤습니다.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한 채 학교로 숨어들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학교를 전면 봉쇄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 결과 경찰은 무기를 사용해 위협을 가한 핵심 용의자 한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함께 있던 다른 청소년 두 명과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 봉쇄 조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1시 24분쯤 해제돼 정상 수업이 재개됐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에게 이번 사건을 알리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남은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페사디나 경찰서 주차장에서 동료 경찰관끼리 장난을 치다 총격이 발생한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페사디나 경찰서 주차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는 순찰차 한 대가 다른 차량 근처에 서 있던 두 명이 경찰관 뒤로 다가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밖에 서 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갑자기 자신의 권총을 뽑아 순찰차에 탄 동료를 향해 겨누었다가 몇 초 후 다시 권총집에 집어넣는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영상의 다음 장면은 담기지 않았으나 경찰 당국은 순찰차 안에 앉아있던 경찰관 역시 권총을 뽑아들었다가 오발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사된 총알은 앞유리를 뚫고 나가 밖에 있던 동료 경찰관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이 황당한 총격 사건은 지난해 9월에 발생했으나 경찰 당국은 약 10개월이 지난 어제야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페사디나 경찰청장은 총격을 당한 경찰관은 현재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했으며 이번 오발 사고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비나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자녀 양육권 인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코비나에 위치한 홈디포 주차장에서 자녀 인도를 위해 모인 가족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양육권 문제를 두고 두 남성 간의 언성이 높아지던 중 한 남성이 총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발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총격을 맞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피해자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화재로 집을 잃은 피해 주민 수천 명이 시, 당국 등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원고 중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친동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 등에 따르면 시장의 남동생인 케네트 베스는 로스앤젤레스시와 캘리포니아주, 수도전력국 등을 상대로 한 공동 법적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로 말리부 지역에 있던 케네트 베스의 주택이 전소됐으며 소장에는 주택 완파 피해와 함께 연기 흡입, 정신적 충격 등이 피해 내용으로 적시됐습니다. 화재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화재 진압과 관리 책임을 물어 시 당국을 비판하면서도 현직 시장의 친동생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시장실 측은 시장이 이미 지난해 초부터 남동생의 가옥 소실 피해를 대중에게 공개해왔다며 수천 명의 피해 주민이 참여한 정당한 소송인 만큼 특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역시 가족 관계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가주 해안에 이례적으로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서 5살 어린이가 바다에 휩쓸려 실종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7시 반쯤 라구나 비치 남쪽 해변에서 5살 여아가 어머니, 형제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강한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급히 뛰어들어 어머니와 다른 아이 한 명은 구조했지만 5살 여아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됐습니다.
라구나비치 해양안전국 등 구조당국은 거센

0: 파도와 탁한 시야 등 악조건 속에서 24시간 넘게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수색 작업을 중단하고 정기적인 해안 감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마크 오길라구나 비치 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목격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라며 비극적인 상실을 겪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현재 남가주 해안에는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파도가 밀려들고 있어 소방당국은 주민들에게 입수를 자제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보다 두세 배 큰 파도가 갑자기 밀려드는 장주기 파도와 강한 이안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속이 보기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1: Morning News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1: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1: 엄마가 해준 은대구 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가세를 고용시장의 둔화보다는 여름철 진입에 따른 일시적 변동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연휴 직후와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 시작 시기가 맞물리면서 매년 이 시기에는 통계 수치가 일시적으로 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주간의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여전히 역사적 저점 수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5% 상승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과 같은 1.1%로 전문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거래 가격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대비 5.1%가 올랐습니다. 도매물가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5월 소비자 물가가 3년 1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아 연내 금리 동결 또는 인상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인플레이션이 좋다. 전쟁이 끝나면 물가는 급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어제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미국 내 3,8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인 인기 멕시코 음식점인 치폴레도 이란 전쟁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담 라이머, 치폴레 최고 경영자는 운송비와 쇠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년 전보다 4.2% 상승해 3년 1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9% 올라 월간 지수 상승에 60%의 영향을 미쳤는데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7%나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고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2: Transportation costs, shipping costs, impacts almost all goods and services in some way. But, you know, shelter costs, those are another factor here.
1: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CPI 수치가 아주 좋고 마음에 든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I love the inflation. You know why? When the war is over, it's coming down. I know you can't. It's going to come down like a rock.
1: 하지만 뉴욕 증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에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1% 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인사들의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의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연내 금리 동결 또는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시작하면서 일론 머스크 CEO가 내건 구호는 언뜻 들으면 별 상관없는 목표를 뒤섞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성공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화성에 인류를 보내 우주 개척지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실제로는 스페이스X가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인 괴물 로켓이라는 고리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전장 124m에 달하는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쉽이 그 주인공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스페이스X의 역대급 기업 공개와 그 이후 미래가 결국 스타쉽의 안착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주력 로켓인 펠컨9과 펠컨헤비의 성능을 까마득하게 추월하는 성능을 목표로 스타쉽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화물과 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르고 달이나 화성으로 오가는 유인 개척선 역할을 맡게 됩니다. 스타쉽은 회사의 주 매출원 중 하나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지속 성장에도 필요한 발판입니다. 우주 인터넷 인프라를 빠르게 확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데 펠컨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스타쉽은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먼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쉽 직원들, 스페이스X 직원들 뭐 소위 대박났다라는 표현이 맞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회사 임직원 가운데 약 4,400명이 백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 트릴리언이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하면서 일단 전현직 직원들의 삶이 바뀔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에는 현재 2만 2천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400명 이상이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 약 400명은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로켓 발사 현장에서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들이었고 또 다른 이들은 한때 창문도 없던 옛 사무실에서 며칠씩 앉아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스페이스X 연봉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창문도 없는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연봉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늘 알려지고 있는 곳이 스페이스X 회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들의 부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AI 기업 경영진 15명과 백악관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행동은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오픈AI가 경쟁사 엔스로픽을 상대로 기업 고객 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I, 오픈AI는 과금 기준으로 사용되는 사용량 측정 단위 토큰의 요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엔스로픽이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예상에 대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많은 기업 고객들이 AI 도구를 활용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 분야 경쟁에서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고객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내년 안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메모를 전했습니다. 오픈AI 직원들 역시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되겠죠. 오픈AI 직원들도 상장되면 백만장자,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문도 없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했던 오픈AI 직원들 연봉은 그 어느 누구보다 높게 받아왔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창문도 없는 사무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관련 기업들이 올해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발행할 채권이 5,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금을 조달하기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신용시장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테크들은 그동안 탄탄한 현금 흐름에 의존해왔지만 최근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채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박시장에 이상한 곳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결혼식 관련 내기에 엄청난 돈이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베팅 플랫폼 업체 칼시에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에 관한 베팅이 이어지고 있고 내기 금액이 2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49만 달러는 결혼 장소에 관한 내기에 몰렸습니다. 뉴욕이 예측순위 1위, 펜실베니아, 테네시가 각각 2%라는 낮은 확률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객 명단과 결혼 시기를 둘러싼 베팅도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측시장이죠. 이 논란 속에서도 급성장하는 이 미국의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이 마련됐습니다.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초안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마련했습니다. 칼시 방금 전해드렸죠. 그리고 폴리마켓, 폴리마켓 이란 전쟁 휴전 예측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했던 것이 폴리마켓입니다. 이런 베팅 플랫폼은 외국에 대한 군사 개입부터 축구 경기, 선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건 결과에 대해서 예, 아니오 형태의 이분법 계약을 사고 팔 수 있게 합니다. 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런 베팅이 경제적 효용이 없고 공익에 해롭다며 금지를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쿠바를 찾았습니다. 이란 전쟁을 끝나는 대로 쿠바를 접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압박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튼입니다.
4: 미 해군 수송기에서 운동복 차림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내립니다. 쿠바 동남부에 위치한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취임 뒤 처음 찾은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쿠바 정권을 향해 이 기지나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려는 건 결코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종류나 조달 방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쿠바 정부의 무기 도입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압박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올여름 전후로 에너지 부족에 따른 민심 폭발로 쿠바 정권이 붕괴할 것으로 보고 군사 옵션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쿠바가 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쿠바 정권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3: And we'll take car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as soon as that's done on our way back, we'll just make a little brief stop off. We'll take care of it.
4: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의 실질적 1인자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쿠바가 추가 압박을 받을 경우 대규모 난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퇴위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 487-1001번.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진 않나요? 아무튼 오늘 월드컵 시작됩니다. 전 세계 50억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오늘 정오에 LA 시간 오늘 정오에 멕시코 시티 아스테카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7시죠.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FIFA의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컵입니다. 여기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면서 총 104경기가 펼쳐집니다. 미국에서 78경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각각 13경기가 열리고 결승전은 오는 7월 20일 뉴저지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한국 대표팀은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A조에 편성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체코와의 첫 경기 펼쳐지게 됩니다. 전 세계 축구인 전 세계인들의 축구 축제 북중미 월드컵 드디어 개막합니다.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 모든 준비 마쳤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하죠. 네, 오늘 경기도 준비된 대로 잘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와이텐입니다.
1: 지구촌 최대의 잔치 월드컵이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다 본선 출전국도 48개 팀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참가국 확대로 토너먼트가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치러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조 1, 2위뿐 아니라 12개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국가도 조별리그를 통과합니다. 1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합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포함해 체코, 남아공과 같은 조에 묶였는데 체코와의 첫 경기가 32강 진출의 분수령입니다. 전날 비공개 훈련에 이어 경기 전 마지막 공식 훈련을 지휘한 홍명보 감독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경계했습니다.
2: 개막 날 경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세계의 어떤 이목도 굉장히 많이 주시될 거고 그런 데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와 A매치 최다골에 도전하는 주장 손흥민의 발끝에도 시선이 모입니다.
3: 월드컵이라는 축제라는 이제 축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꽃이 이제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이고 잘 하고 싶고.
1: 수비수 김태현이 발목을 다쳐 조별리그에 나서지 못하게 된 악재 속에도 우리 선수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지고 토너먼트에 진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체코전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홍명보호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 부담감을 이기고 체코전을 승리로 이끌지 축구팬들의 눈과 귀가 이곳 과달라하라 경기장에 쏠려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LA의 축구팬들은 LA 윌셔 광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가 한국 축구대표팀 경기를 함께 응원하는 코리아타운 합동 거리 응원전 오늘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거리 응원전은 LA 시정부와 협력해 추진되는 대규모 커뮤니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인사회만의 축제를 넘어서 다양한 인종과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월드컵 문화 이벤트로 발전될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 스테이지와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고요. 응원단장 최원현 씨를 중심으로 한 공식 응원단과 공연팀이 현장 분위기를 오늘 낮 시간부터 이끌 예정입니다. 현재 응원단과 공연팀 본격적인 연습했고 오늘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찍부터 식전 이벤트가 많은데요. K-POP 공연, 태권도 시범, 길놀이, 전통 공연, 발레, 대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미니 축구 게임,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붉은 악마 티셔츠 그리고 응원 도구 선착순 1,000명에게 무료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왕복 항공권 등 경품도 있어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행사장에는 다양한 푸드트럭, 밴더들이 참여해서 월드컵 축제 분위기 더하게 됩니다. 아예 저녁을 오늘 윌셔 잔디광장 가서 먹자. 리버티파크의 공식 이름인데요. 저희에겐 잔디광장이 더 친숙하죠. 야, 저녁을 거기 가서 먹자. 뭐 이렇게 하고 응원도 함께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문화공연도 즐기고 여기에 또 경품도 당첨돼서 또 압니까? 한국 왕복 항공권 받을 수 있게 될지. 네. 안전관리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LAPD, LA 소방국, 민간보험업, 보안업체, 의료지원팀 등등과 협력해서 안전운영계획을 구축했고 응급의료지원, 민간보안인력, 비상대응시스템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한인타운 특성상 직장인들이 많죠. 퇴근 후 길거리 응원에 합류하는 직장인들도 크게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야, 거기 가서 술 한잔 음주는 안 됩니다. 갖고 와서 먹는 것도 안 되고요. 적발될 경우 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조별리그 경기 3경기 펼쳐지는데 3경기 모두 예, 길거리 응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내일 축구 승리 소식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8: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7: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8: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마트 the best.
6: best of Asia since 1982.
9: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10: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11: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10: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9: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1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3: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4: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이어서 나는 물가가 비싼 걸 좋아해 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고물가를 좋아한다 라고 말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란 전쟁 이후에 물가가 다시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려던 거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소리가 좀 작습니다마는 I love the inflation 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5: No, I love it. The numbers were great. You know what I really love? I love the inflation. I love the inflation. I love the inflation.
4: 네,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나는 고물가를 좋아한다. 즉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라는 이 말에 기자들도 순간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모르던 걸 지금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우리가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이란으로부터 가져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 말은 이겁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통제를 하면서 소위 비밀 작전을 벌여서 이란으로부터 1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전 세계에 공급했다라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우리가 이란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물가가 높으면 미국이 버는 돈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해명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유 가격이 높아서 미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건 뭐 그렇다 치군요.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은 도대체 뭐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자동차 가스 넣을 때 가솔린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석유와 관련된 모든 용품이 다 오르게 됩니다. 뭐 요즘 석유가 아닌 원자재, 석유로부터 원자재를 만들어서 물건을 제조하는 그런 것,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원유 가격의 인상은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를 그대로 직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니까 나는 고물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충격적인 발언이 어제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I love the inflation,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해 라는 이 발언은 이란 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타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 대통령인 자신의 주머니와는 뭐 직접 상관이 없다라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일반 국민의 재정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중국 방문을 위해서 워싱턴 DC를 떠나기 직전에 고물가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데 이런 어려움이 이란과의 신속한 종전 합의를 하는 데에 배경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No, 조금도 그렇지 않다. 나는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든 대통령이 국민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발언 자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물가를 사랑한다라고 또 말하면서 정말 우리의 귀를 의심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민들의 부담은 상관없어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 입증이라도 하듯이 지금 국제 운송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아시아발 미국행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에서 LA로 오는 40피트 컨테이너의 현물 운임은 $4,5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이에서 뉴욕까지는 $5,505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 네, 지난 2월 말 되기 전, 즉 2월 중순까지 소위 중동전쟁 발발 이전에 비한다면 두 배로 뛴 것입니다. 운임 급등의 주요 원인은 당연히 원유가격 급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줄줄이 도미노식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형 화물 선사들은 이미 긴급 유류 할증료, 긴급 유류 할증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의 일부를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그런데 이를 아예 연간 계약 운임에 고정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긴급 유류 할증료라고 하는 그 긴급은 약간 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다음 달 1일부터는 아예 긴급이라는 말 글자를 빼고 그냥 1년 내내 고정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1년치 계약을 하면서 이 비싸진 가격으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임시로 잠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른 가격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는 최소한 1년간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운송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이번 판매가 한국의 방공 능력을 확대하고 미군과의 상호 운영성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본적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지 않고 미국의 국방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근데 무기 하나 팔면서 뭔 말이 이렇게 길어?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국이 미국의 대표적인 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몇 개를 추가 구입한다라는 것 그 이상의 중대한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뉴스는 그 내용, 그 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미사일은 거리에 있어서는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에게 있어서 이 중거리라는 것은 최단 1000km에서 최장 3000km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대비한다라면 3000km까지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사실 3000이 아니라 1000km도 필요 없습니다. 평양만 집중 공격하면 됩니다. 평양만 공격하면 되는데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19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최장 3000km나 되는 이 중거리 미사일을 구비하는 것일까요? 네, 그건 구비하는 한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미국의 입장이 가미된 것입니다. 최장 3000km라면 중국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국 견제용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했죠. 공대공, 즉 하늘에서 하늘로 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현대 공중전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에 주는 의미는 중요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가 바로 가시거리 밖 교전 능력의 압도적 우위 확보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얼핏 금방 실감은 안 나는 말이죠. 네, 가시거리 밖, 즉 눈앞에 보이지도 않지만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공중전은 적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 있을 때부터 먼저 발견하고 먼저 미사일을 쏘는 소위 가시거리 밖 교전이 핵심입니다. 이를 Beyond Visual Range라고 해서 BV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현대 공군 전투력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없고요. 한국은 이제 이를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미사일의 보유는 즉각 북한 공군력의 무력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북한이 보유한 이 노후한 전투기들은 미국이죠. 몇십 년 전에 러시아에서 준 겁니다. 그 미국이 전투기들은 이런 원거리 교전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공군이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한국과 북한 이 전투기끼리 이제 맞붙었는데요. 북한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를 인지하기도 전에 한국은 원거리에서 북한 전투기를 보지도 않고 타격시켜버리고 보지도 않고 격추시켜버릴 수 있는 완벽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 외에도 이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도입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의 확인이라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 첨단 미사일 기술을 아무 국가에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나 이 최신형 중거리 공대공 이 미사일의 판매가 승인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 그리고 중요한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몇 개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0: 이어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먹는 사람이 좀 더 천천히 늙는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한 노년층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 위험이 무려 2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은 유럽 심장 저널의 기고를 통해서 미국 퇴역군인 98만 명의 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타틴 계열 약물 치료와 노쇠 위험 감소 그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관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승인된 공식적인 약물은 없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노쇠 위험을 줄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쇠는 근육 감소와 피로 그리고 느린 걸음걸이 또 낮은 신체 활동 등이 특징인 이 노년기의 증후군으로 노쇠한 고령자는 가벼운 질병이나 작은 부상에도 신체 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입원을 하거나 그로 인해 장애를 얻을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연구팀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약 자체에도 항염증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쇠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구에서 미국 재향군인 병원에서 진료받은 67세 이상 퇴역군인 98만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 시작 시점에 노쇠 상태가 아니었고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재향군인의 노쇠 지수를 이용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 스타틴 계열 약물 복용군은 비복용군에 비해서 노쇠 발생 위험이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노쇠 예방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며 노쇠와 심장질환 등 두 질환을 모두 예방하는 데에 스타틴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서울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 연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 연구에서 한국이 따라잡을 수 있거나 아직 우위에 있는 분야를 발굴해 세계 선두자리에 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은 글로벌 선도기술 분석 및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단체를 신설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분야별로 비교한 뒤 구체적인 추격 전략을 세워 연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체는 6개 팀으로 나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정보통신보안, 문화기술, 반도체, 핵심 광물, 데이터센터 등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각 팀은 주간 연구소 한 곳 또 이를 보조하는 참가 연구소 두 곳으로 구성되며 각 팀마다 20명 이상의 교수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재 양성 정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실제 중국은 과학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대학 연구기관 순위에서는 상위 10곳 가운데 9곳이 중국의 대학이거나 기관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별 순위에서 7위에 그쳤습니다. 서울대 역시 대학 연구기관 순위에서 59위로 지난해 6월 종합 발표에 비해 7개 단위나 떨어졌습니다. 김성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이대로면 중국의 모든 걸 따라잡히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국 과학기술 역량을 글로벌 선두자리에 올리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0: 하나 된 LA, 하나 된 레즈를 슬로건으로 대규모 합동 응원전을 마련했습니다. 첫 응원전은 이제 오늘

윌셔와 옥스퍼드 코너 윌셔 잔디 광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문화 축제가 시작되고 오후 7시 한국 대 체코와의 경기가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이어서 18일 멕시코전은 서울국제공원에서 그리고 24일 남아공전은 다시 윌셔 잔디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TV 중계는 미국 내의 영어 중계권은 Fox 11과 FS1이 그리고 스페인어 중계는 텔레문도와 NBC 유니버소가 맡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경기는 모두 전국 방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체코와의 경기는 FS1에서 중계하며 다음 주 목요일인 18일 오후 6시 멕시코전은 공중파인 Fox 11 그리고 24일 수요일 오후 6시 남아공과의 경기는 FS1에서 방송됩니다. 개최국 미국의 조별리그 경기는 모두 Fox 11이 공중파로 생중계합니다. 미국은 내일 저녁 6시 파라과이와의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 방문 시에 무심코 휴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미국 내 감기약 등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전자담배 등이 한국 입국 시에 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으로 분류되어서 이를 압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서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반입 제한 물품들 가운데는 특히 미주 한인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감기약 종류나 대용량 타이레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금지되는 마약류 성분 등이 함유된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켓이나 일반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이퀼이나 나이퀼 같은 감기약도 반입 제한 약품입니다. 데이퀼이나 나이퀼 등에 함유된 성분은 과다 복용 시에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는 규제 약물 성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흔한 진통제인 타이레놀도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을 100정부터 1000정에 이르기까지 대용량 단위로 살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반입 시에는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 관세법 규정상 의약품은 병수 상한인 6병이 넘지 않더라도 이 알약의 총수가 너무 많아서 3개월 복용량을 넘는다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위치한 카지노 타운 이 프림이 폐쇄 직전에 극적으로 이 새로운 운영 파트너를 확보하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 프림 창업주의 손자가 운영하는 프림 부동산 회사는 프림 지역의 호텔 및 카지노 관련 운영을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 마지막으로 운영 중이던 프림 밸리 리조트 앤 카지노가 오는 7월 4일 문을 닫을 예정이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거의 폐쇄 상태인 프림이 다시 한번 회생할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프림은 LA와 라스베가스를 오가는 여행객들의 필수 경유지였습니다. 한때 대형 롤러코스터와 쇼핑몰 그리고 저렴한 식사 등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1달러 핫도그는 이 지역 명물로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프림 측은 이제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프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와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스코 주유소 이용객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코스코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기간 동안에 주유 사업이 창사 50년 역사상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코는 일부 코스코 주유소의 경우

중고등학생에게는 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미국 내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나 대학원의 재학생인 한국계 학생으로 최근 1년간 GPA 3.3 이상을 유지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우선 선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KITA 기타 닷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고등학교를 비롯해 배제, 휘문, 보성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동문들이 참여하는 제5회 5대 사립고 동문 친선 골프대회 준비 모임이 한인타운 용궁에서 지난 4일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17일 치노힐스 소재 로스 세라노스 골프코스 남쪽 코스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회를 주관하게 된 양정고 동문회는 이에 따라서 양정고 골프 모임인 월계회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보험.
7: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손흥민 선수의 의미심장한 이번 북중미 월드컵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늘 체코와의 1차전을 앞둔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결전지인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과달라하라 스테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오히려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모두들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라며 그 노력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어서 팀 분위기가 정말 좋고 그게 선수들의 눈빛에서도 느껴진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경기에 강한 스타이자 월드컵 무대에서 늘 독보적인 장면을 만들어 온 손흥민 선수는 이번 대회로 생애 네 번째 월드컵에 출격하게 됩니다. 막내로 나섰던 지난 2014년 브라질 대회, 대표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던 2018년 러시아 대회, 그리고 극적으로 포르투갈을 제압하고 16강행을 이끌었던 환희의 지난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었던 손흥민은 이제 어쩌면 마지막 출전이 될 수도 있는 북중미 월드컵 1차전을 이제 오늘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첫 월드컵이든 마지막 월드컵이든 나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똑같다라면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무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 지은 적은 없다. 제가 제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위에서 얘기하시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 길을 잘 선택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태국 전사들은 오늘 저녁 7시 체코와 조별리그 첫 판을 치릅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 벌어졌던 백악관 내 진흙탕 싸움의 원인은 알고 보니 엡스틴 파일 스토리 자료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참모들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틴 관련 기밀문서 공개 여부를 두고 백악관 상황실에서 지난해 비밀리에 대책회의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회의를 벌이다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엡스틴 파일 공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여름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진 그 논의 과정을 여러 명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엡스틴 파일은 2019년 수감 도중에 사망한 엡스틴의 수사 관련 기록 그리고 수감 관련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의 연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에서는 그런데 엡스틴 파일의 공개 문제를 놓고 의견이 참모들 간에 크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문건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차피 연방의회가 공개하라라고, 즉, 공개를 강제할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 마가 지지층을 붙잡는 길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반면에 와일스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미칠 정치적 파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미칠 파장을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라면서 큰 소리로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때부터 참모진들 간의 책임 공방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또 FBI의 파텔 국장과 댄 본지노 부국장은 팸 본디 법무장관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이 FBI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지노 FBI 부국장은 회의 도중 이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처음부터 이 일을 망쳤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와일스 비서실장이 잠깐, 지금 법무국장을 몰아붙이고 있는 FBI, 당신들이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라고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FBI의 본지노 부국장은 더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뭐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현금 10만 달러를 걸겠습니다. 당장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내가 유출했는지 확인해 보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라며 격분했습니다. 이때부터 백악관 참모진들의 이 엡스틴 파일 대책 회의는 더 이상 회의가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전가시키는 소위 진흙탕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와일스 비서실장이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자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엮여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본지노 부국장은 뭐요? 우리? 이게 왜 우리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난 처음부터 경고했고 당신들이 내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라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전례 없는 고성이 오간 후에 회의를 일순간에 잠잠하게 만들어버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엡스틴 파일을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이 제기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고 때문에 참모들은 이 문제만큼은 쉬쉬하면서 조용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했었다라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엡스틴 파일에 민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예화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틴의 관계를 다룬 특집 기사를 지난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사를 막기 위해서 직접 월스트리트저널의 CEO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소유주 그리고 편집국장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소송을 하겠다라면서 위협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 엡스틴 파일 문제. 이 잠잠해진 듯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엡스틴 파일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0: 네, 어제 시간에 초파리 얘기하면서요. 숙성된 과일들이 상온에 그대로 있지 않나 하고 살펴봤더니 저희 집에 떡하니, 네, 말씀드렸던 파인애플이 있는 거 있죠. 예, 익지 않았을 때 사와갖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익었고 벌써 초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파인애플은 이 과육 분리해내는 것도 일인데 껍질 처리하는 것도 또큰 일이더라고요. 과일 중에 이렇게 껍질 때문에 허탈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박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껍질이 천도꾸러기가 아닙니다. 그죠? 아미노산 성분인 시트룰린이 듬뿍 들어있는 수박 껍질은 혈액 흐름을 도와서 우리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 초록색 부분만 필러로 긁어낸 다음에 얇게 채 썰어서 무생채 만들듯이, 네, 고추장, 고춧가루, 뭐 간단한 양념 넣으면 아주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은 수박 생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뿐인가요? 그 붉은 과육에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죠. 한 연구 분석에서도 라이코펜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혈압 수치가 낮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안과 밖으로 이 혈압 관리에 특히 좋은 과일이군요. 운동 후에 수박을 먹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르고 약간은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진정하고 건강한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수분 보충은 이만한 과일이 없고요. 체중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바로 포만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지방 간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수박이 주는 포만감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체중 관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참, 이 라이코펜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30mg을 넘기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수박 한두 조각 아니면 토마토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정량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7: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7: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7: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7: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6: 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이 젠슨 황이 4박 5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쳤는데요. 그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K-POP 아이돌 보짜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제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인기 예능 프로에까지 나와서 입담을 뽐냈는데, 한국인들이 연예인도 아니고 뭐 스포츠 스타도 아니고 기업체 CEO, 소위 기업체 회장님을, 그것도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열광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2: 홍대거리 한복판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아이돌 팬미팅 같은 풍경이지만 주인공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이처럼 젠슨 황은 4박 5일 방한 내내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며 톱스타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13: Business is booming. Booming. Bang. Like PC bang.
12: 정장을 입은 세계 시총 1위 기업 총수보다 반팔 셔츠를 입은 동네 아저씨의 모습. 젠슨 황 열풍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과 소맥을 즐기고 밖에 있는 팬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팬서비스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야구장 관중석에서는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외국인 CEO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TV 프로에까지 출연해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고,
14: 다음 중 가장 친한 사람 1번 이재용 회장님, B 정혜선 회장님, C 최태현 회장님입니다.
15: So easy.
12: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15: Who doesn't love golden?
14: 아, 골든이요. Up, up, up.
15: 아, so good.
14: Up, up, up. 좋아요, 좋아요.
15: I do also love 화사. 네.
12: 한국 기업들을 중요한 동반자로 치켜세우는 점도 낯선 글로벌 CEO가 아닌 친숙한 인물로 자리 잡은 이유로 꼽힙니다.
16: 산업 외교와 대중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각인시키고 분명하게 한국과 같이 이거를 끌고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12: 이민자 출신 소년이 세계 최고 AI 기업을 일군 창업자가 됐다는 개천의 용서사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대중은 젠슨 황을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젠슨 황을 향한 열광은 AI 시대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인물을 동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어서 아버지 생일에 맞춰서 골라 골라 장사하는 트럼프 아들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아들들이 12,000달러짜리 금화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들들이 운영하는 트럼프 오그나이제이션에서 이 트럼프 얼굴이 새겨진 프리덤 250라는 은화와 금화 메달을 이번 격투기 대회 때 판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이해 충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힌트는 그 금화 메달 안에 있습니다. 금화 메달에는 트럼프가 직접 디자인한 이라는 뜻의 Designed by President Trump 라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금화를 이번 격투기 대회 협업 상품으로 아들들이 팔겠다는 것입니다. 판매 중인 물건은 모두 네 종류입니다. 제가 대신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기 위한 그 아드님들의 배려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싸게, 아주 싸게 250달러짜리 은화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UFC의 데이나 화이트 CEO의 초상화가 함께 보너스로 제공되는 12,000달러짜리 금화 메달까지 다양하게 네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장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하니까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금화 메달의 가격은 정확하게는 11,999달러 99센트입니다. 1센트를 낮춰서 조금이라도 싸 보이게 하는 센스, 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판매 사업은 트럼프 패밀리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여러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아들들은 이미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인 휴대전화에서부터 향수, 암호화폐, 골프장 등등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이 FIFA 회장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소말리아 출신 심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FIFA가 모든 것은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인 오마르 아르탄 심판이 이번 대회 공식 심판 명단에 올랐습니다만은 미국 비자가 거부당해서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우리는 항상 해결책 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다만 우리가 정부나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세 가지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란 문제, 둘째는 비싼 티켓 문제, 그리고 셋째는 바로 미국 입국 비자 문제입니다. 내일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가 무디스, 피치, 그리고 S&P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을 받았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을 받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회사가 투자 적격 등급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받게 되지? 이게 뉴스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으로 이 때문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도 어떤 형태의 채권이 투자 적격 등급이 되는지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1분기에 매출 46억 9천만 달러에 42억 8천만 달러의 순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은 투자 적격 등급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모든 게 스페이스X에 관해서라면 다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우려 속에 스페이스X는 내일 증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첫 경기를 펼치는 멕시코 할리스코 주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여행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멕시코 31개 주 전역을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 소위 치안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경보 등급은 가장 낮은 안전 등급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한 정도의 보통, 그리고 할리스코 주에 발령된 여행 재고, 그리고 마지막은 여행 금지,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한국의 두 경기가 펼쳐지는 할리스코주 과달라 지역은 3단계인 여행 재고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카르텔 활동이 빈번한 할리스코주 외곽 및 국경 지역의 위험성이 반영된 것으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 시내 중심가는 멕시코 당국의 집중 경비로 인해서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이 3차전인 남아공과의 경기가 있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2단계인 보통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방정부는 특히 3단계 지역에서는 야간의 이동 금지, 길거리에서 우버 외에 현지인들의 택시를 잡아타지 말 것, 그리고 혼자 이동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해외정보감시법 소위 FISA와 관련해서 의회에 이 FISA의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해외정보감시법은 우리 군과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월드컵과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기간 동안에는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FISA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이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의 요청에서 직접 받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서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그러나 연방수사와 정보기관이 외국인을 도감청하는 과정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조처가 없으면 이 중요한 법은 이번 주에 만료될 것이다 라면서 이 FISA 연장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7: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8: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7: 두 번째 참가자.
9: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7: 세 번째 참가자.
10: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7: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보험.
1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중동전쟁으로 고립됐던 한국 선박 한 척이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딱 두 번째밖에 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 선박의 목적지가 파키스탄이었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보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한국의 선박이 일단 두 번째 빠져나왔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빠져나오시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5: 현지 시간 10일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SK해운 소속 LNG 운반선인 이 배를 실제 운용하는 곳은 카타르 에너지로 이 회사가 선박 통항 협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 이제 이번 그 통항과 관련해서는 타국 쪽의 용선사 측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선박의 목적지도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입니다.
15: 배에 실린 LNG 최종 목적지가 파키스탄인데 용선사 측이 이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에서 종전 협상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행 화물 통항을 허락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도 8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HMM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중동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 탈출이지만 호르무즈 안쪽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 24척이 남아있습니다. 100일 넘게 고립되어 있는 한국인 선원 숫자만도 13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통항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선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 우리 선박들은 남우호 피격 이후 최대한 안전한 곳에 대피해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2: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이 3년 안에 바닥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어지면 2026년 초 기준 약 1,300억 톤으로 추정되는 잔여 탄소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탄소 예산은 특정 온도 목표를 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뜻합니다. 이 탄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만큼 기후 대응에 남은 시간이 짧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수준이 2025년 1.37도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약 4년 이내에 1.5도 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온난화 속도는 10년당 약 0.27도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정점을 다시 높였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568억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연소였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관측 기록상 세 번째로 더운 해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기온 상승의 대부분이 인간 활동에 따른 온난화로 설명되며 자연적 기후 변동성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8: 진짜 감쪽 같네?
19: 역시 벤트웨이야!
1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1: 너무너무 좋습니다.
2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0: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4: 선택하세요 품질을,
2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6: 타이어.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 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자, 오늘부터 조금 덥겠습니다. 아, 오늘 낮 기온 한인타운 85도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LA가 87도라면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뭐 90도를 넘어서 93, 4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뭐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일 LA 한인타운 87도요? 베가스는 108도까지 오릅니다. We'll all be planning out a route. We're gonna take real soon. 네, 조금 더워도 오늘 저녁 체코와의 일전을 치르게 될 우리 태극 전사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체코와의 1차전을 치르는 태극 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Tell the teacher we're serving USA.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공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와, 오늘은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드디어 2026년 월드컵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국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지구촌 사람들은 하나의 공을 바라보며 함께 웃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울게 됩니다. 축구공 하나가 만들어내는 기적. 이번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는 초대형 축제라는데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축구 강국과 신흥 강국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서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승리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쉬운 패배를 맛보겠지만 월드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은 승패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멋진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의 나라를 존중하며 함께 응원하는 것.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지구촌 가족이 됩니다. 이겨도 좋고 저도 좋아요. 이기면 이겨서 좋고 지면 뭐 다음 있잖아.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후회 없이 실력을 발휘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승리 아닐까요? 한 달 동안 펼쳐질 축구 축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 대표님, 대표님이래. 대표팀 부상 없이 후회 없이 멋진 경기 펼쳐주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라디오 서울의 대표님 진짜 아우 탱자. 우리 훈이 굿모닝 차차차 웹사이트 너무 멋있게 만들어줘서요. 진짜 차차차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는 리키 마틴도 좋지만 레미 마틴도 좋다. The Cup of Life. 여러분의 승리의 잔을 돌리자. 리키 마틴.

0: 어우, 너무 흥분되는 이 삼바의 그 라틴의 리듬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흥나는 거는 우리는 조금 이렇게 된장국 그 청국장 같은 은근한 흥이 한번 폭발하면 진짜 깊죠. 근데 또 우리 그 아미고 라틴계 친구들은 진짜 흥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경기는 내기를 해야 재밌나요? 아우 나 진짜 어제 그 가다가요 제가 집을 걸어다니다 보니까 길이 친구들이 좀 많아요. 많은 것보다 3명대 전기 팬들은 그중에 여기 그 있잖아요. 여기 쇼핑몰이 있습니다. 세라노하고 유가하고 호바트 사이 있죠. 거기에 막 사람들 줄 서고 발레 파킹하는 그 오빠들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한 명은 그 니가라구아 니카라구아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멕시코 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 멕시코는 사우스 아프리카랑 3시에 경기를 펼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그 식당에서 일하는 멕시칸 친구분이 저보고 내기를 하자 그래서 아까 말까 하다가 20불 내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리아가 지면 제가 20불을 주고 또 20불 받고 멕시코랑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상 그래도 많은 국가들이 참가합니다. 오늘 오프닝 매치의 주인공들이 바로 멕시코와 사우스 아프리카 셋이 한번 봐야 됐고요. 지금 경기장 밖은 벌써부터 열광적인 팬들로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로피는 하나죠.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오늘부터 잠은 다 잤다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트 위에서 뉴욕 닉스가 역사상 역대급 대역전극을 벌였다고 그래요. 무려 29점 차로 뒤지면서 야 다 졌다 싶었는데 4쿼터부터 무서운 무차별 폭격을 퍼붓더니 결국 107대 106. 야 얼마나 짜릿한 승부입니까? NBA 파이널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 역전극이었다고 하네요. 이번 운명의 5차전은 토요일에 있다고 하는데 뉴욕 닉스가 딱 1승만 더하면 그토록 염원하던 우승컵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우 뉴욕 전역이 월드컵에다가 그냥 닉스에다가 막 퍽퍽 들끓겠네요. 우리 LA도 오늘 올 때 보니까 벌써 야외 잔디광장 윌셔와 세라노 그리고 옥스포드에 있죠.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한인타운에 진짜 공원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저희 그 분수광장 있잖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 윌셔와 세라노와 옥스포드 사이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쌍둥이 건물 하얀 거 두 개 올라와 있죠. 체이스 건물 있는 그 빌딩이 바로 저희 라디오 서울 한국일보의 건물이에요. 8층 8층으로 올라오시면 낙낙낙 해주세요. 탱자 있나? 하고 한번 들려주시면 오빠 탱자 오셨어요? 이러고 제가 반갑게 아무튼 거기 오시면요 야 분수 요즘 녹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한인타운에 공원이 어디 없나 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 테이블도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거기서 차도 한잔 드시고 하늘도 좀 바라보고 집에서 맛있게 시원하게 미스코를 타갖고 거기 오셔가지고 좀 이웃들도 만나시고 오늘 또 나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윌셔 잔디광장에서 오늘 경기가 7시부터 체코와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는데 오실 때는요 깔개를 갖고 오셔야 돼요. 방석이나 그리고 아우 난 좀 불편해 이런 분은 조그만한 등산 다닐 때 살짝 피면 되는 요만한 거 있어요. 그런 걸 좀 갖고 오셔도 좋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뒤쪽에다가 의자를 펴서 그 시니어 존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시면 물도 드리고 선착순 1000분께 붉은 악마 빨간 새로 나온 디자인의 티셔츠도 드리고 또 부스에서 먹을 것도 사시고 우리의 축제가 벌어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지금 준비하시고요.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오늘 손님 맞을 준비하시네요. 아, 왠지 그냥 그동안 무슨 낙이 없을까 이랬는데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 응? 공을 빌미로 게임을 빌미로 우리가 하나 돼서 박수치는 그날 아닙니까? 아싸! 차차차! 오늘 응원을 해가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치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이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이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홈쇼핑 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14: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0: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일.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주고 싶은 일.
14: 이 세상 그 누구보다
0: 더 잘해주 잘해주고 싶은 일. 두려움 앞에 멈출 때 날 용감하게 하는

탱자 뮤직 극장 제3화를 앞두기 전에 어제 2화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이 노래 퀴즈를 드렸는데 맞추신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진짜 너무 정직하신 것 같아. 아니면 응? 귀찮은 거야? 응? 바로요. 이 노래 때문에 제가 그 어떤 남자랑 이어졌지 뭐예요. 어느 날 톡이 왔어요. 이 노래 가사를 적으면서 혹시 이 노래를 아냐고. 전 몰랐어요. DJ인데도 모르다니. 얼른 검색을 해봤죠. 그 가사로. 그랬더니 바로 이 노래던걸요. 얼른 링크를 보냈더니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세상에 커닝한 건데. 앞으로 원하는 음악 찾기가 있으면 가사로 그냥 검색란에 구박사님한테 물어보면 쫙 나오고, 어? 채 박사님 계시죠? 응? 재미나이 박사님도 계시고 물어보면 쫙 알려줄 거예요. 앞으로 탱자 뮤직 극장에서는 여러분과 퀴즈도 풀고 또 생방송 전화 213-531-2291 531-2291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선물도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크루즈권부터 해서 탱자 파티의 초대권도 있습니다. 오늘은 K뮤직 극장 대한민국이란 이름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붉은 물결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한 성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승리를 위해 외쳤다. 그랬더니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첫 경기. 누군가는 감독을 걱정하고 누구나는 선수 선발이 아쉽고 누군가는 제발 이번에는 증명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경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또 하나가 됩니다. 이기면 함께 웃고 지면 함께 아쉬워하고 그래도 끝까지 응원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아니 축구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0: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1: 저는 관광 통역 안내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눈물이 나고 문화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한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집니다. 두 손을 맞으자.

아마도 지금 이 노래를 세상에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스무 살이었던 그때의 그 사람은 다시 오늘 스무 살이 되고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서 뛰던 기억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누군가 그 노래를 틀어주면 바로 이 노래야. 이 노래를 틀어주면 벌떡 응? 벌떡 일어날 것 같다. 오늘 경기 결과 어떻든 괜찮습니다. 승리하면 함께 환호하고 패배하면 다음 경기 기다리면 되지.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건 우리 모두 같은 이름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바로 축구를 위한 함성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목소리. 한 뿌리에서 나온 우리 코리안 우리들의 심장의 소리. 아우 설레인다. 한국 가면 너무 좋겠죠. 아우,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신 저희 선배님이 아우,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힐링을 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더라 그 쿠션 무슨 실크? 카페 쿠션인가요? 제가 그걸 발랐는데요. 와, 얇은데도 어쩜 이렇게 짠짠하게 커버도 잘 되고 화장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K뷰티가요. 괜히 K뷰티가 아니에요. 진짜. 어? 올리브영이 파사디나랑 저쪽 센츄리 시티에 문 열었다는데 어? 오리지널 K타운에 언제 들어올게요? 어? 올리브영에 전화 좀 해주세요. 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가면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래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죠? 해링턴 스퀘어 과천 이속지직을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 모실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4: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3: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4: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3: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특별 게스트 이분은요, 한국의 지명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K-홈스 리얼티의 클레이 초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안녕하세요.
0: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응? 다시 좀 들려줘 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내 귀에 캔디 같아.
1: 고맙습니다.
0: 우리 대표님은 한국의 지명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지난번에 저를 웃기고 계셨어요.
1: 그래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0: 뭐죠?
1: 혹시 우리 그 네. 언제 어디서 오셨죠, 한국에서?
0: 저는 한밭.
1: 그럼 어디죠?
0: 한밭 몰라요?
1: 한밭.
0: 한밭 설렁탕이 유명했던.
1: 아, 그러면 대전.
0: 오, 네. 아시네.
1: 그러네요. 오. 그 한밭이 그 크다라는 그 한자이고 네. 밭은 네. 이제 밭전자.
0: 네.
1: 그러니까 그대로 풀어보려면 대전이 큰 밭이잖아요.
0: 네.
1: 한밭 맞죠?
0: 한밭이 많네 진짜.
1: 그러면 대전이 충청도에
0: 네.
1: 있죠.
0: 네.
1: 왜 충청도인지 혹시 아세요?
0: 제가 그때 맞춘 것 같아.
1: 그렇죠.
0: 충주와
1: 그렇죠.
0: 청주?
1: 그렇죠.
0: 왜 네. 대전은 뺐어?
1: 그러게요. 대전이 더 큰데.
0: 네.
1: 아, 그러면은
0: 청대라고
1: 한번.
0: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청이나?
1: 맞아요. 그러면 네. 또 가까운 그 전라도는?
0: 네. 전라는 전주?
1: 네.
0: 라는 나주?
1: 그렇죠.
0: 그럼?
1: 맞아요.
0: 실제 그래요? 아니면
1: 진짜예요?
0: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맞은 거예요.
1: 아니요, 진짜.
0: 진짜래요?
1: 그러면 경상도는
0: 경주?
1: 그렇죠. 경주?
0: 상주?
1: 그렇죠. 아, 정말 맞아요.
0: 진짜요?
1: 네.
0: 그럼 강원도는?
1: 강원도는 뭘까요, 그러면?
0: 강릉, 원주.
1: 야, 맞아요.
0: 이런 거 네. 몰랐구나.
1: 그럼 경기도는 이제 충청도 뺐네요.
0: 충청도 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경기도 네. 그러면.
0: 경이 어딜까? 경
1: 도시는 아니에요. 서울경. 경자는.
0: 아.
1: 서울의
0: 그러네.
1: 주변.
0: 네네. 기가. 그러네요. 네. 경기. 기는.
1: 그러니까 주변이란 뜻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예, 서울 주변의 주변. 도시. 네. 그러면 네. 한번 가면 평양까지 네. 한번 가볼까요?
0: 가요. 평양.
1: 좋아요. 그러면 평안도.
0: 평안도. 뭐가 있지?
1: 평안도에 평양 있잖아요.
0: 아, 평양.
1: 네. 또 그러면 안으로 시작되는?
0: 안성은 6인데
1: 보통 우리가 주로 있죠? 많이 끝나는 게 있으니까 네. 안주.
0: 안주라는 네. 도시가 있어요.
1: 아,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0: 아, 나 북한 가고 싶어.
1: 가고 싶죠.
0: 죽기 전에. 네. 네.
1: 그리고 황해도도 한번 해볼까요?
0: 네.
1: 그러면 황해도는 네.
0: 말짱황이요.
1: 황으로 시작되는 거, 해주로 아, 해로 시작되는 거.
0: 해. 해주.
1: 그렇죠. 해주하고.
0: 네.
1: 황주.
0: 안해주.
1: 황주.
0: 황주?
1: 네.
0: 황주가 있어요? 있어요?
1: 네, 황주가 있어요. 네. 그렇게
0: 재밌다.
1: 많이 있어요. 네.
0: 아, 정말 삼천리 방방곡곡 안 가본 곳도 너무 많고
1: 네.
0: 한국의 그 반 우리 그냥 남한만 해도요.
1: 네.
0: 옛날에 여행을 제대로 못하고 미국에 와서 너무 아쉬운 것도 많아요.
1: 그렇죠.
0: 네.
1: 제가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졸업하고
0: 네.
1: 그 전국 일주를 했었어요. 자전거 타고
0: 네.
1: 무전 여행으로.
0: 어머나.
1: 네. 아. 저 한 달 걸렸어요.
0: 와, 대단하시구나.
1: 그러면서
0: 네.
1: 곳곳을 다 다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네. 아름답고 좋은지
0: 아.
1: 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네. 정말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사는 게 좀 뻑뻑하고
1: 네.
0: 또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1: 네.
0: 한국에 가서 살아봐야지. 또 요즘 달러 환율이 좋으니까
1: 네.
0: 한국에 지금이 적기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제 한국 가서 머물 수도 있고 아예 다시 여기하고 한국이랑 반반 사시겠다는
1: 너무
0: 분도
1: 많으세요.
0: 계시고
1: 굉장히, 예.
0: 그래서 요즘 해링턴 스퀘어 과천 소개해드린 후에 문의가 너무 많이 왔다면서요.
1: 아, 지난번에
0: 네.
1: 우리 방송 나가고 많은
0: 네.
1: 분들이 전화 오셔서
0: 네.
1: 아, 거기가 어디냐
0: 네.
1: 그리고 어떤 그 뭐 이게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0: 네.
1: 그리고 나도 살 수 있느냐
0: 네.
1: 여러 가지 많은 문의들이 왔는데요.
0: 네.
1: 저희가 그래서 분양
0: 네.
1: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0: 네. 6월 25일
1: 네.
0: 목요일
1: 네.
0: 저녁 5시
1: 네.
0: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옥스포드
1: 네.
0: 호텔에서 열립니다.
1: 네.
0: 참석 비용 없어요.
1: 없어요.
0: 근데 밥도 주네요.
1: 아유,
0: 가야겠다.
1: 저녁 5시에 오시니까 오시면은
0: 네.
1: 저희가 당연히 밥을
0: 네.
1: 좀 드려야 되고요.
0: 아...
1: 또 한 가지가 있어요.
0: 네.
1: 그날 오셔서 네. 물론 그 전에 저희하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궁금한 네. 거, 궁금하신 사항들은 다 물어보시고 하실 텐데
0: 네.
1: 그날을 오셔서 저희가 네. 간단하게 이제 청약이란 걸 해요.
0: 네.
1: 청약이란 건 뭐냐면
0: 네.
1: 이분들이 내가 그 한국의 동과 호수를 지정해서
0: 네.
1: 사고 싶다.
0: 네.
1: 물론 이거는 그 계약하기 전이에요.
0: 네.
1: 계약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계약 단계에 들어가는 곳인데
0: 네.
1: 일단은 찜. 한국 네. 우리 찜이라는 말이 맞나요?
0: 아, 그쵸. 그렇죠. 선점해 놓는 거.
1: 네.
0: 내 거 찜.
1: 예. 만약에 안 하시면은 뭐 따로 다시 또 네. 돌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인데
0: 네.
1: 그때 청약하시는 분들 추첨을 해서
0: 네.
1: 저희가 한국 항공권을 드려요.
0: 와, 청약만
1: 네.
0: 해도?
1: 네, 네.
0: 와, 야. 바로 전화번호 213-437-9911 213-437-9911 입니다.
1: 네, 맞아요.
0: 요즘 환율이 너무 좋아서요.
1: 네.
0: 한국에 나가서 몇 개월 계시다가 온다고 하는 언니도 계시고 그러는데
1: 네.
0: 이럴 때가 정말 적기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한국의 날씨 좋을 때가 봄 가을
0: 네.
1: 얼마나 좋아요.
0: 네.
1: 또 그때가 비행기가 또 비수기예요.
0: 지금이 좋을 때요.
1: 네, 그때가.
0: 그러면 이번에 분양 설명회도 오시고 한국에
1: 네.
0: 가셔서 직접 모델 하우스도
1: 그럼요.
0: 보시고
1: 네.
0: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1: 네.
0: 자 과천 해링턴 스퀘어
1: 네.
0: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1: 네.
0: 어떻게 믿음이 가야 되는지 한번 풀어주세요.
1: 그렇죠. 그 믿음을 저희가 또 완전하게 해소시켜주기
0: 네.
1: 위해서.
0: 네.
1: 믿음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0: 네.
1: 한국에서 관계자분들이 오세요. 우리
0: 네.
1: 시행사 관계자분, 분양사 네.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완전하게
0: 네.
1: 또 확실하게 다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요.
0: 네.
1: 그리고 한국에 가셔서
0: 네.
1: 나는 그 현장도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0: 네.
1: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0: 네.
1: 3년 후에 완공이에요. 29년도에.
0: 네. 네.
1: 근데 저희들은 벌써 이미 착공을 해가지고
0: 네.
1: 건물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0: 있죠. 네.
1: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모델하우스에 가보시면은
0: 네.
1: 아 내가 살 집이
0: 네.
1: 이렇게 이쁘구나 멋지구나 좋구나 보실 수가 있어요.
0: 네. 시공하고 주공하는 데가 믿을 만한 회사여야 되잖아요.
1: 그럼요. 시공사 혹시 효성건설이라고?
0: 알죠.
1: 네.
0: 알단 말다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또 시행사는 주체가 되는 시행사는
0: 네.
1: 대상이라고 또 대기업이잖아요.
0: 알죠.
1: 네.
0: 와.
1: 그리고 이 모든 거를
0: 네.
1: 또 그 우리 한국에서는 따로 에스크로 회사는 없지만
0: 네.
1: 신탁회사가 있어요.
0: 네.
1: 미국에 우리 신탁회사 그러니까 에스크로 회사가 있는 것처럼.
0: 네.
1: 토지 신탁이라고
0: 네. 네,
1: 한국 토지 신탁
0: 네네네네네. 네,
1: 거기서 또 신탁 회사가 들어오고
0: 아 그렇군요.
1: 이름만 들어도 다
0: 네.
1: 아, 그러면 믿을만하네.
0: 그럼요.
1: 이런 분들이에요.
0: 아 지역이 중요해요.
1: 지역이요?
0: 네.
1: 지역은 과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 얼마나 깨끗하고 좋고
0: 네.
1: 한국의 얼바인?
0: 아 녹지가 네, 제일 많은
1: 녹지.
0: 곳.
1: 예, 85%가 녹지예요.
0: 공기가 좋아야 돼.
1: 공기
0: 제조권.
1: 일단 산 이름도 너무 청명해.
0: 네.
1: 청계산.
0: 청계산 옆에 있어요.
1: 네. 그리고 또 관악산.
0: 관악산도 옆에
1: 네.
0: 있고.
1: 관악산 있으면 그쪽에 서울대학교.
0: 나 네. 서울대 가고 싶어.
1: 서울대 네. 가고 싶죠. 서울대 가기가 쉬워요,
0: 네.
1: 어려워요?
0: 어렵죠.
1: 근데 과천에 살면 서울대가 되게 가까워요.
0: 그래요. 그럼 매일 가겠네.
1: 네, 그러니까요.
0: 아, 거기 얼마나 지역이
1: 네.
0: 녹지가 우거져 있으면
1: 네.
0: 한국의 얼바인이라고 불리겠어요.
1: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0: 네.
1: 해서 계속 그 서베이를 하면요.
0: 예.
1: 1등하고 있는 도시가 과천이에요.
0: 와, 그런
1: 네.
0: 요지에
1: 네.
0: 더군다나 강남까지 20분 거리 지하철로?
1: 뭐 20분보다 더 빠를 수도 있죠.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인데.
0: 오마이갓.
1: 네.
0: 그래요. 근데 지금 지하철이 완공이 되려면
1: 내년도에 완공돼요.
0: 근데 지금 해링턴 스퀘어 과천 건물이랑
1: 네.
0: 그 지하철역이랑
1: 붙어 있어요.
0: 터널로 통한다는
1: 터널로.
0: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0: 진짜
1: 맞아요.
0: 비와도 추워도
1: 안 맞아요?
0: 어디 미끄러져가지고 애구구구 넘어질 일도
1: 그렇죠.
0: 없고 진짜 여기는 너무
1: 네.
0: 좋네요.
1: 네.
0: 어르신들 진짜 좋으시겠다. 여기
1: 그래서
0: 은퇴하시기.
1: 지금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0: 네.
1: 혹시나 우리
0: 네.
1: 사람이 과천 이게 너무 잘 되면
0: 네.
1: 그 지하도에 그,
0: 네.
1: 그 움직이는 그 도로
0: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1: 움직이는 거 뭐 있죠?
0: 네.
1: 도로
0: 네. 네.
1: 그것까지도 한번 요청해 볼까.
0: 네. 와, 아, 그거 안 돼. 운동 돼야지. 와, 너무 좋은데요?
1: 네.
0: 근데 이게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궁금하시는
1: 네.
0: 분께.
1: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답이 아파텔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아파텔.
1: 네. 오피스텔이지만
0: 네.
1: 여기는 거주용이 우선이에요.
0: 네.
1: 그 얘기는 보통 오피스텔은 오피스 하다가 잠도 자니까 오피스텔을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근데 반대로
0: 네.
1: 거주하다가 살다가 일도 해야지 또. 하니까는 아파텔.
0: 아파텔.
1: 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네. 아파트야. 이렇게 느낌이 올 거예요.
0: 그렇게 또 구분을 해놓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뭐 정책적인 세금 혜택
1: 그렇죠.
0: 이런 거 일가구 일주택
1: 네,
0: 뭐. 그 네. 설명 좀 해주세요.
1: 일반적인 거주용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는 아예 처음부터 그 한국에 허가를 네. 신청을 할 때 아파트를 짓겠다 얘기하는 곳이고
0: 네.
1: 저희는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는 곳인데
0: 네.
1: 목적은 오피스텔이지만은 거주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1: 방이 3개예요. 그리고
0: 네.
1: 화장실 2개. 예,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0: 네.
1: 뭐 하나 있거나 여기서 생각하는 스튜디오
0: 네.
1: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저희들은 아예 아파트 그 수요를 생각하고
0: 네. 네.
1: 아파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0: 네.
1: 발코니도 확장이 되어 있고
0: 아니 각 방마다 발코니가 있어.
1: 네. 그것도 확장되어 있어가지고 방이 네. 더 넓어요.
0: 와 거기다가 온돌이야.
1: 어떻게 하셨어요?
0: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난
1: 네,
0: 진짜 온돌. 아,
1: 네.
0: 세상에.
1: 너무 좋죠.
0: 네.
1: 한국에 겨울이 또 많이 추운데
0: 네.
1: 바닥이 따끈따끈하면 얼마나 또
0: 아.
1: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0: 그럼요. 아.
1: 네.
0: 밑에서부터 쫙 이 열기가 올라와야 사람도 건강하듯이
1: 그렇죠. 네.
0: 집도 이 온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과학적인 게 그 네. 원래 뜨거운 열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0: 그렇죠.
1: 예.
0: 피부에도 좋겠다 온돌이.
1: 그럼요.
0: 근데 오 가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희가 가구들도 다 비치해드려요.
0: 아, 그냥 붙박이장으로 다.
1: 붙박이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냉장고며 뭐며
0: 네.
1: 다 있어요.
0: 다 네. 설치되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아무것도 필요
1: 돼요.
0: 없어요?
1: 네, 네.
0: 야, 얼만겨 그럼 얼맹겨. 굉장히 과천이라는 입지도
1: 네.
0: 그렇고
1: 네.
0: 이거는 정말 방도 세 개고
1: 네.
0: 와, 어? 가격이
1: 가격은요 저희가 그 평형으로 따지면 평형
0: 네.
1: 때마다 가격은 달라요.
0: 네.
1: 시작하는 가격은 15억 정도에서 시작해서
0: 네.
1: 뭐 18억, 20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0: 네.
1: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그렇게 되면은 미국 돈은 얼마큼 될까? 저희
0: 네.
1: 한 100만 불 정도에서 15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층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요.
0: 네.
1: 네.
0: 처음부터 그 돈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1: 그럼 부담되죠. 아, 왜
0: 네.
1: 건물이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다 내?
0: 네.
1: 당연하시죠. 그래서
0: 네.
1: 저희가 계약금만
0: 네.
1: 10% 내시면
0: 네.
1: 저희 바로 내 그 동호수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3년 후에 완공될 때 나머지 드리는 것이고 중간에 중도금도 저희 대출이 가능합니다.
0: 네.
1: 근데 대출은 나는 미국 시민권인데 나도 돼? 다 돼요. 영주권, 시민권 다
0: 네.
1: 상관이 없이
0: 네.
1: 이런 대출은 집단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한국에서
0: 네.
1: 그 아까 제가 토지 신탁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0: 네.
1: 다 들어오고 하니까는 은행 측에서 그쪽을 믿고 모든
0: 네.
1: 사람들을 다 대출해 주세요.
0: 아.
1: 그래서 계약금 10%에 내 집
0: 네.
1: 마련하는 거죠. 처음에.
0: 네. 제가 뭐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도 이런 거 뭐 귀찮아 안 해 이러다가 한 몇 년 전에 하나를 잡았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팔았어요.
1: 그러면은 이번에 사시면 되겠네요.
0: 아니, 이럴 돈은 없고. 아니 이거 너무 좋은 물건 같아요 이거.
1: 맞아요.
0: 네. 근데 이거는 저기는 전매는 안 되고
1: 전매라는 얘기는 등기 전에
0: 네.
1: 팔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0: 네.
1: 안 돼요. 하지만
0: 네.
1: 바로 그
0: 네.
1: 전매 비슷한 혜택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봤어요.
0: 그런 게 또 있어요?
1: 그럼요.
0: 아,
1: 네.
0: 계약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1: 계약금은
0: 10%. 10%?
1: 네.
0: 자, 조건이 되시는 분은요. 너무 좋은 귀인 것 같아요. 요지도
1: 네.
0: 그렇고
1: 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과천.
1: 네.
0: 녹지가 이 도시 몇 프로가 있다고?
1: 85%.
0: 세상에.
1: 대부분이죠. 또 그게 또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0: 세상에.
1: 네. 아무 그 건설사들이
0: 네.
1: 이렇게 막 쉽게 마음대로 이렇게 개발할 수가 없어요.
0: 네. 아, 무조건 공기 좋은 데 네. 가서 사셔야 돼요. 분양 설명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안 하나요? 우리 아이비님께서.
1: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비님을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에다가도 분양 설명회를 하려고 네. 오늘 제가 호텔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0: 어머,
1: 있었는데
0: 네. 네. 야, 우리 아이비님.
1: 아, 우리 아이비님 오시면 네. 꼭 연락해 주세요.
0: 네. 대표님, 과천에서 서울 삼성병원까지는 몇 분 걸리나요? 그러셨어요.
1: 서울 삼성병원까지 과천에서 현재까지는 한 20분 정도에서 좀 하는데 GTX가 네. 예, 생기면은 10분 이내에 갈 수 있어요.
0: 오 마이 갓. 이거는 진짜 네. 대박이네요. 네. 아, 이건 진짜 돈 있으면 사야 되는데 나 복권 샀는데 빨리 이거 되면 이거부터 사야겠다.
1: 아, 근데 정말 네. 오렌지 카운티도 한번 얘기하면 좋겠네요.
0: 네.
1: 6월 29일 예상하고 있어요.
0: 6월 29일. 네,
1: 지금 처음 얘기하는
0: 네.
1: 거예요.
0: 전화번호 적으세요. 네. 213-437-9911 213-437-9911 제가 저희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라디오 서울 1650.com에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누르실 수 있고 또 오늘부터 굿모닝 차차차 웹사이트 생겼답니다. 오시면 제가 또 우리 대표님 연락처도 여기 올려놓으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6월 25일 목요일 저녁 5시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24일 수요일 날 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1: 그러겠네요.
0: 우리 그날 파티 겸
1: 네, 너무 좋아요.
0: 해링턴 과천 분향 설명회가 아니라 우리의 네. 승리를 축하하는 동네 잔치.
1: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요.
0: 네. 그리고 슬퍼도 위로 잔치.
1: 그럼요.
0: 하나가 네. 됐던 걸 기념하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저녁 5시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이고요. 참석 비용 없어요. 저녁 식사도 제공이 됩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213-437-9911 213-437-9911로 하시면 되겠고요. 야 진짜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인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요.
1: 네.
0: 또 이거를 꼭 여러분께 추천하는 그런 이유 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1: 많은 분들이 내가 한국에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면 좋을지 또는 어떻게 봐야 할지 믿을만한지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할지 또 돈은 어떻게 내야 될지 다 이게 너무 복잡해요.
0: 네, 복잡해 네, 생각해서 안 했는데
1: 모르세요. 네.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네. 저희들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물 찾는 거에 도사이니까
0: 하...
1: 네, 그런 거 다 잘 찾아드리고 네. 또 돈은 어떻게 보내는지 세무 관련 네. 그리고 환전 관련
0: 네.
1: 또 법적인 모든 절차들을요. 저희들이 네. 다 해드릴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아무 고민, 뭐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세요.
0: 네. 한국에 이렇게 종종 분양해서요. 뭐 네. 송도호도 그렇고
1: 네.
0: 돈 억수로 부르신 분들이 버신 분들이 많이
1: 맞아요.
0: 계세요.
1: 네. 네. 송도차에도 많이 있었죠.
0: 네. 더군다나 이 과천은 입지가 그리고 그린벨트 녹지가 85%가 네. 과천시에 그 얼마나 공기가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공기.
1: 공기뿐만이 네. 아니라 과천이 지금 지식 정보 타운이라고 단지가 네.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0: 네.
1: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다 IT 기업, 뭐 첨단 네. 바이오 기업,
0: 네.
1: 그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교육 환경이 너무 좋아요.
0: 네.
1: 아까 관악산도 얘기했었잖아요.
0: 네, 청계산 네. 관악산.
1: 네, 그리고 이쪽에 그 유해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어요. 과천은.
0: 없어요?
1: 네. 살짝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교육을 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없죠.
0: 노래방도 없나요?
1: 노래방은 괜찮고.
0: 괜찮고. 네. 네. 아, 딴 거구나.
1: 네.
0: 아, 그렇습니다. 과천 해링턴 스퀘어 이번에 옥스퍼드 호텔에서 6월 25일 목요일 저녁 5시 있습니다. 참석 비용 없고 저녁 식사 제공되고 213-437-9911 213-437-991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빨리 한국 가서 지금 한국은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0: 네.
1: 지금 다 다들 뭐 그때는 잠 좀
0: 지금 새벽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1: 한국은 또 아침이겠네.
0: 네. 그때가. 우리 이제 몇 시간 있으면
1: 네.
0: 네. 대한민국 네. 하면서
1: 좋죠. 너무 좋아요.
0: 네. 우리 과천 해링턴 타운도
1: 네.
0: 우리 동포들의 또 다시 고국의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1: 네.
0: 여러분께 또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간단히 끝인사 주실까요?
1: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분양 설명회 많은 분들 오셔서 많이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고 또 좋은 답도 얻어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저녁 식사도 제공하니까 오셔서 많은 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Homes Realty 우리 클레이 대표님이셨습니다. 꼭 중요한 그 기회가 올 때는요 잡으셔요. 요즘 환율도 너무 좋고 진짜 여기 너무 좋겠다. 돈만 있으면 진짜 하나 사고 싶네. 6월 25일 목요일 저녁 5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213-437-9911 213-437-9911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막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3: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2: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2: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4: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4: Korean Air.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4: 두 번째 참가자.
1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14: 세 번째 참가자.
17: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8: 담요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9: 세종 송보감.
18: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9: 세종 송보감.
18: 쌩쌩 돌아라. 하하.
19: 세종 송보감이잖아.
20: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21: 213-383-8899 383-8899
22: 세종.
2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아니 응? 호니 씨랑 뭐? 저랑 둘이 부채.
4: 지금 카메라 보니까 너무 웃긴데.
3: 차차차. 오늘 날씨가 덥네요.
4: 어우,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더워요.
3: 저희 스튜디오가요.
4: 네, 스튜디오도
3: 밖에는 이 건물이 희한하게 밖에는 굉장히 시원한데 스튜디오는 네. 벌써 더 저희가... 큰일이야. 이거 어떻게 오늘 다 벗고 왔어?
4: OMG.
3: 아, 아니 나 진짜 더워서 벗어야 될 때.
4: 이거 저거 경상도로 뭐라는지 아시죠?
3: 네, 뭐라요?
4: 훅끈 달아오는 거 아닌가?
3: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은 제가요 빨간 옷이 요즘 집 정리하면서
4: 야, 레드가
3: 이거밖에 없는 거야.
4: 잘 아니 어떻게 그것도 반짝이?
3: 아니 이것도 안 입으려고 누구 주려고 정리했는데 와. 다시 뒤져서 어머, 살릴까요? 괜찮아요?
4: 너무 좋은데요?
3: 한 번도 안 입어봤어.
4: 이거 그 말씀하신 그 쌀쌀 네. 차차차 탱고 가실 때 입으시면 너무 좋겠다.
3: 그래요?
4: 어.
3: 그러면 이옷 정리하지 말고 다시 살릴까?
4: 아 이거 살리셔야죠. 전 그러시면 심심하면은 리폼하세요. 너무 네. 우리 여기다 뭐 하나만 딱 붙이시면 와우. 여러분 빨리 보이는 라디오 오세요.
3: 다 젖었어 옷이.
4: 여러분 뭐예요 진짜. 지금? 대박 대박.
3: 용서하세요. 제가 다 벗었어요.
4: 딱 훅끈 날아오는 거 많이. 오우.
3: 나 2두, 다시 몸 만들 거야 진짜.
4: 형님. 응? 형님,
3: 내가 이럴 때로 무너질 수 없어.
4: 나 아따, 형님.
3: 다시 수영 시작했는데 어제 쉬었잖아요. 수영을.
4: 왜요?
3: 그냥 어제는 그냥 쉬고 싶잖아.
4: 그러니까 그냥 쉬신 거잖아. 뭐 다른 일이 없었잖아요.
3: 그냥 집에서.
4: 아 저도 어제 바빴어요. 저 어저께 갑자기 네. 병문 안 가가지고.
3: 네. 누가 아프세요?
4: 아 누가 아프게 수술을 어제 했어요. 네.
3: 오.
4: 종양.
3: 젊으신 분이에요? 네?
4: 저보다 어려요.
3: 어머나 어떻게
4: 동생인데.
3: 응. 남자분?
4: 여자분.
3: 어떻게?
4: 머리가 아프다고 맨날 그랬어요.
3: 네.
4: 맨날 두통약을 달고 살더라고.
3: 네.
4: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며칠 전부터 눈이 안 보인대요. 그 왜 그러냐? 눈이 너무 안 보인대. 어지럽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 가보라서 병원 갔더니 빨리 뇌 MRI 찍어보자고. 시신경을 2.6cm 종양이 뇌 시신경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눈이 이게 선생님 말로는 며칠 지나면 완전히 실명될 뻔했다고. 응급실 들어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바로 수술한 거예요. 하루 만에.
3: 세상에나.
4: 근데 다행히 잘 됐어요.
3: 어머나.
4: 그래갖고
3: 구사일생이야
4: 어제
3: 진짜.
4: 어제 병원 갑자기 밤에 제가 갔거든요. 퇴근하고.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갔던 병문안 모든 분 중에
3: 네.
4: 가장 건강한 아이였어요. 그래갖고 야 너 뭐냐 했더니 왜 그래서 야 내가 와본 병문안 중에 네가 제일 건강해. 일부러 또 이렇게 해야 더 힘나잖아.
3: 네, 네.
4: 야 너는 야 나랑 나가 술 먹어도 되겠다 했더니 그지 그래서 너야 멀쩡하네. 멀쩡하네 괜히 그래서 바리바리 싸웠네. 멀쩡하구만. 너같이 건강하면 야 병원 망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응원을 해줬죠.
3: 야 우리 나도 진짜 아플 때 훈이 씨가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
4: 아프지 마세요.
3: 에너지를 많이 받을 것 같아.
4: 그옷 입고 갈게요. 저도 오늘 빨간색 입어 왔는데.
3: 아니.
4: 야 여러분.
3: 예.
4: 저 지금 아침 일하다 왔거든요.
3: 네.
4: 잠깐 제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3: 네.
4: 차범근 어린이 축구 교실 일기에 빛나는 훈이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요?
3: 진짜요?
4: 차범근 어린이 축구 교실 일기 제가.
3: 축구
4: 교실.
3: 축구하다가 왜 유도로 바뀌었어?
4: 아니 축구는 그냥 어릴 때. 그때 차범근 선생님이
3: 네.
4: 진짜 옛날에 왔어요. 35, 40년 됐을 네. 거예요. 그때 정몽주 회장님이랑 같이 하셔갖고 저는 사진도 같이 찍었거든요.
3: 와.
4: 그래서 그걸 일기예요 제가. 딱 했는데 그러니까 차두리는 저보다 한참 많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3: 어떡해. 자기가 오늘 응원단장해야 되네 그럼.
4: 근데 뭐 제가 소질이 없으니까 그만뒀겠죠. 그래서 하고는 이제
3: 네.
4: 그래서 전 축구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세상에 지금도 귀여운데 그때 얼마나 귀엽까.
4: 아유 그냥 떨망떨망하니.
3: 그냥 떨망떨망.
4: 그때 EBS에서 저 찍었어요. 교육 방송도 찍고 그랬어요.
3: 어머나.
4: 연기를 시키시더라고.
3: 어머나.
4: 근데 좋은 아이와 나쁜 아이의 예를 만드는 건데
3: 네.
4: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되게 순해. 순하게 생겼어. 공부 되게 잘해. 전교 1등 하더네. 걔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모범생 역할. 저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가장 불량 학생 역할. 진짜로.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화단에서 뭘 하다가 깨트려요. 내 친구는 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 아니야 너는 이렇게 착하다 이런 걸 찍고 저는 도망가래. 그리고 한 애를 잡고 네. 얘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걸 줬어. PD가 저 시켰어요.
3: 네.
4: EBS에서. 어. 그래 아 EBS 맞나 우리 때? 나 그 찍은 기억이 나요.
3: 아니 그거 있어요 영상?
4: 그때는 다 이만한 비디오로 찍으니까 필름을 찍을 거 없죠.
3: 너무 아깝다.
4: 디지털이 아니니까.
3: 그런 거 뭐 다시 올리면.
4: 그런 거 많이 찍었는데 진짜 웃겨요 생각해보면.
3: 귀여워.
4: 또 어릴 때 이상한 거 많이 했다 진짜.
3: 또 뭐 있어 이상한 거.
4: MBC 뉴스에서 설악산을 가족끼리 놀러 갔는데 네. 가을에 네. 케이블카 타고 확 흔들었는데 저를 찍은 거예요. 손을 막 흔들 귀엽다고. 저한테 계속 와서 찍어달라고 말하고. 그 뉴스에 나왔어요.
3: 아 그래요?
4: 야, 근데 뭐
3: 저도
4: 없지. 저 뉴스 되게 많이 나왔어요.
3: 또 뭐 나왔는데?
4: 아, LA 사면서 많이 나왔어요.
3: LA에서? 네,
4: 사면서 나오는데 네. 맨날 밑에 자막이 뭐 토렌스 거주 아니면 LA 근무자 그 사람들이 보고 야 너 LA 근무자래
3: 인터뷰했어요?
4: 인터뷰 그래서? 많이 했어요 저 지나가도 되게 많이 했어요
3: 왜 그런 게 있나 보다
4: 그러니까 해줄 게 보이나 보지 아 요놈은 말하면 이제 말할 것 같거든
3: 찌르면 팍
4: 찌르면 말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척하면 척이니까 딱 보고는 어 잠깐 인터뷰 한 번만 그러면 아 예 그거 말해 저는 하니까
3: 저도 나왔죠. 저는 미국 방송에 나왔었어요
4: 어 어디요?
3: ABC 방송에
4: 혹시 뭐 ABC? 네. 뭘로요?
3: 제가 뉴욕에 그 허드슨 강 옆에 야환이라고 일본 마켓, 슈퍼마켓이
4: 야환 마켓
3: 있어.
4: 옛날에 있었어. 지금 없어요.
3: 그 옆에 그 콤보로 이꾸라밥
4: 저거 돈까스 우동,
3: 우동 라면 라면
4: 우동엔 우동엔 뭐지 돈까스 템뽀뽀 넘버 나인 템뽀뽀 식당 저 되게 좋아했는데
3: 그런 거
4: 그때 막
3: 너무 맛있겠다.
4: 5불 50불
3: 라면 미소 라면 뭐
4: 아니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3: 아 그걸 먹으러 제가 저기 자주 갔는데
4: 아 드시러 갔다고?
3: 갑자기 거기에 미국 방송이 세 개가 뜬 거예요.
4: 자 여러분 지금 뉴욕입니다.
3: 뉴욕이에요.
4: 뉴욕에서 야한에서 식사하시는 뉴욕시를
3: 에즈워를 아. 제가 바로 그 에즈워러에 살았었어요.
4: 오케이 근데 ABC가 뭐라고요?
3: ABC 뭐 MBC 다 왔지.
4: 어, 뭐라고 왜 왜?
3: 날 보러 온 건 아닐 테고.
4: 그러니까 왜 뭐 토픽 뭐예요?
3: 네. 뉴스가 났어요.
4: 뭐 에볼라 뭐 이런 거.
3: 아니요.
4: 식중독 이런 거 아니야?
3: 왜 아니 왜 에이시안 마켓에 왔겠어요?
4: 왜 왔어요?
3: 에이시안하고 뭐가 상관이 있겠죠?
4: 그러니까 토픽이 뭐 왜 온 거 주제를? 주제가 뭐예요?
3: 연구를 했는데 장수 마을 아 인종.
4: 인종.
3: 장 그러니까. 장수 그 그룹별로 어디에 사는 네. 어떤 레이스가
4: 그러니까
3: 어떤
4: 네.
3: 그리고 남잔가 여잔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오래 사는 그룹을 했더니
4: 수명과 이거를
3: 뉴욕 저기 그 미 전체에서 버겐 카운티 에이시안 여성이 1위로 꼽힌 거예요.
4: 진짜로?
3: 그 버겐 카운티가 바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얘네들 뭐 먹길래 오래서
4: 그럼 거기 대표로 인터뷰하신 거야?
3: 네 그래가지고 마켓에 와서 그 얘기하면서 한 세계 방송국에 왔어요 그치 제일 관심 있지 아니 뭐 먹길래 뭐 하길래 이렇게
4: 아니 하나도 안 되고 세 개가 어떻게 다 하냐 동시에 네. 그래가지고, 뭐 물어보던가요?
3: 아니 뭐 저도 이제 지나가는데 뭐 이러고 어, 왜 그래 이런데
4: 뭐 연출시켜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3: 아니요 그냥
4: 자연스럽게?
3: 얘기하라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먹고 사냐 뭐 이제 이런 얘기 제가 뭘 할게요
4: 너의 사랑?
3: 김치
4: 자 그거 잘하셔야 돼 김치라고 했죠? 네. 김우찌 아니었죠?
3: 아 김우찌 아니죠 김치 김치 이러고 난 코리안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코리안인데 나는 김치 먹고 발효한 거 네. 요구르트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런다 근데 버겐 카운티 에이시안 여성이 가장 오래 산 이유가 건강하게 먹기도 먹었지만 좀 사회적인 소셜
4: 그리고 좀 조금 그 교육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재산도 좀 어느 정도 넉넉하시다 그랬죠?
3: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분들은 좀 개인적인 게 많은데 네. 에이시안들은 왜 굉장히 서로 소셜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쵸. 단체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도 좋아서 오래 살았더라.
4: 그 얘기를 하셨어요?
3: 뭐 그런 것도
4: 잘 기억 안 나죠. 잘 기억 안 나죠.
3: 근데 휘리릭 지나가대.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4: 보셨어요? 그래서 영상 나오는 거?
3: 네, 봤어요.
4: 방송으로 클립 있으세요?
3: ABC에. 봐도. 아니요.
4: 아쉽다.
3: 아니 뭐 어때?
4: 맞아. 우리 자주 나오는데 뭐.
3: 또 나올 거야 오늘. 오늘 나가가지고.
4: 다음에 CNN 나와요 CNN.
3: 빨간 티셔츠 입고 하다 보면 오늘 또.
4: 아 근데 잠깐만 우리 럭키비키님 차붐 1기 와우 네 맞습니다 차붐 1기고요 네. 홈쇼핑월드님 한우님 오늘 박항서 감독 닮았다고 하시는데 뭔 소리야 네. 왜 제가 박항서 감독을 닮아요 머리 숱이 짧아서. 저 머리 안 짧아요. 지금 방송 이렇게 나와서 솔직히 길어요. 네. 뒤로 넘겨서 그래요.
3: 후니 씨는 그래도 머리 숱이 네. 많네.
4: 아니 숱이 많은 것도 있지만 뒤로 넘겨서 짧은 거 아닙니다. 저.
3: 일반 네. 사람이 입는 그런 티셔츠가 아니야. 어떻게 저런 빨간
4: 아 이게요?
3: 망토 같은
4: 이게 뒤에 후드 후디.
3: 후드도 있고 조끼 아, 저도, 비슷한.
4: 어 이거 그러니까 빨간 게 아무렇지도 없는 거예요.
3: 네.
4: 그 가, 위에 건 있어요. 자켓은 있는데
3: 네.
4: 반팔 티가 없더라고요. 이쁜 네. 게. 좀 작고 네. 그래서 안 이뻐가지고 이건 그냥 네. 걸쳤어요.
3: 저도 이게 유일한 빨간 거라 용서하세요. 아니,
4: 그건 오늘. 너무 이뻐요, 그는.
3: 진짜요?
5: 어. 좋아, 좋아.
4: 아,
3: 아니 중국의 휴먼 네. 그 로봇 있죠.
4: 아, 그
3: 보셨어요?
4: 그 싸우는 거?
3: 차는 거?
4: 아, 전 어저께 싸우는 거 봤는데.
3: 그래요?
4: 사람이랑 대련을 시키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3: 근데 사람이 져요.
4: 아니 그냥 하는 것만 했는데.
3: 하, 그런 거 하지도 말아야지.
4: 그 사람들 댓글이 전부 다 영어로. 야 AI랑 로봇을 저런 거 싸우기 기술을 가르치면 어떡하냐.
3: 그러지.
4: 그래서 인간한테 저거 하면 어떡하려고. 절대 네. 그런 폭력적인 걸 가르치면 안 되는데.
3: 안 돼.
4: 주 휴머니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얘 자꾸 무술로 가려고 그래. 쿵푸로 이상하게 짜식들이. 땡. 그럼 안 됩니다.
3: AI는 우리가
4: 사람을
3: 어디로
4: 살피고 도와주는 걸로
3: 그럼요.
4: 해야지.
3: 어디로 이렇게 가 데려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4: 그러니까.
3: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본 거는
4: 축구요?
3: 축구공을 공을 찼는데 벽이 뚫렸어요.
4: 야, 그 쿵푸 머슬인데? 진짜로?
3: 네, 로봇이 아. 슛했는데 벽이 뚱 들어갔어.
4: 와.
3: 인간하고 로봇과 축구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4: 당연히 인간이시죠.
3: 당연히일까?
4: 당연히죠. 아, 일단 체력이라는 게
3: 아, 그렇지.
4: 얘네는 소모가 없잖아. 그냥 쭉 가는 애들은 배러리가 따로 뚫지 않는 이상. 아, 그러니까 뭐든지 피지컬한 쪽은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길 수가 없죠 로봇은.
3: 네.
4: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3: 후니 씨.
4: 네.
3: 큐브 하세요. 이렇게 색깔 맞추는 아, 거 그거 잘하세요?
4: 되게 못해요.
3: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잘했는데.
4: 저 되게 못해요. 저는 모든 것 중에 시공간적인 걸 제일 못해요. 공간적인 거.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신이 저를 만들 때 공간을 까먹으셨어요. 저한테 정말 많은 다른 걸 주셨는데. 그래서 저거 길치잖아요.
3: 그러니까
4: 저 공간 개념이 없어요. 도면을 해갖고 뒤져보면 몰라요.
3: 아...
4: 그러니까 큐브 저 진짜 못해요.
3: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4: 그러니까 그런 분도
3: 생각해서
4: 있어.
3: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어. 하다 보면.
4: 저는 몰라 못해요.
3: 어떤 남자가 네. 어렸을 때부터 그 큐브 하는 게
4: 네.
3: 그 특기인 거예요. 난 이것만 잘해 했는데 그 사람이 세계 기록 뭐 세운 줄 알아요?
4: 뭐야?
3: 어딘가?
4: 뭐야?
3: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네. 큐브를 맞힌 거예요.
4: 왜 그런데? 그거 왜 그런데?
3: 두 개나 맞춰. 세계 기록 올라갔어요.
4: 아, 그게 기록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하다.
3: 떨어지면서
4: 이거 하는 거예요?
3: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4: 그러면은 떨어지면서 맞춘 다음에 낙하산 피고 나오는 거예요?
3: 그런 거죠.
4: 와, 그럼 하다고 타이밍 놓치면 어떡하려고?
3: 타이밍 놓치면 할 수 없지 뭐.
4: 야, 대단한.
3: 아, 타이밍은 뭐 안 되면 낙하산부터 피겠죠.
4: 왜 그런 걸 하지?
3: 그거 말고 이거 해보세요. 뭐. 풍선을 다섯 개 공중에 띄워놓고
4: 풍선 다섯 개 띄워놓고
3: 하나도 땅에 안 닿게.
4: 아, 통통통 치는 거?
3: 어, 계속.
4: 너무 쉽죠?
3: 이거 무지 어렵대요.
4: 그래요?
3: 의외로. 세계에서 그런 기네스북 기록을 가장 많이 세운 남자가 최근에 이거를 했는데
4: 네.
3: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다고. 몇 번을 했더라?
4: 근데 다섯 개면 좀 어렵겠다. 두세 개면 몰라도.
3: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모르겠어요. 다섯 개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두세 개는 저는 완참할 것 같은데
3: 네.
4: 다섯 개면은
3: 그러니까 어려울
4: 1분도 못할 것 같아. 하긴 하다. 1분도.
3: 네. 한번.
4: 근데 제가 그 제일 좋아한 게 순발력이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저는 이
3: 진짜?
4: 스피드와 순발력은
3: 나 단거리 선수였어.
4: 아, 저는 순발력이 그냥 살아있는 이게
3: 진짜
4: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냥 본능 있죠.
3: 예를 들어서
4: 저는 뭐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떨어뜨리는 게 없어요. 무조건 잡아요. 펄링 그 떨어지는 거를
3: 저도
4: 잡거나 발로 차서 다시 올려서 잡거나
3: 진짜
4: 누가 던지는 걸 계속 잡아요.
3: 그러면 저는 어떤가 봐줘요.
4: 네. 서로 잘난 척해.
3: 지금 우리 배틀이야.
4: 배틀 어떤 거요?
3: 그 남자랑
4: 또 19분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3: 돼지 갈비집에 갔어요.
4: 네.
3: 청국장
4: 돼지 갈비집
3: 유명한 집이에요. 육가에
4: 함이네.
3: 그치.
4: 네, 함 땡땡. 응? 네.
3: 근데 거기서 갈비를 뜯으면서
4: 갈비 뜯는데 순발력이 필요한가요?
3: 아니 뭐
4: 눈보다 빠르게 먹는 거야?
3: 뭐 드링크도 마셔야 되잖아요.
4: 네. 남성이 안 보이다.
3: 뭐 제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4: 지저분하게?
3: 아니 지저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덤벙대.
4: 네.
3: 그래서 모르고 오른쪽에 있었는데 제가 소주병을 툭 쳤어요.
4: 네.
3: 아! 하면서 밑에서 제가 떨어지는 소주병을
4: 잡았어요.
3: 떨어지는 애를 중간에서
4: 테이블에서 딱 잡은 거야.
3: 테이블 밑에서.
4: 제가 만약에 그 제가 그런 거 저도 그런 거라고. 야, 우리 둘이 있으면은 뭐 떨어뜨리는 없겠다.
3: 난 잡고도 내가 놀라서.
4: 저도 커피 먹다 누가 탁 쳐 커피가 툭 떨어지고 탁 잡았어요.
3: 어머나.
4: 그 사람들이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3: 자기야. 우리 한 팀으로 우리 저기 기네스 신기록 나가자.
4: 날아가는 팔이 있잖아요. 네. 젓가락으로 쳐서 잡아요. 진짜로. 진짜로.
3: 진짜?
4: 얼마 전 식당에서 사람들이 안 믿길래 그냥 하필이면 파리가 여기를 젓가락 이렇게 안 뜯은 거. 응. 안 뜯은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응. 이 있길래 그걸 탁 쳐서 잡으니까
3: 나는 오빠가요.
4: 네.
3: 야, 접시에
4: 쿠쿠팬더라고.
3: 파리들을 나이프로 그렇게 잘 잡아서.
4: 아, 난 그렇게 못하죠.
3: 제가 그분 별명을 칼로 파리 칼로스 파리스라고 쳐줬는데 자기는 젓가락 파리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4: 집지는 못해.
3: 파리.
4: 집지는 못하네. 그 옛날에 근데 중국 영화 보면 집잖아요. 그건 안 해봤는데
3: 파리를 떨어뜨려서
4: 탁 치는 거는 잡죠.
3: 땅에 뻗게 한다고요?
4: 그쵸, 기절하죠 얘는. 탁 치면 기절하죠.
3: 나무 젓가락?
4: 나무 젓가락.
3: 메탈 젓가락. 나무 젓가락.
4: 나무 젓가락. 그 포장 안 하고 종이 포장돼 있는 거.
3: 난 나무 젓가락으로 나도 저기 하나 할 수 있는.
4: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순발력이면.
3: 나는 맥주 뚜껑은 잘 따요. 나무 젓가락으로. 진짜?
4: 그거 막 이 종이로 따시는 분도 있던데.
3: 이 기합을 해야 돼요.
4: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3: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어. 기분 좋은 나무 젓가락.
4: 우리 지금 무슨 기네스 배틀 붙었어.
3: 아, 어떡해.
4: 잠깐만요. 우리 네. 아이비님께서 네. 후니 씨 싸이 닮았는데 후니 씨 의견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 할 거야.
3: 싸이
4: 안 해. 뭐 하필 해도 싸이야. 우리가 또 준비한 거 어떻게 하시고.
3: 어머. 챔피언. 야, 아이비 씨. 우리 한 팀이야. 어떻게 싸이 노래 이렇게 준비했는데 싸이 얘기를 먼저 하셔?
4: 진짜 제 의견 듣고 싶으세요?
3: 네.
4: 개인적으로 전화하세요.
3: 닮았어. 제 의견은
4: 아니요,
3: 닮았어.
4: 진짜 나 살찔까 진짜 안 좋다.
3: 홈쇼핑 아, 싸이가 얼마나 잘 생겼어?
4: 솔직히 잘생겼다는 얘기는 그렇고
3: 네. 귀엽잖아.
4: 매력은 있죠. 네. 홈쇼벨드님 진짜는 거북이 멤버 터틀맨 닮았다고. 차라리 그게 낫다.
3: 맞아요. 터틀맨도 네. 닮으셨네.
4: 그래요.
3: 이 노래 제목은 왜 아이비님이 크게 외쳐주세요. 싸이가 부릅니다.

0: 모래. 오늘은 미쳐보게 인생은 한방인데
1: 원래 이거 둥글게
0: 둥글게 손뼉 치면서 노래하며 차차차
1: 그만하자면서요.
0: 2부 도와주실 분은
1: 아 눈이 아픕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제공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아픈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8: 아니 갑자기 웬 청산 별곡이야?
7: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0: 김비경 실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1: 네. 또 나왔습니다.
2: 이제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네. 바쁘실 텐데 아니 말씀하세요.
0: 갈수록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것 같아요.
1: 걸음마인데 많이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2: 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먼저 사실 거지. 아니 지난주에도 굉장한 그 초대박 세일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또 신제품도 많이 보고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게 많아요. 오, 여러분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아니 초대박 중에 이런 대박이 있네요. 우리 트로트의 우리 형님 운도형 네. 서른도 형님의 콘서트 티켓 6월 27일 토요일 날 우리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하는 네. 티켓을 50% 세일을 합니다. 여러분
0: 홈쇼핑
2: 네, 월드에서만.
1: 네네네. 아~
2: 야 이거 오늘 저 처음 받았거든요.
0: 홈쇼핑 월드 리킴 회장님이랑
1: 또 막역한 사이신 거
0: 절친이시잖아요.
2: 네. 네. 아~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그런 또 입김을 한번 쓰신 것 같은데 여러분 네. 콘서트 티켓 50% 세일하니까요. 250불이 125불, 200불이 100불, 150불이 75불, 100불이 50불에 만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홈쇼핑 월드입니다. 월드. 직접 LA나 브이나파 매장 가셔서 구매하시는 네. 분들에만 하나는 티켓 할인이기 때문에 네. 꼭 가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 홈쇼핑 월드 때문에 요즘 제가 살맛이 나요. 너무 맛있는 게 많고 너무 좋아.
1: 그리고 저희가 창고 대방출 원가 빚, 원가 이하 초대박 세일도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0: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1: 아니, 과일 모이처 클렌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과일로 만든 최고의 클렌저. 튜브식 이게 클렌징폼인데 향이 파파야 향, 그린애플 향, 네. 또 콤부차하고 블랙베리가 있거든요. 이게 수분을 손실 최소화하면서 모공 속 노폐물까지 완전히 쏙 빼주는 네. 그런 깨끗하게 세안되는 클렌저가 1+3 9.9불입니다.
2: 아니 이게 빨리 돼요?
0: 1 플러스 3요?
2: 3 플러스 1이 아니고 1 플러스 3이에요. 예, 예. 하나 사시면 3개를 예. 받으시는 건데 9불 99라고요? 예, 예, 이건 무조건이다. 원가야 초대박.
1: 또 먹거리도 또 챙기시라고 네. 제주에서 통 민어 왔어요.
2: 야, 이거 네. 민어 너무 사랑해.
1: 나도 민어 아시죠? 네. 민어가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그럼요. 진상품이잖아요.
2: 최고죠, 최고.
0: 민어 매운탕 최고 맛있어.
1: 그리고 옛날에는 막 삼계탕 대신 민어탕 끓이면 그게 보양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 진짜 네.
1: 질이 맛있고 또 얼큰하게 매운탕 끓이면 또 맛있고 네. 또 찜에 드셔도 되고 네. 옛날에 이거 제사상에도 맞아요. 고급 음식으로 고급이죠. 엄청 많이 보였잖아요. 네. 네.
0: 또
2: 이게 네.
1: 이게 이제는 18불 99였는데 네. 7불 99로.
2: 야, 이건
1: 여름 대비하시라고.
0: 나 이거
1: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 통민어 제주 통민어 7불 99.
0: 오늘 당장 가서
1: 이게 우와. 속살이 탱글탱글해요.
0: 네.
1: 꼭 드셔보세요.
2: 네. 무조건.
0: 799에. 네. 아, 좋아요.
1: 또 자연의 품격 GNM에서 저희가 배 도라지청 스틱하고 아연하고 프로폴리스가 들어 있는 건강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네. GNM이 어떤 회사냐면 2015년에서 2024년에 그 10년 동안 무려 네. 10년이나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0: 네.
1: 여기서 배도라지청은 뭐냐면 저희가 국산 도라지 추출물이 75.6% 함유되어 있고 또 배 농축액이 네. 12%나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게 끝이 아니고 흑효모 배양액 분말도 들어있고 대추, 모가 농축돼 들어있어서 사포닌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는 100% 원물로 건강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0: 네.
2: 스틱형이죠? 스틱형.
1: 예, 스틱형이에요.
2: 그게 얼마예요? 한 30, 40%
1: 깜짝 놀랄걸요.
2: 그 지난번에 30, 40% 했던 것 같은데 저기 기억하게.
1: 예, 맞아요. 네.
2: 그죠? 예.
1: 얼마? 9.99불입니다.
0: 9.99불이에요.
2: 9불 99.
1: 아, 나 이거 진짜 그쵸? 집에서 100번도 연습했는데 자꾸만 9불 99.
2: 100번 하세요, 앞으로.
0: 아, 네.
2: 9불 99.99에 모십니다. 저 뭐지? 그 노래 있잖아요.
0: 99.9.
1: 9불 99입니다. 99. 네. 절대 안 잃어버리실 것 같아요.
2: 배 돌아줬을 때 1개월분이 9불 99예요, 여러분.
1: 또 여기다가
2: 최고다.
1: 그 아연하고 네. 프로폴리스하고가 들어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네. 비타민 D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 원료인 프로폴리스가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함량돼 있는 거거든요.
2: 네.
1: 그게 한 캡슐당 17mg이 들어있고 네. 또 아연도 들어있어서 아연이 몸속의 천연 방어막이잖아요.
2: 네, 네, 네.
1: 이게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비타민 D까지 들어있어서 뼈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9불 9급입니다.

0: 아. 999.
1: 야, 아이언맨 프로파일에서 네. 999 여러분. 네. 홈쇼핑 월드입니다.
2: 네. 거기다가 저희가 요번에 이런 가격은 없었어요. 연준 최저가. 뭐냐면 네. 강화홍삼, 녹용홍삼 프리미엄 진액이 네. 2개월분이잖아요. 네. 저희가 요번에는 사은품 같은 거 다 제하고 그냥 가격을 연준 최저가로 189불이 129불이 됐다가 이제는 65불에 드립니다. 와.
1: 녹용홍삼 프리미엄 진액이 네. 65불. 이거 네. 이거는
0: 거의 3분의 1 가격.
1: 예. 이거 대표님이 Father's Day로 주셨나 보다.
0: 그렇다. 아,
1: 그렇죠. 아.
2: 근데 선물로. 저희가 3박스밖에 개인당 구매를 못 하세요.
0: 한정이군요.
1: 아, 예. 그럴 수밖에 없죠.
2: 이게 녹용하고 홍삼의 네.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네. 녹용은 단백질하고 아미노산하고 미네랄이 네.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또 홍삼은 진세노이드가 있어서 면역력 증강에 좋고 피로 개선도 네. 되고 암세포도 억제되고 그러니까 최고의 보약끼리 만난 거예요.
0: 아, 이거 예. 진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사드리고 싶다.
2: 아, 맞아.
0: 파더스 데이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이 되겠네.
2: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네. 그러니까 더운 여름 대비하시고 네. 또 월드컵도 응원하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65불.
1: 이거 진짜 좋다. 예, 예.
0: 우리 저기 무조건. 홈쇼핑 월드. 나만 혼자 했어? 안에 따라하네.
1: 아니 아니.
2: 또 거기다가 그게 네. 끝이 아니고 스테미너의 왕 강화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이 76% 세일로 16.9불에 99불에 드립니다.
0: 세상에.
1: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이 16불 99.
0: 예, 예. 70불짜리가 네. 16불 99. 야, 이것도 진짜
1: 이것도 파더스데이 선물이시네.
2: 네, 맞아요.
0: 홈쇼핑 월드. 월드.
2: 이게 마늘에 우리가 알리신이 네.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게 나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유해성 활성산소는 제거해서 이렇게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도 해결되고 간도 아유. 해독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 주고 혈액 순환에도 되고
1: 스테미너에 그러니까, 좋고 예. 흑마늘은요, 실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2: 아, 저 미안. 네? 혹시나 모르실까봐.
1: 흑마늘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2: 제가 아는 거 한번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아,
1: 너무 좋다. 근데 가격이 진짜 너무 좋다. 예, 16불 99요, 여러분. 예. 1개월분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입니다.
0: 76% 세일이에요.
1: 대박이에요, 진짜.
0: 파더스데이 남편 선물로 16불 그러니까. 드리면 되는 거야.
2: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한국산 복근 아스파라거스 차 한 병이 왔는데 네. 이게
1: 특이하다.
2: 이제는 그냥 드려요. 1불 99. 1불 99. 이게 루틴이 들어있어서 당뇨하고 콜레스테롤에도 관리하기 좋으시고 아스파라긴산 네.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또 특히 여자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 네. 이거 먹으면 변비가 아, 해결하는데 엄청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와 좋다. 홈쇼핑 월드.
1: 아스파라거스 차 한 병을 1불 99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거기다가 천연 조미료 뽀시래기 스틱까지 왔습니다.
0: 이거 너무 좋아.
2: 예, 예. 이게 지금 12불 99였는데 3불 99까지 내려갔어요.
1: 좋아요.
2: 니타리 버섯이 50%, 마늘이 25%, 양파가 25%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감칠맛 막 내고 싶을 때 라면 스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1: 그렇죠.
0: 예. 우리 저기 독거노인 오빠 찌개 끓여 먹으려면 힘들잖아. 이거 사다가 꼭 내세요.
2: 맞아요. 자연은 원물에서 나온 뽀스레기 시트그로 국찌개. 아 오늘은 나도 요리사. 네. 맛있고 건강해 드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2: 그게 바로 저희 홈쇼핑 월드입니다. 네. 또 현미로 만든 조청했는데 이게 3불 9입니다.
1: 네. 현미 조청 네. 3불 99.
2: 이거는 아우 막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또 입 아프네요.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100% 수박 잣즙.
0: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예, 예.
1: 이거 코스코보다도 싼 거잖아요. 예, 예. 저렴하게.
2: 코스코는 4불 99인데 저희는 2불 99고 또 6병을 사시면 11불 999 한 박스 한 병씩으로 계산하면 네. 1불 99밖에 안 돼요.
1: 이걸 한 박스 이상 사셔야 돼요.
2: 예, 맞아요.
0: 진짜.
1: 정말
2: 오늘 엄청 더운 거 아시죠?
1: 너무 더워요.
0: 예. 나 이거 사야겠다.
1: 나 이거 이벤트 갈 때 예. 사줘야겠다.
2: 네. 야외 갈 때도 좋고 네. 골프 치실 때 센스 있게 탁 꺼내면
0: 여름에는 수박이에요.
2: 예, 맞아요.
1: 최고죠.
0: 수박 칵테일 얼마나 맛있는데.
2: 시원하게 드시고 또 시원하게 누우시라고 저희가 효소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 매트까지 준비했거든요.
1: 네.
2: 이것도 반값 세일입니다.
1: 아이스 쿨 매트 50% 예, 예. 세일.
2: 와. 예, 100% 한국산 냉감 효과가 있는 고성능 섬유로 만든 건데 저도 가서 이렇게 딱 팔 올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시원해.
0: 진짜?
2: 예, 누우면 몸이 시원해지고 네. 체온이 상승되는 걸 억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원한 잠자리 네. 그리고 열대라 피할 때 이거
0: 이번 여름 좀 더울 네. 것 같아요.
2: 가격이 네. 스몰 사이즈는 99불이었는데 49불 99. 또 퀸 사이즈는 119불인데 59불 99. 킹 사이즈는 139불이 69불 99. 슈퍼킹은 159불이 79불 99로.
1: 진짜 반값에
2: 저렴하게. 아. 여름 나세요.
0: 이 예. 효성 이 브랜드 잖아요.
2: 예 맞아요.
1: 두 개 사야겠다.
2: 섬유의 명가 효성에서 왔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네.
2: 아 남해에서 은빛 멸치가 돌아왔습니다.
0: 깔치가 아, 왔어요. 깔치가.
1: 멸치인데.
0: 멸치구나. 나 깔치인 줄 알았어.
2: 네. 오늘은 갈치가 없어요.
0: 왜 갈치 떨어졌어?
2: 갈치가 네. 제가교로 환원했습니다.
1: 대신에 오늘 저거 있잖아요. 아, 우리 민어 있잖아.
2: 민어 사시라고. 예, 예, 예. 임금이 대보시라고.
0: 아, 예, 예. 민어.
2: 다시 멸치는 네. 6불 99, 볶음 멸치는 7불 99, 지리 멸치는 9불 99로 그냥 칼슘에 보고.
1: 아이들을 놓고
2: 멸치.
0: 멸치 진짜 퀄리티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2: 그리고 서해바다에서 온 토실토실 어리굴젓이 14불 99였는데 9불 99입니다.
1: 네.
2: 진짜 통통하고 맛있어요. 저 너무 좋아요.
0: 오늘은 이거 사야겠다.
2: 오늘도 그냥
0: 추위에다가
2: 저희 또 제가 보리누룽지 하나 샀거든요. 거기다가 또 올려서 먹고 왔어요.
0: 맛있죠.
2: 또 대한민국 명품 새우젓이 250g, 낙지젓 400g이 14불 99가 9불 99거든요.
1: 네.
2: 이 새우젓이 그냥 젓이 아니에요. 6월에 잡은 통통한 새우젓.
1: 추젓이라고 하는
2: 추젓하고 조금 달라요. 달라요. 6월젓 네. 다르거든요.
0: 유젓.
1: 네, 알겠습니다. 네, 예.
2: 유젓입니다.
0: 아, 예, 예. 아, 유젓.
1: 아, 네.
0: 더 육감적이다. 유젓.
1: 그만하세요. 넘어갑시다. 제가 죄송합니다.
0: 옛날에 버스 안에서
2: 사과 방송 드립니다.
0: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할머니가 젓 떠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새우젓 들고 계셔가지고
2: 하여튼 유머
0: 알아요?
2: 낙지젓
1: 유머 깔깔깔 남는 거
2: 낙지젓도 너무 맛있거든요.
1: 아
2: 고불고급입니다.
1: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0: 나 낙지젓 너무 좋아해. 낙지젓
2: 맞아요.
0: 팬이야 이거.
2: 아 이거 저희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0: 낙지가요?
2: 대한민국
1: 명란젓 명란젓
0: 많이 들어가 있어. 통통하게.
1: 기다려요.
2: 진짜 맛있어요.
1: 명란젓 최고죠.
0: 명란젓은 뭐 말할 것도 없고.
1: 워낙 좋아하셔야 또
2: 미역국수.
0: 저 벌써 세 통째 먹고
1: 그러니까요.
0: 있어요.
1: 네.
2: 저희 집에서도 계속 뭐 냉동고 저희 어머니가 사오셔가지고
0: 안 짜고.
2: 맞아요.
1: 명랑하게 먹어서 명란젓인 줄 알았어요.
0: 대한민국 명란젓 세일해요 지금요?
2: 지금. 대한민국 젓갈 명인 김정배 명인님이 만드신 명품 백명란젓이 500g인데 19불 9구입니다.
1: 아.
2: 양도 많아요. 그리고 짜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다 요리 모든 요리 다 드실 수 있고 그냥 드셔도 더 맛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녹차 가래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이 있는데 네. 이거 6불 9구입니다.
0: 난 왜 네. 젓들이 이렇게 좋을까? 너무 맛있어 젓.
2: 그리고 이거 진짜. 입맛 없으실 때
1: 젓이라고 나를 알아. 백전 백승이지. 젓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손자 명법에 나와 있잖아요. 적을 알라고.
2: 저희 싸움 나가서 못 이길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1: 아 자꾸 야한 얘기.
2: 아니 자꾸만 망개떡 먹고 지금 의령
1: 의병
2: 나가야 될 것 같아.
1: 죄송해요. 뭘 또 의병을 나가요.
2: 아니 왜냐면 네. 경남 의령 특산물 불임 망개떡이 왔잖아요.
1: 아 이거 진짜 맛있어.
2: 이거 아시잖아요. 네.
1: 우리 여직원 너무 좋아해요.
2: 진짜 맛있어요.
1: 젊은 분들인데 20대인데 너무 좋아해요.
2: BTS.
1: 아 맞다 BTS 이거구나.
2: 이거 해가
1: 아 그래서
2: 이거
1: 아는구나.
2: 그 여기 네네. 의령이 엄청 조그만 성읍인데
1: 네.
2: 거기 인구보다도
0: 네.
2: BTS 아미들이 훨씬 많이 왔대요.
0: 세상에나.
1: 그 동네 인구보다도
2: 몇 배가 왔대요.
1: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2: 그래가지고 의령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망개떡이 7불 9구입니다.
1: 10개들이가 7불 9구입니다.
2: 10개 7불 9구입니다.
1: 네.
2: 그리고 100% 제주산 순살 고등어는 3불 9구.
1: 네.
2: 전복 난도다 완독 전복. 다섯 마리인데 14불 9구인데 이게 한 마리씩 계산하면
1: 네?
2: 3불밖에 안 돼요.
1: 얼마나 좋아요 가격 진짜.
2: 손님이 없어서 네. 엄청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 오늘 이거 사야 되겠다.
2: 그래가지고 이걸로 또 간장게장에다가 전복장 해주신다고
1: 네. 네.
2: 군산 간장게장까지 사가셨어요.
1: 그 진짜 좋아요.
2: 예, 예.
0: 네.
2: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영인 바이오 간장게장.
1: 아, 먹고 싶다.
2: 900g인데 16불 99거든요.
1: 네.
2: 살도 통통하고 이 안에 간장이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1: 네.
2: 이거 베이스로 다른 거 해드셔도 너무 좋아요.
1: 맞아. 네. 근데 이거 그냥 밥만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2: 진짜 맛있어요.
1: 왜 국물에 예, 예. 밥 비벼도 너무 맛있어요.
2: 예 맞아요. 왜냐하면 따님들이 사오라고 하셨다는 분들도 많고
0: 네.
2: 뭐 아드님들 사오 네. 요즘에
1: 주가
2: 많이
1: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간장에도
2: 아니 왜냐면 여기 저희 홈쇼핑은 네. 어르신들이 많이 사오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또 젊은 친구들이
1: 아, 듣고 미리 아셔서 부탁하는구나.
2: 부탁 가실 때 사오시라고. 하고.
0: 젊은이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우리 아버님들이
2: 낮에 오시니까
1: 한 번씩 구경도 하시면서
2: 또 그 주말에는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네. 꼭 구입해 가시는 게 간장.
1: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2: 가족끼리 네. 오실 때는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가세요.
0: 또 얼마나 행복해 LA 살아서.
2: 맞아요.
0: 이런 거 돈만 있으면 사서 먹고 저기 어디 시골에 사는 사람은 못 먹어요 진짜.
2: 저희 텍사스에서 오셨는데 네. 이거 사가시면서 너무 저희가 박스 네. 그 스마트폰 박스에 담아드렸거든요. 너무 네. 좋아하셨어요.
0: 막 그렇죠. 눈물 흘리면서
1: 부러워하시겠다.
0: 계좌나 얼마만이니.
2: 그 다음에 손질 다 된 황태채 네. 이거 손질이 다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1: 그렇죠.
2: 그냥 무쳐 드시면 돼요. 이것도 칠불구급입니다. 이게 대관령에서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0: 황태채
2: 예,
1: 이걸로 끓이면 싶어요.
2: 콩나물까지 넣으면 뽀얗게
0: 제가 이걸 사서 끓여 먹었어요. 국물이 어쩜 이렇게 뽀얗게 빠져나오는지 너무 맛있어요.
2: 저도 먹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와. 이거 먹어보신 분 한 번은 안 드세요. 네. 항상 재구매가 굉장히 많으세요. 거야. 맞아요. 네.
1: 황태국 끓여갖고 젓갈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0: 그래서 홈쇼핑월드에 자꾸 가게 되는 중독이 되는 거야. 이게.
2: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0: 뭐요?
2: 완도 최고급 명품 곱창김까지 왔습니다.
1: 아, 또 곱창김도 맛있죠.
2: 이 곱창김이 원초가 다르거든요.
1: 네. 네.
2: 1년 중에서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만 네. 한 30일 정도만 네. 수확되는 최고급 원초로 만들었는데 네. 일반 원초의 4배나 한대요 가격이. 근데 일반 김보다 두툼하고 씹히는 맛이 뛰어나서 진짜 맛있어요. 저희 그게 구워서도 먹고 아시잖아요.
0: 김이 그렇게 몸에 좋대요. 맞아요. 칼슘.
1: 아니 제 아들이 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일반 김 막 먹다가 곱창 김을 줬거든요.
2: 네.
1: 근데 곱창 김을 다 먹고 일반 김을 바꾸 먹던 중간에 바꿔줬어요. 다 먹었으니까.
2: 네.
1: 애가 먹지. 아빠 is different. 딱 그래요.
0: 아.
1: 야, 애가.
2: 그 원어민 반들 different.
1: 아, it's very different. 그러니까 곱창 김 먹다가 다른 김을 딱 주니까 바뀌더라고. 오빠 이거 다른 거야. 아까 건 없어요. 그래서 아, 미안 다 먹어. 다음에 사올게.
2: 아 맞아.
1: 야, 애가 알더라고요.
0: 준 김에 아까 그 김 줘. 그러니까 세상에 곱창김
2: 이게 26불99였는데
1: 네.
2: 10%나 할인을 해서 16불
1: 10불 할인이죠.
2: 16불99입니다.
1: 네, 10불 예. 할인해 주시고요.
2: 예, 10불이 나요.
1: 네. 예, 예. 좋습니다.
2: 거기다가 저희 인체에 무해한 자연세제 3인방이 들어왔어요. 과탄산수소 베이킹소다 구연산인데 과탄산수소다하고 베이킹소다는 1.5kg거든요.
1: 네.
2: 이거는 과탄산소다는 7.99 뭐 아시잖아요. 흰옷은 더욱 튀게
1: 네.
2: 색깔옷은 더욱 선명하게
1: 네.
2: 베이킹소다는 5.9불인데 뭐 과일세 정도 하시고 찌든 테 청소도 하시고 너무 좋아요.
0: 아, 진짜.
2: 구연산은 뭐 스테인리스 물때 같은 거 다 뺄 수 있거든요. 예, 청소 3인방 있고
1: 그렇죠. 청소 최고죠.
2: 한국에서 대박난 달집 딸기 샌드 달집 초코 샌드 1불입니다. 어린이 간식으로 너무 좋고 이거 먹어보시면 분들은 안 달고 너무 맛있고 건강한 맛 난다고 다들 하시거든요.
1: 네.
2: 예, 사무실 간식으로도 좋고 저희 구아바 쌀국수 있습니다.
1: 네.
2: 1불 구급입니다.
0: 예. 좋다.
2: 저희 네. 이제는 몸 챙겼으니까
0: 맛있어요.
2: 얼굴도 챙겨야 되잖아요.
0: 이거 진짜 맛있어.
2: 그렇죠. 네. 맞아.
1: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2: 네. 맛있어요. 얼굴 챙기러 이제 가볼게요.
0: 네.
2: 코리아나 앰플앤 피지와 트러블 집중 저격 앰플이 6불 구고요.
1: 네.
2: 코리아나 앰플앤 이거 진짜 많이 나가요.
1: 그럴 것 같아요.
2: 24K 골드 샷 들어있는데 저도 써봤는데 미백하고 주름에 이게 딱 바르니까 네. 이제 화장하면 이제 윤광 효과 네. 나는 거 있잖아요 연예인처럼. 얼굴 왜 이렇게 톤이 얼굴이 밝아졌냐고 하더라고요.
1: 맞아, 톤이 밝아졌어요 지금 시장님도.
2: 진짜. 네. 그래가지고 역시 24K 좋은데.
1: 캔이 들어가 있으니까.
2: 예, 예. 또 펩타이드 샷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탁 삭삭삭 하면 싹 녹거든요.
1: 네.
0: 네.
2: 그런데 이게 녹는 펩타이드를 녹으면서 주름까지 싹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0: 네.
2: 예. 그래서 주름도 없애고 이게 맞아요. 탄력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고 뷰리토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은
0: 아, 그래서 이게 59불99가 15불99
2: 예.
0: 아무튼 이 코리아나 화장품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1: 그렇죠.
2: 맞아요.
0: 가셔서 이 앰플 갖고
1: 어마어마한 세일 중입니다.
0: 홈쇼핑 월드
2: 또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은 9불99입니다. 깨끗한 피부 만들고 싶으면 이 비비크림 만드시면 도자기 피부 되세요.
0: 좋아요.
2: 그다음에 또 수분 저희 막 수분 얼굴 끈적끈한데 수분은 또 얼굴이 없잖아요. 그때 라운드의 자작나무 수분 토너 쑥 진정 토너 39불99인데 11불99입니다.
1: 그리고 독도 자작나무 또가 11불99네요 이게?
2: 예, 예. 또 독도 자작나무 수분 패드
1: 수분 패드 붙이는 거?
2: 예, 수분 패드 있는데 80패드가 12불99인데 이거 붙여놓고
1: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예, 청소하셔도 되고 써보셨죠 이거?
1: 저는 와이프를 같이
2: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고 나서 일어나면 여기가 네. 이렇게 촉촉해져서 딱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얼굴이 통통 이렇게.
1: 제가 한 얼굴을 보이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못했는데.
3: 유은희 씨는 네, 네. 보면 네. 본인을 위한 것보다 다 와이프, 아들, 장모님, 부모님.
1: 그렇게 사는 거죠 뭐.
2: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이에요.
1: 과연 그럴까요?
3: 수분 패드 갖다 여보 자기 하나 붙이고 나 하나 붙이고 서로 붙여주면 좋겠네.
1: 그러네요.
2: 맞아요. 또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제품이 들었거든요. 동성제약에서 랑스
1: 뭐예요?
2: 스킨이요. 랑스 스킨이 뭐냐면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스킨인데 피부 미백에 너무 좋고 기미하고 잡티 제거에 탁월한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스킨케어를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29불 9구입니다.
1: 야.
2: 원래 39불 9구였는데 10불 세일합니다.
1: 이것도 구매하셔야
3: 동성제약은 뭐 믿을 유명하죠.
1: 수 있죠. 그렇죠.
3: 네.
2: 이제 여름이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3: 네.
2: 저도 벌써 지금 좀 힘이 없어지려고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초대박 사은품 세일 건강식품.
1: 건강식품으로?
2: 네. 맞습니다. 네. 네. 헬스랜드 미국산 알부민이 120캡슐인데 이게 80불이잖아요. 구중 하나를 사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 하나 드리고 이게 구중구포 흑삼골드가 그냥 사시면 79불이에요.
1: 네. 그걸 선물로 주시고.
2: 선물을 드렸는데 만약에 알부민을 두 개를 구입하시면 거기다가 구중구포 흑삼골드 하나 드리고
1: 네.
2: 거기다가 아이스 쿨매트 퀸 사이즈로 드려요. 왜냐면
1: 와.
2: 먹거리도
1: 뭐야?
2: 챙기시고 몸도 챙기시라고.
1: 아니 이거는
2: 시원하게
1: 진짜 배꼽이
2: 예.
1: 너무 큰데?
3: 아까 그거요?
1: 아까
2: 예,
1: 말씀하신
2: 퀸 예,
3: 19불짜리 원래
2: 예.
1: 우와.
2: 그것도 어머.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 크게 씁니다. 예.
3: 이거 사야겠다.
2: 알부민 치매 예방 뭐 혈행 개선 독소
3: 잠깐만요.
2: 다 하시잖아요.
3: 알부민 한 박스에 원래 알부민이 120불짜리인데 80불로 세일하는데
2: 네.
1: 그렇죠.
3: 그거
1: 4개월분이에요. 4개월분.
3: 80불에?
1: 네, 80불에? 네.
3: 알부민 120캡슐 4개월분에다가
2: 네.
3: 구중구포 흑삼골드 원래 네. 79불짜리를 주고 거기다가 아이스 쿨매트
1: 두 박스를
2: 사시면
1: 두 박스를 사시면
2: 네 그렇게 드립니다. 네. 또 가을 설이 맞은 약무엿은 무엿이 무려 80%도 넘게 들어있어요. 이게 89불 999거든요.
1: 네.
2: 한 병 구매하실 때는 구중구포 흑삼골드 드리고요. 두 병 구매하시면 똑같이 알부민하고 똑같이 구중구포 흑삼골드 하나에다가 아이스 쿨매트 퀸 사이즈 무료로 증정합니다.
3: 이거 대박이다.
2: 여름 준비하시라고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1: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3: 네.
2: 거기다가 경남제약 경호고 2개월분 있잖아요.
1: 네.
2: 이게 원래는 사시면 300불인데
1: 네.
2: 저희가 두 박스 사시면 200불에 드리고 한 박스 구매하실 때는 아이스 쿨매트 킨을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1: 여기도 쿨매트 킨 사주시다고
2: 두 개를 사시면 가격 할인으로 200불에 드립니다.
1: 이야 오늘 진짜 대단하다 이거.
3: 아이스 쿨매트
2: 경호권은 저희가 효능 다 알고 있잖아요.
1: 네.
2: 갱년기에도 좋고 병중이시고 병간호하실 때도 좋으시고 허약 체질에도 좋으시고 경호권만한 제품이 또 없어요.
3: 네.
2: 이 기회에 꼭 구입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진짜 초대박 세일인데 우리가 쫙 한번 훑을게요. 짜장면 또 짬뽕
1: 요것도 이제 신토불 농수산물 대박 세일이 있는 거죠. 짜장면 짬뽕이 4불 99에 만날 수 있고요. 왕관식당 코인 육수 매콤한 맛 4불 99 그다음에
3: 멍게
1: 알멍게도 24불 99 오늘 14불 99 그다음에 활장어 한 두세 마리 들었죠. 양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 양념 있어요.
1: 네, 프리미엄 수협 바다 활장어가 14불 99
3: 그리고 강원도에서 왔어요. 더덕 고추장이 19불 99인데 반값 세일해서 9불 99
1: 그렇죠.
3: 옛날 거창 쌀롱보 옛날 촌된장이 550g인데 이게 9불 99가 6불 99
1: 그다음에 너무나 좋아하는 초이스 비프 절키 스몰 사이즈는 5불 99 라지 사이즈는 32불 99에 만날 수 있고요. 다슬기 기가 막히는 다슬기 섬진강 겁니다. 4불 99에 만날 수 있고요. 도라지 가루는 어떻게 되죠 우리 실장님?
2: 16불 99입니다.
1: 16불 99. 와.
2: 네, 동결 건조 분말인데
1: 도라지 가루
3: 강원도 호박 감자떡 메밀 감자떡도 있고요.
1: 네.
3: 한국산 대봉 김말랭이 16불 99
1: 대봉 간말랭입니다. 김을 말리지 않죠.
2: 같이
1: 대봉 간말랭이 500g짜리 16불 99 그리고 군고구마 말랭이도 호박 군고구마도 1불 99
3: 수수식혜도 있어요.
1: 네.
3: 미니 호박약과
1: 아주 이쁜 거 미니 호박약과가 9불 99 그다음에
2: 가바살도 29불 99고 곱창김 두번 구운 곱창김이 2불 49
1: 그렇죠.
2: 그다음에 이거 녹차 명란기 아유기 맛있죠? 이거,
3: 이거
2: 되게 맛있거든요.
3: 명란기 맛있어.
1: 김과 명란기
3: 안주는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집에 참기름 들기름 떨어지신 분 오세요. 강원도 네. 횡성군 시골 진 참기름과 들기름이 11불 99에 세일합니다.
1: 네. 들기름은 13불 99고요. 네. 인기 대박 초세 이건 누구나 아시죠? 유산균 종근닭초 넘버원 유산균 락토핏 골드 11불 99 그다음에 유산균 락토핏 코아는 14불 99 그다음에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이뮤니자 10병 세트가 39불 99원 29불 99에 만날 수 있고요. 정말 베스트셀러죠. 고려은단 비타민C
2: 예,
1: 1000mg짜리 이거 정말 베스트셀러잖아요.
2: 아, 예, 예.
3: 고려은단 비타민C 어르신들이 좋아할 거거든요.
1: 네. 요것도 64불 99가 네. 44불 99에 만날 수 있는 것이 홈쇼핑월드.
3: 홈쇼핑월드 우리 한번 박수치고 우리 와. 홈쇼핑월드 김미경 실장님이었습니다. 네. 홈쇼핑월드
2: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1: 야 감사합니다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되게 일차원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사합니다.
3: 우리 그렇게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일차원적 감사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아 재밌네요.
3: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대여 아 죄송합니다. 델레이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공안과
3: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오늘 이런 고백 해보세요. 네가 좋아.
1: 네가 좋아.
0: 나 네가 좋아 고백했는데 너 왜 안 해?
1: 네가 좋아.
0: 어머.
2: 이런 느낌이네. 오,
0: 와,
2: 멋있다.
0: 훈이 씨 노래 잘하시네요.
2: 네? 요만큼만. 모두 제가요 신승훈의 1초 똑같이 손대 저 못 참을 수 있어요.
0: 진짜요? 내일 들려줘요.
2: 1초 지금 해드릴 수 있어요. 1초니까.
0: 해주세요.
2: 너는. 네, 이렇게 하세요.

0: 있었지. 네가 좋아.
1: 약간
0: 오빠
1: 지금 하시는 게 추워요 그거 같아요.
0: 안아줘.
1: 이리 와. 경해.
0: 오늘 네. 네가 좋아. 아, 좋아. 이럴 수 있는 그런 힘이 오늘 네.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 또 축구 저녁 7시에 하니까요. 네. 축구를 즐겁게 관장하시고
0: 네.
1: 옆에 같이 계신 분들과 함께 네.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0: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네. 혼자서도 맛있는 거 앞에 놓으시고
1: 그럼요. 즐기세요.
0: 즐기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곡은요. 내일 와서 다시 한번 들을게요.
1: 아, 너무 좋은데요.
0: 이 곡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이게 뜨는 노래라고요.
1: 어, 그래요?
0: 수줍게 내 맘 얘기라며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탱자미역이었습니다.
1: 탱자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0: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6: 엄마 집밥이 최고지.
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7: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9: 네, 오늘은요, 밥 따로 물 따로 얘기입니다. 즉 식사하실 때 여러분 국과 물을 같이 먹는 게 독인가 득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 사람들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외국 사람들은요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깨끗하게 씻어서 지은 밥을 다시 국에 다시 씻어 먹는 그러한 청결함에 놀란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이 밥을 씻고 난 국물을 모두 다시 마셔버리는데 또 놀란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 국은 외국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식문화인데, 물론 우리 동아시아 인접국가 중국과 일본도 국문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부분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국이라는 의미가 없고, 일본 역시 장국이 있지만 주로 마시는 방법, 그럴 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밥그릇과 국그릇이 항상 함께 차려지고 젓가락과 함께 국물을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준비되어 있는 민족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은 과거 식량이 부족했을 때 포만감을 주기도 했던, 그래서 국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우리 식사하실 때 국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위장병이 생긴다라는 밥 따로 물 따로라는 그러한 유행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즉 밥이나 국이나 물에 말아서 먹으면 덜 식게 되고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위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분이 소화액을 희석해서 소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특히 소장은 알칼리성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위장의 위산이 물과 너무 빨리 소장으로 내려가서 이 소장의 알칼리성이 희석돼서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는다, 그런 밥 따로 물 따로의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밥과 국이 따로 먹어야 하는 이유, 야생동물을 동물식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물들은요 이 고용식과 수분을 함께 섭취하지 않고 며칠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잘 견딥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동물은요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용기에 담아두고 마시면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이나 감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은 이 탈수를 감수하는 방법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의보감에서는 위장은 습기를 좋아하고 건조함을 싫어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위장에 습기가 부족해서 건조해지면 입이 마르고 입이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수분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즉 위가 습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위는 촉촉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저는 국 같이 드셔도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식사법은 역시 입맛도 좋고 속도 편하기 마련인데, 국을 좋아하시는 분은 국을 많이 드셔도 좋다는 얘기인데, 다만 뒤에 소화 오방뜸을 반드시 하면 더욱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4: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멕시코시티에서 막을 올리면서 전 세계 축구의 시선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국이 크게 늘어난 첫 무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개국이 함께 열고 경기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개막전은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로 시작되고 결승전은 다음 달 뉴저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도 같은 대회에 나섭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늘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르고 이어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조별리그 일정의 첫 경기 결과가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긴장감이 높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더 많은 나라에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경기 수가 늘고 대회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축구 팬에게는 더 많은 경기를 볼 수 있는 무대이고 한국 팬에게는 대표팀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출발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우정국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 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우정국은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 정부가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 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조치는 우편 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우편투표를 이용하는 주입니다. 이번 규제가 시행될 경우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카지노타운 프림이 폐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프림 창업주의 손자인 코리 클레메슨 사장은 라스베가스 기반 기업 테리블스와 호텔 카지노 및 부동산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프림 펠리 리조트 앤 카지노는 오는 7월 4일 문을 닫을 예정이었고 344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프림은 1970년대 이후 LA와 라스베가스를 오가는 여행객들의 필수 경유지로 대형 롤러코스터와 일불 핫도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관광객 감소와 수익 악화로 운영사 어피니티 인터랙티브가 폐쇄를 결정했고 위스키 피트 카지노와 버폴로 빌스 리조트도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새 운영사 테리블스의 팀 허브스트 사장은 프림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투자와 관광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림 가족은 인근에 추진 중인 남부 네바다 보조공항 건설도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2029년 착공해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40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이 결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MBC 방송은 영 김 의원이 20.9%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켄 켈버트 의원이 35%로 1위에 올랐고 민주당 에스더 김파레 후보는 16.6%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정당과 관계없이 상위 2명이 결선에 진출하는 정글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두 공화당 현역 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켈버트 의원은 1993년부터 활동해온 17선 의원이며 영 김 의원은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의원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으로 두 현역 의원이 한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내부에서 베테랑 의원과 외교 전문가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와 3세들이 겪는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전역의 한인회장 17명이 헌법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주 현직 한인 회장 협의회는 지난 9일 협의회 공식 입장문과 동부, 서부, 중부, 남부 지역 한인 회장들의 청원서 17부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사건 3건을 병합해 신속하게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국적이탈 기회의 사실상 영구적 박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10년 도입된 국적선택명령제는 실효성이 없어 원치 않는 복수국적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살와 3세들에게 복수국적이 대물림되면서 장기적인 법적 제약과 현실적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부처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사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만큼 계류 중인 3건을 병합해 조속한 심리와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출생 한인들의 국적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후임을 뽑는 결선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일 예비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와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11월 결선에 진출합니다. 베세라 후보는 연방 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주류 인사입니다. 힐튼 후보는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전략가 출신으로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힐튼은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로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민주당의 억만장자 톰 스타일 후보는 2억 1,600만 달러가 넘는 개인 자금을 쏟아붓고도 3위에 머물며 탈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베세라가 유리하지만 주택가격 폭등과 생활비 상승 노숙자 문제로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세라가 당선되면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초의 선출직 라티노 주지사가 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설계자 안토니오 가우디 사망 100주기를 맞아 외관 완성을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념식 뒤에는 심각한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탈로니아 지방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만 490만 명이 유료 입장했습니다. 문제는 관광객 급증으로 주택 임대료가 치솟고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당 측은 최종 완공을 위해 대형 계단과 광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는 주변 건물 두 블록을 철거해야 하고 최대만 명이 이주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창문에 검은 리본을 매달고 항의하며 주택난 속에서 이재민이 되는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착공 144년 만에 완공을 앞둔 성당이 일부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10일 백악관에서 인공지능 기업의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인공지능 기업 경영진 12명에서 15명과 백악관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기업의 지분을 취득해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의 지분 확보를 의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번 발언이 워싱턴과 실리콘밸리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부를 국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속한 시일 내 AI 기업 경영진 12명에서 15명과 백악관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큰 지지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 정부가 AI 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고 AI 기업들과 만나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분이 미국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술업계가 점점 커지는 사회적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워싱턴 정가와 실리콘밸리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에 불을 지폈다고 짚었습니다. NYT는 일자리 감축,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사회적 혼란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AI 기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 나온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AI의 부상으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퀴니피아크대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5%가 AI를 유익한 힘이 아니라 해로운 힘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부를 재분배하는 공공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NYT는 환원 방식 중 하나는 국보펀드가 이들 AI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0: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1: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0: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1: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0: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1: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12: 1250만불 1250만불.
1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주 7일 24시간
13: 323-782-8600 323-782-8600.
1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5: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4: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5: 이게 바로 새로 바래야. 국산 달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4: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에?
15: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부스도 12도라 딱 좋아.
14: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5: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4: 상큼함에 달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래.
16: 눈은 밝게,
17: 얼굴은 아름답게.
18: 불란서 안경 거만과.
17: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6: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1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6: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1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20: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4: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LA 경찰국이 다음 주 월드컵 응원 행사를 앞두고 한인타운 일부 도로를 전면 통제합니다. 오늘 11일 윌셔 잔디광장에서 한국과 체코의 2026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거리 응원이 열립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옥스포드 에비뉴와 세라노 에비뉴의 윌셔 블러버드에서 7가 구간이 차량 통행 금지됩니다. 주최 측은 수천 명의 축구 팬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원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되고 경기 킥오프는 오후 7시입니다. 경찰은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우려해 운전자들에게 우회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2차전 멕시코전 응원은 18일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며 노르만디 에비뉴의 올림픽 블러버드에서 샌마리노 스트릿 구간이 17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후 1시까지 폐쇄됩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윌셔 웨스턴 메트로역을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다마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지난 8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8월 관방장관 재임 시절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공식 인정한 담화를 발표해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이송에 직접 개입했으며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문서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1년 7개월간 정부 문서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고노 전 의장은 전쟁 포기와 군사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일본 헌법 구조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대표적인 온건파 정치인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해온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고노 담화는 발표 이후 30년 넘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반이민 시위가 방화와 폭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수단 출신 이민자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복면과 마스크를 쓴 채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쓰레기통과 중동계 이민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불을 질렀습니다. 주택과 차량, 그리고 버스도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시위가 혐오 범죄로 번지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벨파스트는 과거 종교 갈등으로 수십 년간 유혈 사태를 겪은 도시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럽 전역에서 이민 문제가 사회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가주 해안에 높이 20피트가 넘는 초대형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라구나비치 일대에서는 높은 파도와 이안류 경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포트비치의 유명 서핑 명소 더 웨지에서는 9일 최고 20피트를 넘는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라구나비치 해안가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어머니와 자녀 한 명은 구조했지만 여아 한 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 내 높은 파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안류가 발생하면 해안과 평행하게 헤엄쳐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가주 해안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당분간 바다 출입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 미주 한인사회 대표 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 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65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1: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0: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0: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환급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정부는 일괄 환급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환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국제무역법원은 테네시주 필터 업체가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사건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

0: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초 경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명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3.5%에서 3.75%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조사에서는 3분의 1 5월에는 절반도 안 됐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동결 전망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이번 주 주재하는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워시 의장이 이사들을 설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웰스파고의 톰 포르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시점과 가까운 미래에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오히려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 고액 연봉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려던 증세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들이 추진한 부유층 경영진 증세안은 찬성 47%, 반대 53%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발의안은 최고 경영자 급여가 현지 직원 평균 급여의 100배를 넘는 대기업에 추가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 측은 시의 재정 적자를 메우고 공서비스 삭감을 막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결로 기업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주장해온 다니엘 룰이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중도파 민주당 진영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경제분석실은 이 증세안이 연간 최대 3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 감소와 기업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캘리포니아의 이번 증세안 공방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부유층 과세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메인주와 워싱턴주 등에서 부유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6개 한인계 은행의 총자산이 361억 달러 자본금이 43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고된 올해 1분기 기준 집계 결과입니다. 6개 은행 모두 자본금이 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뱅크 오브 오프는 자산 187억 달러, 자본금 23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자산 79억 달러에 자본금 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PCB은행, CBB은행, 오픈뱅크, US메트로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6개 은행의 평균 자산 대비 자본금 비율은 11.91%로 연방감독 기준인 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대형 대출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입니다. 미국 내 소수계 은행 중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자본력을 부동산 대출 대신 기업 대출과 기술금융 등 전문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정보, 한국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합니다.

0: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지난 페리세이즈 산불로 주택을 잃은 수천 명의 주민들이 LA시와 주정부 그리고 LA 수도전력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의 친오빠도 원고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시장의 오빠인 케네스 디. 베스는 말리부에 소유한 주택이 산불로 완전히 전소됐으며 연기 흡입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소송 서류에 명시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공공기관들의 대응 실패와 관리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시장의 가족 역시 같은 피해를 입고 동일한 법적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말리부 주민이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업체를 운영하는 에이브로이는 정치적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는 큰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주민일 뿐이라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베스 시장실 대변인 페이지 스털링은 시장 본인이 이미 올해 1월부터 오빠의 산불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며 이번 소송에는 수천 명의 피해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스 베스 측을 대리하는 프렌치로 그룹은 가족관계는 이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리세이즈 산불 집단 소송은 수천 명의 주택 소유주가 참여한 가운데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LA시와 관계기관들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7: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접수기한에 대한 판결을 준비하면서 캘리포니아 선거제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선거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후 7일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수만 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표가 부정선거 논란을 키운다며 규정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우편 배송 지연이 유권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즉시 선거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선거제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전동자전거를 타고 매장 안을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6월 7일 오후 월마트 매장 내부에서 이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은 전동자전거를 타고 매장 통로를 달리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마트 매장은 일반적으로 보행 고객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돼 있어 자전거 주행은 안전상 금지됩니다. 셰리프국은 현재 관련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동자전거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공장소내 무단주행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기물 파손이나 공질서 위반 혐의로 다룰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매장 측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6: 미국 국립병원 응급실이 환자로 넘쳐나면서 몇 시간씩 진료를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진 부족과 병상 부족이 겹치면서 대기 환자들이 복도에 누운 채 치료를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경증 환자들까지 응급실로 몰린다는 점입니다. 주치의를 구하지 못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유일한 선택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팬데믹 이후 의료 인력이 대거 이탈했고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는 응급실 외에는 사실상 갈 곳이 없어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지원과 농촌 지역 병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1차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응급실 과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고 오는 건 아닙니다. 가볍게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9: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에 빠져듭니다. 화려한 슬롯머신 사운드, 테이블 게임장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 조금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8: 누군가에겐 제팟의 짜릿함,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9: 그리고 그 사이엔 선택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헬스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혹은 게임 사이 가볍게 즐기는 한 끼 식사까지. 이곳에선 모든 순간이 더 특별해집니다.
8: 펀은 계획이고 펀널은 예상 밖의 경험입니다. 지금 헤라스 리조트 소칼에서 당신만의 펀널을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harassocal.com에서 확인하세요.
7: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0: 오늘 새벽 노스 할리우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남성이 깊은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새벽 3시 37분 하트숙 스트리트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폭이 좁고 깊이가 25피트에 달하는 구멍에 떨어져 갇혔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응급구조팀이 특수 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스 할리우드 소방서와 구조전문팀이 현장을 통제하며 안전한 구조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구조대원들이 25피트 아래로 직접 내려가 구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구조작업인 만큼 신중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 오늘 오전 3시 7분 노스 할리우드 셔먼웨이와 로레 캐년대로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셔먼웨이 1222번 지압 소화전이 손상되어 경찰이 해당 구역을 긴급 차단했습니다. 노스 할리우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교통통제와 안전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해 견인차가 요청된 상태이며 사고 수습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셔먼웨이 해당 구간이 전면 통제되어 우회도로 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2시 51분 다운타운 LA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와 110번 프리웨이 북쪽 교차로에서 권총을 든 3명이 흰색 메르세데스를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권총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빼앗은 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LAPD 뉴턴 경찰서가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탈당한 흰색 메르세데스는 그랜드 에비뉴를 따라 북쪽 프리웨이 진입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권총으로 무장한 3명의 용의자와 도주 차량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일부 고등학생들이 대마초를 담배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과 화장실에서 전자흡입기 형태로 대마를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성장기 청소년의 뇌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마 산업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캔디와 음료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지적합니다. 각 주 정부는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점 단속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법화 이후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7: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6: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2: 정말? 어떤 건데?
15: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9: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20: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21: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9: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21: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9: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4: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다마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다마를 현 정부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마는 당시 관방장관이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발표한 것으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이송에 개입했으며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 공식 인정한 문서입니다. 다마는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발표 이후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다마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역대 내각은 이 다마의 취지를 대체로 계승해왔습니다. 고노 전 의장이 지난 8일 별세한 사실이 전날 전해지면서 고노 다마의 의의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아라 관방장관은 고노 전 의장이 외무상과 관방장관 등 국정의 중추에 참여했으며 2003년부터는 중의원 의장으로서 의회 심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고노 전 의장이 외교 분야에서 중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힘썼다고 덧붙였으니
6: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10일 확인됐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오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이 상자를 보전 대상에 포함해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에 해당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보전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었고 통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주요 증거물 폐기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인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또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0: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세 개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초로 48개 나라가 본선에 출전하며 32강 토너먼트부터 시작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한국 대표팀은 개최국 멕시코와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조에 편성돼 역대 원정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수비수 김태현이 발목 부상으로 조별리그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오늘 과달라하라에서 마지막 공식 훈련을 마쳤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또 48개 나라가 본선에서 겨루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데요.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달라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2: 지구촌 최대의 잔치 월드컵이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다 본선 출전국도 48개 팀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참가국 확대로 토너먼트가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치러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조 1, 2위뿐 아니라 12개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국가도 조별리그를 통과합니다. 1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합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포함해 체코, 남아공과 같은 조에 묶였는데 체코와의 첫 경기가 32강 진출의 분수령입니다. 전날 비공개 훈련에 이어 경기 전 마지막 공식 훈련을 지휘한 홍명보 감독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경계했습니다.
3: 개막 날까지 경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세계의 어떤 이목도 굉장히 많이 주시될 거고 그런 데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와 A매치 최다골에 도전하는 주장 손흥민의 발끝에도 시선이 모입니다.
4: 월드컵이라는 축제라는 이제 축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꽃이 이제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이고 잘하고 싶고.
2: 수비수 김태현이 발목을 다쳐 조별리그에 나서지 못하게 된 악재 속에도 우리 선수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지고 토너먼트에 진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체코전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홍명보호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 부담감을 이기고 체코전을 승리로 이끌지 축구팬들의 눈과 귀가 이곳 과달라하라 경기장에 쏠려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6: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이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중앙 첨탑 완공을 축복했습니다. 높이 172.5m의 예수 그리스도 탑이 완성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됐습니다. 1882년 착공한 지 144년 만에 외관 공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교황은 이 성당이 갈망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며 가우디를 기렸고 스페인 국왕과 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인 영광의 파사드와 내부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완공은 2034년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우디의 원래 설계대로라면 출입구앞 주택들을 철거해야 하지만 주민 반발로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성당은 매년 490만 명이 찾는 스페인 대표 명소로 외관만 보는 무료 방문객까지 합치면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5: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0: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 엄진의 꼬막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처음부터 특별한 밤을 기대하며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시작하죠. 슬롯머신 한 번, 카드게임 한 판.
5: 하지만 어느 순간 화려한 사운드와 눈부신 불빛, 테이블을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환호성이 당신을 새로운 즐거움 속으로 이끕니다.
4: 조금 더 머물게 되고 조금 더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짜릿한 재팟의 순간,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특별한 밤.
5: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헬스 키친에서 즐기는 특별한 식사, 또는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는 캐주얼 다이닝까지.
4: 이곳 펀어는 행운과 선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평범한 재미는 계획할 수 있지만 진짜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Fun is boring. Choose a funner.
5: 남가주의 대표 리조트 카지노 Harrah's Resort SoCal. 지금 방문하세요. harrahssocal.com입니다.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1: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12: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 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납학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9: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2026 FIFA 월드컵의 막이 오르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승리는 기쁨을 주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팀이 하나가 되어 싸우는 과정이다. 축구 황제 펠레가 남긴 말입니다. 자, 6월의 푸르름 속에 이 전 세계의 시선이 녹색 그라운드로 향하게 됩니다. 11명의 선수와 5천만 국민의 염원이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언제나 기적을 써내려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친 우리 태극전사들, 그들이 그라운드에 쏟아낼 땀방울과 열정의 드라마, 오늘 그 첫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2016 월드컵송도 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친근한 노래죠. 오필승 코리아. 오필승 코리아. 헤이! 오필승 코리아. 헤이! 우리 태극전사들 화이팅입니다. 헤이!

0: 네, 오피슨 코리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2026 FIFA 월드컵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정말 우리 선수들이 잘 싸워주리라 믿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늘입니다. 윌셔 잔디광장에서 응원전이 있지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나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을 한데 모아서 에너지를 한데 모아서 힘차게 대한민국 응원하자고요. 네, 에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213-388-5600.
9: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2: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3: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3: 진짜 감쪽 같네.
14: 역시 렌트웨이야.
1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덴트웨이.
1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383-7233입니다.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 맛있는 한 끼에는 늘 따뜻한 추억이 함께합니다. 51년 전통의 맛과 정성을 담은 산 바베큐의 맛있는 이야기, 예, 샘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그리고 52년입니다.
0: 아, 52년입니까? 예. 어, 죄송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1: 저희가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된 식당이고요. 아하. 알아보니까는 한국에서도 한 35위, 40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0: 아, 산 바베큐가.
1: 예, 예, 예.
0: 와, 52년 전통이면은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1: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됐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 뭐 음식 맛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고 또 깊은 맛이 있겠습니까?
1: 깊은 맛은 있죠. 근데 다수가 좋아한다고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워낙 고집으로 그 건강식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집 심심하다고 그냥 아니면은 좀 슴슴하고 좀 맛이 없다, 너무 싱겁다라는 네. 분들도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0: 어, 건강한 밥상이죠, 그게. 좀 그렇죠. 탐사하게 먹어야
1: 건강해지죠. 저희는 그 아는 분들만 오시는 게 좋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오늘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1: 예, 대한민국 한번 해야죠.
0: 대한민국 예. 해야죠.
1: 예.
0: 어, 이 그 우리 월드컵 우리 태극 전사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노래한 곡이 있더라고요. 월드컵
1: 그래요?
0: 송 들어볼까요?
1: 예. 그러죠 뭐.
0: 어, 예, 예, 예, 좋습니다.

0: 네, 우리 태극 전사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네요.
1: 예, 한 달 전인가?
0: 예, 예.
1: 저기 홍명보 감독님께서 저희 예.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0: 아, 그러셨군요.
1: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 네. 월드컵은 네. 근데 제가 제 의견은 이래요. 월드컵 때 솔직히 뭐 애국심에서 응원은 하지만은
0: 네.
1: 골볼 기운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저는 예. 평소에 축구를 네. 막 보진 않기 때문에
0: 네.
1: 월드컵 할 때 뭐 애국심에서 응원은 해도
0: 아하.
1: 뭐 누구 선수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막 아는 척은 안 하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네.
1: 근데 상당한 부분들이 그 골볼 기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어허.
1: 평소에 축구 후원도 안 하고
0: 네.
1: 보지도 않으면서. 4년마다 한번 월드컵 때는 딱 자기가 무슨 축구 박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어 그런 건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꼴보기 싫어요.
0: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 어 그냥 평소에 좀 축구를 네. 좋아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축구를 네. 한다 그러면은 어 인정하고 딱 들어주겠는데
0: 네. 네.
1: 평생 안 보다가 4년에 한 번씩 뭐 월드컵 하면 그때 보는 사람들이 뭐 축구에 대해서 안다고
0: 네.
1: 박사처럼 얘기를 하는지 거죠. 저는 예. 그런 사람들은 꼴불견이라 별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0: 네.
1: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아하, 그렇죠. 네. 워낙에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 말도
1: 축구를 좋아하려면
0: 같아요.
1: 축구를 후원해야 되는데
0: 예.
1: 평소에는 안 하다가
0: 예.
1: 딱 4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 뭐 애국심에서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한국인으로서.
0: 네네네, 그렇죠.
1: 근데 그때마다 축구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0: 예.
1: 그런 분들은 좀 밖에 나가서 골사 나오니까 그렇게 네. 하지 마시라고 저는 뭐 식당과 관련 없이 관계없이 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0: 아이고.
1: 분들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1: 예.
0: 저 현재 지금 멕시코하고 남아공 경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1: 1대 0이더라고요. 멕시코가
0: 1대 0으로 있더라고요. 멕시코가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뭐 읽어보면은 예선 통과는 무난히 하겠더라고요.
0: 네.
1: 이제 멕시코랑 한 판이 더 재밌겠지만은
0: 네.
1: 아무래도 멕시코 홈그라운드니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근데 뭐 자, 하나 된 LA, 하나 된 리즈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이제 저녁 7시에 있잖아요.
1: 예예예. 예,
0: 그래서
1: 예.
0: 또 많은 사람들이 윌슨 잔디 광장에 오셔서 응원 많이 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전.
0: 예, 멕시코
1: 보기 좋죠, 그건요.
0: 예, 멕시코 스타디움에서 이제 이 경기 정말 기대해 볼 만합니다.
1: 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그죠? 저는 들었거든요.
0: 네.
1: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0: 네, 잘
1: 모르겠습니다.
0: 몰라요.
1: 예,
0: 네, 네.
1: 네, 애국심에서 응원하고
0: 네.
1: 저희 산식당에서는 골 한번 터질 때마다
0: 네.
1: 물론 한국이 뭐야 한국 골이죠.
0: 네.
1: 상대방 골이 아니라
0: 네.
1: 저희가 특별 안주를 매번 쏘겠습니다. 8번 나들에도 8번 다 쏘겠습니다.
0: 산식당에서
1: 오실 분들은 오십시오.
0: 와. 아니 근데 현재 예약 손님들이 그렇게
1: 예약 손님이
0: 많다면서요.
1: 있긴 있는데 예. 저희가 일부러 꽉 채우지는 않았어요.
0: 사장님 감사합니다.
1: 예, 뭐
0: 와, 안주를
1: 예?
0: 무료로.
1: 그냥 한 골 터질 때마다 저희는 그냥 뭐 제가 뭐 감자전이건 뭐 새우건 같은 저희가
0: 와.
1: 오늘 안주 좀 많이 쏘길 바라겠습니다.
0: 감자전 맛있죠.
1: 예.
0: 산 바베큐. 예, 안주를 팍팍 쏘신다고 합니다. 오늘 월드컵 기념. 골이
1: 예.
0: 터질 때마다 그냥 사장님
1: 굉장히
0: 바쁘실
1: 좋습니다.
0: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 애국심에서 네. 응원을 해야죠.
0: 아, 그렇죠.
1: 예.
0: 아유, 고맙습니다. 자, 체코와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16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1: 16강까지는 16강. 무난하게 갈 거라는 예상들이 많은데요.
0: 그런가요?
1: 그랬으면 좋겠죠, 뭐 이제.
0: 네.
1: 이제는 16강에서 어떻게 됐냐, 그땐
0: 그쵸.
1: 누가 걸리느냐 거기서 또 이제 네. 운도 따라야 되고.
0: 네, 16강 가면 이제 또 8강. 8강에서 또 4강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1: 일단 예선 통과를 해야겠죠.
0: 그렇죠. 예선 통과. 예,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경기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이번 게임을 이기면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와
0: 네.
1: 이제 사우스
0: 네.
1: 아프리카가 남아공화국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0: 네, 네, 네.
1: 이번에 이기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0: 그렇죠.
1: 예, 예.
0: 아, 참.
1: 아마 한국 분들은
0: 예.
1: 7시에 다른 뭘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그냥 TV 앞에서
0: 그렇죠.
1: TV
0: 맞습니다.
1: 앞에서 그냥 응원을
0: 예.
1: 하실 텐데.
0: 특히 또
1: 이겨야죠, 뭐.
0: 예, 산 바베큐에서 이제 예약하신 분들
1: 예.
0: 친구들과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응원도
1: 예.
0: 하면서
1: 예.
0: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면서
1: 오늘은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했습니다.
0: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예. 예, 그리고 사장님께서 진짜 이벤트로 안주를 팍팍 쏘신다고 하니까요. 골이 들어가기만을 예, 응원 많이 해야 될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그렇죠. 골 많이 들어가면 저희는
0: 네,
1: 아주
0: 네.
1: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산 바베큐는 저희 라디오 서울 뭐 행사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서른도 뭐. 공연에서도 라플 티켓 그 삼 바베큐 기프트 카드를 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예예 예, 저희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1: 맛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항상 강조하는 게 건강식.
0: 건강식.
1: 예, 맛은 기본, 근데 건강식.
0: 건강식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립니다.
1: 그리고 예. 다른 식당에선 찾을 수 없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 풍미로운 그 다음에 전통적인 육수. 저희는 네. 모든 걸 육수로 요리를 해요. 심지어는 그 고기 콤비네이션 시키면 네. 나오는 계란찜도 네. 다른 집들은 이제 물과 다시다 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국밥집이기 때문에 네. 고깃집이기 전에 국밥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육수로 모든 요리를 합니다. 네. 계란찜도 심지어는 저희 육수로 쓰는 거예요.
0: 네.
1: 제가 거의 20년 전에 배웠던 그 전통 산 멸치 육수.
0: 멸치 육수.
1: 예. 아직까지 집사람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은 네. 비법.
0: 사장님만의 비법.
1: 예. 그 육수가 저희 계란찜에 들어갑니다.
0: 예. 저는 고기 육수보다는 멸치 육수를 참 좋아해요. 멸치하고 다시마 이렇게 우려낸.
1: 그렇죠.
0: 그 육수를 참 좋아하는데.
1: 솔직히 말이 멸치지 이게 예. 가다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팥뿌리서부터 무, 배추 네.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솔직히 네. 야채 육수지 이렇게 말이 멸치 육수지 야채가 훨씬 비율이 더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시원하고 일단 무 들어가면 시원하고 근데 진짜 육수의 비결은 뭔지 아세요?
0: 뭘까요?
1: 해물 육수와 고기 육수가 섞인 게 맛있습니다. 그럼 약간 명품이 나와요. 예. 네. 저희는 그래서 거의 저희 국물 중에서는 네. 해물 육수하고 고기 육수를 고의적으로 섞은 게 꽤 있어요.
0: 어허.
1: 그리고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맛을 내려면은 다른 식당에서는 솔직히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식재료를 쓰는데 그게 바로 네. 그 가츠오부시라는 겁니다.
0: 아, 그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천연 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육수를 우려내시니까
1: 예.
0: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건강하고.
1: 그러니까 저희가 화학 조미료에 의존하지 않고
0: 네.
1: 건전하고 네. 건강한 맛이 나오는데
0: 네.
1: 인정은 100%한테 못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워낙 그렇죠. 조미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LA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이 그 뭐 식당 업소 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뭐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줄 서는 집이 솔직히 조미료를 이루 말도 못하게 쓰는 집이에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뭐 장사 잘 되니까 그 주인집이 좋겠지만은 한국 사람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건 사실입니다.
0: 그렇죠.
1: 좋은 맞습니다. 음식이 잘 팔려야 되는데
0: 맞아요, 진짜.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네. 장사 속 그
0: 아니 그리고 우리 입맛이 MSG에 좀 길들여 있다고 할까요?
1: 예, 네, 그런 분들이
0: 그런
1: 많아요.
0: 많이
1: 예,
0: 하는 것 같아요.
1: 저희는 만약에 사명감이 있다면 네. 그걸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예,
0: 맞습니다.
1: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냉면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잖아요.
0: 네.
1: 근데 진짜 냉면의 비결을 사람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0: 아하.
1: 냉면의 생면은 저 뭐야 이겁니다. 동치미입니다.
0: 동치미.
1: 예.
0: 아.
1: 따라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오리지널 북한 그 조리법이
0: 네.
1: 꽁 육수랑 동치미를 거의 반반 비율로 섞어서 만든 게 오리지널 냉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0: 아, 평양냉면 그게요?
1: 예.
0: 아.
1: 근데 이제 여기는 꽁이 없다 보니까는 예. 저희는 고기 육수를 쓰는데
0: 네.
1: 정말 냉면 맛을 아시는 분들만 아는 건데 냉면은 원래 드실 때마다 맛이 조금씩 변해 있어야 되는 게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냉면 육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0: 왜일까요? 궁금합니다.
1: 동치미가 반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예.
1: 동치미는 담겨는 김치이기 때문에 익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맛있죠. 익어야 맛있죠.
1: 근데 익는 게 첫날 익은 거랑 이틀째, 3일째. 물론 저희는 한 3일, 4일마다 한 번씩 담그는데
0: 네.
1: 첫날 맛과 두 번째, 이틀째 맛은 틀려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치미가 그만큼 더 익었을 테니까요. 육수를 섞어도요.
0: 예.
1: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대부분 식당들에서 냉면 육수를 그냥 사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냥
0: 그 그렇군요.
1: 그냥 냉면 육수라고 팔아요.
0: 네.
1: 그걸 써요. 그건 맛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그러네요.
1: 왜냐하면 천연 동치미가 안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냉면 맛있게 하는 집은 매일 아주 미세하더라도 조금씩 맛이 틀린 게 좋은 냉면 육수입니다.
0: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1: 그게 정상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0: 오리지널 이제 동치미를 담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1: 예, 담가서 네. 육수랑 섞는 거기 때문에.
0: 그렇네요.
1: 그 동치미 반이 들었다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동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미세하게 첫날보다는
0: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1: 조금씩 익은 네. 그 맛이 날 그렇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게 냉면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 맛이 동일한 맛이 나오는 냉면은 어디서 저기 동네 마켓에서 사온 그 육수지 네. 제대로 된 육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그렇죠. 마켓에서 파는 그 냉면 네,
1: 그거,
0: 육수.
1: 그걸 실제로 식당에서 맛있어요.
0: 어, 그렇네요.
1: 예, 뭐 쉽게 장사되니까 뭐라고 저는 뭐 비난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예. 저희는 그렇게 하는. 저희는 그냥 냉면 육수 맛이 그래서 매일 조금씩은 틀려요.
0: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1: 예.
0: 냉면철이에요. 냉면 먹고 싶네요.
1: 그쵸,
0: 냉면
1: 그쵸.
0: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1: 시원한 냉면 좋습니다. 네. 예.
0: 고기하고 냉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바베큐하고.
1: 저희는 또 그 냉면 갈비 스페셜은 다른 집도 많지만은
0: 네네.
1: 저희는 좀 틀린 게 저희는 그냥 갈비 자체가 다른 집들은 그 냉면 갈비용으로 그 얇게 잘라서 준비를 해놓거든요.
0: 네.
1: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귀찮아서

0: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얇은 갈비가 아니에요. 그냥 정상 메뉴에서 나오는 거예요.
1: 오리지널 갈비.
0: 예.
1: 그러니까 냉면 갈비 콤보가 런치 스페셜로
0: 39.99원입니다.
1: 먹고 싶어요.
0: 먹고 싶어요.
1: 먹으러
0: 그리고
1: 가겠습니다.
0: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그 제가 처음으로 옛날 산 메뉴 중에서 북엇국이라고 그러는데 레시피를 바꿨어요. 원래 북엇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야 해물 육수와 사골 고기 육수가 섞어야지 맛있다고.
1: 네.
0: 이번에 북엇국을 사골 육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북엇국과 사골 육수가 섞인 국물이기 때문에
1: 영양식이에요.
0: 굉장히 맛있어요.
1: 와, 영양식입니다. 깨끗하고요.
0: 네네.
1: 요 한 그릇 먹고 나면 든든할 것 같아요.
0: 북엇국 좋아하시거나 오늘 만약에 한 잔 하실 거 아니에요? 내일 해장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 내일 와서 북엇국 드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1: 아침에 북엇국 좋습니다.
0: 네,
1: 산 바베큐로 가시면 드셔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산 바베큐 메뉴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런 대표 요리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0: 저요 뭐 항상 전복죽 삼계탕인데 저희는 지금 제가 만약에 유일한 뭐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식당 업계에선 제가 지금 본업은 아니지만 아 저희는 이제 미쉐린 원스타일을 도전하려고 해요.
1: 네.
0: 모든 식당을 대표해서 한국 식당을 그러니까 한국식 문화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저희가 사실은 많이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두 당 200불짜리 코스 메뉴가 있어요.
1: 네, 한정식?
0: 한정식은 딱 60불짜리가 따로 있고요. 네, 이건 완전 코스 파인 다이닝 코스 메뉴가 있어요.
1: 아, 코스 메뉴. 예.
0: 거기서는 이제 어떤 메뉴가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맛을 못 보실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제한적으로 딱 예약만 잡아서 해드리고 있는데 삼계탕을 저희는 축소시켜서 만든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1: 와, 어떻게요?
0: 삼계탕을 저희가 그 들어가는 찹쌀과 대추와 이걸 되게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그 다음에 닭날개에서 그 뼈를 발굴을 시켜요. 빼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다 찹쌀알을 넣어서 그 요리를 만드는데 국물도 굉장히 진하고 그 저희 불란서 셰프님들이 와서 식사를 해보셨는데 니네 정도면 미쉐린 준비됐구나 하는 저희가 칭찬을 좀 받긴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다른 메뉴를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게장을 담습니다. 양념게장, 간장게장을 담아서 살을 빼내서 그걸로 약간의 김밥 수시 같은 걸 만들어주고 위에 금가루까지 뿌려줘요.
1: 와, 그거 대박일 것 같은데요.
0: 네,
1: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0: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1: 예.
0: 그리고 거기엔 또 이제 게가 남았으면 이제 게를 저희가 쪄갖고 살을 또 다시 빼갖고
1: 발라갖고
0: 저희가 피망과 약간 양념과 그다음에 캐비어를 묻혀서 저희 마전 위에 올려줘요.
1: 우와.
0: 예, 그럴듯하죠. 근데 맛있어요.
1: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별미일 것 같아요. 진짜 메뉴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0: 저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최고입니다. 메뉴 개발을 그렇게 항상 연구하시고 또 개발하셔서 이렇게 선보인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0: 저희가 자존심 상한 게 뉴욕에는 그 한국 식당들이 바비큐 집들 포함해서 미쉐린 스타를 받은 집이 있는데 LA에선 공교롭게도 없어요. 물론 뭐 갈비집들이 다 물려쓰고 그러니까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도 하는데요. 한국 식당, 일본 집들은 문장 미쉐린 스타가 많은데 한식 식당을 안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한 집이 있긴 한데요.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젊은 친구가 하는데 그 집은 한국 요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창의적이 있고 못하지는 않는데 그게 한국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표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한국식 식당으로 미쉐린 원스타를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되든 안 되든
1: 멋있어요.
0: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1: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0: 해봐야죠.
1: 와, 미쉐린 스타. 한국 전통 음식을 이렇게 개발하셔서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코스 메뉴, 코스 요리 그리고 또 한정식 요리도 있고 그 음식도 굉장히 궁금해요.
0: 한정식 요리는 저희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가지수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빙하는데 시간이 오래

0: 걸려요. 한정식 저희가 그 60분짜리 코스 메뉴가 있는데
1: 네.
0: 지금 현재로서는 월, 수, 목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약 또 못할 때도 있어요.
1: 네. 바쁘시잖아요.
0: 이게 솔직히 가짓수가 많아서 음식 담는 데만 한 30분 걸려요.
1: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겠어요.
0: 예, 손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이쁘게 좀 담아야 되니까 담는 데도 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못하니까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
1: 아니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일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고
0: 맛이 있어요. 이제 물론 예.
1: 아, 참.
0: 저희 그 60분짜리 코스 요리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 저희
1: 요 코스 요리도 먹고 싶고 한정식도 먹고 싶고
0: 저기 꼬마 저기 뭐야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그 왕새우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정식에서만 준비되는 양념 꽃살이 있어요.
1: 양념 꽃살.
0: 그거는 그 양념 꽃살은 24시간만 딱 양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예약제를 합니다. 근데 그걸 그 드셔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이라는 걸 딱 인정을 하세요.
1: 아하. 참 자랑스럽네요. 그런 메뉴를 개발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손님들께 내보이고 선보이고 맛을 보인다는 게
0: 이게
1: 쉽지 않을
0: 저희가
1: 텐데요.
0: 제가 만약에 본업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본업이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럴까 개개인의 제 자신감, 자존감, 그다음에 한국 음식에 대한 긍지, 그래서 뭐야 돋보이기에 좀 한국 음식을 좀 더 약간 알리고 싶어서 좀 올바른 한국 음식을 제가 알리고 싶은 좀 욕심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거에서 크게 돈 남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뭐 재료도 엄청나게 천연 재료들로만 육수를 우리고 그러는데
0: 일단 인건비만
1: 그 인건비도 그
0: 한정식 줄을 잘하면 한 반나절 한 사람은 그냥 꼬박꼬박 붙어서 그 요리를 해야 돼요.
1: 네. 사장님
0: 예약해서 만약에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면은 와서 꼭 한번 드셔보시면 해요.
1: 알겠습니다. 예. 한정식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코스 요리도 정말 궁금해요.
0: 코스 요리는 저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1: 그렇습니까? 또 미리 예약도 막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대부분
1: 그러니까.
0: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셰프분들이 소문이 좀 나갔고 저희가 예약이 좀 많이 밀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1: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0: 뿌듯하겠네요. 잘해야 저희가 스타 한번 따봐야죠.
1: 그렇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 개발에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장님만의 그 음식에 대한 철학이 좀 느껴져서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자 하시는
0: 저는 그냥
1: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0: 장난질하지 말자. 음식 갖고 장난하지 말자. 음식을 모욕하지 말자. 한식을 모욕하지 말자. 저는 그런 배짱 약간 어떻게 보면 건방진 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끝으로 산 바베큐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마지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항상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셔서 저 축구 이기면 제가 손님들을 위해서 홀딱쇼 한번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1: 정말 고맙습니다. 저 오늘 월드컵 경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산 바베큐에 예약하신 분들 많이 산 바베큐에서 맛있는 음식 즐기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골 넣을 때마다 엄청나게 맛있는 안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0: 한 8대 0으로 이겨서 저희 안주가 동났으면 좋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한번 외쳐볼까요?
0: 하나, 둘, 셋! 대한민국!
1: 우리는 하나 들으면서요. 쌤 사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0: 우리는 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제가 산 바베큐 전화번호를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맛있는 음식에는 언제나 사람의 정성과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산 바베큐 한식당의 건강한 맛과 정성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샘 사장님의 그런 음식에 대한 철학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는데요. 한 끼의 식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요. 입도 마음도 즐거운 시간. 또 오늘 월드컵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산 바베큐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막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커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데이빈 문님, 우리 문보님 인사해 주셨네요. 산식당에서 정말 예, 맛있는 게 풍부하다라는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산 바베큐에서 홍명보 감독이 식사하고 가셨다고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산 바베큐 굉장히 뭐 인기가 좋고요. 예, 맛있는 식당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TKR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요즘 TKR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쿠키모찌님 반갑습니다. 한민국 응원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소리 질러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선미님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응원하면서 함께 힘차게 소리 질러 하시자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쿠키모찌님이 행할님이시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이거 제가 제공 멘트 했나요? 안 했나요? 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 있죠? 또 하면 되죠, 뭐. 예.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기쁨 한 소쿠리 배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감사해요. 김광석입니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이었습니다. 체코와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 팬들,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100%다 응원하실 텐데요. 오늘 윈셔 잔디 광장에서 응원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들 참석하실 것 같아요. 시간 내서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방송국 오다 보니까요. 길거리를 다 차단을 해놨어요. 칠가와 윌셔길 사이, 옥스퍼드와 세라노길, 윌셔 잔디 광장 있는 데를 전부 다 차선을 차단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요 길로 항상 다니시는 분들은 좀 우회해서 조금 돌더라도 그렇게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부터 새롭게 도입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축구 역사상 굉장히 파격적인 규정 변화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쿼터제 축구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선수들의 그 탈수와 열사병을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기 도중에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수분 섭취 휴식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4쿼터제 축구다 이런 별칭이 있는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시작된 지 각각 약 22분 정도 지났을 때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를 멈추게 됩니다. 휘슬이 울린 순간부터 다시 경기가 재개될 때까지 정확히 3분 동안 휴식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진행됩니다. 3분 동안 이제 쉬는 거죠. 기존 쿨링 브레이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예, 과거의 그 쿨링 브레이크는 기온이 섭씨 32도, 그러니까 극심한 폭염 등 특수한 날씨에만 주심의 재량으로 1분 정도 짧게 시행됐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경기장의 기온이나 기후, 또 도움 구장과 지붕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서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왜 4쿼터제라고 부를까요? 저는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축구는 본래 전후반 45분씩 중간 휴식, 하프타임을 제외하고는 멈춤 없이 흐르는 게이 전통적인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후반전 22분 시점에서 각각 3분씩 경기가 중단되면서 경기 구조가 사실상 22분씩 4개 쿼터로 쪼개지는 효과를 낳게 된 거죠. 3분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요. 그죠? 선수들이 물을 마시러 벤치로 모여드는 동안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은 이 태블릿 PC나 전술판을 활용해서 즉각적인 전술 수정과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월드컵 전이 평가전에서도 많은 감독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 상대의 전술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을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감독의 용병술과 순발력이 승부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된 셈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 팀이 일방적으로 공세를 퍼부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더라도 22분이 되면 강제로 경기가 멈추기 때문에 달아오르던 흐름이 또 끊길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반대로 수비에 치중하면서 위기를 맞았던 팀에게는 전열을 가다듬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소생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이 경기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전후반 공간에, 아, 전후반 그 중간에 공식적인 3분의 공백이 생기면서 방송 중계 중에 광고 효과? 그죠? 광고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 시간대가 확보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들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2020년 월드컵 하이드레이션 브렉 타임, 이 단순한 물 마시는 시간을 넘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흔드는 제2, 제3의 하프타임이죠. 이 전술적인 승부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2분 이후 양팀 감독들이 어떤 지략 싸움을 펼치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월드컵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른도 노래입니다. 알고 이름 보고 싶다 내 사랑. 추억에 젖은 채. 자,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서른도 콘서트가 막을 올립니다.

여차. 티켓 예매는요, 홈쇼핑 월드로 가시면 티켓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라도. 그리고 운전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주 관광에 VVIP 버스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마음껏 즐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싶다, 내 사랑아. 서른도 씨 노래였습니다.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과천 해링턴 스퀘어 분향 설명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옥스퍼드 팔리스 호텔에서 있습니다. 저녁 5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좀 나는 요 세미나에 좀 참석해서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437-9911, 213-437-9911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래플 티켓, 예, 추첨도 있네요. 와, 래플 당첨자에게는 한국 왕복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와, 선물이 굉장히 큰데요. 예,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들어보시면 분향 설명회니까 한국에 있는 과천 해링턴 스퀘어 분향 설명회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이에요. 옥스퍼드 팔리스 호텔에서 저녁 5시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예, 또 추첨해서 뭐 행운의 주인공 한국 왕복 항공권이라고 하니까요. 선물이 엄청 큽니다. 예.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과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온종일 맑고 화창한 여름 햇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질 지수는 좋음 단계 기록하고 있고요.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하지만 저녁에는 또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윌셔 잔디광장에서 이 월드컵 응원하시는 분들 따뜻한 겉옷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해가 지는 시각은 8시 4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1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1달러당 1522원 선 기록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긴장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온스당 4090달러 30센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000달러 안착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간의 이 손실을 일부 만회하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대비 313포인트 0.6% 상승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3%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5% 상승 흐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과주 지역의 유가는 다행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저도 어저께 가스를 넣었는데요. 좀 떨어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남과주 LA와 이 롱비치 지역의 레귤러 등급입니다.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5달러 82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약 17센트가량 떨어진 수치로 그나마 운전자들의 유가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추가열의 행복해요.
1: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0: 숨 쉴 수 있어서 행복하고 말할 수 있어 행복하고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고 행복한 거네요.
1: 행복해.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 인기 휴양지 서지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3: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 동지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3: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5: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1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드디어 2026 FIFA 월드컵에 막이 오르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빌 샹클리가 남긴 말입니다. 축구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하나로 뛰게 만드는 마법이죠. 드디어 오늘 북중미 하늘 아래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첫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던 우리 투원의 태극전사들, 그 위대한 도전의 첫걸음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음악 여러분들 들으시면서요, 우리 힘차게 응원해 보자고요. 2026 월드컵 송, 우리는 승리한다.

0: 우와! 예, 우리는 승리한다. 2026 월드컵 우리는 승리한다 들어봤습니다. 선수들의 이름이 막 불려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승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 용기 있게 부딪힐 우리 선수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예, 우리의 뜨거운 함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윌쇼 잔디광장에서 오늘 저녁 7시 아마 지금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시부터 이거 응원전 준비해야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LA 한인사회 공동 응원 준비위원회에서 이 굉장히 그 스태프들이 나와서 이 윌셔 잔디광장을 예,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 위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뭐 응원전으로 이 윌셔 잔디광장으로 나와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에서 TV 앞에서 보시는 분들 아니면 뭐 바베큐 산 뭐 이런 음식점에서도 다 함께 모여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오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우리 선수들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뛰어주지 않을까, 또 승리하지 않을까. 아니요, 승리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예,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8강, 16강, 8강까지, 32, 또 16, 8강, 4강까지 바라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청송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파7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2부 시간에 게스트가 캔슬이 됐어요. 또 기회입니다. 기회로 생각을 해야죠. 자, 그래서요, 오늘 해피투게더 2부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힘을 좀 주세요.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또 월드컵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예, 힘을 좀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이것도 좋지만 해피투게더 2부, 예, 저 고선미에게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서로 다른 일상 속에 흩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뜨거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위셔 잔디광장 지금 뭐 시작이 돼가지고요. 행사가 시작돼서 지금 북적북적한 것 같아요. 뭐 7시에 경기가 시작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월드컵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행사 모이자 외치자 대한민국, 예, 2026 K타운 파티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매 경기마다 여러분들 추첨해가지고요,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 한 매를 한 분께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 거기에 푸짐한 상품들도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경품 추첨해서 막 선물도 막 나눠드리고 예. 그리고 티셔츠는 매 경기마다 천 명께 이제 이 빨간 티셔츠, 예, 선물로 나눠드린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입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막 옷장을 찾아가지고 빨간 티셔츠 어디 있어? 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건졌어요. 사실 이런 빨간 티셔츠는 자주 입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박혀있나 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옛날에 입었던 티셔츠가 눈에 보이길래 그냥 오늘 좀 입었습니다. 저도 예, 응원하러 가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들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또 이 윌셔 잔디광장으로 지금 막 운전해서 오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뭐 구경도 하시고 혹시 또 여러분들 어머 여기서 만났네 하실 거예요. 어머 언니 웬일이야, 여기서 만나네, 이 응원전에서. 야,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지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반가웠던 얼굴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던 친구들, 지인들을 또 윌셔 잔디광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반갑게요. 예, 서로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뭐 스트레스가 있다면 다 풀어버리세요. 그냥 이 월드컵 그 응원전에 오셔서 그동안 쌓인 거 스트레스 있다 다 풀어버리시고 에너지 충전하시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 거리 응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시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우리 꿈을 꿔보자고요. 대한민국 승리한다. 와, 모이자 외치자.

네, 사영훈이 불러준 꿈을 꾼다였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한 꿈을 꾸고 싶네요.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던지는 스톤게이님 어서오세요. 청해주신 곡 나갑니다. 드리머의 여백의 사랑. 고맙습니다.

노래가 진짜 애절한데요. 통기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멋진 노래 청해 주셔서 여백의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드리머의 여백의 사랑. 가사를 보니까 너무 절절하네요. 감사합니다. 빌리 조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낭만닥터 김사부에서도 이 노래가 주제곡으로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엔딩 타이틀로 등장한 노래죠. The Stranger, 이방인이라는 뜻에 잘 맞게 참 그 드라마와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 낭만닭 터 김사부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의학 드라마였잖아요. 아, 참 그 드라마에 이 음악이 흐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뮤지션이에요. 빌리 조엘. 노래가 다 좋아요. 빌리 조엘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피아노를 통해 전해지는 아주 독특한 피아노 팝. 뭐 노래도 잘하지만 피아노 이렇게 치는 그 소리도 정말 최고예요. 어니스티 노래도 좋고 피아노맨도 좋고 또 빌리 조엘의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 오늘 일 들어본 The Stranger 등 많은 히트곡들을 보유한 빌리 조엘.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려서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그 음반을 판매한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예, 여섯 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고요. 23개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뭐 굉장한 뮤지션이죠. 1992년에 작곡가 명예의 전당, 1999년 락앤롤 명예의 전당, 2006년 롱아일랜드 음악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너무나도 정말 멋진 명곡 여러분들과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스튜디오 문을 딱 열고서 빨간 티셔츠, 아, 보시죠. 잔디광장에 지금 이제 응원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2시부터. 그래가지고 티셔츠를 하나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보여주면서 아까 예, 데이비문 부무장님도 오셔가지고 막 티셔츠 입었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입고서 이제 나중에 갈 때는 나 주고 가. 아니, 지금 여기서 입어보라고요.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뭐 글쎄요. 그 우리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으면 좋겠지만서도 지금은 뭐 어떻게 바꿔서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입고 온 좀 별로 이쁘진 않지만 이 빨간 티셔츠 입고 끝까지 예, 해피투게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뭐 꼭 잔디구장이 아니어도 뭐 길거리에서도 막 대형 스크린에 이 월드컵 경기가 막 펼쳐지니까 어디에서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경기를 막 응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대형 스크린이니까 다 보일 겁니다. 어디에서 온. 예, 마음껏 즐기시고 또 응원도 마음껏 하시고 소리 질러! 소리 대한민국! 소리 지르면서 마음껏 응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올려주셨네요. 맞아요. 자, 해피님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라고 또 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또 말이 길어집니까? 지금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진짜 2026 FIFA 월드컵 네, 대한민국과 체코와의 경기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윌셔 잔디광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어머 반가워 언니 동생 어 선배님 서로 아는 얼굴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아 참 모처럼 예, 활기가 예, 생기는 것 같아요. 활기 띤 우리 코리아타운 예, 좋습니다. 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아, 그리고 웃으면서 만나고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마음이 살짝 설레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경기 이거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그냥 방송 끝나고 제가 3시에 끝나잖아요. 아, 그동안 뭐하지? 이런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아, 그냥 현장 스케치만 하고 그냥 분위기 좀 보고 그리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 아니다. 그냥 뭐 경기 같이 응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면 어때요? 뭐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을 이겨라 이겨라 뭐 이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외치는 거니까 한 골 들어갈 때마다 막 서로 그냥 막 으쌰으쌰 서로 부둥켜 안고 그것도 하나의 예,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만 누릴 수 있는

0: 월드컵에서만 이번 월드컵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경기 보자 응원하자. 예. 어 가깝잖아요. 라디오 서울 바로 건너편이에요. 바로 건너편. 울시험 산대곡차 바로 건너편인데 아니 경기를 응원 안 하고 경기를 안 보면 좀 이것도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고롭지만 수고롭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즐기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3: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아주 좋은 아주 좋아.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홈쇼핑 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 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 들어가세요.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해비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달달한 노래 듣고 싶네요. 아마도 이 노래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조장혁입니다. 조장혁의 러브.

0: 타임라인 스케치. 자, 매일매일의 역사는 수많은 인물들의 발자취로 채워져 있습니다. 6월 11일 오늘 역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 찾았습니다. 홍길동전의 저자죠. 허균 선생이 1569년 6월 11일 오늘입니다. 출생했네요. 천하에 두려워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허균의 호민론에 쓰여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균 선생,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소설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길동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격한 신분제와 성리학적 질서에 반대하면서 이 서자들과 교류하고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혁명적인 사상가였지요.
1: 우리가 바로 찾은 것이다.
2: 누가 너를 보낸?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구냐?
0: 참 드라마 홍길동도 재밌게 봤었는데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가 꿈꿨던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 신분 차별 없는 사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1998년도에 드라마 홍길동 주제가 듣고 계십니다. 자, 허균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 그 허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허난설원이 바로 그의 친누나라고 하네요.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배경이었지만 그는 탄탄대로 대신 가시밭길을 택합니다. 그는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서자들, 몰락한 선비들, 그리고 이 불교, 도교, 천주학 등 당대 지배층이 이단이라 여겼던 사상들을 거침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두고 행실이 개자반이다, 유교의 법도를 어지럽힌다 라면서 수없이 탄핵했지만 허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사상이 집약돼 세상에 나온 작품이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 참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런 차별에 대한 분노,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 조선이라는 땅을 떠나 세운 이상국과 율도국. 당시 허균이 꿈꿨던 조선사회 개혁의 설계도입니다. 자, 그의 정치 철학은 그가 남긴 짧은 논설 호민론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허균은 백성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원민, 법만 원망하면서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이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 칼을 가는 백성, 그리고 호민, 시대를 노려보다가 틈이 보이면 떨치고 일어나는 백성. 그러니까 천하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예, 지금 조선의 조정은 백성을 무시하고 수탈하기 바쁘니 만약 호민이 나타나 깃발을 들면 원민과 원민이 호응해서 그 걷잡을 수 없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허균은 그 말년에 뜻을 같이 하는 서얼, 또 무사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거사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1618년 영모죄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 홍길동전. 오랜만에 홍길동 이야기하니까 어렸을 때 참 이거 많이 읽었잖아요. 동화책으로도 나오고 위인전 뭐 이런 것도 위인전에서 봤나요? 아무튼 예, 드라마도 많이 나왔었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네, 가호의 시작 듣고 계십니다.
1: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0: 자, 드디어 2026 FIFA 월드컵에 막이 오르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녁 7시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모이자 외치자 대한민국
1: 다시 시작해.
0: 하나 된 LA, 하나 된 레즈. 우리 태극전사들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대한민국 승리의 깃발을 꽂자.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힘이 났고요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 고니의 음악다방에서도 월드컵의 열기는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3: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2: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3: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2: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7: 네, 어제 이 시간에 초파리 얘기하면서요. 숙성된 과일들이 상온에 그대로 있지 않나고 살펴봤더니 저희 집에 떡하니 네, 말씀드렸던 파인애플이 있는 거 있죠. 예, 익지 않았을 때 사와갖고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익었고 벌써 초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파인애플은 이 과육 분리해내는 것도 일인데 껍질 처리하는 것도 또 큰 일이더라고요. 과일 중에 그 껍질 때문에 허탈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박이죠. 그런데 사실 이 껍질이 천도꾸러기가 아닙니다. 그죠? 아미노산 성분인 시트룰린이 듬뿍 들어있는 수박 껍질은 혈액 흐름을 도와서 우리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의 초록색 부분만 필러로 긁어낸 다음에 얇게 채 썰어서 무생채 만들듯이 네, 고추장, 고춧가루, 뭐 간단한 양념 넣으면 아주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은 수박 생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뿐인가요? 그 붉은 과육에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죠. 한 연구 분석에서도 라이코펜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혈압 수치가 낮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안과 밖으로 이 혈압 관리에 특히 좋은 과일이군요. 운동 후에 수박을 먹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르고 약간은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진정하고 건강한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수분 보충은 이만한 과일이 없고요. 체중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바로 포만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지방 간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수박이 주는 포만감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체중 관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참, 이 라이코펜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30mg을 넘기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수박 한두 조각 아니면 토마토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정량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죠? 드디어 이제 딱 4시간 남았습니다. 자, 햇살이 정말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3시, 이거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정말 밖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눈부신 햇살이 도로 위를 가득 채우고 있고, 이 LA라는 도시의 열기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오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날씨에는 원래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아, 그거와 함께 라디오는 내 친구의 귀를 기울이시면 어떨까요? 잠시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또 이 시간에 어떤 음악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싶으신지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또 신청곡 기다리는 라디오는 내 친구. 오, 대한민국!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0: 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왜 이 노래 트셨는지, 더더군다나 우리 통계님이 들어오셔서 이 노래를 바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순철님, 보기 좋습니다. 응원이 절로 나옵니다. H님, 아따 신난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붉은 악마 티셔츠도 있고 띠도 두르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붉은 악마 우리의 응원단이죠. 아,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 공식 서포터즈이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응원단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따가 체코전에서도 많은 우리 붉은 악마들이 이미 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알고 있고, 여러분 뭐 지금 저희 라디오 서울 건너편 리버티 공원이죠, 광장 앞에는 지금 큰 부스와 함께 멋진 화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맛있게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야,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디서 누구와 함께 오늘의 이 기쁨을 만끽하실지 이미 약속들이 다 돼 있으셨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에 우리의 라디오 서울의 아주 지금 제가 이 로고송으로 틀고 있는 멋진 트로트 음악도 만들어주시고 라디오 서울의 살림꾼인 우리 안선영 씨께서 또 현장 상황을 스케치를 해왔습니다. 잠시 현장이 어떤지 그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오늘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다양한 부스들, 이제 응원 티셔츠 나눠주는 부스라든가, 네. 뭐 공 차가지고 경품을 주는 뭐 게임 존이라든가, 네네.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리고 현장에 대형 LED 스크린 같은 게 설치되고 있어서, 네. 지금 오늘 저녁 7시에 경기 응원전을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아, 오늘 6시 경기 아닌가요?
1: 네, 경기 시작은 7시부터고요. 아. 실제로 여기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운영되고, 네. 본격적인 메인 프로그램은 오후 4시 5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2: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 게임 같은 것들도 엄청 많고 지금 부스가 계속 하나둘씩 셋업 중이네요. 너무 수고도 많으신데 오늘 정말 사람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응원하고 이 경기를 즐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사람들 다 많이 지금 많이들 문의를 하시고 또 현장에 준비 중인들을 찾아오시는데요. 네네. 오후 2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유니폼이라든가, 네. 이런 응원 경품들은 4시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2: 아, 4시부터. 네.
1: 아니, 여러분들 언제든 시간 가능하실 때 오셔서, 네. 가족들과 같이 함께 오늘, 네. 응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이렇듯 현장의 열기가 대단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다운타운의 중앙에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도 오늘 단체 응원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마 타운의 모든 우리 통닭집, 생맥주집, 식당 이미 다 예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SK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모자가 아니고 두건입니다. 두건 썼습니다. 네, 신청곡 주셨고, 네, 오늘도 역시 5시까지 월드컵 노래 응원전도 듣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오늘만큼은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챔피언이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야 되는 날인 거, 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 아시죠? 우리는 뭐라고요? 챔피언입니다.
3: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0: 네, 싸이의 챔피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우리 제대로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철님, 싱싱하게 젊은 그대 좋습니다. 알청님, 오래간만에 박상민이죠. 박상민의 무기여자리 거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오늘은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오늘 푸른 잔디 밟아보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야, 열심히 응원합시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K 울반 빌더스의 우리 폴킴 대표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보시다시피 저는 아예 이렇게 빨간 거로 두 권까지 쓰고 네. 우리 대표님도 오늘은 또 어떤 분들하고 같이 관람하실 예정이세요? 축구.
1: 글쎄 LA로 갈지 OC로 갈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하고는 같이 이렇게 예. 보시는 걸 알고 있고 예. 우리 앞서서 멕시코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기를 했는데 예. 멕시코가 2-0으로 예상대로 이겼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체코를 또 가볍게 저는 2-0 예상했는데 우리 대표님은 몇 점 정도 예상하세요?
1: 초반에 한 잠깐 봤는데 압도하더라고요.
0: 네. 네. 아니 우리나라하고 체코하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1: 아, 우리나라하고 체코?
0: 네네네.
1: 3-1 내지는 4-1로 이기지 않을까?
0: 아, 저는 2-0인데 그래서 저희가 퀴즈도 걸었어요.
1: 두 골 이상은 날 것 같은데.
0: 두 골 이상은 무조건 나죠. 예. 네. 네. 근데
1: 3-0 아니면 3-1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자,
1: 3-1이 유력합니다.
0: 3-1. 알겠습니다. 자. 집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지금 제가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뜻을 해석을 좀 해 주시죠. 어떤 의미인지.
1: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0: 네.
1: 싱글 패밀리 하우스인 경우에는 키친이 하나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원 유닛이죠. 그런데 예, 예, 예. ADU법에 의해서 그것을 네. 4 유닛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러니까 4 유닛이면
1: 기존 본체 외에 어태치, 디태치 포함해서
0: 네.
1: 3 유닛을 더 만들 수 있는 것이 ADU법이죠.
0: 아,
1: 그걸
0: 그렇군요.
1: 렌트를 주시면 렌털 프로퍼티가 되기 때문에
0: 네, 네,
1: 집의
0: 네.
1: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0: 아.
1: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분들이 대부분 거주하시는 지역은 집의 가치가 스퀘어피트당 600불이 넘거든요.
0: 아, 예.
1: 중간 가격이 한 700불 됩니다.
0: 네네네.
1: 900불, 1000불 지역도 있으니까.
0: 네네.
1: 사우스 LA 지역을 빼놓고는 다 600-700불이 되는데
0: 아.
1: 건축비는 300불 정도, 300불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0: 아, 스퀘어피트당.
1: 예.
0: 예, 예.
1: 짓고 나면
0: 예, 예.
1: 예를 들어서 36만 불 들여서 짓고 나면 그 집이 72만 불이 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그만 상승하는 거군요.
1: 거의 배가 어차피 뒷마당에 남는 땅이니까.
0: 아, 그러면
1: 그래서 이제 네. 집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일이고
0: 예.
1: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집이 투 유닛, 쓰리 유닛이 생기면
0: 네.
1: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본체가 뭐 한 40-50년 된 집이다.
0: 네네네.
1: 본체를 렌트를 주든지 자녀들한테 들어와서 살라 그러고
0: 아~
1: 본인들이 뒤에 새 집에 가서
0: 사는 거
1: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어, 그러시구나. 사실 뭐 한인타운은 특히 한인들이 집중해 있는 지역이 생각보다 연도수가 오래된 집들이 참 많아요.
1: 네.
0: 보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집 구조도 그렇고 지금 살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아마 더 자세히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뒤채 있는 공간을 새로 뭐 2 유닛이고 3 유닛이고 4 유닛이고 만들어서
1: 네.
0: 말씀드린 대로 그 렌트를 줘도 되고
1: 네.
0: 또 자녀들을 살게 해도 되고
1: 네.
0: 또 내가 거기가 살아도 되고 참
1: 네.
0: 용도가 다양하고 거기다가 집값도 두 배 이상 상승이 되니까
1: 네.
0: 참 일석 한 5조쯤 되네요. 어떻게 보면
1: 일석 3조는 되겠죠.
0: 네. 네. 저는 잃을 것이 없네요.
1: 네.
0: 아.
1: 심지어 매매도 가능합니다. 새로 지은 ADU를
0: 아 그럼 별도로. 집하고 별도로 매매가 가능하다고요?
1: 예.
0: 오, 야 그것도 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1: 실제로 팔린 게 있어요.
0: 실제로 팔린 게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부동산으로.
1: 주소 별도, 모든 뭐 가스,
0: 예.
1: 워러미터 전부 다 별도거든요, 전기미터. 별도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 사실 뭐 집을 넓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집의 가치를 좀 확장시킨다 이렇게 네. 또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1: 네.
0: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제분들이 뭐 딴 데 사시거나 LA 같이 안 계실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렌트를 줘도 되고
1: 네.
0: 원하시면 독립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
1: 예, 그렇죠.
0: 여러 가지 이득이 있네요.
1: 네.
0: 보통 시간이 대강 어느 정도 소요돼요? 집집마다 뭐 상황이 다르겠지만
1: 빌딩 퍼밋을 받아내기 위한 알키텍 엔지니어
0: 네.
1: 시리 빌딩 퍼밋 그 작업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잡으시면 되네요.
0: 아, 그런 게. 네.
1: 퍼밋을 받아낸 이후에는 실제 건축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잡으시면
0: 그러니까 토탈 1년이면 남짓 웬만큼 되겠네요.
1: 예, 예.
0: 1년 뭐 사실 집 새로 허가받아 짓는다는 게 1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펄밋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는 있었는데 네네. 아직까지 저희가 건축 기간을 6개월이 넘겨본 적은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통상적으로 5개월 정도면
0: 아,
1: 마무리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시에서 허가를 받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까다롭게 구는 조건은 뭐 별로 없다라는 그렇게 해석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1: 예. ADU법이 이제 모든 그 에디션 건축 허가를 간소하게 간편하게 해놓은 게 ADU법이기 때문에
0: 아.
1: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이게 뭐 완전 철밥통이기 때문에
0: 아.
1: 시간이 좀 오래 걸릴
0: 그렇죠.
1: 뿐입니다.
0: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1: 한국
0: 있었죠.
1: 같으면 한 2주에서 3주면 끝날 거를 여기는 3,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0: 아, 여기는 좀 느린 보잖아요.
1: 네.
0: 시스템이 좀.
1: 예.
0: 여기는 보니까 하루에 몇 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개라도 완벽하게 끝나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 예.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이제 집이 있어서 본체를 놔두고 뒤에를 이제 새로 지어서 멋있게 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들어가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옛날 게 되고 그러니까 예. 사람이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분들 같은 경우는 딴 건 몰라도 부엌은 내가 더 이상 밥 못 해 먹겠어 이럴 경우도 생기거든요 사실.
1: 예.
0: 그러면 사실 부엌만 따로 그렇게 리모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나요?
1: 리모델링은 시간이 짧습니다.
0: 아, 예.
1: 저희는 일주일 이내.
0: 아, 일주일 이내. 어.
1: 구조 변경 없으면 4, 5일이면 끝나고요.
0: 어. 자, 그렇게
1: 빠릅니다.
0: 부엌을 해 놨더니 아, 이제 샤워하는데 또 짜증이 나는 거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건 걸리나요?
1: 화장실은 5, 6일 잡는데.
0: 예.
1: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동시에 할 경우에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10일에 두 개를 동시에 끝내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뭐 한 달 안에 다 끝나는군요. 새 집이 돼버리는군요.
1: 한 달이면 집 전체를 풀리 리모델링이죠.
0: 오, 한 달이면 집 전체를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0: 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는 놔두고 그 안에 내용물만 깨끗하게 요새 스타일로 내가 마음에 드는

0: 또 디자인도 우리한테 추천해 주시고
1: 예.
0: 뭐 그렇게 서로 의논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1: 견적을 먼저 내어드리고
0: 네.
1: 디자인은 저희가 이제 예, 권해드리기도 하고
0: 아.
1: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0: 네.
1: 마음에 드는
0: 디자인을 내가 디자인. 찾는 거죠.
1: 예, 그렇죠.
0: 이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마 집을 가지면서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1: 예.
0: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공사를 하는 분들은 이리저리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1: 네.
0: 그러다 보면 좀 그 신뢰가 좀 그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1: 네.
0: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요 우리 빌더스 같은 경우에는
1: 믿고 맡기셔도 될 정도로
0: 아, 예.
1: 평판이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느냐.
0: 네네네.
1: 그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프로급이고
0: 아,
1: 믿을만 합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자, 그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를 구입을 해서
1: 예.
0: 아주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계신데 집에 가시면 충전을 시켜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주무시는 동안. 그럼 뭐 한 5시간 남짓 걸리는데 그분 말씀은 우리 집은 솔라가 있어서 전기값 많이 안 나와요.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 사실 솔라라는 단어가 저희한테 알려진 거는 그래도 꽤 오래됐는데 또 솔라도 나름대로 솔라를 취급하시는 회사들이 뭐 이리저리 있어요. 나름대로
1: 네.
0: 경쟁도 있고. 자, 그런데 뭐 그 올해 들어가서 이제 전기료도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제가 듣기로 아파트면은 모르겠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은 막 1000불이 넘게 나온다는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 캘리포니아 전 지역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솔라라는 건 기존에 있는 집들은 설치가 안 하신 집들이 꽤 많은데
1: 네.
0: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집들은 솔라를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1: 네, 필수입니다.
0: 그게 맞습니까?
1: 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를 안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만일에 원하시면.
1: 전기비를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0: 네.
1: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0: 네네.
1: 솔라 패널 설치비가 어느 정도고
0: 아, 예.
1: 배터리 비용이 어느 정도고
0: 아.
1: 또 1년 단위로 얼만큼 세이빙이 되는지
0: 네네네.
1: 눈으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0: 아, 예.
1: 프로포절 제안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평균적으로 10년의 전기비는 더블이 됩니다.
0: 아, 10년의 전기비는
1: 네, 20년이다 네. 그러면 네 더블이죠.
0: 아~
1: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0: 네네.
1: 솔라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타시면서 솔라 안 하신 분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0: 아~
1: 주행거리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0: 그렇죠.
1: 전기차 한 대가 전기세를 2, 300불 잡아먹거든요. 그럼 전기차가 두 대다 그러면 전기차에만 400불에서 600불 전기세가 나가는데
0: 그럼 뭐 전기차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가스나 똑같잖아요. 그럼.
1: 그러니까 솔라를 설치하셔서
0: 아~
1: 세이빙을 하셔야죠.
0: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솔라는 뭐 아무 집이나 다 되나요?
1: 그럼요.
0: 아~
1: 예, 루프에 면적만 있으면
0: 아~
1: 다 가능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야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차를 타고 그러는 건데
1: 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집이 좀 오래되거나 공간이 남으면 아까 얘기한 그 4유닛이나 뭐 2유닛이고 되는 대로 내가 설치해서 렌트도 받으실 수가 있고 독립적으로 매매도 가능하고
1: 네.
0: 또한 내 집에 있는 부엌이라든가 집 구조만 손을 안 대면 싹 리모델링해서 새 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거기다가 솔라까지 이제 설치해서 전기도 절약되고
1: 네.
0: 그러면 꽤 짭짤하게 이득을 보시겠네요. 우리 저 오너분들이
1: 짭짤한 정도를 뛰어넘을 것 같은데
0: 뛰어넘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러시구나.
1: 얼마 전에 이제 1000스퀘어핏이 60만 불에 팔렸고요. ADU가
0: 1000스퀘어핏이
1: 예. 1200스퀘어핏이 62만 5천에 팔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사비는 30만 불 내외 투자했거든요.
0: 사실 1200 그 정도면 뭐 투베드인데 좀 넓은 투베드 정도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신혼부부가 샀어요.

0: 그런데 그분들이 투자한 거는 이 건축비가 오르기 전이니까
1: 네네.
0: 아마 스캐피탈 한 300불 정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60만 불에 팔았으면
1: 그럼요.
0: 거의 30만 불 가까이 차익을 남기셨죠.
1: 야, 그러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단순히 뭐 집을 고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가치를 설계해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0: 뭐 디자인서부터 설계,
1: 네,
0: 뭐 폴 및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해드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1: 아,
0: 심지어
1: 그렇구나.
0: 솔라까지.
1: 솔라까지.
0: ADU를 하셨어도,
1: 네,
0: ADU도 솔라가 없으면 파이널 인스펙션을 통과를 못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자,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 제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213-310-1800번은 LA 오피스입니다. LA 오피스는 2621 웨스트 올림픽 3호 관광길 건너에 206호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은 213-798-2200 6904 온크랜 서클 부에나팍입니다. 아, LA 오피스 213-310-1800번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 213-798-2200번으로 전화하셔서 대표님에게 예약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면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A서부터 Z까지 상담서부터 디자인서부터 설계서부터 허가서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한 집이 아닌 여러분들의 주거공간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아무쪼록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늦지 않게, 요새 참 경기도 안 좋은데 자기가 소중하게 갖고 있는 집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짭짤한 수위라고 그랬는데 우리 대표님은 그걸 넘어선다고.
0: 아니, 30만 불이 짭짤합니까?
1: 그렇죠.
0: 한 3만 불이 짭짤한 거죠.
1: 맞아요. 그 선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0: 30만 불이 큰 돈이죠.
1: 와, 그러시구나. 그러면 주로 이제 그 한인타운서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대표님들은 이제 뭐 이런 동네도 가보시고 저런 동네도 가보시고, 네,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어떤 집은 집은 큰데 뒤에 면적이 땅 면적이 작은 집이 있고, 네, 저도 보면 어떤 집은 집은 작은데 뒤에 이 백야드는 되게 큰 집도 있고 좀, 네, 그런 천차만별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 제가 지금 듣기로 집은 자그마한데 뒷면적이 좀 있으면 거기 넉넉하게 내가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0: 그렇죠. 빌딩 코드가 옆집하고 경계선,
1: 네네,
0: 그 담벼락에서부터 뽀빗은 떨어져야 됩니다.
1: 아, 예예. 예.
0: 뽀빗 떨어지고,
1: 네,
0: 이제 나머지를 설치할 수 있는데,
1: 아,
0: ADU는 1200스퀘어핏이 맥스고요.
1: 아, 맥시멈이고.
0: 예.
1: 아,
0: 이제 2층으로 올리고 싶으시면 600, 600에서 1200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아,
0: 근데 2층으로 하면 이제 건축비가 좀 더 들죠.
1: 아,
0: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이나 프레이밍에 단층하고는 좀 다릅니다.
1: 1, 2층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따지고
0: 이제 면적이 부족했을 때.
1: 아, 아, 면적은 넉넉하지 않은데 공간은 필요하고 그러면 2층으로 두 배,
0: 예,
1: 두 배로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0: 예, 그렇죠. 예.
1: 아, 그렇구나.
0: 건축비가 더 들더라도 단층으로 1200이 안 나올 경우에,
1: 네,
0: 원하는,
1: 네, 네,
0: 면적은 1200인데,
1: 아,
0: 뒷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1층 600, 2층 600에서 1200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자, 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13-310-1800번, 213-310-1800번 또는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213-798-2200, 798-2200으로 지금이라도 전화 주셔서 예약 잡으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강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한 말씀 주신다면?
0: 네.
1: 네.
0: 뒷마당에 이제 그라지가 있으면,
1: 네네,
0: 그라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그 옆집하고 경계, 뒷집하고 경계가,
1: 네,
0: 뽀빛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담벼락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네.
0: 특히 한인타운 같은,
1: 예,
0: 경우.
1: 예, 그렇죠.
0: 그런데 그거는 그랜드 파더 법으로 해가지고 아.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셋백을 포피티란 말을 안 해요.
1: 네네.
0: 전에는 그 기존에 있던 것도 네네. 인정을 안 했는데 네네. 지금 그걸 아.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 네네.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포핏을 떼야 됩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그러니까 포핏 정도 들어오고 나오고 네. 해서 어쨌든 기존의 그랜드 파더법을 적용을 해서
1: 네.
0: 그라지를 이용해서 네. 얼마든지 ADU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어때치든 뒤때치든.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자 오늘은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우리 K-울반빌더스의 폴김 대표님과 함께 많은 정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야기 필요하시면 213-310-1800, 310-1800 또는 213-798-2200, 798-2200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집의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제가 감사하죠.
1: 바라건대 대한민국이 꼭 2대 0 이상으로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0: 3대 1로 이긴다.
1: 알겠습니다. 3대 1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 네, 순철님 싱싱하게 젊은 그대입니다.

네, 순철님의 신청곡 싱싱하게 그냥 젊은 그대가 아니고 싱싱하게 젊은 그대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어디서 오늘 체코전을 관람하실지 이제 4시간이 채 남지 않았네요. 야, 4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흥분되고 기억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2002년도 월드컵에 그 당시에 여기서는 새벽 4시에 이제 모든 경기가 됐는데 잠도 못 자고 밤새 보던 그런 추억들이 나서 이번에 아마 유일하게 저희 이곳 미국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관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건대 최소한 16강까지는 가서 우리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알청님 오랜만에 듣는 바로 이 노래

0: 네, 무기여 자리 거라 우리 알청님의 신청곡 순철님 무기여 자리 거라 들으니 과거 인천서 흔든 생각 인천 계양동 아 샌디님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아침에 추어탕 한 그릇 픽업해서 전복 서비스 받아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맛나게 먹고 점심엔 카레가 나와서 조금만 드셨다고 차에 오니 무지 뜨겁네 오늘 아마 지금 혹시 벨리 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LA보다 10도쯤 높아서 거의 100도를 넘어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저는 내 친구 일부 함께 오십니다. 샌디님 냉면은 다음 주에나 시식한다고. 모란각 냉면. 아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냉면 얼마나 좋습니까. 식초하고 겨자하고 조금 내서. 아, 또 이 시간에 먹는 얘기하니까 출출해지기 시작합니다요. 자 여러분 점심들은 다 멋지게 드셨죠? 우리 샌디님은 오늘 아마 그 벨리에 계신 그린마켓에서 일하시는 것 같고 힐리님, 와 비비아님, 티케이님 오대로 가셨나요? 아마 오늘 굉장히 바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부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 있습니다. 자, 2부도 역시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여러분의 라디오는 내 친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체코전을 마치고 나면 그래도 이번에는 보통 시간이 보통 3-4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멕시코와 우리가 열전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열전이 있어서 한 게임도 놓칠 수가 없는 게임이라서 4년 만에 딱 세 게임 보는 건데 여러분들 열광적으로 우리 샌디님께서 일부 끝날 때 다시 들어가서 일하셔야 된다고 브레이크 타임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늘 일 잘 마치시기를 기원하시면서 집에 갈 때도 조심 운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2부에도 혹시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나라에 대한 노래 아침의 나라 라포엠의 노래 함께하면서 2부에 뵐게요.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4: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4: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4: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5: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4: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9: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제가 매주 월요일 최세용의 파워스포츠 시간에 시그널 뮤직으로 썼던 윤도현의 오필슨 코리아, 오늘은 풀 버전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이야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제 입은 티셔츠 같이 붉은 악마들과 함께하는 우리 한국과 체코전, 이제 드디어 카운트다운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윌셔 잔디 광장에서 지금 이미 행사가 진행 중이라서 정말 많은 인파들이 우리와 같은 응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운타운의 주님의 영광교회, 또 아마 십시일반으로 모든 분들이 모여 지금 7시에 체코전을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고, 저 또한 모여서 응원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분 좋은 승전보 4년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커피 중에서 에스프레소는 굉장히 좀 양은 작지만 굉장히 독하고 쓴 커피로 알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에스프레소가 의외로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뇌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비밀이 커피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그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합물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타우 단백질이 서로 뭉쳐 엉키는 현상을 크게 억제한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에스프레소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 카페인,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아닙니까? 자, 이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 라디오 서울 1290.com을 방문하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가이드에 쫙 퍼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외 뉴스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바라시겠습니다. 자, 2부 역시 여러분과 꿈미는 여러분의 시간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만큼은 축구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의 손을 잡고 서로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런 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룹 코리아나와 함께한 손에 손잡고, 이 노래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88 올림픽 공식 올림픽 노래이지만 항상 우리가 마음을 합쳐야 될 때, 특히나 이곳 타향 멀리 LA까지 와 있는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무조건 함께 마음의 손을 잡고 오늘만큼은 응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에서 준비해본 노래였습니다. 자, H님께서 오늘에 걸맞는 노래네요. 아, 대한민국

네, 오늘의 아주 걸맞는 노래, 아 대한민국 우리 H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아, 월드컵 하면은 항상 월드컵의 여신들이 나타납니다. 아, 역대 월드컵 여신 중에 가장 유명했던 가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02년도 월드컵의 여신으로 등극됐던 우리 미나 씨가 아주 멋진 가수가 됐죠. 이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네, 미나의 전화받아. 자, 올해는 또 어떤 여신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또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부를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좌우되고, 매해년 월드컵마다 여신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올해는 뭐 저희는 비록 미국에 있지만 어떤 여신이 나올지 궁금하고, 어젠가 유튜브 기사를 보니까 김은국 씨가 자비로 붉은 악마와 함께 응원전을 펼치러 미국으로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김은국 씨 하면 영원한 해병에다가 이 축구 전도사로 알려져 있죠. 이후에 어쨌든 간에 김은국 씨가 없는 월드컵 축구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할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연예인이란 거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김은국 씨 노래 한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김은국 씨의 59년 왕십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월드컵 하다 보면 제가 일부 첫 곡으로 틀어드렸던 사실 그 오필슨 코리아 이 노래만큼은 영원히 세월이 지나도 우리나라의 월드컵 이미지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도현 씨,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 앞에 나선 우리 윤도현 씨, 참 멋진 가수고 항상 월드컵 사전 공연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빠짐없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는 우리 윤도현 씨 노래 한 곡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여러분께 선곡해서 한 잔씩 드립니다.

네,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 함께 하셨습니다. 달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태극기와 박수.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뭐 모든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손흥민, 외신 기자들은 손날두라고 합니다. 아, 예. 상대팀 뭐 모든 외신 기자들이 손날두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 경기를 하루 앞둔 기자회견에서 우리 손흥민이 손날두가 네 번째 월드컵

0: 손흥민인 뭐랄까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 지은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분명히 다음 월드컵도 나올 기회가 있다라는 거. 아, 본인이 결정해서 잘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팀 자체가 우수한 팀이니까 좋은 결과를 보게 해준다는 아주 믿음직한 그런 축구가 이제 3시간 반밖에 안 남았네요. 저도 말이 떠듬떠듬 나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2: 201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형 운도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네, 작은 성냥 아주 어린 유지우 군입니다.

네, 참 유지우 군과 어울리는 제목 아닙니까? 작은 성냥, 당신 위에 기도해요. 이 유지 군이 몇 살 안 됐지만 유사히 그 뭐 이수연 양서부터 시작해서 엄태웅, 김한율 아주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꿈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 유지우 군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트로트 가요계에서 제2의 임영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점을 쳐 봅니다. 자, 순철님께서 아, 또 멋진 노래입니다. 미지의 세계 조용필.

0: 네, 언제 들어도 이렇게 노래를 뭐라 할까요? 참 잘 부를 수가 있나요? 뭐 어떤 노래든 간에 지금 이 들은 미지의 속에 또 개인적으로 저는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은 창밖에 여전 창밖에 여자대로 그렇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고추잠자리도 그렇고 참 진짜 가수왕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대한민국의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조용필 씨가 아닌가. 좀 어떻게 늙지 않고 목소리가 그대로 있어서 한 30년만 우리에게 이런 노래 좀 더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많이 드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5: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6: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5: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네, 정소주입니다. 손편지 한 장.

네, 아이고 참 아름다우고 이쁘죠 우리 정서주 씨. 아 마지막 손편지라는 거 여러분 뭐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라는 게 그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그 편지에 대한 사연들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펜팔이다 그랬죠. 편지 세대에 살던 우리들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SK 사장님 신청곡 주셨네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백음성의 연정.

0: 네, 우리 SK 사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백음성의 연정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권이 멋지다고 H님이 감사합니다. 아, 저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 들어가세요.
7: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8: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7: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8: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7: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8: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9: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10: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9: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밋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10: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9: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새로운 하이리밋 게이밍의 목적지 하라스 리조트 소칼.
10: 캘리포니아 퍼너에서 더 큰 스릴과 특별히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라스 리조트 소칼. Experience Funner.
0: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TK님, 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체코 박살냈다. 우리 대한민국 승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시간 남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퀸의 챔피언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 앞으로 2시간 후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내일은 제가 기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세상이 내 것 같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나의 조국 내 조국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